미니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무인 화계 방수차 등 장비 40여 대와 인원 1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탱클로리에서 불이 시작된 뒤 인근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경북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9도, 광주 28도 등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 기온 20.8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출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죠. 하루하루와 인생 자체가 어쩌면 거대한 출력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좋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머릿속에 모니터와 프린터, 스피커가 고장난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출력이 아니라 입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먼저 우물에 물이 있어야 하죠. 더 이상 꺼낼 게 없는데 출력 장치만 탓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좋은 선택과 판단 능력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독서, 경험, 관찰 등을 바탕으로 수많은 입력 작업을 통해서 끝없이 꺼냈을 것들을 쌓아나가야죠. 입력 없이 출력만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프린터와 모니터, 스피커는 물론이고 우물부터 밥솥까지 결국 채워야 꺼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출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오픈런 한다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오픈런은 좋죠.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저랑은 좀 거리가 먼 분야여서 낯설긴 한데 교보문고가 올해 상반기 도서 판매량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 가운데 8종이 이 분야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판매 권수는 1년 전보다 약 20% 늘었고요. 전체 단행본 10권 중에 한 권은 이 장르로 또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특히 20대 독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 막 도파민 시대에 오히려 긴 글을 읽고 그 문장을 즐기는 이른바 텍스트 힙 문화가 퍼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꾸며 쓴 산문을 말하죠. 박성춘님이 자기개발, 김은희님이 주식이 아니고 힌트를 드려야겠네요. 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 종류의 글을 쓰죠. 어떨까요? 판타지는 요거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9695님? 조금 어렵나요? 저는 요걸 잘 안 읽어서. 8296님이 장편 뭐뭐. 이렇게도 이제 부를 수가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2: 네, 그야말로 지금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장세 속에 예. 와, 사상 최고치 찍은 지금 공포지수 이야기 그리고 B2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반대 매매 또한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혼인 신고까지 늦추게 했던 이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청약 같은 부분의 어떤 불이익들이 개선이 된다는 소식 그리고 앞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못 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환율이 최근 1550원대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고환율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판단 기준을 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겼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창사일에 첫 파업을 벌인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0: 네. 자, 백상경 기자 증시 이야기부터 볼까요? 오늘은 좀 빠지면서 출발했어요. 코스피는.
2: 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요. 네.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급반등했던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가면서요. 여기에 지금 중동 긴장까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26%, 나스닥이 마이너스 0.97%, 다우지수만 0.17% 올랐는데요. 네. 테크나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뭐 현기증 장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수익이 큰 상태고요. 지금 이거 국내 증시도 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8% 올랐고 코스닥이 6% 올랐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코스피는 지금 한 2.43% 떨어지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0.95%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조금 이 하락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들로 좀 넘어갔는데요. 네. 어쨌든 그만큼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시장 불안이 그래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형 공포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 V코스피가 전장보다 19% 오른 91.23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래소가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급락을 할 때 오르는 네. 특성들이 있고 이게 지수가 20을 넘으면 주입니다. 그리고 30 넘으면 경보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지금 90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들은 통상적인 기준들은 지금 이미 아득하게 넘어간 상황이고요. 코스피 반등을 어제는 했었는데도 오히려 공포지수가 또 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0: 변동성이 참 많이 커졌고 네. 오늘 코스피 한 1.5% 내려가고 있는 건 거의 뭐 보합처럼 얌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강세장 속에서의 변동성은 자기 자본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2: 네.
0: 그런데 빚내서 투자했다가 강제로 청산되는 경우 또 늘고 있어요.
2: 네. 이게 그 하락장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과 8일만 이 거래일 놓고 보면요. 전체 위탁 매매 미수금 중에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비중이 하루에 거의 8-9%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수준을 보인 거고요. 이 이틀간 청산된 반대 매매 규모만 합쳐보면 3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게 다 사실 이제 8,800선에 거의 근접하고 이게 넘어갔었던 이번 달 초에 유입됐던 거래들인데요.
0: 네.
2: 이게 하루에 이때 당시에 1조 6천억 규모 이 정도로 미수 거래가 들어올 정도로 사실은 지금 B2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사실 이 미수 거래 같은 경우는 자금을 단기로 빌려서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금의 30-40%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부족하면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3거래일 내로 부족한 금액을 본인이 채워넣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거래일 아침에 동시호가에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을 해버리는데요. 이 B2를 나타내는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전히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반대 물량이 쏟아질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주가 급락

0: 이후에 반등을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B2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틀간 이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6천억 원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다 증시로 왔다고 볼 수는 또 없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주변에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해봐야 잘 와닿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근데 그렇게 크게 본인 돈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또 대비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낫죠. 아, 오늘 환율 한번 볼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17원, 1518원 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강예지 에디터, 얼마 전에 뭐 1560원 넘기도 했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2: 네, 그렇습니다.
1: 은행권을 또 소집하기도 했어요? 금융당국이?
2: 네, 금융감독원이 어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요. 네. 과도한 달러 예금 유치와 이벤트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이 은행은 과도한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 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시세 변동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또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금감원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가 있었는지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로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자꾸 뭐 증권사 이벤트나 은행들의 마케팅이나 이런 좀 미시적인 것만 건드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드는데 본질적으로
2: 네.
1: 왜 달러를 번 기업들마저도 원화로 바꾸려 하지 않는가. 를 봐야 되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은행의 법인 달러 예금 잔액이 5일 기준으로 약 524억 달러가 넘어서 80조 5천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4영업일 만에 1조 5천억 원 넘게 늘고 또 두 달여 전인 3월 말보다는 9조 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환율 추가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한다거나 향후 달러 결제 수요에 대비하려는 목적 그리고 최근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수요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국내에 쌓인 달러 보유액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이 국외 계좌에 쌓아둔 달러 현금과 예금 증가폭도 4월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9조 원 가까이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고 또 원화로 환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서 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 효과가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재정경제부가 내일 마침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환율 안정 협조를 요청할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달러를 좀 팔아달라 이런 요청이라는 네. 거죠. 근데 참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를 보고 그래서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필요성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요. 아, 백상균 기자가 준비한 소식 또 하나 들어볼게요.
0: 네.
1: 그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뭐 청약 같은 거 할 때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0: 네.
1: 이러면서 사실상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 안 하는 젊은 커플들 좀 많았었잖아요.
0: 네.
1: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손본다고요.
0: 네. 이게 대출이나 청약을 받을 때 오히려 이제 두 사람이 요새 좀 맞벌이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경우는 소득을 합쳐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준을 뭐 여러 가지 넘어가거나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미뤄놓고 전세대출이나 뭐 공공임대 입주 신청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소득 기준을요.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월 76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939만 원까지 올려서 더 많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준도요. 기존에는 월 462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이것도 630만 원으로 기준을 조정을 하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월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그 금액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공임대에 거주를 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서 소득 기준 같은 것들이 초과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거의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1회 한해서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0: 양육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를 합니다. 지금은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넓은 평형 이주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 이상이 아니고 2세 미만이라서 네. 이제 애가 어릴 때 더 넓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약간 불합리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 성장에 맞춰서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이 연령 제한을 없앨 예정입니다. 그 대출 페널티도 줄어듭니다. 결혼 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에 합산소득 기준이 초과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가산금리가 0.3%포인트나 붙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그래서 절반을 깎아주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을 합니다. 2세 미만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에서 특공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 혼인가구 소득 요건 완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1: 자 그리고 강예재 에디터.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할지 윤곽이 나왔어요 이제.
2: 네.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한미 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이 우리 정부는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 AI 등과 같은 전략 분야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상당을 10년에서 20년간 투자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업 선정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원리금 계산을 위한 기준 이자율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와 해당 사업의 투자 위험도 등을 따져서 한미정부가 협의한 가산금리의 합계로 계산되고요. 8일 기준으로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찾아보니까 한 5% 안팎이거든요. 정부가 여윳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법 시행 후에 한국은행과 정부의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투자를 전담하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게 됩니다.
1: 투자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거고.
2: 네.
1: 첫 번째 1호 투자 사업은 그럼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2: 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판단 등을 거쳐서 투자처가 선정되고 또 미국이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면 공사가 45일 안에 투자금을 내야 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이 시일을 넘기게 되면 현재 15%인 관세가 25% 등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공사 출범을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수익성 논란도 있었고 또 양국 간의 이해관계 조율 같은 것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1호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1호 프로젝트 발표 시기를 묻자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고환율 이런 것들도 1호 사업 선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미 투자가 지연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보복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그리고 또 미국이랑 이란, 이게 참 뭐 종전 얼마 안 남았다 말로는 그럽니다만 최근에는 또 헬기 추락, 또 보복, 재보복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유조선은 호르무즈에 빠져나와서 오늘 울산에 도착하는 배가 있어요.
2: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국 해운사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오늘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위너호는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었던 우리 선박 26척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달 20일에 호르무즈를 빠져나왔고요. 한국과 이란 양측 협의에 따라서 무사하게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은 한국인 9명 그리고 외국인 12명으로 모두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근데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뭐 홍해까지 통제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에스마일 가하니 사령관이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 해협부터 바벨만데브 해협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새로운 저항의 안보 벨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1: 네.
2: 이 홍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후티를 동원해서 이란이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통제하겠다라는 경고 해석되고요. 이 바벨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상물 동량의 12%, 글로벌 에너지 수송량의 10%가 지나는 곳이고요. 이란이 호르무즈에 이어서 바벨만데브 해협까지 통제하게 되면 이 세계 석유 가스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가 추락한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요. 그 후에 실제로 미군이 이란을 향해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가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맞보복으로서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국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국면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벌써 전쟁 터진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하루 전만 하더라도 2, 3일 안에 종전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또 하루 만에 다시 또 미사일을 주고받는 상황. 빨리 끝나야 할 텐데요.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온누리 상품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네. 이제 못 쓰게 돼요?
0: 네. 이제 앞으로는 쓰실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이 시행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 그리고 병원, 한의원 같은 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의원하고 함께요. 수의업, 그러니까 동물병원이죠. 그리고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그리고 법무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 업종은 가맹점에 등록을 할 수 없게끔 제한 업종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이고요. 이게 사실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의 신규 가맹점 결제 금액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48억 3천만 원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쓰였습니다.
1: 그래서 많이 쓰였네요.
0: 굉장히 사실상 병원 의원으로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돈이 이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게 사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본래 취지에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신청 당시에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 아까 말씀드렸던 연매출 30억 원 이 기준에 해당하거나 뭐 이렇게 업종 조건이 충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매출 기준을 초과해 버리거나 업종이 이제 제한 업종 쪽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은 가맹점 등록은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이 현금깡에 대한 이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요.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을 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 이 가맹점이 아닌 장소, 뭐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하거나 또 이제 소비자한테 받았던 상품권을 내가 또 다른 가맹점 가서 이제 다시 쓴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네.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지는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봐야겠네요. 강예지 에디터. 카카오가 파업에 들어가요.
2: 네, 카카오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약 5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요. 경기도 성남의 카카오 판교 아지트 일대에서 조합원 결의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노조가 보상 체계 개선도 요구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조합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80명을 배치해서 교통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고요. 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주요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 서점 가면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도서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분야라고 하는데요. 교보문고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상반기 10권 중에 8권이 이 분야였습니다. 판매량도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요. 짧은 콘텐츠, 막 도파민 이런 게 넘쳐나는데 오히려 이런 글을 읽으려는 그런 수요가 또 젊은 층 사이에서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물과 사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 문학 장르를 뭐라고 할까요? 3473님이 픽션, 이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꾸며진 이야기란 뜻이죠. 김우중님이 대하, 이거라고. 장편, 이것도 있고, 대하, 이거. 그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정아님이 이걸 저도 써보려고 노력하는데, 10장을 못 넘기네요. 라고. 사실 누구나 요즘에는 웹 이걸로도, 작가로도 데뷔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죠. 1687님이 경제상식에 도움이 되고 아들, 딸과의 대화에 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재봉일 하면서 매일 듣다 보니까 손이 바빠서 정답 많이 못 보내신다고 하면서도 오늘은 정답을 맞추셨네요. 1687님도 고맙습니다. 문혜자님이 우리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에휴 이거 쓰고 있네 라고 놀려요. 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까? 자, 그 정답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회사 다니시는 분들, 혹시 직장에서 연차휴가 제대로 쓰십니까? 마음껏? 내년부터는요, 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도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현실은 어떨지 직장인들의 고민 법적으로도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이기쁨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입니다.
1: 저희 그 애프터 서비스 때 많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4: 예.
1: 예.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4: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1: 항상 기쁘시죠?
4: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기쁨 노무사님.
4: 네.
1: 아니, 근데 연차 사용을 이제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게 돼요?
4: 기존에는 이제 법 명확한 규정은 없었는데 통상적으로 예. 1단위로 쓰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4: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함으로써 개별 노동자들에게 오. 선택권을 조금 더 넓게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1: 아니, 이제는 뭐 왜 반차 이런 거 좀 흔해지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이제 1시간만 연차 시차를 쓸게요. 이게 된다는
4: 그럼요,
1: 거예요?
4: 그럼요. 가능하죠.
1: 오, 근데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플 때 잠깐 병원 다녀온다. 아, 부장님 저 잠깐 병원 다녀와도 돼요. 그래서 아이 그래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1시간 2시간 연차를 쓰고 가. 라고 하면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한테.
4: 물론 손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 네. 휴가의 총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고 이제 과거에 기준이 없었던 일 단위를 이제 시간 단위를 확실하게 확립함으로써 자유롭게 짧은 시간에도 본인이 보장될 수 있도록 쓰셔라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1: 그럼 예를 들어서 15일간의 연차휴가가 있다. 그럼 하루에 8시간이다. 그럼 거기다 곱하기 8해서 그 시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1: 오, 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제도는 좋아요.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느냐인데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가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차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원칙적으로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 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 뭐 간혹 눈치를 주거나 뭐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별도로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걸로 검토가 또 가능한 영역입니다.
1: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으나 그렇죠. 여전히 또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4: 네.
1: 또 7073님 아니다. 1788님이 연차휴가 자꾸 쓰다가는 평생 평사원으로 졸업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있어요.
4: 그렇죠.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 우리 법문에는 명확하게 연차휴가를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이번에 개정된 연차에도 그 법문이 적용됐습니다.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예.
1: 그래서 보내주긴 하는데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좋은 일 있나 보지? 어디 놀러가?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
4: 그렇죠.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봐서도 안 되고 뭐 대답할 의무도 없는데.
1: 그러니까 사유를 뭐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4: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우리 상급자가 우리 직원이 24일 이렇게 연달아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네. 걱정이 될 수는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니? 요 정도 물어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1: 아, 걱정돼서. 네,
4: 그렇게 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사유가 뭐니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 뭐 부장님이 그걸 판단할 것도 아니고.
4: 네.
1: 놀러 갈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또 그거를 놀러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또 괜히 눈치 보이고. 아니 4399님이 저희는 100명 정도 근무하는 업체인데요. 연차휴가 안 된다고 하던데. 법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뭐 바빠서 그런가?
4: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업장의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예.
4: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1: 네. 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리 말 안 하고 며칠 전에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당일에 오늘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연차휴가 쓰겠습니다. 요거 됩니까?
4: 문제되지 않죠. 당연히 쓸 수 있죠. 아, 그러려고 그쪽은. 있는 게 연차휴가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죠. 그럼 대체 인력 당장 구할 수가 없는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당일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4: 예,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업무 지장 여부는 사실 뭐 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보호해 주는 게 없나요?
4: 그러니까 법에서는 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게 구체적인 예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막대한 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를 봤을 때 매우 예외적으로만 적용해라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아하. 또 연차휴가 뭐 그리고 또 뭐 반차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쓰는 거 정직원 아니라 계약직 뭐 파견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4: 그럼요. 이제 뭐 계약직 뭐 파견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이런 명칭과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이 일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의 조건으로 네. 뭐 개근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4: 네.
1: 아, 그리고 0618님이 저희는 소규모 시설인데 시간 단위로 시술을 신청해서 연차를 나눠 쓰고 있어요. 좋은 회사였네요.
4: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매우 앞서가는 사업장이고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법으로 보장된 연차만 다 쓸 수 있어도 다행이다. 막 또 이런 말도 나오는 현실이니까요.
4: 네.
1: 그러면 주어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급여로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 저희 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1: 네.
4: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가 뭐 사용자로 호칭하면 회사가 노동자에게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주고
1: 네.
4: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두 차례 서면으로 촉진한 경우에는
1: 아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집니다.
1: 아, 두 번 이상 네.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4: 네.
1: 당신 연차 휴가 열흘 남았다 이렇게 했으면 네. 나중에 돈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4: 네, 이제 그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네, 최종적으로는 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1: 그래요. 근데 참 또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한 열흘 남았어도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초에 이렇게 막 소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또 할 수 없는 업무여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4: 네.
1: 그럼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안 주는 회사도 있고. 우리는 두 번 이상 고지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사각지대가 있기는 합니다.
4: 네.
1: 없지 않아. 또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근태가 안 좋은 직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각을 자주 할 수도 있고 뭐 술 먹은 다음 날 반나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네가 술 먹고 반나절 늦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반차를 삭감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나요?
4: 안 됩니다.
1: 예?
4: 왜냐하면
1: 예.
4: 지각은 이미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각을 했으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지 그 아. 시간을 적립해서 연차휴가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럼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데 술 먹고 거의 오후에 나왔어. 그럼 4시간의 연차휴가를 반차로 빼는 게 아니라 급여에서 4시간은 제할
4: 그렇죠.
1: 수 있어요?
4: 그렇죠. 네.
1: 아, 그래요? 그것도 네. 방법이. 어, 그거 몰랐네요. 또 이제 여름휴가 시즌 다가오는데 아예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치는 곳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4: 여름휴가라는 것 자체가 예. 법적 의무는 없는 휴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그 노동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연차 휴가를 대신해서 뭐 여름 휴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유급으로 운영되겠죠.
1: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15일의 연차 휴가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뭐 한 닷새 정도를 떼서 여름 휴가를 쓰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4: 네.
1: 이게 좀 일반적인가요?
4: 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 뭐 근로자 대표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과의 일정한 서면 합의라는 요건을 통해서 이때는 앞뒤로 연차휴가를 여름 휴가로 대체합니다라는 요건이 있으면 그렇게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유급이에요.
4: 그렇죠. 당연히 유급입니다.
1: 그 여름 휴가를 닷새 정도 쓰는 게 일주일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한 7, 8일 더 쓰고 싶다. 열흘 정도 쓰고 싶다. 저 연차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법적으로와?
4: 전혀 문제되지 않죠. 왜냐하면 근로자, 노동자 자체가 휴가를, 나의 휴가를 내가 쓰고 싶은 날에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열흘까지 써도?
4: 예.
1: 15일 남았어도? 15일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15일 한번 유럽 갔다 올 건데요. 보내줘야 돼요.
4: 네. 맞습니다.
1: 법적으로.
4: 네.
1: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회사 내에서는요. 굉장히 좀 저만의 인식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명절 참 앞뒤로 안 그래도 연휴가 있는데 본인의 남은 연차 휴가를 더 붙여서 길게 쉬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직원들이 저도 그렇게 갈래요. 저도 그렇게 해외여행 갔다 올래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업무가 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휴 이후에 전후로도 바쁜데. 그러면 직원들끼리 조정을 해서 앞뒤로 나눠서 쓰세요 라거나 설 때랑 추석 때랑 좀 나눠서 이렇게 쓰세요 하는 건 괜찮습니까?
4: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노동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고 그렇게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가는 게 사업 운영에 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라는 거는 조금 판단의 여지이긴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은 있지만 그게 막대한 그렇죠. 지장이냐는 또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4: 네,
1: 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예를 들어서 연휴 전후로 고객사에 뭔가를 또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준비할 사람이 또 장시간 휴가를 간다면 한 부서에서 거의 과반이 가버린다면 또 참 난해할 수도 있겠어요.
4: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또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의 몫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1: 어허. 그리고 또 왜 휴가 갔습니다. 갔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야 고객사에서 연락 왔다. 아니면 너 이 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휴가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거 내 휴가에선 빼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4: 그러니까 원래는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안 되죠.
1: 그렇죠.
4: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예. 뭐 잠깐 이렇게 찰나 연락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거를 이제 일을 하게 시킨다고 하면 예.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에 상응한 거 하는 만큼 휴가를 못 사용한 거기 때문에 보상 휴가를 요청할 수는 있겠죠.
1: 보상 휴가.
4: 그렇죠.
1: 어허. 또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뭐 그럴 때도 그러고 아 나중에 보상해 줄게. 이번만 넘어가자.

0: 8587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식회사라고. 주식회사여도 연차를 제대로 없는 게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이게 이제 주식회사냐 개인 사업장이냐 명칭과 관계없이 우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은 상시근로수 5인 이상을 확인하거든요. 주식회사라도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0: 그리고 아이고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7395 쓰시는 분이 저도 잘한 건 아닌데 지각했다고 회사에서 지각비를 걷고 회사 비품 사는 데 쓰더라고요. 이래도 됩니까?
1: 이게 지각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각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좋은 취지로 뭐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싫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0: 근데 또 그 조직 특성상 이게 참 이게 법과 현실 사이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오늘은 그 법과 현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선에 맞춰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법적으로 조언을 또 해드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선을 또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 기쁨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헬기가 격추된 것과 관련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8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을 공격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이란은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까지 유일하게 통과한 한국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오늘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지 3주 만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전국 대학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가장 먼저 방문한 곳 그리고 세 번이나 방문한 곳 바로 PC방입니다. PC방. 우리나라 PC방 문화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사실 엔비디아가 그때 그래픽카드 정말 많이 팔으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PC방들은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어떤 변화가 왜 생겨나고 있는지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김정태 교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게임학과신 거예요?
3: 네, 게임 학부입니다, 정확하게는.
0: 학부. 제가 만약에 어린이였다면 굉장히 뭔가 부러워할 것 같은데.
3: 예, 맞습니다.
0: 혹시 거기에서는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 실제로 이제 게임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0: 아하, 네. 이번에 그 젠슨 황 CEO가 PC게임에 대해서 되게 또 관심 많이 가졌고, PC방도 여러 번 다녀갔잖아요. 또 올 때마다 PC방 들르겠다라고 했고, 뭔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이 PC방에서 어떤 미래 가능성까지도 보는 걸까요?
3: 아, 그렇죠. 이제 젠슨 황은 철저한 마케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추억 여행 뭐 이런 거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할 일은 없고요.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에 와서 발표했던 게 이제 RTX 스파크 모델 뭐 이런 건데
0: 네.
3: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간단한 거예요. 노트북에서도 돌아가는 그래픽 카드 팽팽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 AI 시대 완전 들어왔지 않습니까?
0: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도 AI를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이른바 AI PC 시장을 잡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팬들한테도 RTX 뭐 5090 뭐 이런 거 막 뿌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2,000 정도 하는 건데,
0: 네.
3: 지금 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거래가 미국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0: 오.
3: 그래서, 한 커플만 딱 열어보면은요, 한국 PC방은
0: 네.
3: 이 그래픽 카드가 70%가 넘어요, 엔비디아 거를.

0: 쓰는 게
1: 예.
0: 그 거기서 벌써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C방 일반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픽 카드 5070 뭐 RTX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깔려 있거든요. 5060 있는 PC방은 잘 안 가요, 또.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PC방은 5080 이런 건데 얘네들이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5070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 100만 원 정도 판매되는 거예요. PC 가격이 아니라 그래픽 카드가.
1: 그래픽 카드만.
0: 그래픽 카드만 해도 한 100만 원짜리가 한국 PC방에 쫙 깔렸다는 거죠. 그 앵커님 몇 대 정도나 한국 PC방에 있을 것 같아요?
1: PC방 하나요? 되게 큰데 뭐 거의 막 100대 이르는 데도 있잖아요.
0: 예, 많게는 우리가 한 만 대 정도였으니까 한 100만 대 정도가 깔렸다고 보시면
1: 전체.
0: 되는 거고요.
1: 네네네.
0: 거기에 100만 원짜리 5070이 깔려 있다. 그러면 그것만 얼마예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근데 이제 이게 5080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그래픽 카드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빠르면 이게 개편이 되니까 한 3조 정도 시장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다 이제 입소문으로 또 깔리게 될 거니까 한국은 엄청난 시장인 거죠.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1: 그렇죠. 예. 젠슨 황이 사실은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어떤 기자가 어떤 선물을 갖고 왔냐 물어봤을 때 선물? 그러더니 비즈니스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비즈니스는
0: 맞습니다.
1: 사실 돈 벌러 왔다라는 뜻이죠.
0: 예.
1: 참고로 5060, 5070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는 나이대가 아니고 그래픽 카드의 종류.
0: 예. 모델. 예.
1: 그렇죠. 숫자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더 높은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PC방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전국에 한 2만 개 넘었었는데 지금은 6천 개 정도가 남았다고요. 왜 이렇게 줄고
0: 네.
1: 있습니까?
0: 이게 사실은 2009년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때가 2만 1000개 이상이었는데요.
1: 네.
0: 지금 한 6, 7000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기 사실은 살짝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6, 7000개 정도로 급락한 이유는 이른바 이제 MZ세대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PC방에 가서 PC방은 약간 좀 고급 문화였습니다. 20,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공간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여가 활동의 선택지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PC방 사양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다 되어서 웬만하면 이제 집에 괜찮은 그
1: 그렇죠.
0: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고 또 가방에 하나씩은 노트북도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PC방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PC방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1: 사실 게임만 하는 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0: 그게 문제예요. 20, 30년 예. 전에도 천 원 뭐 그때 좀 싸야 800원, 900원이었는데 지금도 네. 1500원 넘어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1200원 이제 회원제로 하는 데는 1200원 뭐 1500원 요 정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느냐는 거예요.
1: 결국 음식 분들이. 팔아야 되죠. 음식.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인건비도 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몇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조금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방에서 게임 서비스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PC방 사장님들이 살짝 또 다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를테면 뭐 그런 거죠. 약간 좀 갬블링 같이 그
1: 사행성
0: 예 사행성 있는 것들로 머리를 잠깐씩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낭패를 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1: 일부겠습니다.
0: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그 AI 열풍이 오히려 PC방 사장님들 더 힘들게 한다 하더라고요.
0: 네네 말씀드린 거죠 아까처럼
1: 너무 비싸져서.
0: 그 이른바 예예 예. 그 게임을 잘 돌리려면 이제 고성능 게임은 고성능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서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 한 번 사면은 뭐 2, 3년 길게는 4, 5년까지 아빠 엄마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잘 돌아가는 PC가 필요한 경우에 그쵸. 가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 수요를 맞춰 주려고 하다 보면 말씀드린 뭐 5070, 5080, 509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픽 카드 가격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2,300만 원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PC방 사장님들이 이대로 내가 이 PC방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 얘기인데요.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HBM이라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전용 메모리 얘네도 지금 풍기예요. 풍기. 인공지능이 되게 똑똑한 줄 알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고 완전히 강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몇 문장 생성하는데도 뭐 수만 토큰씩 이렇게 소비를 하고 그게 전기도 소비하지만 메모리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PC방 사장님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기세 인건비에다가 하드웨어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죠.
1: 그 짧게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의 현황도 좀 듣고 싶은데요. 간혹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작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과거의 뭐 롤플레잉 게임은 과거만큼의 인기는 또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지금 사실 국내 게임사들이 그 모바일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는데 네. 이제 플랫폼으로는 크게 이제 PC, 모바일, 아케이드, 뭐 콘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도 너무 또 수요가 이제 많기도 하지만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그쪽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모바일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PC나 콘솔 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형국이고요. 콘솔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아케이드 게임 쪽으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때가 됐다. 근데 현재 모바일 네. 게임들 중에서도 사실은 서브컬처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은 김정태 교수와 함께 PC방부터 또 게임 산업까지도 들어봤고요.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김정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지금 증시 상황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는 낙폭이 더 커졌네요. 3.2% 밀리면서 7,830선. 코스닥도 아까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0.6% 내린 961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9원대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시간으로 갑니다. 우리 몸속의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신약 개발까지도 재미있게 깊이 또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 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2: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 지참하시는 곳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반면 남부와 제주의 경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라서 충청 이남의 일사가 오늘 더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0도로 중부지방도 덥지만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더 덥습니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산지 쪽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중부 내륙과 동쪽으로 소나기 예보 있는데 소나기 양 5에서 30mm가량 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쪽의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겠고요.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를 포함해서 23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불시로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6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보복 공습 발표 직후 SNS에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어젯밤 9시 기준 1만 천여 명에 달했으며 자정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개표소 봉쇄로 경기장에 입주한 기관 직원들도 엿새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참가자 간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저녁엔 전국 대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27명 규모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계속되자 외환당국이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검사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와 유럽연합 정상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도 진행합니다. 또 저녁에는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각각 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국 위상이나 신뢰도에 따라 대접이 다르지 않냐며 본국이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해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대상자는 참사 발생 때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소속 관계자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는 지난 압수수색 때 대상자들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다만 이번 부분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트로픽이 공개를 미뤄왔던 최상위급 미토스 수준의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급 모델을 일반용으로 안전하게 다듬은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와 보안 특화 모델 클로드 미토스 5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한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갖춘 페이블 5는 악의적 해커의 이용이 우려되는 사이버 보안 분야 질의가 들어오면 해당 응답을 바로 아랫단계 모델이 대신 처리해 보안 장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6도입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2: .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지금은 10시 5분. 10시 5분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올해 상반기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분야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텍스트 힙. 오히려 텍스트를 읽는 게 힙하다. 사람들 다 스마트폰 보고 돌아다닐 때 소설책을 딱 꺼내들고 전철이든 버스든 안에서 읽고 있는 그런 모습. 오히려 더 이제 그게 힙하다고 느낀다고 하죠. 뭐 책은 많이 읽을수록 또 좋습니다. 소설책도 좋고요. 장진숙 님이 워킹맘이에요. 제 인생이 소설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왜 백마탄 왕자님이 나오는 동화 같은 소설이면은 좋겠고. 아, 워킹맘이시면 결혼하셨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설이었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1960님은 저는 진득한 면이 좀 부족해서 소설보다는 에세이와 시집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2047님은 개인적으로는 디스토피아 장르를 좋아합니다. 뭐 뭔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SF 소설 같은 거, 사실 그런 것도 재밌죠. 또 뭔가 영화로 바로바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 그게 또 박진감이 더 넘칠 때가 또 있습니다. 0236님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일생을 살고 독서를 하는 사람은 여러 번의 인생을 산다. 오, 독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성공예감에서도 별책부록, 예,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또 책을 또 대신 또 함께 같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죠. 김대현님이 요즘 아내가 책을 많이 읽는데 책 읽는 아내를 보면 엄지 척 나옵니다. 저는 책을 펴자마자 잠이 오거든요. 아, 그래서 왜 실제로 불면증 겪고 있을 때나 아예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올 때 괴로워하면서 뒤척이는 것보다 차라리 책 몇 장을 실제로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대신에 너무 밝은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 아래에서요. 그것도 도움이 또 된다고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 열려 있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선물,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68% 밀리고 있습니다. 7,880, 뭐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세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1% 정도 오른 977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대 안팎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방산주가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11% 오르면서 뭐 시가총액 10조 원 올랐었는 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 등등 이오테크닉스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18원대, 1518.7원, 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참 거의 뭐 70%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입니다. 뭐 근육, 내장, 피부 등등. 또 제약, 바이오 산업 측면에서도 보면 이 단백질이 또 우리가 결국은 뭔가 찾아내야 할, 공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한데요. 단백질 분야 현재 기술력 어느 단계인지 또 얼마만큼 또 나아갈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조가현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사실 우리 몸에서 뭐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대부분이 또 이제 덩어리가 있는 건 단백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 종류가 2만 개에 달해요?
4: 그러니까 단백질 수가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한 2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표적이 되는 그러니까 약이 고칠 수 있는 단백질은 지금까지 한 600에서 800여 개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말 수만 그러니까 뭐 수천 개 정도는 아직까지는 약으로 만들지 못하는 미개척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단백질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유전자를 보긴 봐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유전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유전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 유전체가 소위 이제 영어로는 게놈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대상이고요. 그 유전체는 생명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를 어떻게 만들지 적어둔 뭐 설계도 같은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 같은 것에서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보통 한 2000년 초반 정도의 그 연구를 통해 거의 다 밝혀냈고요. 다만 그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설계도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유전체, 유전자는 읽었고 그러면 그 위에서 실제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단백질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존재하는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는 있는데 지도는 그렸어. 근데 지도 그렸다고 해서 그걸 다 찾아내거나 개발을 하거나 한 거는 아니니까 아직은 그 미지의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못 고치는 병도 마찬가지고요.
4: 그러니까 유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유전자 같은 경우는 왜 아버지 어머니에서 이제 자식으로 내려오면서 네. 사실 거의 평생 살면서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후천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많이 바뀌지 않고 다만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어떤 병을 일으키고 약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일꾼 같은 것들은 결국 단백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전체가 어떤 건물의 설계도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 안에서 실제로 뭐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배관을 하거나 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단백질이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에서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건물 설계도를 보는 게 아니라 몇 층 뭐 몇 호실에 어떤 배관이 고장났다 네. 이렇게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네,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을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단백질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많이 규명되어 가고 있는데 단백질은 종류도 2만 개가 넘고 그 단백질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단백질이 이렇게 3차원 구조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게 뭐 A라고 하는 세포에서는 흐물흐물거리다가 B라고 하는 세포에서는 좀 더 덜 변형이 되거나 굉장히 세포마다 모양이 달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약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이고 관찰되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3: 이야. 그 단백질이라는 녀석 자체가 많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그 2만 개가 넘는 단백질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아직 약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4: 네, 2만 개 중에 뭐 600개에서 800개 정도 최근 뭐 지표로는 한 800여 종까지는 단백질을 약으로 이제 그 표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한 5% 미만인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수천조 원짜리 시장이 5% 미만의 단백질을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나머지 단백질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있고요. 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굉장히 뭐 흐물거리기도 하고 모양이 계속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합물로 만드는 그런 그 케미컬 약물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에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약에 붙을 그 홈이라고 하거나 이런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질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약으로 타겟할 수 있는 단백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어떤 보도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그 약의 표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예.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전 세계 제약사가 지금까지는 표적할 수 있는 뭐 800여 종을 가지고 모두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넓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다 골고루 2만 개 밭을 골고루 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기 좋은 땅들만 골라가지고 깊게 파고 있는 경쟁인 거죠. 그런 게 지금의 어떤 단백질을 표적하는 약물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약개발시장에서도 사실은 되는 쪽 비옥한 농토에서나 농사를 짓고 있는 거고 아직 개척하지 못한 땅이 정말로 많은 거고. 근데 그 2만 개에 달하는 단백질 사실 우리 몸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예나 지금이나 관심은 많았을 텐데 특히 이게 지금 더 많이 주목을 받는 분야예요.
4: 아무래도 기술과 인프라의 고도화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유전자, 유전체를 그 분석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그 발전해 왔고,
3: 네.
4: 그리고 이제는 단백질 분석 기기도 거의 유사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약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기존의 대부분의 약물들은 몸에 질병 원인 단백질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약이 가서 붙어서 그 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즉 어떤 뭐 종양이라든지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진행시키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최근에 등장한 약물은 질병의 원인 단백질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단순히 억제하거나 그 제어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그 단백질 자체를 분해시키는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표적 단백질 분해 약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놓고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아예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이제 이런 단백질 분해 약물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는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그 시장에 좀 개시가 됐고요. 실제로 이런 단백질 분해제가 지난달 미국 그 식품의약품 FDA에서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성장이 아무래도 바이오 업계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단백질 구조가 흐물거리고 복잡하고 3차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구조를 다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이런 복잡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등장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이 만들었던 알파폴드 같은 이제 그런 모델인 거죠.
3: 네.
4: 실제로 AI 알파폴드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의 대표와 그 연구원들이 2024년도 그 지지난 해에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고 또 그동안 구조를 몰랐던 단백질들을 새로 좀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자체를 좀 구조를 볼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아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그런 그 미개척 단백질 지도를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변곡점이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단백질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가까워지겠네요. 그럼 이제 큰 줄기에서 단백질이란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좀 한번 배워볼까요?
4: 그 생명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3: 예.
4: 결국에는 DNA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DNA는 유전체라고 하는 집합을 이루고 있고
3: 네.
4: 그 유전체가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이야기했던 RNA는 그 설계도 DNA로부터 각 몸의 각 구성 요소에 필요한 그 일종의 작업 지시서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오는 그 중간체입니다. 그리고 그 RNA가 전달한 작업 지시서가 우리 몸으로 전달되면서 실제로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미 1950년대부터 제한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생명체의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우리 각 몸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정보들이 전달되고요.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는 실제로 우리 몸속에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작업물, 단백질을 공략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약의 어떤 대상이긴 합니다.
3: 이거 사실 DNA나 RNA 설명할 때 저도 참 어려웠는데 DNA가 설계도고 RNA는 작업 지시서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니까. 오, 이렇게 설명하면 딱이네요, 이거.
4: 가장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DNA는 사실 그 설계도 원본인 거죠. 우리가 왜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여러 가지 이중 나선 모양의
3: 네.
4: 이제 DNA들인데 그건 이제 우리 세포 핵 안에 가장 숨겨져 있는 설계도인 거고 이 설계도는 거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우리 피부 세포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 눈이 되어야 되고 뭐 그 혈액이 돼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 지시서는 DNA에서 필요한 토막토막이 이제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RNA라고 볼 수 있고요. 그 RNA가 전달한 정보대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mRNA라고 하는 그 메신저 RNA가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RNA가 전달하는 작업 지시대로 우리 세포 각 부분 부분에서 필요한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런 블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3: 조혜영님이 오... 박미영님이 아하 아 저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RNA가 이제 작업지시서면 mRNA는 그 메신저니까
4: 예.
3: 작업지시서를 전달해 주는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4: 맞습니다.
3: 어.
4: 예.
3: 이야 이렇게 또 배울 수 있어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네. 조가연 이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일종의 설계된 대로 간다라는 건데 센트럴 도그마라는 건 뭐예요?
4: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DNA가 RNA로 RNA가 단백질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명 정보의 흐름을 잡았던 게 1958년도에 만들어졌던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중심 이론인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 중심 이론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거의 모든 생명 정보는 DNA, RNA, 단백질 순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약을 만들 때 DNA를 표적하는 거고 다만 이제 선천적인 어떤 유전 질환 이런 것들은 단백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역으로 올라가서 RNA, DNA를 표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3: 어허. 이게 사실 복잡하기는 해요. 우리 몸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는 한데 우리 몸이 이렇게 복잡하게 꾸려지는,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을까요?
4: 추정컨대 예. 아무래도 DNA는 이제 유전으로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고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떠다니면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DNA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이중 나선 같은 경우 염기로 이루어진 4종의 염기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 DNA는 그대로 가장 안전한 곳에 놔두고 이제 거기에서 그 중간 중간이 떼어져 나와서 RNA로 전사되어서 우리 몸의 위치에 맞는 단백질

0: 종류마에서 이어져 나온 정보입니다.
1: 그러면 그 아까 단백질 종류마 2만 개나 된다라고 했고 그 안에서도 그러면 현재 개척되지 않은 거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는 찾아냈고 개척되지 않은 분야에 이제 또 신약 개발 도전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0: 지금까지 이제 단백질 특성 중에 하나가 똑같은 단백질이어도 네.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의 상황에서는 그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기능이 완벽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그 몸에 있는 단백질이었는데 제가 어떤 암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면
1: 그 변하는 거죠.
0: 네, 변하기도 하고 모양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비정상적인 꼬리표가 붙어서 엉뚱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긴 단백질들을 이제 약으로 표적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작동하고 있던 단백질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단백질, 즉 질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백질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실은 단백질이 구조가 변하면서 서서히 암이 되어가고 그거를 다시 되돌리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뭐 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없애버리는 게 또 약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우리 몸에 있는 그 단백질, 뭐 사실 뭐 피부나 머리카락 이런 거 다 보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어떤 단백질을 표적할 것인가, 어떻게 관찰하는 거예요?
0: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한 8만에서 10만 나노미터라고 하거든요. 예.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가.
1: 뭐 두꺼우면 한 100 마이크로미터.
0: 예, 예. 단백질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8만에서 10만 그 나노미터인데 단백질이 1에서 한 10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광학 현미경이어도 단백질의 구조를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빛이 아닌 광학이 아닌 다른 기술들을 쓰는데 이제 그동안 그 발전해 왔던 방식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X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X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엑스레이 X선인데요. 단백질을 용액으로 담궈서 천천히 이걸 굳혀서 결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빛 대신 X선을 쏘아서 단백질 원자가 이렇게 흩어지는 무늬들, 단백질 원자에 그 X선이 부딪혀서 흩어지는 무늬들을 가지고 역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들이 가장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석을 쓰는 핵 자기공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똑같이 단백질을 용액 상태로 놔두고 이번에는 말리지 않고 그 자석이 있는 그 자기장 속에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자기장 속에서 그 일으키는 신호들을 읽어서 단백질의 모양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이걸 냉동시켜서 볼 수 있는 이제 순간적으로 단백질을 냉동시키는 뭐 크라이오엠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단백질 용액을 영하 한 190도 이하로 급속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용액 속에 단백질이 이제 고정되겠죠. 그 고정된 단백질에 이제 전자 빔을 쏘아서 굉장히 많은 빔을 쏘아서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요. 그 이미지를 일종의 뭐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제 3D로 변환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쓰이는 방식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광학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단백질 구조를 보는 것 자체도 좀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 데이터가 굉장히 귀한 데이터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폴드 같은 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게 이렇게 어렵게 얻었던 단백질의 구조를 인공지능으로 꽤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혁신적인 기술이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거의 50여 년 동안 확보해온 단백질 구조 데이터는 한 20만 개 정도가 되는데 단백질 종류는 2만 개지만 단백질 구조는 20만 개 이상으로 밝혀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 우리 몸의 곳곳마다 다양한 네. 그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보다 구조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야, 그 단백질을 관찰하는데도 그렇게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일종의 설계도처럼 짜놓고 AI로 다 관찰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뭐 노벨상 받을 만한 거고요. 그러면 그 단백질의 모습이나 기능이 사람마다 다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니까 사람들 몸속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해야 될지.
0: 그 이제 똑같은 인간이면 뭐 유전체 염기서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0: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네. 단백질은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백 마치 유전자의 총합을 게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단백질의 총합을 프로테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 프로테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에도 굉장히 다르고 또 내일이 됐을 때도 또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떤 질병이어도 어떤 순간에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전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일꾼들의 전체 집합을 이렇게 명단처럼 만들어 왔다면 단백질은 지금 이 시간 수요일 이 10시 시간대에 어떤 직원이 몇 층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의 어떤 정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애벌레랑 나비를 비유하면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벌레도 똑같은 그 유전체 게놈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비도 똑같은 게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왜 어떤 시점에는 애벌레이고 어떤 시점엔 나비인가.
1: 아, 뭐 타이머 누가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0: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몸의 어떤 생명 현상은 실시각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전체만을 보는 것보다는 프로테옴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근의 발견이고 게다가 지난달에 그동안에는 단백질이 이건 아니야라고 우리가 그 무시했던 새로운 단백질들 한 1700여 종이 새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발표가 됐는데 너무 짧아서 이건 단백질 취급을 못 받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그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었다라고 하는 마이크로 단백질도 발견되고 있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될 단백질 세계가 굉장히 넓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다크 프로테움?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뭐 단백질의 세계 이런 뜻이에요.
0: 그러니까 다크 프로테옴이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단백질들을 다크 프로테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왜 마치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르는 암흑물질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하지 못한 단백질들 이제 이런 것들은 다크 프로테옴이라고 또 최근에 네이처가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단백질 취급을 안 했던 마이크로 단백질이 굉장히 많네 우리가 못 봤던 다크 프로테옴이 굉장히 많네라고 하는 발견들이 올해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밤하늘의 별들을 몰랐던 행성들을 발견을 하듯이 우리 몸속에도 단백질 2만 개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고 그거 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러면 마치 새로운 별 하나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결국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약이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누구한테 잘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그 약은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를 하는 약도 있는데 네. 그 약은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그 몸을 돌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 원인 단백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몸에 만약에 이렇게 움푹 파인 주머니가 보인다면 거기에 딱 가서 붙어서 그 질병 원인 단백질이 원래 하고 있던 기능을 정지하거나 뭐 역할을 멈추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약이 원래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뭐 어떤 단백질은 겉면이 너무 매끈거리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시시각각 모양이 바뀌어서 약이 가서 붙을 자리가 안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약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약으로 잡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약으로 만들기 어려운 단백질들을 뭐 아예 없애버리거나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분명히 저기에 가서 약이 저 단백질에 부딪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미끈미끈해서 그냥 약이다 막 흘러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단백질에. 그러니까 잡지 못했던 단백질을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잡게 된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0: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단백질이 단백질 가서 이제 붓는데 그냥 약이 하나만 붓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붓는 약물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발견 그 약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단백질이 이제 약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 단백질 이름에 우리가 그 K-RAS라고 부르는 단백질인데요.
1: K-RAS.
0: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그 약물 표적이었냐면 굉장히 독한 암들의 원인으로 많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장암의 한 40% 그리고 폐암의 한 30% 같이 굉장히 독한 암종에서 이 케이라스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 중복적으로 발견이 되어 왔고요. 이 단백질이 원래는 우리 몸의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이제 끄고 키는 어떤 스위치 단백질인데 이 스위치 단백질이 고장 나면 원래 꺼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온 상태로 켜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세포가 적정 시점에 분화나 성장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분화를 하는 거고.
1: 그래서 암이 되고 암이 커지고. 예,
0: 그게 종양이 되고 이제 암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라스라고 하는 것을 그 고칠 수 있다면 굉장히 여러 암종에서 여러 환자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동안 숙제였는데 다만 이 약물이 40여 년 전에 발견됐지만 그동안 개발이 안 됐, 약이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가 아하. 겉에 단백질 면이 굉장히 매끈해서 약 붙일 그 자리가 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단백질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분자가 있는데 그 다른 분자를 좀 꽉 잡고 있어서 그 단백질 사이로 약이 끼어들 공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발견했던 게 2010년도 후반에 발견했던 게 이 단백질이 일을 하는 동안 아주 미세하게 좀 움직이는데 그럴 때 네. 평소에 안 보이던 약간의 틈새가 발견이 됐고요. 그 틈새에 그 열렸던 그 틈새에 약을 그러니까 케미컬 화학 그 화합물 약물을 붙여서 굉장히 단단하게 붙여버리자. 그래서 다른 것들과 상호 작용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이제 키지 못하게 하자. 이런 방식의 약물이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공유 결합 약물,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약물이 드디어 2021년도에 그 미 FDA 허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4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약으로 개발하지 못했던 어떤 표적이 새롭게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 FDA 승인을 최근에 받았어요?
0: 2021년도에 받았고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1년도에
0: 예.
1: 40년 동안 KRAS, 케이라스, 아, 저 단백질 저 문제 있는데 저게 암이 되는 건데 저걸 잡아야 하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단백질이 움직일 때 빈틈을 발견해서 거기에 붙이는 약을 만들었다. 와, 이거 뭐 진짜 신기하네요. 거의 뭐 소설책처럼 라디오를 들으면서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게 또 AI예요. 그럼 이제 AI 시대에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구글 딥마인드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0: 근데 딥마인드가 원래 맨 처음에는 바둑을 뒀던 우리가 인공지능 알파고. 모델로 네 알고 있는데 그 알파고가 이제 구글에 인수되면서 2014년도에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이후에는 단백질 모양과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AI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파 폴드라고 하는 거고 폴드라고 이름이 붙인 것은 단백질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일자 끈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접히기도 하고 이렇게 흐물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의 접힘을 분석한다라는 이제 이름에서 알파 폴드라고 붙여져 있는 거고요.
1: 알파 고의 고가 바둑이었고.
0: 맞습니다.
1: 단백질이 접히니까 알파 폴드라고 알파 집안이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딥마인드 그 연구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게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일종의 아미노산 그 레고 부품이라고 보시면 아미노산 그 레고가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네네. 그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신발끈을 묶듯이 신발끈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얘는 사실 내가 묶거나 흐물거리게 만들거나 하는 집합 그 교집합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파 폴드로 추정을 했던 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단백질 접힘 문제입니다.
1: 아, 사람마다 뭐 운동화끈 묶는 방법도 수십 가지인데 그거를 풀어낸. 그 방법을 알아낸.
0: 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동안 50여 년 동안 관찰해왔던 단백질 구조와 알파폴드가 추정한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이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신기한 게 우리가 아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백질 구조를 관찰해왔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쌓였던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알파폴드가 인공지능 모델로 추정했던 그 단백질 구조가 지금까지 공개된 게 한 2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손수 작업해서 봤던 25만 개를 인공지능으로 몇 년 만에 2억 개를 본 거죠.
1: 야.
0: 그렇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등장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벌써 뭐 그 분야에서는 사람의 능력 이상의 걸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아낸 거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는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0: 다만 숙제는 단백질의 모양은 우리가 그 추정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은 시시각각 모양이 바뀌고 예. 그리고 사람의 몸 위치 그리고 사람의 상태 질병이 그 여부에 따라 굉장히 하는 기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는 훨씬 더 많이 밝혀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는 아직까지 더 개척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것도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아내면 그 조합에 맞는 약물을 또 설계할 수 있고 되게 재미납니다. 우리 미래는 또 그 수명도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 단백질 모양을 알 수는 있지만 하는 일까지는 아직은 다 모른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AI 시대에도 미지의 영역은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단백질을 일부러 그 망가뜨려서 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면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하나 못하냐가 티가 날 때는 그 직원이
1: 휴가 갔을
0: 없을
1: 때.
0: 때죠. 네, 그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업무가 그 직원이 없는데 작동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1: 그렇죠. 근데 없는데 티가 안 나. 그러면 이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0: 네, 그런 것처럼 네. 일부러 그 A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 근원 설계도 유전자를 일부러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랬을 때 세포나 동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방식은 단백질을 일부러 이어보는 겁니다. 단백질은 이제 혼자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단백질과 상호 작용을 하는데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과 친한지를 관찰을 해서 네. 그 단백질의 기능을 추정해보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의 기능을 꺼보거나 이어보거나 해야지만 단백질의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것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을 열심히 알아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봐야 될 정보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껐다 켜면 되는지를 또 나중에는 AI로 경우의 수로 더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0: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1: 아예 그러면 단백질을 AI로 뭔가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0: 2024년도에 딥마인드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게 미국 워싱턴의 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인데 그 네. 교수가 만들었던 모델이 자연에 없는 단백질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설계하는 모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그 미국의 기업 중 하나가 형광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형광 단백질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단백질입니다. 실제로도 그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만든 단백질이 실제로 자연에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광 단백질을 그 AI 모델로 만들어냈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진화하려면 뭐 몇억 년이 필요할 텐데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AI 기반의 단백질 생성 기술이 가능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뭔가 반딧불이처럼요. 반딧불이는 당연히 그 몸 안에서 불빛이 나는
0: 맞습니다.
1: 걸 테니까. 야,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그 속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로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한계도 뭔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0: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것은 맞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거칠게 생각하면 아 이제는 맞추면 단백질을 만드나라고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인공지능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만큼 단백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구조나 알려지지 않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구조 데이터나 기능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I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구조라는 일부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기능 이런 것들은 더 밝혀낼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또 왜 그 신약 개발, 이제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 종류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또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은 막는 것, 더 잘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도 있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스위치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네. 그 스위치 단백질 사이에 잠깐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멈춰놓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1: 그러니까 더 이상 암이 커지지 않게.
0: 예. 그런데 이런 단백질들이 약과 상호작용하면서 내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뭐 암 같은 경우도 내성 변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 계속 존재한다면 걔는 계속 변화하면서 내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 단백질을 아예 없애버리자, 분해해버리자라는 접근법이 나온 거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표적 단백질 분해 약물의 세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와, 아니 그 무슨 뭐 락스 같은 걸로 녹여버리는 것도 아닐 테고. 신기합니다.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원래 우리 세포 안에는 너무 그 노화되거나 낡거나 또는 기능이 망가진 단백질을 알아서 분해하는 일종의 어떤 쓰레기 공장, 재활용 공장이 원래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그 기능인데 세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런 프로테아솜이 잘 기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망가진 단백질이 있으면 그걸 이거 버릴 거야라고 이제 폐기물 딱지를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딱지가 붙은 단백질을 그
1: 수거해 가야죠.
0: 네, 수거해 가는 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분쇄기, 이 재활용 공장에 가서 갈아 없애서 그 단백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단백질 분해 약물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나쁜 단백질, 기능이 망가진 단백질,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있는 단백질에 가서 일부러 이건 버릴 거야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일부러 어떤 효소를 붙여서 이 단백질 없애야 되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없애야 되라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애야 될 재활용 공장 역할하는 프로테아솜도 가까이 끌어와 줍니다.
1: 그러니까 쉽게 가져가게.
0: 예, 표지를 붙이고 딱지를 붙여놓고 분쇄되어야 그 분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가까이 끌어와줘서 잘 분쇄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단백질을 제거

0: 이제 최근에 단백질 분해 약물 또는 표적 단백질 분해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야, 그러니까 동네 누가 이사 가면서 장롱이나 이런 거 그냥 딱지 안 붙이고 버리고 갔는데 그거 버리고 갈 수 있게 딱지 붙여주고 구청에 신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신약.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 지난달에 실제로 그 단백질 분해 약물이 처음으로 미 FDA 승인을 받았고요. 지난달에 받았고요. 사실 이게 20몇 년 동안 계속 개발되어 왔던 어떤 기술인데 이제 연구실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그 약물은 지금 쓰이고 있는 암종은 유방암 쪽이고요. 근데 그동안 기존에 원래 호르몬 치료가 잘 안 들었던 내성 환자들 또는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고 기존보다는 아예 그 문제 단백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표준 주사약과 비교했을 때 질병의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을 한 40% 정도 낮췄다. 그리고 그 질병의 어떤 진행 기간을 멈추는 기간도 기존의 약물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성호 님이 조가연님과 곽재식 작가님을 같이 모시면 두 시간 내내 얘기하실 것 같아. 누군지 모르시죠? 엄청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또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 또 깊이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단백질 이야기를 사실은 못한 부분이 되게 많네요. 그만큼 또 엄청난 분야이고 또 나중에 또 이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잠실투표소에서 증거물을 봉인합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계속되자 외환시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외환당국이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늘어난 세입으로 인한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창사일에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먼저 전종우님이요. 도수 치료에 횟수 제한이 생긴다던데 그러면 그 횟수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 보험회사의 적자를 왜 정부에서 관여하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 알아봤는데요. 프라임에셋 331 본부 백두현 수석 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앞으로 생기고요. 네. 이 제한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떤 세대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15회를 받고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관련된 심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15회를 초과해서 받는 게 좀 어렵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된 이유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이 보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적자폭이 커지면 보험료 상승폭도 커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니 그러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1: 그쵸.
3: 또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실손보험비 내는 만큼 본전 뽑아야겠고 도수치료 네. 받으면 시원하고 또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있으세요? 물어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하나의 네. 예 정도를 지나쳐서 또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IPO였는데요. 3842님 이번 스페이스X IPO에 개인들도 참여할 방법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1: 이번 주 후반에 금요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상장하자마자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친 것만큼의 시가총액이 네. 보여줄 텐데 일단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직접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뭐 개인에게 의무 배정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금 큰 기관들끼리의 시장이다 보니까
3: 네.
1: 그래서 6월 12일 이후에 나스닥에서 직접 이제 미국 주식 우리가 매수하듯이 사시는 방법이 있겠고 다만

0: 초반에는 변동성이 아마 엄청나게 클 겁니다. 혹은 네. 그 피로 이상으로 아마 주가 상승폭이나 이런 게 또 확대될 네. 수도 있겠고 그래서 너무 뭐 비싸게 사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그 벤치마크라고도 하는데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관들이 또 막 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자금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아마 커질 수도 있겠고 해서 이미 또 국내에는요. 우주항공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런 ETF는 나중에 시차를 두고 또 그 스페이스X를 담게 될 테고 미국에 있는 그 ETF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1: 네. 0958님이요. 공모가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0: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네. 절차, 규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1: 네.
0: 일단 상장을 하게 되는 기업하고 상장 주관사, 즉 증권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1: 네.
0: 시장을 반응을 한번 보시죠. 해서 요 가격에서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4만 원 밴드라고도 하는데 그 공모가 범위를 시장에 먼저 제시를 해 줍니다.
1: 네.
0: 그럼 자산운용사나 투자담사나 이런 데가 아 우리 그 가격에 몇 주 정도 살게요. 아 우리 그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더 낮게 몇 주만 살게요. 이렇게 해서 수요 예측을 해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최종 공모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1: 네.
0: 그 가격대로 앞에서 수요 예측했던 기관들에게 이제 배정을 네. 해주게 되는데요. 미국은 수요 예측 없이 그냥 가격을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스페이스X가 그냥 우리는 한 주당 135달러의
1: 네.
0: 주식 발행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너네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아.
1: 네.
0: 거의 시장 기능, 시장 자유를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네. 굉장히 크고요. 또 이게 헷갈릴 정도가 뭐냐면 상장하기 전날 공모가를 바꿔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야 이게 참 시장 자율에 너무나 많이 맡겨놓는구나.
1: 네.
0: 우리랑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들어볼까요?
1: 네. 권혁중 님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국 어디든 3년 안에만 집을 팔면 되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국세 상담센터에 알아봤는데요. 1, 2, 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 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다면 거주 요건도 2년을 충족해야 하고요. 또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년 기준은 전국이 모두 같다고 합니다.
0: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니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3: 정여울의 도서관.
4: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바베트는 만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 그리고 수십 가지의 식재료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대단한 식재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베트는 복권 당첨을 통해 간신히 얻은 거액을 모두 이 만찬에 씁니다. 단 한 번의 만찬을 위해, 12명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이제 물질적으로 그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베트가 차려내는 음식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오래 묻혀있던 온기와 품위, 너그러움과 기쁨을 다시 불러냅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불화와 오해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그 만찬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하나의 정교한 의식,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이 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바베트가 복권으로 얻은 거액을 그 단 한 번의 저녁 식사에 모두 써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가난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존재를 보입니다. 만찬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은 외부 손님으로 참석한 로렌스 레베넬름 장군입니다. 그는 이 만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완벽한 프랑스 고급 요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첫 음식들을 맛보며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은 하나의 문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단순히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어떤 세계를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 우아함, 사랑의 가능성, 품격 있는 인간적 교류, 인생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믿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아름다운 예술은 우리를 현재의 좁은 방에서 꺼내 한때 우리가 믿었던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갑니다. 한 접시의 요리가 과거의 문을 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진짜 예술은 감각을 통과해 영혼에 도착한다고.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중부와 남부의 하늘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소강 상태인데 5에서 20mm 정도 오겠는데 대부분의 중부지방 최대 30mm 가까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우산 지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고 기온도 상대적으로 더 높겠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으로 더울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내려가서 오늘 25도에 머물겠습니다. 강릉도 역시 25도, 대전, 부산 27, 전주는 28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주로 충청도 이남 쪽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가 예보돼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6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8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26도 등 23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후부터 소나기

0: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늘과 더불어 비나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해안과 남해 하늘에 너울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000선이 또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3% 내린 7,899.77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 위주로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영향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력 대응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2원 90전 오른 1,52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계속되자 외환당국이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검사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법원은 본투표용지를 보관한 상자,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증거보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유지되고 있어 서비스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불시로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6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 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보복 공습 발표 직후 SNS에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여 대와 인원 1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탱크로리에서 불이 시작된 뒤 인근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게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밤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가게에서 업주인 7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해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자는 참사 발생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및 공항운영과 소속이던 관계자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경북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소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항공기 엔진과 원자로 설비까지 다루는 영국 제조업의 핵심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회사가 영국 정부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손을 잡았는데요. 원전의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이 공급하게 되자 영국 내에서는 자국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했던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추면서 원자력 강국의 명성을 잃게 됐죠. 원자력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는 영국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캐나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캐나다에서 조별리그를 치르지 않지만 벨기에, 이집트, 독일 등 세계 랭킹 상위권 국가들의 경기가 캐나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월드컵 준비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눈을 새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이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응해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감행하자 이란도 즉시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미국 당국자는 이번 공습에 대해 확전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공격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차질을 주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인 9일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8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란은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중단 요구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중단하면서 레바논 남부에 대한 적들의 침략이 계속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수위에 따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데요. 레바논 상황이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들의 유럽 입국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석유 수출로 러시아가 수익을 올리는 걸 막기 위해 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정기 조정을 내년 1월까지 중단 기로했습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 운반용 유조선 판매를 제한하고 러시아가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해온 그림자 선단과 연계된 선박 30척도 추가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0: 중인데요. 이번 대러 추가 제재안이 발효되려면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는 11일 하루 동안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에 들어갑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 내 민간 기업과 단체 등에도 개막일 하루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다만 보건과 의료 서비스, 치안, 방재, 전력 등 핵심 인프라 분야, 또 월드컵 행사 지원을 위한 물류 서비스 업무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구글이 70여 가지 언어를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번역 모델 제미나이 3.5 라이브 트랜슬레이트를 번역 앱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번역 모델이 동시 통역에 가까운 연속 실시간 생성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전엔 이용자가 어떤 언어를 번역할지 미리 선택을 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다국어 대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음성 통역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통화하듯 스마트폰을 귀에 대면 번역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받은 만큼 돌려준다.
0: 미국과 이란이 서로 보복, 재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무력 충돌을 호르무즈해협에서 재개했습니다.
1: 네.
0: 미군이 공격을 한 이유는 8일에 추락했던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해협 곳곳에서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번 공습 대상은 군사시설에 한정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익명을 요구한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미국의 공습은 이란 남부 해안의 5개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해군기지, 레이더 시설과 포병 포대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 국영 매체도 캐슘 섬의 상업용 항만시설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시리크 섬에 있는 물 저장 탱크 2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식수 공급에 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앞서서 미국 육군 소속의 아파치 헬기가 9일 밤에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에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가 됐었는데요. 조종사 2명은 구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라고 말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실제로 네. 단행을 했는데요.
1: 네.
0: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쪽도 영내에 있는 미국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공격하기 직전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어떤 공격에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면서 재보복을 경고를 했었고요. 우리 영토 근처에 있는 외국 군대는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들이 우리 영토 주변에서 떠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익명의 미국 정보 관계자는 이번 공습은 경고성 조치니까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이 공격에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확전을 피하고 싶은 속내를 이 단어를 통해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흐릿한 밑그림.
0: 일단 종전협상에 흐릿하지만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넘어서 이란의 핵개발을 한 15년 동안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진전됐다라고 미국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걸 뉴욕타임스가 9일자로 보도를 한 건데요.
1: 네.
0: 일단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이 최소 20년 동안은 농축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10년을 역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그 반이죠. 절반인 15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1: 네, 네.
0: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오늘 양

0: 측이 보복 공격을 이어가면서 또 조금 불안해졌거든요. 네,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4일에 테네시주에 있는 극비 미국 핵연구소를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우라늄 11톤 비축량을 처리하는 방안을 준비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1: 네네.
0: 당장은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협상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1: 네.
0: 그래도 위트코프와 쿠슈너 등 일부 당국자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달 중순쯤에 스위스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일부 당국자들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 내 강경파들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계속 갖고 있어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면서 좀 공격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1: 네.
0: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발언만 총 39번을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1: 자주 했다는 생각은
0: 그렇죠?
1: 들었네요.
0: 네, 뭔가 좀 삐끗하면 곧 한다 이런 얘기를 네, 계속 네.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있거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길 바라고 있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주장은 아니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1: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예. 믿기가 어렵죠.
1: 예.
0: 네.
1: 양치기 소년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다음 키워드 뽑아내는 눈엣가시.
0: 미국 정부가 8일자로 니카라과의 정부 인사 100여 명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1: 네.
0: 최근에 야권 지도자인 리베라가 수감 중에 사망을 했거든요. 여기에 니카라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공동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을 비롯한 정권 실세가 대거 포함됐는데요. 이 니카라과가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 세 나라를 폭정의 트로이카 이런 별명으로 불렀는데요. 집권위기 들자마자 마두로 정권을 축출했죠. 쿠바는 경제 제재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니카라과에까지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중남미 3대 반미 정권을 실제로 타도하려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니카라과가 북미와 남미를 잇는 허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과 또 카리브해랑도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때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운하 건설을 추진했을 정도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니카라과의 좌우 세력 다툼이 치열하던 1980년대에는 우파 무장 조직을 지원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근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부터 재집권을 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비판 속에 5선 임기를 강행을 했고요.
1: 네.
0: 작년에 개헌을 했는데 부통령이었던 아내 무리오를 공동대통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대통령 체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1: 네.
0: 이러니까 서방과의 관계가 좀 악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진영과 이제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인권 탄압 문제를 더 부각시켜서 오르테가 정권교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오르테가 정권의 장기 독재에 저항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감이 됐거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모든 중남미 좌파 정권을 동일하게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반미 노선의 선봉으로 분류되던 이 세 나라만큼은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반공 성향이 강한 쿠바계 정치인들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공세 강화를 옹호하는 여론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실제로 쿠바 난민 출신인 히메네스 연방 하원 의원은 마두로는 체포됐고 라울 카스트로는 재판에 넘겨졌다. 오르테가와 무리오 일당이 다음 차례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나 떨고 있니?
0: 이 주인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1: 네.
0: 2월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하메네이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 사건에 굉장히 러시아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렘린궁의 보안 체계를 바꿨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1: 네.
0: 당시 이스라엘이 인공지능

0: 을 활용해서 하메네이 지도자의 동선을 추적했다라고 좀 잘 알려졌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푸틴 대통령과 측근을 보호하는 특수감시 시스템 일부를 폐쇄했다라는 건데요. 이 시스템이 모스크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30만 대에 달하는 CCTV망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최고위층의 경호 전용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그 하메네이 지도자 사망 이후에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를 한 뒤에야 재가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러시아가 민감하게 나오는 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의 감시망을 역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란 시내 교통카메라 영상을 대규모로 확보한 뒤에 AI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측근들의 회동 장소와 시간을 특정한 뒤에 공습을 가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수천 대의 카메라 영상에서 이동 동선과 경호 패턴을 파악한 뒤에 다른 정부와 결합해서 표적을 추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교통카메라에 침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큰 경고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건데요.
1: 네네.
0: 그래서 워낙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발전에 별로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었답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터넷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1: 그렇군요.
0: 그런데 최근에 전장에서 이렇게 AI 영향력이 커지니까 입장이 바뀌었답니다. 지난달에는 AI가 러시아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강연에서 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AI가 전 세계 도시 곳곳에 있는 CCTV를 사실상 첩보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마저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가장 큰 변화는 감시 시스템의 역설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감시망을 구축한 나라일수록 적대국들이 해당 시스템에 침투하면 오히려 도시 전체를 들여다볼 그렇죠. 수 있는 정보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1: 역 이용할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얘기죠.
0: 그래서 인도 정부가 최근에 중국산 감시 카메라 퇴출 시한을 설정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우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라운드는 침대가 아닙니다.
0: 네, 월드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이번 대회에서 바뀐 규정들이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 축구 평의회가 2026-2027 시즌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을 확정을 했는데
1: 네.
0: 그중에 일부가 이번 월드컵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득점과 페널티킥, 퇴장 상황 등에만 한정해서 운영됐던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코너킥, 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할 경우에 두 번째 경고 상황에 대한 확인 등으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1: 네.
0: 또 경기를 좀 빠르게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경기 시간을 늦추는 행위들이 대거 금지가 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8초 안에 손에 든 공을 내려놔야 된다는 골키퍼 8초 룰이 이번 시즌부터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스로인 코너킥도 5초 안에 진행해야 되는 방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1: 네네.
0: 만약에 선수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 라고 심판이 판단을 하면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 스로인이나 골킥을 안 하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또 교체되는 선수는 10초 안에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려고 천천히 걸어나온 경우 많았거든요.
1: 많이 봤죠.
0: 그렇죠.
1: 네네.
0: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새로 투입되는 선수는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번에 룰이 바뀌었고요.
1: 네.
0: 또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킨 선수도 역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최소 1분 동안은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언론들은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면 시간을 끄는 일명 침대 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외에도 상대와 대치를 할 때 입을 가리고 말하면 퇴장당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2월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잔루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입을 가리고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생겨난 규칙인데요.
1: 네네.
0: 또 이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1: 네.
0: 선수들에게 별도 휴식을 갖는 조치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 전 후반 각 22분이 지난 시점에 3분이 부여됩니다. 선수들이 이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축구가 사실은 45분간 중단이 없는 전 후반 체제인데
1: 그렇죠.
0: 이제 22분 정도로 농구처럼 4쿼터로
1: 그러네요.
0: 생깁니다.
1: 그런데
0: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물만 마시고 수분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1: 네, 감독님이
0: 미니 작전 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 흐름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치르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하이드레이션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바뀐 규정들이 또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키워드 공은 둥글지 않다.
0: 사실 축구 경기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둥근 공 하나를 갖고 다투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의 평등함 이런 걸 나타내는 문구인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입장권 배부를 놓고 불평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9일에 이미 입장권 판매 절차를 시작했는데 더 이상 티켓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란 팬들이 공식 절차를 믿고 여행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티켓 접근권을 박탈당했는데 이것은 국제대회 정신과 참가국 간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협회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내린 주체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국 당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축구 행사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FIFA의 규정상 월드컵 참가국 협회는 통상 경기장 수용 인원의 8%를 자국 팬들 배정분으로 입장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축구협회도 자국 팬들에게 이걸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특히 이란이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를 다 미국에서 치르는데 지금 이란을 둘러싼 논란은 티켓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 선수단의 입국은 허용했는데 일부 기술 행정 스텝에게 비자가 안 나왔거든요.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반발을 지금 이란은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와 비자 문제가 이미 흥행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팬 배정분이 없어진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말리아 출신 심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월드컵 데뷔 무대가 무산됐거든요. FIFA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우리는 개최 국가의 이민과 입국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만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란 축구협회가 그래서 FIFA에 중립성, 공정성, 확립된 규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장 밖의 문제가 대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공은 둥근 법인데요.
0: 네. 둥글지가 않은 공이 이번에 지금 사용되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레인보우의 노래 Since You've Been Gon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헬기가 격추된 것과 관련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8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을 공격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이란은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전국 대학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잠실 투표소에서 증거물을 봉인합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벨기에를 찾았습니다. 브뤼셀 현지에서 교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신원 주제 수첩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로 가보겠습니다. 유아진 통신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캐나다에서 열리는 경기 일정도 많을 텐데요. 어떤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까?
1: 네, 캐나다 현지 시간 기준 오는 11일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2일 금요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공식적으로 막을 엽니다.
0: 네.
1: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여해서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6경기,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7경기 등 총 13경기가 분산 개최됩니다. 대규모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론토 스타디움에서는 약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0: 네.
1: 원래 토론토 FC 구장 홈구장의 평소 좌석 수는 약 2만 8천 석입니다. 하지만 FIFA 규정상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르려면 경기장 수용 인원이 최소 4만 5천 석 이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1만 7천 석을 증설해 정확히 4만 5천 석 규모를 맞췄습니다. 밴쿠버에 위치한 BC 플레이스 역시 이번 월드컵을 위해 엄청난 자금과 최첨단 기술을 쏟아부었는데요. BC 플레이스는 원래 인조잔디 구장이었지만 월드컵의 모든 경기는 천연잔디에서 치러야 한다는 FIFA의 엄격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천연잔디를 경기장 내에 새로 깔았고요.
0: 네.
1: 무려 1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0: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뭐 엄청난 인파가 몰리겠죠. 공항이라든지 경기장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밴쿠버 국제공항 한 곳만 해도 대회 기간 동안 무려 270만 명, 하루 평균 9만 명에 육박하는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 네.
1: 이 때문에 캐나다 공항들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생체인식 탑승 구 42개를 전격 가동해서 탑승 시간을 13% 이상 단축했고요. 가방에서 액체류나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최첨단 3D, CT, 엑스레이 검색대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0: 네.
1: 인파가 몰리다 보니 캐나다 경찰과 대형 보안업체들은 호텔 및 상업지구를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주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는 AI 기반의 CCTV 카메라를 대거 설치해서 사고나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감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테러라든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장 위 하늘도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고요. 특히 드론 비행을 철저히 막는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대회 기간 토론토와 밴쿠버 경기장은 물론이고요. 경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서 FIFA와 개최 도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초대형 길거리 응원 및 축제 구역인 이 팬존 상공 역시
0: 네.
1: 최고 등급의 특수 제한 공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24시간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만약 승인 받지 않은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15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엄청난 사법 처리를 받게 됩니다.
0: 네.
1: 이에 더해서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내는 헌터 드론도 도입이 됐습니다. 경찰은 미확인 드론이 접근을 하면 주파수를 교란으로 해서 착륙을 시키는 강제 훈련이 끝났고요. 여기에 군사용 드론 탐지 레이더와 또 현장 감시용 드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0: 네.
1: 경기장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는 순간 즉시 위치가 추적되어 체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런데 월드컵 때문에 대한민 도박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1: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글로벌 베팅 규모는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특히 캐나다는 지난 2021년 형법을 개정해 스포츠 단판 승부 베팅을 완전히 합법화했습니다.
0: 아.

0: 꽃처럼 단순히 어느 팀이 이기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다음 1분 안에 반칙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번 코너킥이 슛으로 연결될지 패스가 될지 같은 미세한 내용의 실시간으로 돈을 걸 수 있게 되면서 네. 이번 대회가 합법화 이후에 가장 큰 도박 마케팅 무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합법 도박 광고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1: 네.
0: 현재 스포츠 베팅 광고에 현역 및 은퇴 선수를 포함한 모든 프로운동 선수의 출연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도박 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법망이 실시간으로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1: 네. 캐나다에서 조별리그 치르는 국가 주목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에 배정된 조별리그 라인업은 글로벌 스포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황금대진으로 짜였습니다.
1: 네.
0: 우선 밴쿠버는 그야말로 개최국 캐나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캐나다가 속한 B조의 조별리그 2차전인 캐나다 대 카타르전이 6월 18일, 그리고 3차전인 스위스 대 캐나다전이 6월 24일에 밴쿠버에서 열립니다.
1: 네.
0: 여기에 세계 랭킹 최상위권인 벨기에와 뉴질랜드의 경기가 6월 26일 밴쿠버에서 치러지고요. 같은 조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이집트 역시 밴쿠버에서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1: 네.
0: 토론토는 그야말로 유럽과 아프리카 전통 강호들의 격전지인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과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의 맞대결이 오는 6월 20일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글로벌 예측 시장에서 조별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매치로 꼽힙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세 경기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집니다.
1: 그렇죠.
0: 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대진 결과에 따라서 이곳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로 넘어와 경기를 치를 확률이 매우 높아서 현지 한인사회는 벌써 대규모 응원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 조별리그 잘 치르고 캐나다에서의 우리나라 팀의 경기 꼭 보고 싶어지네요. 자, 캐나다의 네, 월드컵 준비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0: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1: 오늘은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네,
1: 영국에는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롤스로이스.
0: 비싼 자동차 회사.
1: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사실 롤스로이스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회사 이렇게 알고 네네. 계신데 사실 롤스로이스는 이제 190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00년 넘은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0: 그렇군요.
1: 창립자인 찰스 롤스 그리고 헨리 로이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인데요. 이 시작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비행기 네. 엔진을 같이 만들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하고 비행기 엔진. 예.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경영난을 겪으면서 결국 국유화됐어요. 국가 소유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부문은 2년 후인 1973년 이제 같은 영국 기업인 비커스에 이제 매각이 됐다가 1998년 BMW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보면 BMW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 그렇군요.
1: 오늘 말씀드릴 회사 이 롤스로이스는 이제 항공 엔진 분야를 담당하는 롤스로이스 PLC라는 명칭으로 1987년에 민영화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PLC라는 것은 이제 공개 유한 회사라는 이제 표현인데 어쨌든 이제 회사를 두 개로 쪼개서 자동차 부문은 BMW
0: 네.
1: 그다음에 항공기 분야 이쪽은 따로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 PLC는 이제 현재 항공기 엔진 분야 세계 2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선박 엔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원자로 발전 설비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입니다.
0: 네, 롤스로이스의 역사를 또 알려주셨는데
1: 네.
0: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1: 네, 이 영국은 이제 제조업이 매우 약한 나라로 이제 바뀌었는데
0: 네.
1: 그래도 롤스로이스 PLC는 이제 얼마 안 되는 제조업 기업. 으로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이 롤스로이스 PLC가 최근 영국 언론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공격의 이유에는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우리나라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예, 롤스로이스 PLC 앞으로는 이제 그냥 롤스로이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0: 네네네.

0: 이 롤스로이스는 이제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이것을 이제 세기 건설하는 것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이 롤스로이스가 이 SMR 핵심 부품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원래 롤스로이스는 이제 SMR의 최대 78%를 영국에서 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핵심 원자로 압력 용기를 포함한 핵심 부품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그러면은 알짜는 다 한국에서 만들고 그럼요. 부가가치가 낮은 것만 영국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영국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롤스로이스의 SMR 개발에 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 상황이 좀 진전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SMR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네요.
0: 네. 영국은 이제 2024년 6월에 총 2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조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1: 네.
0: 이미 이제 건설 장소도 정해놨어요. 웨일스 북부에 위치한 앵글시 섬이라는 곳에다가 SMR 네. 첫 번째 1호기를 짓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MR 부지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국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사실은 영국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풍력발전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SMR은 왜 추진하는 걸까요?
0: 영국의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난방, 취사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전기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영국 정부의 이제 목표인데 네. 당연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1: 그렇죠.
0: 원래 이제 풍력으로 이를 공급한다라는 구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좀 무리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그중에서도 이제 SMR을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영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린다라는 공약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근데 뭐 원자력 발전소 영국의 설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네. 마지막으로 영국이 이제 건설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1995년에 완공됐어요. 시즈웰 B라고 불리는 원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1: 그러네요.
0: 이제 마지막으로 짓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가동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머셋에 위치한 힌클리 포인트에 대형 원전을 이제 건설 중이긴 한데
1: 네.
0: 문제는 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이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가 예정보다 10년 이상

0: 유형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민영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돈이 많이 들어라는 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이제 꺼리게 됐고요. 예. 그래서 결국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9개 중에서 8개가 이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1: 아, 예전에는 이제 원전의 선두주자가 영국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0: 아니죠.
1: 아닌데 네. SMR 잘할 수 있을까요, 영국이?
0: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남들이 안 해본 일. 처음 네. 하는 일은 참 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네.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SMR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용이 아니고 민간에서 사용하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처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인데
1: 네.
0: 이 원자력 잠수함에 실려 있는 원자로가 기본적으로 SMR하고 개념이 유사합니다.
1: 아,
0: 작고 안전한
1: 그렇겠네요.
0: 그런 원자로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일단 군사용으로 쓰는 것은 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롤스로이스가 상업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도록 해서 세계 시장에 영국산 SMR을 판매하겠다라는
1: 네.
0: 것이 영국 정부의 이제 구상인 거죠.
1: 그런데 이제 한국 업체랑 계약을 하니까 지금 약간 네. 비판을 받고 있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롤스로이스 입장을 보면 어차피 정해진 비용과 기간을 준수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1: 그렇죠.
0: 영국 업체들 아무리 살펴봐도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0: 사실 영국 제조업의 한계를 드러낸 뭐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SMR 이 부지 선정도 마친 상황이라서
0: 네.
1: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은 2011년에 8곳의 신규 원전 건설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새로 짓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찾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당시 구상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을 짓는 이제 그러한 용지로 잡아놨는데
1: 네.
0: 2025년 2월에 이 가운데 일부를 SMR 부지로 바꾸자라고 결정을 했고
1: 네.
0: 이제 작년 11월에 앞서 말씀드렸던 웨일스 북부의 앵글시 섬이라는 곳이 선정됐습니다.
1: 네.
0: 이 앵글시 섬이라는 곳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원래 원전이 가동되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2015년에 원전이 이제 폐쇄됐는데
1: 네.
0: 이제 기존에 뭐 관련된 인프라가 남아 있으니까 옆에다가 SMR을 같이 짓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아무래도 네.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1: 그렇죠.
0: 것이 이제 선정 배경이었습니다.
1: 네.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 SMR 설계도 다 끝난 건가요?
0: 네. 설계는 이미
1: 다
0: 마무리가
1: 끝났고.
0: 됐고요. 현재 이제 관련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 네.
0: 말쯤에 최종 승인이 나서 내년쯤에 착공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1: 네. 그럼 SMR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고
0: 네.
1: 비용을 좀 낮춰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0: 네.
1: SMR 이용하면 전기요금 그럼 좀 내려갈까요?
0: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이 SMR이 싸다고 하는 것은 일단 SMR은 이제 공장에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작고.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만들면 비용이 내려갈 것이다.
1: 그렇죠.
0: 라고 추정하는 건데
1: 네.
0: 이제 많이 만들면 싸지기 때문인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도 하나씩 집을 짓는 거하고 공장에서 미리미리 만들어 온 걸 조립하는 거하고 당연히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걸 조립하는 게 훨씬 쌉니다.
1: 네.
0: 그리고 대형 원전처럼 SMR은 거대한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땅값도 적게 들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SMR에 대한 수요가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0: 공장에서 이거를 막 1년에 수십 개씩 이렇게 찍어낼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1: 네.
0: 처음에는 꽤 비싸다.
1: 네.
0: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규모가 작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0: 네.
1: 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0: 이게 이제 SMR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전력 생산하는 곳하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죠.
0: 떨어져 있으면 사이를 연결하는 송전선을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1: 네.
0: 뭐 어느 나라든 다 송전선 건설은 반대하고 있죠.
1: 예.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에도 만들고 있는데 이 송전선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SMR을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송전선 건설 없이 바로 그냥 그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규모도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규모가 작다면 아예 공장 지하에다가 만들어서
1: 아.
0: 예, 바로 쓸 수도 있는
1: 유리하네요,
0: 거죠.
1: 유리하네요, 그러면.
0: 그래서
1: 네.
0: 뭐 이론적으로만 보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1: 네.
0: 뭐 어디 이제 적당한 산 밑에다가 파가지고
1: 네.
0: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사이즈가 진짜 작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오.
0: 어느 지역에 뭐 필요해 그러면은 그 차에다 실어서 다른 지역에 갖다 놓고 다시 가동시키면
1: 이동도 할 수 있고.
0: 예, 이동도 할 수 있고.
1: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이러한 장점 그리고 실용성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0: 최고의 솔루션이다라는 점은 분명한데 네네. 문제는 이러한 이제 장점과 안전성을 입증할 실물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영국도 우리나라도 다 개발하고 지금 이제 시제품을 만들려고 또는 제작 중에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만드는 이 SMR은 도대체 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이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기존 대형 원전과 유사한 안전 기준 그리고 격리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비용이 좀 비쌀 수밖에 없고 시간이 네. 지나면 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초기 단계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0: 네. 맞습니다. 네,
1: 비용도 비싸고. 네. 또 영국이 대형 원전 신규 건설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0: 네. SMR이 장점이 많습니다만 또 대형 원전하고는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1: 그렇죠.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R은 수요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1: 네. 그러니까
0: 영국은 9개의 원전을 가동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대 말이 되면 8개의 원전을 이제 폐쇄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이 이제 필요합니다.
1: 필요하겠죠.
0: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영국 전체 전력의 14%를 이제 원전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8개가 폐쇄되면 이거를 최소한 보충하는 원전은 필요한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힌클리 포인트라는 곳에 대형 원전을 건설 중이고
1: 네.
0: 이와 별도로 시즈웰 C 발전소를 이제 건설할 계획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곳에는 원래 1967년에 시즈웰 A라는 발전소가 있었고 현재는 시즈웰 B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그 옆에다가 네. 새로 하나 더 만들겠다.
1: 시즈웰 C라고.
0: 예.
1: 네.
0: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전체 건설 비용을 그렇죠. 따져보니까 38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7조 6,4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 같고
1: 네.
0: 2030년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인데 제가 보니까 아마 2040년이나 돼야 아마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비용이 네.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 정부는 이제 공공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고민이 많은데 일단 정부하고 기타 투자자들이 이제 88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를 직접 투자하고
1: 네.
0: 그러면 남는 이제 한 360억 파운드 정도는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국부 펀드가 이제 36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4조 7천억 정도를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빌려주는 것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진행이
1: 네.
0: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출을 해주고 나면 뭐 이자와 원금을 수십 년에 걸쳐서 갚는 거니까 일단 공사비 조달은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환이. 제대로 될 것이냐.
1: 될 것인가가
0: 예, 이게 뭐 40년에서 60년 동안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1: 네. 원자력 부활을 위해서 영국이 이렇게 노력 중이긴 한데 잘 될까요?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요?
0: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던 일도 중간에 손 놓고 좀 놀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손에 잘 안 잡히죠.
1: 그렇죠.
0: 예, 낯설고 그런 것처럼
1: 꾸준히 하는 게
0: 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꾸준히 계속 만들어 줘야 산업 생태계도 노하우도 비용 조달도 인력도 이게 원활하게 이제 잘 가동이 되는 거죠.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우여곡절이 참 이제 많았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된 분위기인데
1: 네.
0: 앞으로는 그런 우여곡절 없이 꾸준하게 계속 건설되고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인생의 교훈이기도 하니까요.
0: 어렵죠.
1: 예. 근데 영국이 풍력 이쪽도 계속 뭐 노력은 하고 있겠죠.
0: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점차 이제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1: 네.
0: 뭐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중국산이 또 휩쓸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유럽 전체가 고민이 녹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 네,
0: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 좋은 일만 시켜준다라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SMR도 이제 한국에 또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1: 그렇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에서 세계 최초 원전의 나라였지만 명성을 잃고 다시 원전 부활에 힘쓰고 있는 영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프랭크 오션의 Bad Religion 전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axi driver

0: it's a bad religion to be in love with someone.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 각기 다른 기압 배치 속에 다른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빼곡히 들어찬 중부지방. 이미 수도권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비가 내리다가 그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5에서 20mm,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하에 놓인 남부와 제주지방은 맑은 날씨에 일사가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 예년 기온 수준 약간 오르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이 더 덥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 중부지방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내려가서 조금 선선한 감도 있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구 28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또 북동 산지 쪽에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지는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가량 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고요. 특히 내일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서울 잠실개표소 봉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 육군 헬기 격추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도 미국 목표물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휴전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해온 K-POP 연예 기획사들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잠실 개표소 앞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집회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참여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한양대 등입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실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시민들은 오늘로 엿새째 개표 봉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재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들의 주장에 당일 투표, 수개표 요구 목소리도 추가됐습니다. 봉쇄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엿새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을 찾아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실 개표소를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법원은 본투표용지를 보관한 상자,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증거 보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현황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운영되며 기한은 필요시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오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약 50일간 멈췄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판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여론조사를 한 명 씨를 오히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해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안에

0: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소된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선고까지 마칠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추 당선인도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벨기에를 찾았습니다. 브뤼셀 현지에서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 생각한다며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유럽 순방 첫 기착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국 위상이나 신뢰에 따라 현지에서 대접이 다르지 않냐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자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로 국가 간 교류뿐 아니라 민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민간 외교관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국왕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수교 125주년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저녁에는 유럽연합 측 주요 인사와의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상의 유럽연합 방문은 8년 만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와 중동 정세를 긴밀히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어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8,000선을 내주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자 정부는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3: 오늘 코스피는 2.43% 내린 7,899.77로 출발했습니다. 8%대 급등하며 8,000피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도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늘까지 23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상위 종목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대거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12원 90전 오른 1,525원에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17거래일째 1,500원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서면검사와 방문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환당국은 공동검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대를 향해 드론 공격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군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방공시설과 지상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데 따른 것으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메르흐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헬기는 이란이 격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글을 올려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헬기가 격추된 거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헬기 추락을 구실로 적대 행위를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미국 공격 직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오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통신탑과 급수시설이 파괴된 것에 따른 보복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휴전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기 추락으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재개한 겁니다. 마무리 단계라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태롭던 휴전마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 군이 남부 해안 도시 티레 전역에 공습을 단행해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한 한국 유조선이 오늘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해운회사 HMM은 자사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울산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지 3주 만으로 유니버설 위너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습니다. K-POP 연예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고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는 SM과 빅히트 뮤직, YG 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 18곳과 카카오 엔터, CJ E&M 등 플랫폼 업체 6곳입니다. 이들은 K-POP 팬들을 상대로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오다 공정위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불공정 항목은 환불 관련 조항으로 모두 20개 업체가 해당됐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거나 소비자의 손해 책임을 너무 높인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 변심일 때는 환불과 탈퇴를 아예 불가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낮춘 조항도 문제가 됐는데 멤버십을 갱신한 뒤 이를 취소한 경우 이전 멤버십의 잔여 기간을 복구해주지 않는다든지 서버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과 회사 판단에 따른 게시물 삭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24개 업체 모두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해 정점식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사건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재판 중계 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반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확대 거시 재정 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충청,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집요하게 타격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비난하며 또다시 핵 위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를린에서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현지 시각 9일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연결하는 초나르 다리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인데 이번 공격으로 폐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에너지 시설과 철도 인프라 등도 집요하게 타격 중입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2월 병력을 투입해 점령한 후 10년 넘게 실효 지배 중이지만 국제사회는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석유 시설에 이어 크림반도 공세 수위까지 높이는 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란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동시에 유럽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나토군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건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발트해 연안국의 지휘본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방어 전력 강화에 나서자 반발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지에서 20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국내 이주배경 고등학생 수가 5년 새 2.7배 늘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전년에 비교해 21% 늘어난 3만 3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0년 1만 2천여 명에서 5년 만에 2.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주배경 고등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율이 2.2%로 나타나 학교 적응과 학업 지속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체코전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월드컵 응원에 나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응원에 참여하는 시민이 모여드는 시간과 출근 시간이 맞물리면서 광화문 광장 일대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 진행했으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는 지난 압수수색 당시 대상자들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태국에 있는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마약 원료 50톤가량을 압수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태국 마약통제청과 합동으로 방콕 등 태국 내 10곳의 창고를 급습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톤과 염산 등 마약 원료 50톤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4월 태국 마약통제청의 요청으로 한국에 몰래 입국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해서 송환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위기 시 200일 안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리보액산, 즉 mRNA 백신은 2028년까지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 간 문화 경제 교류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는 교류 활성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북한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7: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요즘 주식시장 참 어렵네요.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급등하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시 후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요. 검경 합동수사와 법원 현장 검증도 진행됩니다. 선거 이후 전국을 흔들고 있는 주요 이슈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좀 다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부지런히 살아보자. 오늘은 좀 갓생 살아보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운동화권에서 운동화로 나가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또 책상 앞에 앉으면 눈은 왜 그리 침침한지 참 핑계가 많아지죠. 시험 공부, 운동, 심지어 노후 준비까지 중요한 일일수록 왜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또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의학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미루는 습관, 그 심리와 또 극복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숙제는 뭔가요? 꼭 해야 하는데 자꾸 손이 안 가는 일, 미루다 탈란 에피소드 지금 바로 문자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 샵9730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1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9: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8: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세요.
8: 자, 오늘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10: 네, 코스피가 어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는데
8: 그랬죠.
10: 예,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내줬습니다.
8: 8,000 밑으로 내려갔어요?
10: 예, 현재 마이너스 3%의 파란불 켜면서 7,8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터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면서 수급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간밤 잠잠하나 싶던 중동 리스크가 다시 튀었고 뉴욕 증시에선 기술주 고점 부담이 다시 부각되면서 하방 압력 키우고 있는데 여기 오늘 밤 나올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도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미국 연준의 뚜렷한 맥파세차를 띄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내비치고 있고 시장 돈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스페이스X 상장도 코앞 필 만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재료들이 아직 잔뜩 남아 있어서 한동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8: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7849.88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또 이목을 집중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그 공장을 특정 지역에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또 뭐 사실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반박이 있었어요.
10: 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거점을 호남과 충청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 밝힌 것과 맞물려서 얄짜배기 반도체 산업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짓는 흐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8: 네.
10: 구체적으로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요. SK하이닉스도 일부 후공정 시설을 호남에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사측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에선 이달 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구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11: 그렇군요. 삼성전자 그 성과급과 관련한 논란이 이게 산업계 전반에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한다고요?
10: 맞습니다. 이미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 파업은 오후 3시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판교 아지트 일대에서 행진도 진행되고 있는데 카카오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 이 계열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과급이 문제인데 노사는 얼마를 지급할지 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를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질 못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갈등에 정부도 이번 파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측과 함께 미리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는데 역계선 이번 부분 파업이 실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고 있지만 카카오 본사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개별사별로 갈등까지 동시에 터지면서 노사 대립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11: 네. 자, 이번에는 쿠팡 소식인데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0: 네, 이 할인을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회원 할인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 공정위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입만 하면 일반 고객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홀린 건데 이런 꼼수 광고가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고요. 재미를 톡톡히 봤는지 그동안 또 월회비까지도 올렸는데 이 사이 회원 수는 450만 명이 늘었습니다.
11: 네.
10: 결국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물기로 한 건데 쿠팡이 이 같은 수법으로 그간 챙겨온 매출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부당 매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매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제재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을 현재 5억에서 10배인 50억 원으로 정밀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11: 은행권에서는 최근에 그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10: 네, 한은의 금리 인상을 시장이 먼저 반영하면서 각종 금리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대출 금리가 영향을 받지만 예금 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특히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은행과 저축

0: 40대 예금까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축은행보다야 덜하지만 은행권도 흐름 비슷합니다. 요 며칠 장이 출렁이고 있다곤 하지만 증시로 넘어가는 추세적인 머니무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1: 그러니까요.
0: 예, 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권이 앞다투 수신 확보에 나서면서 금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1: 그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 뭐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0: 네, 혼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많다. 결혼 페널티라는 이야기 종종 나왔었는데 정부가 세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 지원부터 달라지게 되는데요. 맞벌이 신혼 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요.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지원도 확대되고요. 또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되는데 결혼 전에 받은 버팀목 전세 대출은 혼인 후 소득이 늘어도 가산 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고요. 또 주말 부부처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옆에 짝이 있는데도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자, 먹거리 물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요?
0: 네. 날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출구가 보이시라는 중동전쟁에 유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가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갈치는 30% 가까이 뛰었고요. 대게며 낙지며 전부 다 올랐는데 그나마 만만하던 오징어도 어획량이 작년과 비교하면 70% 넘게 줄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양식장뿐만 아니라 원물 수급에 비상이 걸린 식당가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정부는 비축해둔 수산물을 최대 8,000톤 시장에 공급하고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료 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자, 좀만 있다가 좀만 나중에 하는 분들 있으시죠. 미루는 습관, 의지의 문제일까요? 심리의 신호일까요?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미루는 숙제가 뭔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간절기옷 아직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니죠? 9095님께서 겨울 패딩 드라이 맡겨야 하는데 아직도 세탁소에 못 가고 있네. 아, 겨울옷 아직 정리 못하신 분도 계시구나. 이러다 겨울에 그냥 입을 것 같아요. 제가 빠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미루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꼭 맡겨야겠어요 하셨고요. 5779님 식물에 물 주는 거 매일 미뤄요. 그러다 언제 물 줬는지 까먹고 우리 집 애들 요즘 더 더워서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미안해 하셨는데 빨리 물 주셔야겠습니다. 0179님 방송대 다니고 있는 53세 직장인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작년 3학년 2학기 시험 공부를 안 해서 과락 3개가 나왔어요. 나를 한탄하면서도 그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네요. 예, 참 글자가 잘 안 보이죠? 0555님 소화가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속 쓰렸는데 좀 있으면 좋아지고 해서 병원 안 가고 미루다 위암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수술 잘 되었고 완치도 받았네요. 청취자 여러분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참 다행입니다. 5988님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이나 하면서 냉장고 청소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세일한다고 사온 야채들이 숨어서 못 먹게 돼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며 지금 당장 정리 시작해 볼게요. 아자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는 대체로 수월한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가 굳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가양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더 지나 한강대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동호대교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하월곡에서 종암까지도 시설물 보수하면서 묵동 나들목부터 서행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2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남풍세 나들목 부근에도 사고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삼양터널 부근에선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 신갈분기점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는데요. 서울 요금소부터 4km

0: 1km 정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1: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봄이면 씨앗 뿌려.
3: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 시장이요? 네. 아, 정말 좀 어질어질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3: 뭐 그럴 때가 된 겁니까?
4: 네, 일단은 그동안 좀 과열이 좀 있었으니까. 네. 뭐 좀 요즘에 이제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그 우려로 뭐 빠질 수야 있는데 이게 빠져도 그냥 점잖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그저께는 10% 빠졌다가. 네. 어제는 또 10% 오르고.
3: 그러니까요.
4: 오늘은 또 마이너스 5%. 네. 그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데, 근데 그동안 좀 과열됐던 그런 좀 후유증이 좀 이런 요즘에 또 ETF를 추종하는 그런 매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가 좀 겹쳐가지고 오르면 더 오르고 빠지면 더 빠지는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였고. 뭐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미국도 마이크론 주가가 마이너스 10%까지 폭락했다가 마이너스 1%에 빠져서 끝났어요.
3: 네.
4: 장중 변동성이 미국도 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AI 주들이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3: 마침 월요일에 그 지수 많이 떨어졌을 때 젠슨 황 방문 중이었잖아요.
4: 네네.
3: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해외 전문가 얘기는 젠슨 황의 그런 언급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4: 네, 왜냐하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CEO가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죠. 뭐 이렇게 뭐 싸냐 비싸냐 본인 판단이니까 뭐 그거를 믿고 안 믿고 투자자의 몫이고, 다만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한국에 온 이유도 명확하잖아요. AI를 이제 사업을 더 벌려야 되는데 한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3: 네.
4: 그런 관점에서 월요일 날 또 시장이 폭락하는 걸 보고 아마 뭐 여러 의미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급락할 때 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다음 날 맞긴 했어요. 그게 또 어제 폭등해가지고 좀 맞긴 했는데, 다만 지금 오늘은 또 빠지고 있으니까.
3: 네.
4: 좀 참가 이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퐁당퐁당하니까. 마치 그 사물처럼. 3월에도 좀 이런 흐름이 많았잖아요.
3: 네.
4: 그것처럼 조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급하게 좀 이 시장을 좀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이게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그 젠슨 황이 그 방한에서 만난 기업들.
4: 네.
3: 그 관련 주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4: 네.
3: 뭐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단 말이죠.
4: 그러니까 이제 오기 전에 급등해버렸죠. 그때 LG전자가 20만 원에 있던 게 40만 원 간 거예요.
3: 예.
4: 그러니까 두 배가 올라갔죠.
3: 두 배가 올랐네.
4: 예. 그랬다 오늘 다시 2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가 사실 뭐 이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LG그룹하고는. 뭐 그런 뉴스들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망매물 나온 거죠. 좀 큰 뭔가를 좀 기대했는데 기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선에서 뭐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뉴스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LG전자 주가도 다시 되돌렸고, 네이버는 근데 좀 놀랄 만한 이슈는 있었죠. 그 월요일 날 지수가 폭락하는데 혼자 10% 급등해 버렸어요.
3: 맞아요.
4: 근데 왜냐면 아침에 엔비디아랑 이제 사업 협력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죠, 시장이.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한마디로 그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건설을 하고 그걸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 기업들한테.
3: 네.
4: 그래서 굉장히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급등을 했는데, 다만 이게 매출까지 찍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또 데이터 센터도 건설해야 되니까 한 2년은 걸리겠죠.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네. 실적에. 그리고 젠슨왕이 또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이벤트 끝났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시장도 안 좋고 일단 팔자 이런 좀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여쭤보면은 젠슨 황이 얘기한 그 기회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젠슨 황이 말하는 기회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본인한테도 기회죠. 사실 이제 온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나라한테 칩을 팔기 위해서 온 거죠.
3: 이번에 지금. 굉장히 바쁘게 네.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4: 다 고객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거기 필요한 칩 AI 팩토리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지금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많은 기업들한테 공급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좀 사우디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에도 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확장하기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아마 파트너십을 맺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걸 하면 좋죠. 자기 칩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LG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칩 네. 이런 것도 다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도 기회고, 그리고 지금 LG나 현대차나 네이버나 새로운 성장 능력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칩, 고성능 칩,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이용하면 또 빠른 네. 시간 안에 성능을 올릴 수 있으니까 서로 좀 윈윈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조 자체는 그 기업들은 결국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걸 사야 되니까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한테는 저는 좀 호재가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대 위치죠. 엔비디아가 반대로 사가야 돼요. 네. 자기가 돈을 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기회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적극적, 특히 SK하이닉스랑은 장기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에 맞춤형 칩,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죠. 요거를 이제
3: 팔아야 되지만 이번에 그 젠슨 황의 제스처를 보니까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4: 네, 계속 달라.
3: 약간 네. 을이지만 슈퍼 을 네. 느낌.
4: 그래서 저는 결국 최종 승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가. 왜냐 엔비디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3: 줘야 뭐 네,
4: 엔비디아도
3: 만드니까.
4: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거니까, 메모리 반도체니까. 그래서 네. 이번 방안을 통해서 느꼈던 건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젠슨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이 많은 빅테크도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공급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였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로봇 위주로 봤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좋은 이벤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22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 네.
3: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
4: 근데 매주 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주가 지수 이렇게 높을 땐 계속 팔 거예요. 팔 수밖에 없어요.
3: 밸런스 조절이다.
4: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비중이 그러니까 이거 좀 내 계좌에 삼성전자를 1억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 대비 5배 올랐잖아요. 그럼 5억이 되잖아요. 그럼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졌죠.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안 팔아도 상관이 없죠. 자기 마음이죠. 근데 펀드는 규정이 있어요. 특정 종목이 비중이 너무 몇 퍼센트를 넘으면 네. 이 전체 계좌에 무조건 그걸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없이 나와요.
3: 국민연금처럼 뭐 비중 조정을 하진 않습니다.
4: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면 안 팔아도 되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지금 하질 않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더 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좀 이게 불편한 일인데 이게 지수가 지금 작년 대비 3배나 올랐잖아요. 네. 작년에 2,500에서 지금 8,000까지 왔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비중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 봐도요. 한국이 너무 높아요, 비중이. 그중에 반도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파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만 파는 건 아니고 대만도 팔아요. 네. 대만도 많이 팔아요, 지금. 그래서 대만 환율도 최근에 약하고. 그러니까 네. 한국과 대만이 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AI 수혜를 받는 이 한국, 대만 또 일부 일본 기업들 여기가 시총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 비중 조절을 뭐 그냥 규정 따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악재는 아니지만 네. 이게 부담은 되죠. 어쨌든 환율에 부담을 주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다. 아니면 주가 폭락해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되면 네.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 시장이 빠지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제 비중 조절 그 가장 좋은 거는 조금 이런 규정들을 유연하게 좀 적용해주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규정대로 그냥 정리하는 것 같아서 이 물량을 나오는 걸 지금 당장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
4: 비중이요. 그냥 너무 이게 것이다. 높아져가지고 기계적으로 좀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3: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리 그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뭐 12,000?
4: 네, 12,000까지 제시했습니다.
3: 상향을 했죠. 네.
4: 그래서 이제 지금 12,000까지 최근에 좀 상향을 했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싼 것 같다.
3: 예.
4: 네. 그리고 정부가 밸류업도 계속하고 있고 뭐 증시 부양책 이런 게 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지수 싸다. 이런 이제 논리를 좀 들어서 또 이익 성장률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높거든요. 그래서 12,000까지 제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거 제시하고 나서 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좀 못 주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하는 논리 자체는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올라왔던 그 논리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뭐 여전히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이 리밸런싱 외국인의 리밸런싱이 좀 진정은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좀 아직 오늘도 좀 팔더라고요. 오늘도 좀 팔고 있어서 수급 부담은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거?
4: 아, 그러니까 이런 장은 지금 이제 증시가 조정받을 때가 이제 판단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내가 팔아야 되는 조정인가 사야 되는 조정이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3: 그러니까요.
4: 그 근본 원인은 결국 펀더멘털이죠. 실적. 기업 실적이 깨졌냐 아니면 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냐 그래서 빠지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수급이나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냐 그런 것들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저는 빠지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3: 네.
4: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수급 ETF 추정 수급이 그냥 붙으면서 하루에 막 삼성전자가 지난주 월요일은 막 10% 오른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열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랑 겹쳐가지고
3: 네.
4: 한번 확 빠진 거죠 지금. 근데 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뭐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고요.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하면 악재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게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어서 만약에 20% 수익이 나요. 근데 금리가 5%예요.
3: 네.
4: 20% 수익이에요. 그럼 빚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15%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25% 수익 날 것 같아요. 돈을 더 빌리겠죠. 금리가 여기서 1%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네. 6%라도. 근데 만약에 금리가 15%까지 오르면 고민되죠. 이건 좀 중단해야 되네 이제. 그만할까? 그러니까 금리가 한두 번 올라가도 사실 AI 사이클이 망가질 리는 없어요. 예, 빅테크가 그것 때문에 줄일 리는 없고
3: 네.
4: 최근에 구글도 빚내고 유상증자까지 해서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AI에.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어떤 제스처만 나와도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작을 해요. 한 번씩. 근데 빠지면 또 추격 매도가 나오니까 더 빠지고.
3: 네.
4: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지금 조정이 불편하지만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니에요. 왜 AI 그 근본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오히려 네. 투자를 더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AI 투자를 이제 덜 하려고 하고 미국 경기도 좀 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경기도 좀 문제가 생기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러죠. 물가 오르는데 경기 안 좋아지면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조정이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 하잖아요. 네. 이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는데 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뭐
1: 역대 거의 최대 규모로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기업 가치만 해도 우리 한국 돈으로 2,500조 원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비싼 기업 하나가 그냥 상장하는 거고 미국 시가총액 7위 정도 될 거예요. 상장하자마자.
0: 네.
1: 그리고 공모 금액만 여기서 자금 조달하는 것만 1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네,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좀 조달할 텐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공급이 늘잖아요. 주식 수가 늘잖아요. 전체 네. 시장에서. 그러면은 공급이 늘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뭐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또 스페이스X를 사야 되잖아요.
0: 네.
1: 편입을 해야 돼요. 기관 투자들이 어떤 이제 이렇게 시총 큰 게 하나 딱 들어오면 ETF에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 다른 거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줄어야죠.
0: 줄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0: 그래서 네. 이제 그 이런 스페이스X의 영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미치지 않을까.
1: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증권사 자료도 예전에 나온 걸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우리가 미국이 상장된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요걸 좀 편입하기 위해서 뭐 삼성하이닉스가 워낙 대형주니까 약간의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큰 영향은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영향받냐면 미국이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흔들리면
0: 네.
1: 나스닥 빠져서 우리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지 직접 수급 영향은 없고 실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미국의 M7 같은 기업들이죠.
0: 네.
1: 뭐 엔비디아부터 테슬라도 좀 좋지가 않아요. 테슬라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살려고.
0: 네. 뭐 같은 네. 뭐 주인 같긴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시가총액 비슷한 기업들 있죠.
0: 네.
1: 요거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팔고 이 지금 스페이스X를 넣어야 되고 또 많은 개인 미국에도 많은 개인 투자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스페이스X 상장하는 날 사고 싶어서 우리 주식을 파시는 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도 계시겠죠.
0: 뭐 산다면서요?
1: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장하는 날.
0: 네.
1: 상장을 하게 되면 그날 이제 바로 공모 말고요.
0: 네.
1: 그러니까 상장하면 이제 거래가 되니까 아, 나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상장하는 첫날.
0: 네.
1: 그래서 이제 미리 팔아버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영향 크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의 큰 기업들한테는 일단 수급에는 좋지 않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뭐 OpenAI도 상장한다. 뭐 엔트로픽도 상장한다. 뭐 거대 기업들이 상장 예정을 하고 있어서
1: 네.
0: 이게 뭐 IPO 블랙홀이 되지 않느냐는 또 걱정도 있던데.
1: 이게 IPO가 정말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 거예요. 이들이 연달아 상장하면
0: 이 세 기업만 합쳐도 엄청난 액수.
1: 거의 한 5천조 될 거예요.
0: 우리 돈으로
1: 한 4천조 가까이 돼. 엄청난데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또 워낙 AI가 좋다 보니까
0: 상장하면 또 어떻게 또 튈지 모르는
1: 네.
0: 거예요.
1: 근데 이들이 또 이제 하반기에 상장하면 또 M7은 또 힘들어지겠죠. 같은 논리로 또 수급을 또 뺏기니까.
0: 네.
1: 그래서 미국 증시에는 당연히 좀 불편한 이슈는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상장하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스페이스X도 결국엔 그 목적이더라고요. 물론 우주항공 투자도 있는데 스페이스X가 XAI라는 기업과 합병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그 AI 기업이죠.
0: 네.
1: 거기 데이터 센터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적자가 너무 커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결국 이제 스페이스X는 그래도 돈을 좀 버니까 합병을 하고 합병해서 상장하면 아까 제가 100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0: 네.
1: 이런 걸로 짓겠죠. 그래서 아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질 것 같고 근데 오픈 AI랑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엔트로픽도 똑같죠. 지금 AI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임대해야 되거든요. 결국 여기 수요가 이걸 상장해서 그쪽에 쓴다면 결국 그 돈은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구입을 해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결론은 한국한테는 오히려 이들이 상장을 안 하는 게 저는 악재 같아요. 상장이 실패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0: 예.
1: 이 기업들이 AI 때문에 지금 상장하는데 돈은 못 벌어도 그건 뭔가 좀 시장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뭐 자금 조달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역으로 데미지가 올 수도 있지만
0: 네.
1: 상장을 하면 당장은 안 좋아요. 시장이 막 수급 때문에 요동을 치니까. 근데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적어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0: 예.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예.
1: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 메모리를 사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3967님께서 지금 시장 보면 AI, 반도체, 전력, 로봇 등 성장주 급등락이 매우 심한데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는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 들고 기다려야 할까요?
1: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코스피가 3배 가까이 올랐고 하루에 막 삼성전자 오를 땐 10% 오르고 LG전자가 젠슨 나온다는 이유로

0: 빵깔 두 번이나 가요. 연달아서. 네. 이 큰 기업들이.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뭐 개별주도 아니고요. 그래서 각별히 추격 매수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됐건 간에. 어제도 삼성전자 뭐 10% 오른다고 쫓아가셨으면 오늘 또 물려버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6월 이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오른다 싶으면 가만히 좀 계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셔야죠. 급나갈 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지금 말씀하시는 AI 반도체 뭐 전력 로봇은 다 이게 주도 업종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좀 과하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지 이거를 간다고 해서 추격하면 시장이 상승 초기고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안 오른 상태고 또 실적 기반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쫓아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장세는 이미 9천까지 한번 거의 다 왔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도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0: 금리 일단 두 번은 올릴 것 같아요. 지금 국고채 3년 금리 딱 보면 우리나라 지금 내년까지 해서 네 번 금리 인상하는 걸 반영했어요. 벌써.
1: 네.
0: 국고채 3년 금리 벌써 한 3.5까지 근처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니까 한 번에 이제 0.25%씩 올리잖아요. 그럼 네 번 하면 3.5 딱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 금리를 보면 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네 번 정도 인상도 가능하다. 분기마다.
1: 네.
0: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 다만 그 네 번 정도 인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올리진 않겠죠. 그러면 내년 만약에 올해 두 번 금리 올리고 나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거 아니에요.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 두 번 정도 올리고 나면 오히려 시중금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미리.
1: 네.
0: 이제 다 반영했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시중금리도 높게 유지되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 내년에는 조금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자, 요즘처럼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모두가 다 살아남기를 염원하면서 일부 끝곡으로 I Will Survive 들려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게이너가 부릅니다.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부 마치고요. 2부 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가운데 엄벙덤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는 맡은 일을 엄벙덤벙 해치우고 얼른 퇴근해버렸다. 그는 매사를 엄벙덤벙 소홀히 대하여 주위의 신뢰를 잃었다.

잃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들떠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해서 그는 딸이 아니었다면 진짜 사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엉벙덤벙 인생을 보냈을 것이다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덤비다가 낭패를 보고 화를 입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엉벙덤벙하다가 물에 빠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엉벙덤벙이란 말은 보통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주관이 없고 치밀하지 못하게 어영부영 일을 해치우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와는 달리 뭔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엉이야 벙이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일을 얼렁뚱땅하여 교묘히 넘기는 모양을 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엉이야 벙이야 넘기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엉이야 벙이야 하다라는 동사로 쓰면 그 일은 엉이야 벙이야 하고 대충 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역과 경북 내륙, 경북 북동산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요. 내일은 또 오후부터 밤사이 강수 형태만 달리해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예보된 강수 영역도 오늘과 거의 동일하겠습니다. 양도 비슷해서 5에서 30mm가량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또 특히 내일은 일부 지역에 우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아주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5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충청도 이남 쪽, 남부지방 쪽으로는 30도에 수렴하는 그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하늘 형태가 좀 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고 더울 걸로 보여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평년 수준을 거의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심한 더위는 당분간 없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소나기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0: 미국 회기가 격추된 것과 관련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계속되자 외환시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당국이 주요 외국한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늘어난 세입으로 인한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6월 10일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선 처음으로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죠. 일은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막상 시작하려니 마음만 더 무거워질 때 다들 있으시죠? 중요한 일일수록 또 더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의학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0: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네요.
3: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이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결선에서 55표를 얻었고요. 그래서 48표를 얻은 김도읍 의원을 꺾었는데요. 정 의원은 이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이 당권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오전까지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야권에서 생각보다 김도읍 의원의 강세를 점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성적이 일단 좋지 않았고요. 여기 1차 경선에서 이 비교적 이 중립 성향으로 평가가 되는 성일종 의원이 탈락한 뒤에 이 정점식 그리고 김도 이 2파전 결선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성일종 의원의 표가 비당권파인 김도 의원에게 좀 더 몰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당권파와 이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의원에게 표가 좀 결집하면서 승부가 좀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일단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을 진행 했고요. 경선 과정에서 당의 노선 변화보다는 당의 이 통합과 그리고 대여 투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취소 특검과 그리고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 국정조사 등을 주요 현안으로 처리하겠다. 야당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내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혔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 정 의원의 승리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일단 좀 힘을 받게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제기됐던 이 지도부 책임론에도 일정 부분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다만 이 비당권파의 쇄신 요구도 또 상당했던 만큼 정 원내대표가 이 당내 갈등을 얼마나 조율하고 또 여당을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주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박 기자 말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 된다는 건가요?
2: 네, 일단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의 경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진퇴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했고 성일종 의원 쪽도 좀 거취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 진퇴 쪽으로 무게를 실지 않은 후보가 정점식 의원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진퇴 문제는 이 원내대표 선거만 봤을 때는 아직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또 숨어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점식 의원도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었고 당원들과 의원들의 어떤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맡길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내에서 퇴진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정점식 의원도 마냥 거부만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기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물러나라고 하게 되면 거꾸로 장 대표 측에서 상당히 좀 많이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뭐 장동혁 대표는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2차 결선 투표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55표 대 48표 표 차이를 보면은 그렇게 뭐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정점식 새 원내대표가.
2: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그 정점식 김도읍 성일종 이 세 후보가 선거 중간에 좀 차별성이 커지기보다는 중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진퇴에 대해서도 아주 뭐 정점식 의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금방 해야 된다. 곧바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김도읍 의원이 피력하지도 않았고 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정점식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좀 많이 사그라든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펙트럼으로 그리면 정점식, 성일종, 김도읍 이 순서이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중간에 끼어있는 후보가 불리하기가 쉬운데 네. 아니나 다를까 성일종 의원 1차에서 탈락을 했고 그래서 2차 투표에서 주류 이미지가 더 강한 정점식 의원과 비주류 쪽에 가까운 김도읍 의원 이렇게 짜여졌는데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정점식 의원이 유리하고 또 더더군다나 정점식 때 김도읍이 되면 정점식이 이긴다. 이거는 많이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0: 텐데, 근데 이 최종 투표 결과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균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채로 원내대표 선거가 일단락됐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이제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 일단 이 원내대표가 복당을 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당 문제는 당 윤리위원회와 이 최고위원회 등이 당 지도부가 풀어야 할 사항인데요. 하지만 당 지도부의 투토 및 이 정정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아무래도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 만큼 한동훈 의원의 이 조기 복당 이 문턱은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1: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2: 예,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원내대표 후보 3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거든요. 또 실제 정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모두가 이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런 의견이 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변수가 이 정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앞서서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집단지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예, 나의 의견을 좀 강조하지 않겠다. 예. 의원들의 의견을 내가 대신하는 입장에 서겠다. 이런 입장을 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 쇄신 요구가 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친한계 등이 당내 소장파가 최근에도 공개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파 갈등이 공개적으로 격화가 된다면 당의 통합을 강조했던 정 원내대표가 좀 의원들의 좀 총의를 한번 모아보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정 원내대표가 이번에 당선된 뒤에 얼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좀 표했는데요. 도로 이 친윤당이라는 김도 의원의 지적이 사실 되게 뼈아프게 다가온다. 개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중의를 모으는 과정을 반드시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 정작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복당을 네. 하겠다?
0: 한동훈 하겠다? 의원이야 출마를 할 때도 그랬고 당선될 때도 그랬고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입장은 그대로
1: 그건 변함이 없고
0: 굳건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바로 의사를 표명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로 거꾸로 보면 그렇게 의사를 이미 피력해놨기 때문에 당분간 굳이 매달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한계나 한동훈 의원이나 입장이 선거 때는 한동훈 의원을 친한계가 돕게 되면은 해당 행위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가 끝이 났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을 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는 어떤 당내 혁신 작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입니다.
1: 네네.
0: 이 공세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딱히 의견이 갈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친한계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하고 보조를 맞춰도 해당 행위라는 말은 또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로 복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가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당 밖에 한동훈 의원이 있지만 있는 대로 그냥 연대를 해서 풀어나가면 된다. 뭐 법안 발의도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론하고 크게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은 나를 빨리 복당시켜라라고 한동훈 의원이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그 대학교 총학생회가 오늘 저녁에 이제 시국선언 예고했죠?
2: 네. 투표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을 넘어서 이 대학가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전국 이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가 오늘 오후 6시에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날짜도 공교롭게 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췄는데요.
1: 네.
2: 참여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와 전남대 등 이 전국 16개 대학들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뭐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한 이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이 피해를 본 유권자에 대한 이 구제 대책과 그리고 선관위 구조개혁 또 나아가서 이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감사기구 설치도 촉구할 계획인데요. 시국선언을 넘어서 이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가 일반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전국 대학가에서 올라온 이 대자보를 한 대 모아놓은 이 한 표의 기록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국 186개 대학에서 360건이 넘는 규탄 성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구호보다는 현 선거 체계에 대한 비판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학생회들이 연합해서 내놓은 시국선언 내용을

0: 보면 현재 잠실 개표소 쪽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류하고는 다소 다른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2030이 많이 모였다가 네. 조금 연령대도 섞이고 구호도 좀 변질된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이 되면서 젊은 세대가 빠지게 되고 또 조직적으로 동원 가능한 쪽이 더 붙게 되다 보니까 잠실 개표소 쪽에서는 재투표, 재선거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또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이번 총학생의 시국선언은 참정권 침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재선거, 재투표 이렇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일단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잠실개표소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호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총학생회 시국선언은 뭐 정권에 대한 그런 반대라기보다는 현재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여기로 이걸 좁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중적 공감대라든지 수용성 이런 부분은 이 총학생회 시국선언 쪽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선언은 지난 12.3 내란 사태 직후에 2030 세대가 광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하고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둘 다 어떤 청년들이 이상적인 목적 을 추구를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떠받치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 때는 전쟁도 아닌데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공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당연히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그 떠받치는 조건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분노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좀 2030 세대의 분노와 행동에는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3290님께서 기성세대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도 있죠.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착잡하면서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그 발표하는 숫자가 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까?
2: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이 선관위의 부실한 이 사후 대응 그리고 나아가서 인력 운영 문제까지 잇따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관위는 지난 5일에 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가 67곳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흘 뒤에 아니다 14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추가 이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도 91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당초 발표보다 이 사태 규모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실태 파악 과정에서도 좀 혼선이 있는 모습인데요. 선관위는 처음 배포한 이 보도자료의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선관위가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선관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형 선거를 앞두고 직원 이 휴직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최근 동아위에 올랐는데요. 지난달 이 선관위 휴직자가 181명으로 정원의 약 6%였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이 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장 인력이 좀 부족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도 터질 게 터졌다.
1: 그래요.
2: 예,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자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걸 자인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일이 너무 이제 커져버린 거죠.
0: 네. 사실 어떤 사회에서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법인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이걸 수습하느냐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파악하는 데도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인 것인가 이 근본적인 의문을 결국에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지 부족했던 그 투표소가 전국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왜 처음에는 잠실 쪽만 그렇게 부각이 됐던가 이것도 한국 사회에 좀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수도권 쪽에 더 조명이 가고 그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그냥 침묵한다거나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지역 불평등의 현실까지도 이번 사태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종합적으로 선관위는 전면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최근에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화가 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면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해봤거나 또 정당 관계자로서 선관위를 대해봤던 분들.

0: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거법 규정이 상당히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 규정들을 일일이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거니와 심지어는 중간중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을 해서 후보나 정당을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받은 제보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길 가다가 어떤 지지자분이 주시는 음식을 후보자가 먹었어요. 네. 먹었더니 선관위 관계자가 추궁을 하면서 후원 처리했냐라고 해서.
1: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0: 그거는 됩니다. 되는 거고 후원 처리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또 그 쓸데없이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 이런 것들까지 또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선관위가 아마 이 창설 이후에 최대 위기에 최대 비판에 또 직면을 네. 했습니다.
1: 하여튼 이번 일은 분명히 진상 규명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각각 대책을 내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우선 선관위는 오늘부터 이 열흘 동안 이 자체적인 이 진상 조사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셀프 조사라는 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 등 외부 위원 6명으로 조사위를 새로 꾸렸고요. 위원회 이 독립적인 조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이 투표용지의 인쇄와 배부 그리고 수급관리 전반인데요. 사태 발생 직후 이 보고와 초동 대응이 좀 적절했는지 현장 운선이 왜 계속 반복됐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1: 그래요. 예. 이해할 수가 없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는지가 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1: 그럼 임의로 이거를 비율을 낮춰서 결정을 해서 배부를 했다고요?
2: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정부도 좀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요. 합수본은 우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이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좀 적게 인쇄하거나 혹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단지 좀 직무에 태만해서 아니면 좀 안의해서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 예.
0: 네. 직무유기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거는 뭐 바빠서 몰랐다거나 뭐 태만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의성 그리고 문제의 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났던 걸로는 뭐 직무유기다라고 단언할 만한 그런 단초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투표소에서 일하는 그 지방 공무원이 투표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고의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직무유기 적용까지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덜한 것이냐 했을 때 우리 사회에 여러 위협이 되고 단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법적으로 확실히 위법이면 방지하기도 쉽고 처벌하기도 쉬운 건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위법 수준은 아닌데 그 수준에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감은 설령 아니라고 해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 징계라든지 이 책임자 문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고 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진상규명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1: 가장 엄중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성희 사전을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여의도의 숨결, 살아있는 정치의 기록 인터뷰. 여의도 심장박동.
1: 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만 서울과 또 일부 핵심 격전지에서는 패배했죠.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지도부 가운데서 처음

0: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홀가분하십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지셨어요?
1: 뭐 반반이죠, 뭐.
0: 네.
1: 네.
0: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최고위원직 내려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유가 뭡니까?
1: 뭐 일단은 이제 선거 끝나고요.
0: 네.
1: 아 이게 뭐 물론 약간 선거 말미에 아 이게 좀 좀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에 이것저것 좀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0: 네.
1: 또 자꾸 얘기하면 내부 분란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또 나중에는 약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 선거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0: 네네.
1: 저희 이제 지역 선거나 이런
0: 네.
1: 거에. 근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도 할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막판 갈수록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걸리셨던 거예요?
1: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호남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거 이후에 승패가 나왔을 때
0: 네.
1: 호남 같은 경우에는 좀 무소속이든 아니면 뭐 다른 당에서든 당선이 됐을 때 그것이 뭐 우리 입장에서 승패에 영향 뭐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국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승패는 국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0: 왜 그랬던 겁니까? 특히 뭐 전라북도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전북에 이제 네. 많이 가 계셨죠, 대표께서.
0: 근데
1: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그게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차기 당권 문제도 있고.
1: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네.
0: 이제 이현주 의원 페이스북 통해서도 이제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민심의 경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저희가 또 망각, 그러니까 간과한 것 중에 하나 또는 이제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미 올해 초를 지나가면서 내란 프레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밑바닥에서 보면 내란 윤석열 그 내외가 이제 구속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으로서 내란 극복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0: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1: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잘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0: 예.
1: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떠한 그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그다음에 현재 보면 최근 들어서 이란 전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회담과 이런 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요새는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세계사적 어떤 전환기에 과연 국가의 생존과 그 속에서 개인의 생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얘기도 있었고 파업도 있었고 그 어떤 성과급에 대해서 많은 어떤 좀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그다음에 뭐 AI 피지컬 관련해서 아 그럼 일자리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는 계속 없어져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또 주거 문제 이제 공급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는 계속 있지만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할 건지 이 그 소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을 너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그 뒤통수가 따갑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0: 네.
1: 네. 근데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끝.

0: 끝날 때까지 계속 내란 얘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린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미흡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행히 상대인 국민의힘이 그 정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 정도 성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1: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0: 네. 네. 네.
1: 네, 이제 이현주 수석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신 거는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겠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네, 네, 네.
1: 네. 그러면서 약간 정청래 대표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0: 그렇죠. 예, 네, 일단 저는 뭐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이제 뭐 승리했다라든지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1: 네.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어디 저 순방 가실 때 그 누가 같이 따라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누가 가서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0: 대통령을 많이 이제 대통령을 또 지지를 많이 하시는 우리 당원들이나 열렬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1: 누가 옆에 있냐가 굉장히 뭐 중요한 겁니까?
0: 그런 게 이제 또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겠죠. 네.
1: 어제 그 유럽 가실 때 안 보이는 한 분이 계셨단 말이죠.
0: 네.
1: 그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0: 아니, 왜냐하면 항상 보였는데 네. 안 보이니까 또 뭐 특히나 아니, 근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1: 갈 때는 항상 안 보였.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있었어요.
0: 근데 그것은 이제 그만두고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셨기 네.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당에 안 계셨잖아요.
1: 아직 총리를 그만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런가요?
1: 네, 내 총리를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0: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직, 네. 네, 이제 상황들이 이제 좀 변해가니까 여러 네.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취임 1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0: 네.
1: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거는 뭐 제가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1: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0: 근데 이제 평소에 저는 이제 제가 최고위원 뭐 그만두긴 했지만 이제 제가 원년 멤버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함께 그 저기 전당대회를 치르고 함께 이제 최고위를 계속 같이 하고 대선도 치르고 또 선대위도 같이 하고 이렇게 거의 뭐 고 굉장히 치열한 몇 달을 함께 계속 네. 해왔던 멤버이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어떤지는 좀 짐작은 가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이렇게 상당히 그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1: 네.
0: 그러면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직시도 많이 하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제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야 되냐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국민들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보시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좀 정말 그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대놓고 말씀 못 하시지만 그래서 네. 그 이제 숨은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이번에는 뭐 명확히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0: 그렇죠. 네. 몇 가지는 분명히 주셨죠. 특히 네. 저는 통합과 포용에 대한 메시지. 그거는 사실은 대표 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얘기예요.
1: 네.
0: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 중도 실용.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이제 공약과 캐치프레이즈를 대선 때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걸 함께 저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제가 같이 했었고요.
1: 그 최고위원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안 들어가시는
0: 네, 그렇죠.
1: 거죠.
0: 네.
1: 그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이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지방선거 책임론에 좀 선을 그은 겁니까?
0: 그 얘기는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1: 없다. 국민은

0: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1: 그 얘기는 왜 하셨죠?
0: 그러게요.
1: 근데 좀 생뚱맞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메시지랄까요? 시대적 흐름은요.
0: 네.
1: 국민들이 준 이제 어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돼가는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그 계엄을 네. 일으킨 이제 윤석열 정권을 이제 심판을 했죠. 그죠? 그리고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권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이 됐죠, 저희가. 그러면 좀 잘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많습니다. 그죠? 특히 민생, 경제, 뭐 외교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국가의 생존, 국가의 생존도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의 어떤 세대가 변해갈 때 이 속에서 동북아에서 뭐 지금 시진핑이 김정은 만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어떻게 할 거지? 너희들 어떤 방향으로 갈 거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볼 때 과거처럼 그렇게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점점 없어져가고 점점 올라가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지고 국가는 부가 늘어나지만 그 속에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래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여당인 너희들은 뭘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뭐 이게 딱 똑부러진 답은 아니더라도 고민하고 있어라는 그런 어떤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당대표도요. 결국에는 전당대회의 모든 그런 큰 선거들은요.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한때 그 내란이라는 것이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계엄이 일어나서 일종의 앙시양 레짐 그러니까 역사의 반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내란 역사의 반동이라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호출이 됐고요. 소환이 됐고 그 소환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정청래 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분명히 필요한 인물이었고 그 역할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역할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현재 앞으로 필요한 또 역할과 사명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금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
0: 그 말씀은 그러면 정청래 현 대표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1: 아니 뭐 그건 본인 자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 없으면 그건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 누구 A가 좋다 B가 좋다 저는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이 시대 정신과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누가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0: 대통령께서는 좀 호를 이번에 저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잘해왔고 또 다른 역할을 맡겨서 잘해야 될 사람이다.
1: 이제 가능성을 보고 계시겠죠. 네. 그것도 뭐 김민석 총리도 이제 여지 이제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총리를 하시면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오고 지금 보면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하게
0: 네.
1: 우리 당원들 주로 당원이죠. 전당대회니까 나오실 거면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선택받으려면 그런 부분들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죠.
0: 네.
1: 경쟁은 좋은 겁니다.
0: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던데요.
1: 네.
0: 전당대회에서 누가 될 것인지. 네. 네.
1: 어쨌든 저는 마타도어라든지 질났고 굉장히 그 저질스러운 그런 어떤 그 네가티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0: 네.
1: 우리가 시대 정신과 우리가 당면한 어떤 시대적 과제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경쟁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님하고는 괜찮으세요?
1: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0: 아니 최고위원직 그만두신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1: 저도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슨 네거티브하고 이렇게 뭐 헐뜯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0: 개의치 않는다.
1: 네, 네. 네. 그런 거 일일이 다 관심 가지면 네.
0: 알겠습니다.
1: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0: 지금 투표용지 그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0: 일어나지 않아야 됐을
1: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 그렇죠.
1: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저는 뭐 부정선거 소위 말해서 뭐 의도적인 부정선거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믿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은 빌미를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0: 네.
1: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어제 보니까 91곳?
0: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 점점 늘어나고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1: 아니,
0: 수 있죠?
1: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뭐 명부를 확인을 못해서 투표를 못한 사람이 1200명 이상 되는 것 같다. 그러면요. 저는 이거 참정권이라는 건 헌법상의 권리인데요. 헌법상의 권리요. 그러면 헌법상의 권리를 이분들이 박탈한 거예요. 국민들의 권리를.
0: 네.
1: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이거 뭐 한두 명이면 한두 명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한 곳도 아니고 91곳? 저는 이거는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국정조사하고 뭐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차제에 선관위 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번에 정말 민낯이 제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은 해왔었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조금 뭐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이제 헌법 상의 제도잖아요. 그리고
0: 네.
1: 독립성 선거 때 선거 제도기 때문에 선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다들 이걸 너무 막 얘기하면
0: 네.
1: 뭔가 우리가 뭔가 간섭하는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아차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얘기하다 보면 이거 잘못해갖고 부정선거론자로 음모론자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런 혹시 두려움 뭐 비겁함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 개헌도 헌법 개정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위원 그리고 지역의 선관위원장 전부 다요. 이게 그 비상근 그 법률가들이 많이
0: 그렇더라고요.
1: 그 저기 법관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법관들 또 구매하신 분들이고 비상근이다 보니까
0: 네.
1: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방치된 상태고 실무자들은 그냥 따로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감독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채용 비리 이런 것도 막 있는 거고.
0: 네.
1: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상의 어떤 선거 제도를 총괄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게.
0: 특히 2030 세대들이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1: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냥 짐작해 보면 우리는 정말 뼈 빠지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들 도대체 뭐지? 이런 거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헌법상 보장된다는 신분이 보장된다는 저 거대한 조직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0: 네.
1: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조금

0: 10년이나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이 사태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뭐 폐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뭐 저는 뭐 장동혁 대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그분의 그 주장이 전부 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1: 네.
0: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우리가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고 일리가 있으면 다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보면 91곳이잖아요.
1: 네.
0: 나온 것이. 그러면 뭐 근데 전국적인 재선거는 굉장히 또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재선거라는 것은 법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건과 절차에 해당이 되면 재선거를 못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어떤 곳에 어떤 것이 얼만큼 해당이 되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해당되는 게 이제 조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기로 이제 여권에서 다시 그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ABC론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익 중심, 가치 중심. 대통령의 한 발언 중에 말씀하신 발언 중에 뭐 집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 얻어먹으러 왔지 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그런 식의 이 편협한 그 가르기. 라는 게 그 ABC론이 뭐 제 자세히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가치 뭐 내지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많이 논했다고 하면
1: 네.
0: 지금은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나 권리 또 정책을 많이 논의를 하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한다라고 할 때 그게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유권자,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1: 네.
0: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존할 거냐. 우리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주거, 경제, 생존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것이지 옛날처럼 우리 국민들의 이념, 우리 국민들의 뭐 어떤 그런 추상적인 걸 가지고 논쟁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의 어떤 이런 논쟁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현재 이런 논쟁이 더 관심이 많고 오히려 이게 더 젊은 사람들과 시대에 더 가치로운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럼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의 생존과 이해관계가 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죠. 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서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1: 네.
0: 대통령이 아마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1: 이현주 의원님의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이제 최고위원직 내려놓으셨으니까.
0: 뭐 저는 일단은 조금 뭐 제 원년 멤버로 그동안 뭐

0: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문제들을 좀 고민을 깊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좀 꾸적거리던 글들이 있었는데요. 그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집필하던 거 좀 완성도 하고 싶고.
1: 네.
0: 예,
1: 네,
0: 좀 그러고 싶고 뭐 당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그 집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네. 의원님한테 온 응원 문자 소개해 드리면서 의원님과의 네.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60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삼성 하이닉스 대박 뉴스에 서민은 박탈감 느낍니다. 정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KBS 1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인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수요일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4: 수요일요?
1: 네, 아. 이게 뭔가...
4: 중간이기도 하고
1: 좀 착 가라앉는. 근데 목요일만 되면 약간 주말에 대한 그쵸. 기대가 뭐 금요일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
4: 네.
1: 거고.
4: 네. 그래서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사야 되나요?
1: 선생님은 어떠세요?
4: 아 저도 수요일 아 저도 반반이긴 해요. 그래도 조금 반 정도는 왔다는 안도감도 있고 근데 아직 반이나 남았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좀 양가 감정이 드는 그런 일주일의 하루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이런 날은 뭐 하던 일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고 민기적 되고 그러는데
4: 그렇죠.
1: 그거를 뭐 의지가 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게으르다고 봐야 될까요?
4: 아, 네. 근데 이게 꼭 의지가 부족하고 게으르다 그런 건 아닌 건 같은 게 지금 윤인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일을 더 완벽하게 잘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좀 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 ADHD의 어떤 기질이 좀 있다든지 등등 뭐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너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건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표현된 그런 감정 표현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사소한 일들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그렇죠. 미루게 되더라고요.
4: 네.
1: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든지
4: 그렇죠. 네.
1: 뭐 노후 준비, 뭐
4: 네.
1: 이런 하기 싫기도 하고 약간 뭐 온갖 부담감과
4: 그렇죠.
1: 중압감을 떨쳐버리고 싶기도 하고. 네.
4: 저도 참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요. 이제 시험 때만 되면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는 사실 뉴스나 이런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시험 때만 되면 뉴스만 봐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예.
1: 그렇죠.
4: 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1: 왜 그런 거예요?
4: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단한 거 뭐 설거지라든지 집안 청소나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것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이슈일수록 이게 단순한 내가 해야 할 일을 태스크가 아니라 이 내가 평가받는다는 자기 평가감 그러니까 즉 인생의 점수표를 매기는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들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못한다, 방 청소를 오늘 안 했다라고 해서 너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뭐 스스로든 남이 평가할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보면 아 시험 못 봤어. 나는 그만큼 부족한 학생이야. 노후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인간이었어. 라고 자기가 굉장히 좌절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조금 가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시간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실패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저만 봐도 저는 제가 잘할 수 없겠다 싶은 일을 아예 약간 발을 안 들여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예 뭐 일 시작도 못하고 미룬다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4: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일수록 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요. 일에 끝맺음을 완벽

0: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성취의 완벽함이 있을 수 있고요.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반대 측면의 완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 꼼꼼히 준비하고 완벽성을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잘 부각시키면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뭐 내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벽주의의 약간 부정적인 어두운 측면이 부각되면 이런 분들은 사실 일을 시작하기가 힘들죠.
1: 그게 개인의 성격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0: 네. 분위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 목표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을 해서 프로젝트가 잘 되면 좋겠다.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다. 뭐 내가 어떤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문장부터 나는 완벽한 제안을 해야 된다. 프로포즈하는 눈빛부터 나는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부터 너무 완벽한 맞아요. 이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좀 두루뭉실하게 목표를 낮추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어요.
1: 목표를 좀 낮춰라.
0: 네네네. 근데 그 목표를 낮춘다는 게 결과값을 낮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과는 예상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시작을 너무 이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버리면요. 아니 그냥 우리 10분 나갔다 오는 건 할 수 있지만 너 오늘 갑자기 백두산에 올라갔다 와라고 하면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1: 시작하면서 너무 이게 지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한 사람들이 목표를 완벽하게 잡아서 더 미루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네. 3182님께서 미루는 습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도 다 그런가 봅니다. 미루가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미루고 모든 것을 미룹니다. 병인가요?
0: 밥 먹는 것까지 미룰 정도면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 밥 먹는 건 못 미뤄요.
0: 그거는 약간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입맛이 없으시거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가벼운 것들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자체는 크게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소한 것들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성인 ADHD라든지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눈앞에 딱 수행된 과제를 시작만 하면 하는 건데 그 과제를 갖고 오는 조직화 능력이 조금 늦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4시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3시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3시가 되면 3시에 시작해야지 생각만 하지 그 실행하는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게을러 보일 수도 있어요. 네.
1: 저 청취자 질문 하나 바꿔가지고 9428님께서 진짜 중요한 시험 공부는 미뤄두고 그 시간에 평소에 안 하던 책상 정리나 방 청소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
0: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나도 모르게 다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요. 청소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보상 결과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적습니다. 청소를 안 했을 때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물론 공부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했을 때 오는 보상이 한참 뒤잖아요. 예, 성적을 받는 뭐 어떤 고생의 결과가 한참 뒤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재 만족에 좀 더 쾌감을 느끼지 나중에 만족에 어떤 기대치를 두지 않거든요.
1: 예.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이렇게 네. 시험 공부하다가 책상 정리해서 거기서 네. 만족을 얻게 되면 시험 공부가 역으로 잘 됩니까?
0: 아,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은 보상 자체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30분 이후에 공부 1시간 하기. 그리고 내가 또 청소를 중간에 하고 싶어지면 야 나는 공부 이후에 혹시 이 결과가 나쁠 것에 대한 불쾌감이나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오케이 보상으로 청소 10분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보상 활동 뒤에 해야 할 일을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을 짜놓으면 참 좋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이제 미루는 습관 좀 바꿔서 네.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하나 알려주시죠.
0: 가장 현실적인 거요. 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두 가지죠. 1번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아 책을 펴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아. 그리고 5분만 한다. 그리고 또 보상을 줘야 됩니다. 5분만 하기로 했으면 5분 이후에 5분밖에 안 했네 라고 해도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5분을 쓰십시오. 그러면 네. 긍정적으로 자꾸 리워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1: 핑계는 접어두고 거창하게 잡지 말고.
0: 네. 우선 시작해라.
1: 우선 시작해라.
0: 네. 네.
1: 7812님 맞아요. 핑계 같지만 요즘 제가 여름 오기 전에 집 정리를 100%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자꾸 미뤄 지낸다고.
0: 맞습니다.
1: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꼭 김건모의 핑계로 준비했습니다.
0: 아, 핑계. 네.
1: 자, 나르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김건모의 핑계 들으시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해안 내륙 막론하고 풍속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소 불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 특히 충청도 위쪽으로는 지금 가벼운 더위만 느껴질 정도로 평년 수준의 그런 더위를 보이고 있고요. 일사가 강한 남부지방으로 주로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이쪽으로 더 높고요. 오늘 낮 기온도 남부지방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구름이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경북 지역 위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인 곳도 있고요. 내일은 비슷한 지역 중부지방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강수 형태를 좀 달리해서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소나기 양도 5에서 30mm로 오늘과 거의 강수량 비슷할 걸로 보여지고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일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5도에 머물겠고요. 전주, 대구 28도 등 23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6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상쾌하겠고 낮 기온 비슷해서 서울이 26도 정도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은 17일로 연기됐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대학생들이 오늘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군이 이란 방공시설 등을 타격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휴전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K-POP 유료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중도 탈퇴에도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 팬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인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약 50일간 멈췄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판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여론조사를 한 명 씨를 오히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해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소된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선고까지 마칠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추 당선인도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참여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한양대 등입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실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시민들은 오늘로 엿새째 개표 봉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재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들의 주장에 당일 투표, 수개표 요구 목소리도 추가됐습니다. 봉쇄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엿새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을 찾아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실 개표소를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가 본격적인 체제 재정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선거 후에 첫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요?
0: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후 열린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선거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며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직후 전국적 큰 승리라고 자평했던 정 대표는 자성론으로 기류를 바꾸면서 공과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게 당원들에게 대한 도리라며 정 대표를 향해 연임 도전 포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죠?
0: 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는 참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선출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파와 분열을 넘어 민심을 받드는 당으로 뭉쳐야 한다며 계파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약속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의원총회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임명된 정 의원은 당장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장동혁 대표의 거친 논란과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각 당의 움직임도 짚어보죠.
0: 네, 먼저 민주당은 TF를 발족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선거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히 투표용지 인쇄와 대문,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태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지침을 통해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별도의 회의를 갖지 않고 관련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의원은 공식 절차조차 무시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인재라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1: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한다고요?
0: 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첫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용지 인쇄와 배부,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6명으로 독립된 조사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대를 향해 드론 공격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군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방공시설과 지상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데 따른 것으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헬기는 이란이 격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글을 올려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헬기가 격추된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헬기 추락을 구실로 적대 행위를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미국 공격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오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통신탑과 급수시설이 파괴된 것에 따른 보복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휴전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기 추락으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재개한 겁니다. 마무리 단계라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는 가운데 위태롭던 휴전마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어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8,000피를 내주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자 정부가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오늘 코스피는 2.43% 내린 7,899.77로 출발했습니다. 8%대 급등하며 8,000피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도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늘까지 23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상위 종목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대거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12원 90전 오른 1,525원에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17거래일째 1,500원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서면 검사와 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환당국은 공동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벨기에를 찾았습니다.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유럽 순방 첫 기착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국 위상이나 신뢰에 따라 현지에서 대접이 다르지 않냐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자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로 국가 간 교류뿐 아니라 민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민간 외교관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국왕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수교 125주년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저녁에는 유럽연합 측 주요 인사와의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상의 유럽연합 방문은 8년 만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와 중동 정세를 긴밀히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K-POP 연예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고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는 SM과 빅히트 뮤직, YG 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 18곳과 카카오 엔터, CJ E&M 등 플랫폼 업체 6곳입니다. 이들은 K-POP 팬들을 상대로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불공정 항목은 환불 관련 조항으로 모두 20개 업체가 해당됐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거나 소비자의 손해 책임을 너무 높인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 변심일 때는 환불과 탈퇴를 아예 불가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낮춘 조항도 문제가 됐는데 멤버십을 갱신한 뒤 이를 취소한 경우 이전 멤버십의 잔여 기간을 복구해 주지 않는다든지 서버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과 회사 판단에 따른 게시물 삭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24개 업체 모두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방송, 인터넷,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한 위원회가 마련돼 활동에 들어갑니다. 검찰 미래위는 이번 회의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여러 사건 중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현장 점검증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호남과 충청으로 신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과 충청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광주에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신규 건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발생한 끼임 사고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중태에 빠진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 경기 용인 공장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가 사고 당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와의 확대 간담회에서 양호한 경기 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장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충청, 경북에는 저녁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은 청년들도 노후가 걱정돼서 뭐 벌써부터 퇴직연금 상품에 투자하거나 적립하고 있다고들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것 한 뒤에도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여전히 일터로 나가야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오늘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9.2%나 늘었는데요.

0: 데이터처가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20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인구가 일단 증가하고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이것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란 어두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가 되겠는데요. 두 글자고요.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 즉 생업을 그만두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 티읕, 이응 티읕입니다.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이것 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보내주시고요. 이것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일을 한다면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내용들 함께 보내주시면 나눠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콩 게시판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연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김민혜 씨, 교통상황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인데요. 하월곡에서 종암부근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차단하고 작업하면서 부근 정체되고 있고요. 일산방향도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1, 3차로 차단하고 작업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안양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도 인제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또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남풍세 나들목 가송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 기사를 공유하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많이 포용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 원로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표적 반독재 민족 시인으로 꼽히는 고 김남주 시인 등에게 국민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방송, 인터넷,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오늘 정답인 이것 후에도 계속 일하는 그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절반은 여성 취업자였고요. 앞으로도 70세 이상 취업자는 200만 명 이상을 당분간 뭐 유지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물론 뭐 70세 이상 인구가 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는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만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터로 향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로 집계됐습니다.

0: 됐습니다. 아,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탓에 고령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또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것,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고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 즉 생업을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뭐 어렵지 않게 맞춰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보내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1017님, 37년 직장 생활하다 이것 하고 보니 참 막막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더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강엽님, 뭐 진행자 말씀처럼 이것 해도 일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 됐네요 하시면서 이제 제가 드린 내용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4715님은 올해 57세인데요. 이것 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셨어요. 아, 이게 이제 정말 뭐 100세 시대란 얘기 그냥 쉽게 하는데, 예, 그래요. 오늘 정답인 이거 시점은 뭐 거의 달라진 게 없고,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할 시간만 늘어난 셈이잖아요. 이게 참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407님, 55세에 명예 퇴직한 후에 재취업해서 5년째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65세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배송일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한 번만 더 볼까요? 3949님은 저는 이것 하고 3년째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소득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이것 이후에 제2의 삶을 아주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 분 같은데 이런 사연도 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들 계속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아, 오늘 먼저 대구 연결해 보죠. 김민정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네,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1: 네, 대구는 현재 구름이 많고 약간 흐린데요. 날은 덥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36%입니다.
0: 네, 오늘 대구는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커플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만남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청년들이 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만남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네. 대구 달서구에서는 주민들을 전문 커플 매니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0: 주민들이 커플 매니저가 된다고요?
1: 네.
0: 오,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럼 말 그대로 주민들이 청년들의 만남을 돕고 있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커플 매니저 양성 교육은 달서구가 추진하는 결혼 장려 사업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 중 하나인데요.
0: 네.
1: 주민들이 이웃과 청년들의 만남을 직접 주선하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는데요.
0: 네.
1: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2026년 상반기 커플 매니저 양성 과정에 참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아, 준비됐습니까?
4: 네.
3: 청년 응원!
4: 결혼 축하!
5: 본인의 강점을 지금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혹시 20개 이상 적었다 선언 분들어 보시겠어요? 자, 발표 한번 시켜볼게요.
6: 저는 쾌활하다, 리드를 잘한다, 긍정적이다.
5: 박수!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커플 매니저십니다.
7: 저는 29년째 연애 결혼 키워드로 일하고 있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단순히 결혼율이 저조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청년 한 개인으로 보면 고립되고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전통 중매와는 다른 청년들의 감정을 코칭을 해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커플 매니저 역량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따뜻한 경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쭉 연결한다 보면은 청년들의 관계망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커플 매니저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궁금하게 이 교육들은 수강생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요?
1: 네, 5060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주변 청년들의 외로움이나 자녀 세대의 결혼 문제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고요.
0: 네.
1: 수업 내내 강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필기까지 해가며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따뜻한

0: 가정을 꾸리는 그 기쁨을 꼭 알려주고 싶다는 사명감까지 느낀 분도 있었습니다.
1: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앞으로는 그럼 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0: 네, 사람의 심리와 성격을 깊이 파악해보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소통과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SNS 활용 능력을 강화해서 결혼 장려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요. 네. 또 결혼 전에 가치관과 성향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결혼 컨설턴트 교육까지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진천동에 살고 있는 강경미입니다. 주위에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결혼은 그렇지 않고 응원하고 장려하고 싶은 문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와 성격에 의해 그게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 심리와 성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가지고 가장 기대가 됩니다. 우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잘하면 결혼까지 가고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가 저출산이잖아요. 잘하면 저출산까지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3: 저는 이곡동에 사는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구청 홍보물을 보니까 커플 매니저라는 교육이 있어서 관심이 조금 있는 분야라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첫째는 우리 지역의 미혼 남녀에게 좋은 정보 제공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장점이나 구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결혼 장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어쨌든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커플 매니저들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당사자인 청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또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달서구는 2020년부터 이 커플 매니저 양성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부지런히 활동한 덕에 사랑을 찾은 청년은 물론이고 달서구의 여러 결혼 장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결혼에 성공한 커플까지 탄생하는 등 좋은 결실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1: 네. 아, 정말 뭐 반갑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 구청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 뭐 기대가 좀 클 것 같은데요.
0: 네, 아무래도 지자체가 주도해서 일회성으로 만남의 자리만 열어준다면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달서구는 주민 커플 매니저들이 좀 더 자주 적극적으로 건강한 만남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0: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4: 달서구는 저출생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남기의 감소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해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만남 문화 확산을 위해 커플 매니저 양성 과정을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 만나보세 유세말 운동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이 함께 청년들이 미래를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결혼 장려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에 집중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플 매니저 양성 과정의 가장 큰 차별점은 결혼을 결심하기 이전 단계인 만남의 기회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직접 사람을 연결하기보다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커플 매니저를 양성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만남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달서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조건이나 스펙을 고려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연결하는 일.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달서구의 커플 매니저들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1: 네. 대구 소식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김민정 리포터가 소식 전해줬고요. 이어서 강릉으로 갑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네,
1: 강릉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5: 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과 강릉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은 1mm 안팎으로 적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 일부 지역에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0: 강릉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53%입니다.
1: 예. 요즘 그 강릉에서 세계적인 탁구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릉 오벌과 아레나에서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네.
0: 지난 5일에 개막해 어느덧 오늘로 대회 6일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강릉 일대는 전 세계 탁구인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세계 100여 개국 4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대회 올림픽도 아니고요. 일반 세계 선수권도 아닙니다.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탁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나이뿐입니다.
1: 네.
0: 만 40세 이상이면 누구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데요. 현역 선수도 수십 년 경력의 아마추어도 이제 막 시작한 탁구 동호인도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같은 테이블에 서는 대회입니다.
1: 네.
0: 먼저 이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이자 또 대회를 이끌고 있는 현정화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2: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범위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이제 한국 탁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국민께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스포츠, 그리고 국민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뭐 탁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지만 현정화 위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반칙 같은데요.
0: 그렇죠.
1: 아 어쨌든 이 탁구 전사 현정화 위원도 참여해서 대회에 어쨌든 무게감은 더 실리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남북 단일팀의 주역이었던 현정화 위원장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탁구를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직접 만들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선수로서 세계 정상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셈입니다.
1: 그러네요.
0: 경기장 안을 들여다보면요. 과거 세계선수권 대회를 누볐던 레전드 선수들부터 100세가 넘은 고령의 참가자까지 우와. 다양한 탁구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대단하군요.
0: 예, 승부를 향한 눈빛만큼은 나이도 국경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강릉까지 왔을까요? 참가 선수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3: 멕시. 정린 자요. 정린 很好.
4: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 국가대표 양진광입니다.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대한탁구협회에서 마스터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국가대표를 선발전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발이 되어가지고 생활체육 국가대표가 되었고 우리가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큰 무대에 생활체육 또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5: 저는 방정하라고 하고요. 나이는 57세입니다.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47년째입니다. 탁구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여기 100세 넘으신 분도 이 대회에 참석했거든요. 나이 뭐 상관없이 즐겁고 또 실내운동이라 누구나 쉽게 또 접할 수 있고 매력있고 좋은 것 같아요. 구경은 많이 못했어요. 대회 마치고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했을 때 거기는 50에서 54세 거기서 개인전 1등 했습니다. 복식은 3등 하고요. 최초로 44년 만에 이 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잖아요. 축제로 하는 대회니까요. 재밌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2연패 하고 싶긴 하네요. 즐기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0: 네.
1: 다른 종목에도 이런 국제 대회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거나 뭐 즐기면서 이기겠다. 이게 진짜 고수의 마음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즐기면서도 이기고 싶다. 이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이번 대회 경기장 안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묵묵히 이 열기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1: 네.
0: 강릉 시민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손을 보태고 있었는데요. 선수들의 동선을 안내하고 외국어로 소통하고 또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며 대회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 네.
0: 무대 위에 선수들만큼이나 무대 뒤에 이분들이 있었기에 또 대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이 자리를 지킨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6: 강릉 KT 동호회 봉사단 단장 최종락입니다. 강릉에서 국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강릉 지역에서 우리가 봉사자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관중 안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좌석 위치 안내하고 경기장 이용 방법이나 행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도움이나마 고맙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라든가 2024 세계 청소년 올림픽 큰 대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탁구 대회는 이제 처음인데 연령이 지금 40대에서 100세까지 다양하게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올라오신 분들이 아주 부럽습니다. 하는 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강릉 자부심도 있고 봉사자나 강릉시의 관광지나 이런 걸 널리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7: 자원봉사 김희옥입니다. 봉사도 할 겸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두근대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잘 몰라갖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 많이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2026년 세계 마스터드
8: 탁구 선수권 대회 화이팅!
0: 뛰는 사람도 돕는 사람도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이 대회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1: 네.
0: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는 6월 12일 금요일 이번 주까지 강릉 오벌과 강릉 아레나에서 계속됩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나이도 국경도 잊은 채 라켓을 쥐고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 이 대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1: 네, 그야말로 정말 탁구의 무림 고수들이 총출동한 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릉 소식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하인 아나운서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는 그 지역 연결할 때마다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부터 자세히 들어보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도 이번 선거로 뭐 정치 지형과 또 향후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민심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부터 좀 짚어보죠. 이번에 전북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정말 뜨거웠죠.
10: 네, 전북 최종 투표율은 62.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인데요. 전국 순위로는 중상위권이지만 전북 자체로만 보면 무려 8년 만에 60%대의 투표율을 회복하면서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10: 특히 앞서 지난 8회 지선 당시에는 48.6%라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14.1%포인트나 급증한 수치고요. 역대 지방선거를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1: 네.
10: 특히 사전투표율이 35.0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때 달아올랐던 역대급 열기가 본투표까지 고스란히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글쎄요. 뭐 이 지방선거는 그래도 뭐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통념인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배경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10: 네,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후보 구도였는데요. 전북도지사 선거가 사실상 민주당 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의 승부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마다 벼랑 끝 초접전이 예고되다 보니까 도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한 표 진짜, 내가 찍은 한 표가 진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들었고 또 이번에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가른다라는 인식이 결집했던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예. 특히 그 도지사 선거가 가장 좀 뜨거웠죠.
10: 네, 공천 과정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이 현직 도지사인 김광영 후보가 지난해 11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된 CCTV가 공개되면서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어 이원택 후보 측이 청년들과 함께 했던 식사비를 도의원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1: 네.
10: 그러자 이원택 후보와 2파전으로 재편됐던 안호영 후보가 이 전북지사 경선 과정의 불공정 시비

0: 발작의 시군 중에서 군산과 진안, 두곳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했는데요. 군산의 경우는 낙선한 김관영 후보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까 이 무소속 표가 몰렸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는 당정원팀 지사라 우리 전북 발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 정권 안정론과 실용주의 노선이 도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 밖에 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뭐 특이점을 좀 비롯해서 전반적인 선거 결과도 짚어주시죠.
0: 전체적인 성적표는 민주당이 완벽한 전북 석권으로 귀결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원태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 끝에 51.2%로 승리를 했고요. 14개 시장 군수 자리는 무소속 돌풍 없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파란색 깃발이 꼽혔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전북 노후의 전체 44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42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한 석씩을 확보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이 민주당의 독식 구조가 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성도 높다라는 사람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또 이번 선거에서 도의 지역구 38석 중에서 무려 2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독 출마해서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는데요.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또 교육감 선거에서 쏟아진 무효표도 문제가 됐죠.
0: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기표하지 못했던 이 무효표가 전국적으로 100만 표를 넘었죠.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이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무려 2만여 표가 증가해서 5만 2,719표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전북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 천호선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효 투표율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유권자들이 두 후보의 이름 자체를 몰랐거나 아예 포기하고 백지로 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이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후보의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고 또 기호도 없어서 이 상당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용지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어쨌든 뭐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전북의 민심의 변화 뭐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요?
0: 네, 도지사 선거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낙선했지만 최종 득표율이 41.78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 정당의 조직력 없이 현재 프리미엄과 개인의 역량만으로 40%가 넘는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저력이자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천 잡음에 대한 도민들의 매서운 경고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이 타파 수성 속 균열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민주당의 뿌리 깊은 지지 기반은 재확인됐지만 이 현직 지사가 공천을 불복하고 나왔을 때 상당수 도민이 동조했다는 점은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경고등이라는 시각입니다. 또한 중앙 연결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권 여당과 한 팀이 된 지사가 예산 확보나 지역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실용적 투표 성향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천 갈등의 후유증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선은 시켰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불공정 시비는 여전히 도민들의 생각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 감정의 불을 민주당이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앞으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도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이원택 전북 도지사 당선인은 속도감 있는 도정 출발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AI, 또 AI 반도체, 호남 제주 메가시티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5개 분과 3개 투기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새만금인데요. 새만금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9조 원대 투자를 완성하고 또 대규모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연계 조성해서 최종적으로는 200조 원 규모의 대기업과 미래산업 투자 유치라는 초대형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말 그대로 전북 경제판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대형 청사진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당선인은 지역의 생태 기반을 토대로 한 내발적 발전과 또 도민 주권을 강조했지만 이 당장 출범한 인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공약을 보면

0: 누나 환경 생태 전화를 설계할 이 현장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새만금 200조 AI 반도체 유치를 내걸었는데 이 AI와 반도체는 대표적인 물과 전력 다소비 산업인데요. 전북의 재생에너지 공급망이나 순정탑 갈등 같은 이 전력 개통 대책 없이 기업 유치 성과 주의에만 매몰되면 이 다른 환경적 트레인을 낳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라는 이 고도의 자치권과 또 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특례라는 이 무기를 실속하게 쓰려면 이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 구호를 넘어서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햇빛 소득 마을 같은 실천적 대전환의 비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친분 위주의 인선 관행을 깨고 현장 전문가들을 도정 중심에 세워야 하면 이 민선 9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1: 예. 어쨌든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도정이 이 도민들이 삶에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갑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해서 시군의회에 그 해외연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0: 네, 이번 수사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정작 돈을 쓰고 다녀왔던 지방의원은 송치 대상에서 빠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국의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해 11곳의 광역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과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총 46명을 업무상 대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은 앞서 말한 대로 도내 11개 시군의회였고요. 문제가 됐던 해외

0: 아깝지 않았습니다.
1: 예. 회관 뭐 이게 출장비를 어떤 식으로 부풀려서 빼돌린 건가?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한 번 갈 때마다 어쨌든 수백만 원씩 이제 세금이 더 새 나간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세금 혜택을 본 지방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서 쏙 빠졌다고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0: 네, 경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을 여러 불러 조사해봤지만 이 의원들이 출장비로 부풀리기에 직접 관여를 했다거나 혹은 공무원이나 여행사와 짜고 돈을 가로채려했다는 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1: 네.
0: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이 알고도 함께 저질렀다는 공모관계나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52명을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 46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1: 이게 뭐 당연히 시민단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면서요?
0: 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몸통은 빼고 꼬리만 잘라낸 전형적인 방탄수사자 수사이자 부실수사라는 겁니다. 이 단체는 해외여행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접을 받고 또 혜택을 누린 건 의원들인데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또 실무를 담당한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 지방의원들의 비위에 경찰이 스스로 눈감아줬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입니다.
1: 참 씁쓸한 결과인데요. 하여간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여간 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행과 예산집행구조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자정 노력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와 함께 오늘 전북 지역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미치 밀러 합창단의 애니버서리 송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으로는 소량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이 더 덥습니다. 서울은 25도의 낮 기온이 예상되고 대전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적으로 23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약간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구름이 많이 걷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부지방은 비교적 고른 날씨 각각 펼쳐져 있고요. 중부지방의 바람이 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서 내지 서풍 계열의 기류를 따라 국외미세먼지가 조금 유입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 전반적으로 보통 단계 이어가겠고요. 오존 농도가 이 서울 등 일부 중북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 나쁨 단계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구름이 걷히면서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또 북동 산지 주로 동쪽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 5에서 30mm 가까이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내지는 우박까지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해안에 너울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잠실개표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항의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회의 한 번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인데 오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어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8,000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자 정부는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벨기에에서 교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총리, 유럽연합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이적 사건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재판 중계 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사실 뭐 외모부터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젊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실제로 예전 어르신들에 비해서 건강하고 또 사회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이나 뭐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정답인 이것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 한편으로는 생계 때문에 힘든 일도 마다않고 해야 하는 어르신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탓에 노후 복지는 빈곤에 시달리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더 강화돼야 할 거고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은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 즉 생업을 그만두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구례 섬진강가에서 대규모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김종훈 섬진강 책사랑방 대표신데요.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지 끝까지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끝번호 2761님. 앞으로 이것 탈 때까지 6개월 20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카운트다운 들어가셨네요. 이것 후에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참 이것 시기가 너무 이르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혜영님은 어르신 일자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라에서 좀 힘써주세요 하셨어요. 4927님 69세 남성입니다. 회사 퇴직 후 지금은 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 후에도 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실 것 같고 격하게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380님은 61세인데요. 요즘 손주 돌봐주고 용돈벌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전쟁터네요 하셨어요.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등원시키는 일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하여간 황혼휴가 이 아이들 돌보는 일 쉽지 않다고 하던데 아마 2380님처럼 손주 돌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1570님은 아빠가 76세신데요. 선교사로 이것 하시고 지금은 오전에 2시간은 어린이집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또 오후에는 다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한 달에 6,7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는데 지금은 재능 발휘도 하고 돈도 버시고 활력도 생긴다며 뿌듯해하세요. 건강하게 롱런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일 하시면서 또 소소한 벌이도 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이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노후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릴 수 없다는 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볼까요? 0694님. 이거 투 연금으로 1년을 생활했는데요. 의료보험료와 세금 등을 내면 20%가 나가더라고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늘어나는 병원비 때문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듭니다. 다행히 경비로 일하게 됐는데요. 60대 후반에 아무리 찾아봐도 일자리가 없었는데 감지덕지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아, 참 이런 거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들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젊은 세대들도 이제 이게 내가 가야 할 미래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도 같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0694님께 드릴게요.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갑니다. 내신문 박중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 계속해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강원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아파트 쓰레기함에서 선거 물품이 또 버려진 채 발견됐다죠.
3: 예. 강원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함에 6.3 지방선거 자녀투표 보관용 봉투와 선거 공보물 등이 이 포대에 담긴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통상 남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선거 물품은 이 투표소에서 보관한 뒤 선관위가 회수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외딴 주거 지역에서 일부 선거 물품이 발견되면서 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물품 회수를 위한 선관위의 선제적 조치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인데요. 이 춘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관내 25개 읍면동 투표소에 선거 장비와 선거 물품 회수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2: 예.
3: 이 해당 공문에는 사전투표 장비, 기표대, 자녀 선거 공보, 선거용품 세트 등 이 선관위로부터 배부받은 품목 등을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일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 선관위 계획대로 투표소 내부에 별도로 보관됐어야 할 선거 물품이 외부로 반출돼서 자체 폐기되면서 이 명확한 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예, 이런 선거 이후에 참 많은 논란들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지난 월요일 그 팔도 기자가 간다에서도 자세히 다룬 사안인데 강원 특별자치도가 최근에 그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붕어 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수돗물 검사를 했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일단 충족한 걸로 확인됐다고요?
3: 예. 강원도가 소양호 일대에서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하자 이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양호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검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강원도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소양 취수장과 소양 정수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소양 취수장 이 원수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용존산소 등 주요 수질 지표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0: 또 소양 정수장 정수도 일반 세균과 총 대장균 군이 이 검출되지 않았고 탁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냄새와 맛, 철, 망간, 암모니아성 질소 등 주요 항목도 모두 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붕어 집단 폐사 이후 일부에서 제기됐던 황화수소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소양원 상수원 수질과 취수장, 정수장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수원 수질 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제주도 그 5.16 도로 명칭이 군사 쿠데타를 미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근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죠?
0: 예.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 교차로까지 약 31.6km 구간 도로명인데요. 5.16 군사정변 이후 확장 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돼 5.16로 도로로 이 불려왔고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서 5.16로라는 이 공식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이후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이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5.16로 도로명 변경에 대해 토론회, 주민설명회, 또 주차례 설문 등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현행 유지 의견이 변경 의견보다 많아서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1: 네.
0: 이 도로명 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시 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예. 아, 그리고 이 BTS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한 달간 그 부산에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의 77% 수준에 달했다면서요?
0: 예,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 맵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들어온 관광 불편 신고는 368건 였고 이 가운데 약 50%, 185건이 부산에서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 239건과 비교하면 약 77%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일반 숙소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서비스 위생 불량 등의 호텔 21건, 항공사 운영 및 공항시설 미흡 등의 공항 항공 9건, 미터기 사용 거부 및 이 난폭운전 등 택시가 7건 순이었습니다.
1: 네.
0: 이 외국인과 내국인 비중을 보면 각각 83.8%, 16.2%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앞서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숙박 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거나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하는 등의 각종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 시장에서 K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약간 BTS 공연 앞두고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지역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섬진강 하면 아름다운 벚꽃길 그리고 제첩국 화개장터 이런 것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구례 섬진강가에 좀 생뚱맞게도 헌책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텔이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헌책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뭐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 서점조차 버티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러 찾지 않으면 오기 힘든 이 섬진강가에 그것도 가장 큰 규모의 헌책방이 문을 연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섬진강 책사랑방의 김종훈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이중한 프로그램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3: 섬진강변에서 48년째 책방을 하고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책방이 이제 섬진강가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그 아름다운 풍경 좀 감상하실 것 같아요. 요즘 그 책방에서 바라보는 섬진강은 어떤 모습인가요?
3: 우선 섬진강 책사랑방은요.
1: 네.
3: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에서 한 54km 정도 상류에 있고요. 구례구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1: 네.
3: 사계절 모두 아주 풍경이 아름답고요. 특히 저 2층에서 강을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좋고요.
1: 예.
3: 특히 요즘에는 이제 물안개가 끼일 때 그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가 아하. 있습니다.
1: 네.
3: 오늘은 이제 그 저암댐에서 장마에 대비해서 물을 좀 방류를 해서 수량이 네. 많은데 아주 예, 물안개가 아주 이건 좋습니다.
1: 그렇군요.
3: 아, 예, 예.
1: 그냥 뭐 책이 저절로 읽힐 것 같아요. 읽혀질 것 같은데 예.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점 외관은 일단 모텔 그대로라서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옥상에 설치된 간판 보고 무슨 모텔 이름을 서점 이름으로 지었나 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헌책방이라면서요.
3: 예, 제가는 부산에서 이제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서점을 하다가요.
1: 네.
3: 예, 이쪽이 원래 모텔이었는데요. 예, 이 모텔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 네.
3: 3층이고 한 120평 되는데요. 이 책을 한 22만 권 진열을 해놓고 카페를 겸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예, 차를 한잔 마시면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1: 네.
3: 예, 이쪽에는 이제 헌책방이다 보니까 센터 창간호, 뭐 사상계 창간호, 뿌리 깊은 나무, 뭐 청록집 초판본 시지, 예, 일제 청덕부 시대에 나온 책, 기타 뭐 100년 이상 된 원서,
1: 와.
3: 여러 종류의 책들을 진열하고 있고요.
1: 네.
3: 예, 3층까지 다 전부 서점물 책을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뭐 주로 한국사나 예술서적, 2층에는 교양서적, 3층에는 전문서적, 그런 식으로 책을 진열해놓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 정도로 많은 장소, 아까 20여만 권이라고 하셨는데, 또 귀한 책 같은 걸 보유하고 계실 정도라면, 헌책방을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헌책방 운영하신 건가요?
3: 제가, 1978년 9월 달에
1: 아.
3: 부산에 있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1: 네.
3: 예, 거기에 이제서 조그만 그 3평 반짜리 헌책방을 인수를 해가지고
1: 네.
3: 이제 2020년까지 서점을 했어요. 거기다.
1: 예.
3: 그러다 2020년도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서점을 제가 헌책방을 많이 자주 다니게 된 거는 제가 순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 네.
3: 순천의 그 남교 오거리에 그 헌책방이 일단 두세 개 있었어요. 거기를 드나들면서 책하고 가까워졌고요.
1: 예.
3: 예. 또 학교를 좀 늦게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군대를 갔어요.
1: 네.
3: 군대에 다녀와가지고 예. 또 부산으로 이사를 직장을 가게 돼가지고요.
1: 네.
3: 부산에 갔는데 마침 그 책방 골목 가까운 데 살게 돼가지고 거기 들락거렸는데 책방 지인이 하루는
1: 네.
3: 자기하고 그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인수해볼 생각이 없느냐.
1: 아하.
3: 아 그래서 이제 그 책방을 인수한 게 1978년 9월입니다.
1: 네.
3: 예, 그때 이제 한 4평짜리 그 인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넓히고 해서 부산을 2020년도에 떠날 때까지 한 40년 넘게 그걸 먹여서 한 150평 정도까지 이렇게 서점을 했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뭐 요즘은 일반 서점들도 참 운영난이 심하다 보니까 문 닫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지금 뭐 한 48년 그러니까 헌책방과 연을 맺고 계시다는 건데 그 긴 세월을 이어오셨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뭐 힘드셨던 일이라면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는지요?
3: 예, 제가 부산을 떠날 때
1: 네.
3: 보니까 한 150평 정도 했습니다.
4: 네.
3: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건물주 네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4: 네.
3: 예, 보통은 한 건물에 이제 세입자가 한 네 명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건물주 네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있다 보니까 세가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세는 한번 오르면 잘 내려주지는 않고.
4: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 세는 주말 없어지잖아요.
4: 네.
3: 아, 사라져버리고.
4: 예.
3: 책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세를 주느니, 은행 이자를 주고 내 건물에서 마음대로 한번 서점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4: 네.
3: 예, 이제 집사람으로 책은 안 사가도 시골에 가면
4: 예.
3: 차는 안 마실까 해서 바리스타 이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그 시골로 옮길 계획을 세웠어요. 2019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넘게 이렇게 섬진강변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제 마침 이 자리가 인연이 돼가지고.
4: 그러셨군요.
3: 지금, 예, 여기 온 지가 2020년도에 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4: 네.
3: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4: 아니.
3: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고.
4: 예, 예.
3: 예, 그 다음에, 그, 2020년도 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그,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2020년 8월 8일 날 여기 홍수가 돼가지고.
4: 네.
3: 예, 그때 책들이 좀 많이 젖어서.
4: 하하.
3: 예. 폐기 처분도 하고 그런 좀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4: 오, 아유, 그 책방을 운영하시는데 홍수를 맞닥뜨리셨다면 그건 책을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훼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잖아요. 그때 예. 어려움이 굉장히 크셨겠는데요.
3: 예, 그때 이제 뭐 한 40여 년 책방을 하면서 모았던 책들을
4: 예.
3: 거의 폐기 처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구례에서 한 15만 권 정도가 1층에 한 2m 정도 찼으니까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4: 네.
3: 그리고 이제 하동에 어느 분이 이제 창고를 줘가지고
4: 네.
3: 거기에서 이제 한 15만 권 그 쌓아놨었는데 그것도 이제 전부 폐기 처분을 했어요.
4: 예.
3: 근데 이제 그때 그 수해 조사를 나왔던데 시골에 책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4: 네.
3: 물에 젖어서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그 환경부 그때 그 수해 담당하는 분들이 이상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는가 보죠.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4: 네.
3: 그래가지고 손에 사정이라고 같이 두 군데를 다니면서 분량하고 옛날 자료 사진하고 해서 그만큼 책이 물에 젖어서 폐기했다는 걸 증명하고 지금도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4: 그렇군요. 하여간 뭐 예. 여러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죠. 어쨌든 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거는 저희가 뭐 미로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도 어느 정도냐면 제가 듣기로 서점에 비치된 책들 규모가 아까 20여 만 권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3: 예, 그 정도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한 48년 이렇게 하면 새로 옛날에 알았던 책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하거든요.
4: 네.
3: 그러고 이제 그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일일이 기억을 하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책만 제가 내용을 파악하면 되니까.
4: 네.
3: 예, 그 새로 들어오거나 못 보던 책이 있으면 제목도 보고 차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책을 내용을 파악을 하죠.
4: 요즘도
3: 그렇게 해야 뭐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4: 이거 요즘도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위 분들이나 손님들에게도 꼭 읽어보고 보라고 이제 뭐 책 같은 거 권하시는 경우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3: 예, 제가 책을 안 읽으면
4: 네.
3: 특히 그 헌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책을 안 읽으면 손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4: 그러시겠죠.
3: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요.
4: 예.
3: 제가 또
4: 혹시 뭐 독서회 같은 것도 그럼 운영을 하시나요?
3: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부산에 있을 때
4: 네.
3: 그 우리 그 고객들만 모아서 한 10년 전에 이제 그 독서회를 했습니다.
4: 네.
3: 그래가지고 독서회에서 책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례 와서도 지금 2020년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라서.
4: 네.
3: 예, 제 안 하고 한 1년 쉬었다가 지금 5년째 계속 독서일을 하고 있어요.
4: 오.
3: 예.
4: 그러시군요.
3: 그 이제 헌책방에는 그 보통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4: 네.
3: 예,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예, 자주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정년 퇴임하면 시간이 조금 뭐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았죠. 요즘에는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도 20, 30년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그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시던 분들이
4: 네.
3: 새로운 그 방편으로 독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예. 아, 하여간 뭐 48년을 헌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참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3: 예, 이제 지금 책이 제가 좀 고서 같은 게 좀 있는데요.
4: 네.
3: 그런 걸 좀 뭐랄까 전시해 놓을 수 있는
4: 네.
3: 그런 조그마한 책박물관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4: 박물관. 네.
3: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건강이 허락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뭐라고 할까 봉사랄까 그런 걸 하고 싶고 또 노후에 저희 그 책방에 와가지고
4: 네.
3: 지상낙원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 네.
3: 밖에 경관도 그렇고 책 향수에 마음대로 젖어서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4: 네.
3: 예, 종이책이 아직은 살아있는 걸 느끼고요.
4: 예,
3: 책을 좋아하는
4: 뭐
3: 분들한테는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하여간 뭐 창밖으로 예. 흐르는 어떤 강물, 그 산자락을 바라보면 책장 넘기면 어떤 관광지에서도 느끼지 못한 감흥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찾게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소망하시는 그 박물관 건립도 꼭 이루시길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4: 네, 섬진강 책사랑방 김종훈 대표와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 멋진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이네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은퇴였습니다. 아, 은퇴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을 나눠주셨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바베트는 만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 그리고 수십 가지의 식재료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대단한 식재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베트는 복권 당첨을 통해 간신히 얻은 거액을 모두 이 만찬에 씁니다. 단 한 번의 만찬을 위해, 12명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이제 물질적으로 그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베트가 차려내는 음식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오래 묻혀있던 온기와 품위, 너그러움과 기쁨을 다시 불러냅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불화와 오해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그 만찬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하나의 정교한 의식,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이 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바베트가 복권으로 얻은 거액을 그 단 한 번의 저녁 식사에 모두 써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가난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존재로 보입니다. 만찬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은 외부 손님으로 참석한 로렌스 레베넬름 장군입니다. 그는 이 만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완벽한 프랑스 고급 요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첫 음식들을 맛보며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은 하나의 문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단순히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어떤 세계를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 우아함, 사랑의 가능성, 품격 있는 인간적 교류, 인생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믿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아름다운 예술은 우리를 현재의 좁은 방에서 꺼내 한때 우리가 믿었던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갑니다. 한 접시의 요리가 과거의 문을 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진짜 예술은 감각을 통과해 영혼에 도착한다고.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죠. 국민들은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왔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쟁취했는데요. 오늘은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국가는 국민의 존엄을 지키고 있을까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사람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생인 박래전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민주화운동 유가족, 국가폭력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인권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6월 10일이 됐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특히 동생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동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벌써 떠난 지가 몇 년 됐죠?
1: 38년 전 일입니다.
0: 그러니까 1988년 6월.
1: 예.
0: 6월에 당시 숭실대학교 학생이었던 걸로.
1: 인문대 학생회장 하다가.
0: 예, 맞아요. 예, 예. 예. 아, 그때 이제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예. 분신을 한 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이제 네. 사실 당연히 잊을 수 없죠. 그래서
0: 그렇죠.
1: 그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서부터 이게 광주 그 5.18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0: 네.
1: 그런 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좀 그랬고요.
0: 네, 네.
1: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큰 말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건데
0: 네.
1: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게 제 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88년엔 전 광주 학살 원흉 처단 뭐 이런 걸 외치면서 죽었는데 당시 이제 노태우가 이제 광주 학살 원흉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저희 그 동생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인생을 이제 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그 전에는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유가족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랬을 때 그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수선 어머니께서 이제 안내하셔갖고 유가족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0: 예.
1: 거기 한번 나와봐라. 유가족협의회가 이제 민가협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이제 거기는 구속자 가족들이 모인 데고
0: 아.
1: 유가협은 유가족협의회니까 그 열사들이나 이런 그 운동하다가 이제 희생되거나
0: 네.
1: 뭐 자결해서 떠났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나들게 됐었고. 특히 이제 88년도 10월 달부터 그 박정희 때 그 전두환 때 그 저기 그 의문사 당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걸 지원하면서부터 이제 인권운동,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범죄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0: 인권운동을 좀 해왔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떤 정치적 이런 상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인권운동들도 좀 결을 좀 그쵸. 달리하게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직접 세우셨어요. 어떤 네. 일을 하는 곳입니까?
0: 아,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또 인권단체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1: 네.
0: 이게 인권단체들이 너무 그 열악하거든요. 예. 그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을 좀 교육도 하고
1: 아.
0: 그리고 그 인권단체들을 그 성장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인권활동이 긴급하게 또 필요한 뭐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세절역 쪽에
1: 예. 예,
0: 6호선 세절역 근처에 이제 그런 스테이션 사람이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0: 예, 예, 예, 예.
1: 그런데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왜 인권단체는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0: 아,
1: 예.
0: 인권단체들은 사실 이제 재정적인 독립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를 감시해야 되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다 이런 게 있고
1: 아.
0: 또 기업들도 인권 침해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기업을 또 감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업의 돈도 안 받겠다 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기업들이거든요.
1: 예.
0: 기업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리어 기업은 인권단체 하면은 좀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지원이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 시민들도 사실 인권운동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좀 말랑말랑한 데 같은 데 있잖아요.
1: 어떤 내 관심사.
0: 네, 내 관심사가 예. 있는데 이런 데들 저기 하지 인권 침해 그런 쪽으로는 그 관심이 별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1: 그렇겠네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네. 독립적이어야 네. 하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당장 또 내 문제가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오기도 좀 어려운.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어려운 사람들 구호성 단체들 같은 경우들은 많이 그래도 재정지원인 지원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1: 예.
0: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인권재단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뭐 아주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지원도 하고
1: 네.
0: 그 활동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넓은 범주에서 보자면 모든 게 다 인권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0: 그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1: 그렇죠.
0: 예.
1: 45년 동안 찾고 지키기 위해 애써온 그 박 이사님이 애써온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사람이 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1: 네.
0: 차별방어하거나 뭐 이렇게 혐오당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좀 이상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 지적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인권 운동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를 가장 가로막았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었던 거죠. 국가가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인권 운동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발전에 의해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불평등 문제라든지 그 혐오 차별의 문제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사람 말고도 여러 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0: 야, 인권재단 사람 말고도 예, 그렇죠.
1: 네, 어떤 곳에 활동 중이십니까?
0: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그 4.16 재단
1: 네, 네.
0: 그리고 4.16 연대. 이런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요. 4.16 재단은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1: 네네.
0: 거기 동행의 이사장을 또 맡고 있고
1: 예.
0: 등등 있습니다.
1: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0: 그래서
1: 지금.
0: 저 예. 인권단체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저에게 그런 시민활동가들 공익활동가들이 그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데가 또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아.
0: 거기에 전국에 지금 조합원이 공익활동가 3천 명이 지금 조합원.

0: 이유로 가입돼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재원도 만들어야 되고 네.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인권운동 하시는 분을 교육도 해야 되고 지원도 예.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학생운동으로 출발.

0: 다니면서도 옥살이도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80년대 상황은 저도 80년대 중후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 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였잖아요. 그쵸, 그 당시는 그렇죠. 예. 학생 그 캠퍼스도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요. 예. 거기서 앞장서서 나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그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재수해서 1981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0: 네.
1: 저는 이제 광주에서 그 5.18 그게 그렇게 참혹하게 그 우리나라 군인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줄 몰랐었어요.
0: 예.
1: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소문으로 이렇게 듣던 게 이렇게 뭐 자료나 이런 걸로도 확인도 되고 광주에서 살다가 올라온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와, 너무 이제 그 화도 나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그랬는데도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기했던 거에 대한 부채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그 1980년 5월 27일 날 그 도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어갈 줄 알면서도 그 도청을 사수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 도저히 전두환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는 네. 이런 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독재 정권 물리치고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0: 네,
1: 그런
0: 네.
1: 전 우리 이제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지식인의 역사적인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뭐 그랬었고
0: 예.
1: 그렇게 해서 의식화된 거죠. 이렇게 네. 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1학년 때 그 11월 25일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막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학생 운동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었습니다.
0: 네.
1: 그때 10월 20일 날 그 시위가 그 시위를 주동하던 사람이 여학생이었어요.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회관 4층에서 시위를 주동하다가 아마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0: 아.
1: 그 학생회관 4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세미트 바닥이잖아요.
0: 예.
1: 여기 떨어졌으니까 시위하던 사람들이 다 중단을 하고 그거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사과탄이라고 하는 걸 막
0: 네.
1: 던지면서 그러면서 체류탄 막 쏴대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막 체포하는 거 체포해가고 연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진짜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눈이 돌았다고 하죠. 그럴
0: 네.
1: 정도로 분노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면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학생운동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0: 그게 이제 81년 12월.
1: 1981년. 네.
0: 그러니까 사실 군부 정권의 그게 아주 서슬이 퍼럴 때죠.
1: 그렇죠. 학교도 예. 이게 전경들도 있었고 그 수업하는 그 교실에도 강의실에도 네. 사복 입은 경찰들이 있었고 도서관에도 있었고 양 삼엄했었던 거죠. 이렇게 감시 속에서 예. 그렇게 살았던 이런 거죠.
0: 제가 입학했던 86년도만 해도 그 뭐 백골단이라고 하는 청자켓 네. 입고 뭐 하얀 저기를 쓴 사람들이 캠퍼스로 들어오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1: 상주했었어요 그때는.
0: 네. 아 그때는 상주. 네,
1: 하다가
0: 저희 때는 들락날락 했었는데.
1: 83년 12월 달에 이제 물러났어요.
0: 네.
1: 상주하는 건 물러났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80년대 그 민주화 열기 뜨거웠습니다. 그 뭐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네.
0: 그렇게 어렵게 우리 국민들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내년 40주년을 네. 맞는데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0: 네.
1: 미완이죠. 왜냐하면 그 당대의 어떤 그거는 당장은 어떤 실현이 될지 몰라도 그게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다음 단계의 민주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0: 예.
1: 그때는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그 직선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민주화인 것지 알았지만 실제 이제 해보니까 더 부족한 것들이 또 발견되고 그러니까 민주화의 요구는 계속되는 거죠.
0: 네. 예. 그래요.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요즘 무슨 뭐 이렇게 데모할 일이 있겠는가. 있는가.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네.

0: 민주화됐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1: 인권 사각지대는 많이,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요, 군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감시 자체가 안 되니까 군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왔어요. 그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데 몇백 명이 죽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게 은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0: 네.
1: 뭐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그 뭐랄까 여성에 대한 뭐라든지 네. 장애인이라든지
0: 소수자들.
1: 이주노동자든지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차별 네. 뭐 이런 것도 계속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0: 네.
1: 감수성도 굉장히 달라지고, 감수성도 그래서 당대적인 감수성이 있고 그 역사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감수성도 발전시켜가면서 당대적 감수성도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걸로 느끼는 거죠.
0: 네.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네.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지방선거 했습니다만 후보들 공약을 보면 사실 뭐 경제 관련된 공약, 개발 공약 이런 것들은 많지만은 이게 인권 관련한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1: 그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는 인권에 관한 그 공약이나 이런 거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0: 예.
1: 왜냐하면 표가 안 되거든요.
0: 그쵸.
1: 표가
0: 그쵸.
1: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0: 맞아요.
1: 그런 거고
0: 예.
1: 괜히 논란이 돼가지고 표만 잃어버릴까 봐 아예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도
0: 예.
1: 예전에는 분위기 타고서 뭐 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권조례도 막 공격당하고 그러니고 도리어 인권조례가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인권조례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교육감 선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안 쓰고 뭐 이럽니다.
0: 네.
1: 뭐 이러면서 이제 인권적으로 보면은 참 그 인권 관련 공약 찾기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들인데 굳이 인권과 관련한 뭐 이런 걸 찾다고 보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는 좀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 소득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보증해 주고
0: 네.
1: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 권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그렇게 애써 찾아야만 있는
0: 예.
1: 정도죠.
0: 지금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

0: 많이 만나고 그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죠. 예.
0: 어느 날 문득 내가 유가족이 된 것처럼 예. 누구든지 사실은 그런 피해자가 어느 날 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1: 요즘 예. 얘기로 저기 하면은 이런 재난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태원 참사를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 저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네.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워서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서로 또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저 재난이나 이런 거는 불행한 일일수록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애써서 이렇게 외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위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제 광주 5.18 유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저거를 많이 맞아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5.18 유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했던 얘기가 네 맘 다 안다.
0: 아.
1: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 다 울고 막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예. 그 유가족들끼리는 그런 저거를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은데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0: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슬픔을 겪으신 분한테는 사실은 유가족끼리 네. 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네.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1: 그때는 뭐 이렇게 네. 애써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이해한다, 내년 뭐 힘내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옆에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예, 처음에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게 위로의 말이 되지도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곁에 서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피해자다움을 또 강요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0: 네.
1: 그래서, 유가족이 어떻게 웃어? 어떻게 유가족이 저렇게 밥도 저렇게 잘 먹네? 뭐 이런 식으로 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유가족들을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선다는 게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분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자식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그 슬플 때까지 슬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1: 네. 그런 거를. 그 같이 애도하는 사회가 좀 있으면 되면 예. 좋겠습니다.
0: 이런 큰 참사들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아직도 사실 이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예. 뭐 공장에서 일어나고 기업체에서 일어나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이런 생명 안전 의식에 대한 이런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시죠.
1: 그렇죠. 세월호 참사 네. 이후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권 운동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 죽고 하는 이런 현장도 되게 많이 갔고 그 장례도 많이 치렀었어요. 그래서 재야의 장인사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왜 재난 참사는 내 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기 전에 좀 네. 이렇게 좀 움직여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좀 예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책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생명안전기본법도 그때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게 쭉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0: 네네. 네.
1: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0: 지금 통과가 됐나요?
1: 그렇죠. 예. 법이 제정된 거죠.
0: 네네.
1: 그것도 어렵게 12년 만에 5월 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0: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1: 안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최초로 규정하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렇게 권리 항목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그런 책무가 있고 안전에 관한 그리고 국가의 그런 생명안전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0: 그리고 생명안전 그 영향평가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안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이런 재난사고 이런 거 나면 새로운 뭐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1: 네.
0: 이게 그 기구가 상설화돼 가지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고 그 이행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1: 큰 성과네요.
0: 예, 예,
1: 예. 예, 그동안 있었던 어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예.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예. 재발 방지 대책을 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제서야 제정이 됐다는
0: 그렇죠.
1: 거죠. 예. 예. 참사 피해자들 유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참사가 있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잊혀지지만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지.
0: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네. 날로 시간이 멈춰 있다고 보통 얘기들을 좀 많이들 좀 하고 있고요. 그 5.18도 그렇고 뭐 다른 요구도 그런데 그 재난 참사를 당했던 그 날이 가까워 오면 몸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1: 네.
0: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 또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잊지 않겠냐 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노의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이 좀 이렇게 걸러지게 하려면 이게 이제 진상규명도 좀 억울한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같이 연대한다, 지지한다, 지지받는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수록 그 시간이 가면 가도 계속 그런 고통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그 요즘도 그런 유가족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유가족들 중에 이제 이게 뭐 술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참 위험합니다.
1: 네.
0: 10년이 지났어도 뭐
1: 그런 치료가 좀 잊어버리는 게 망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0: 그렇지 않고
1: 예.
0: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네. 이제 치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방치를 해놨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좀 여러 가지 아주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런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를 안산 지역에서 그 노하우를 쌓고 지금 안산 국립마음건강센터 이걸로 해서 재난 피해자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런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1: 네, 유가족들은 잊혀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돼야 이제 되는 거고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사회가 기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내 가족은 다 떠났어도 세상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도 요즘에 그 노란 리본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보면 힘이 난다고 그러더거든요. 뭐 이런
1: 그렇군요. 오히려 예. 기억해 주는
0: 예,
1: 것이
0: 예.
1: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 박래군 이사님도 동생을 기억해 주는 이 경험을
0: 네.
1: 그 겪고 나서 그 순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던데.
0: 예.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1: 네.
0: 그 5.18 기념식에 이제 갔는데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랑 조성만이랑 뭐 박관현 여사랑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름을 적었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1: 네.
0: 그게 이제 저는 전혀 기대가 없었던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박래전이라는 네. 내 동생의 이름이 불리는 네. 순간
0: 그게 공적으로
1: 예.
0: 불려지는구나. 라고 이제 해서 진짜 감동이었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뭐였냐면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뭐 광주를 외치다가 이제 죽어갔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1: 네.
0: 뭐 이런 저들이 생각이 나서 저 사람들도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공인받는 누가 불려주기를 바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빠진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페북에다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1: 예.
0: 그랬었었죠.
1: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 동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0: 있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0: 아,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간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와 경북권의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도시대에 산발적으로 비 온 곳도 있고요. 일부 지역 천둥, 번개, 우박이 탐지된 곳도 있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는 가능성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요란스럽게 천둥, 번개, 돌풍 또는 쌀악 우박까지도 동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전북 동부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 경북은 구름량이 조금 많겠고 그 밖의 모든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소나기 내릴 때 마찬가지로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눈에 띌 만한 뚜렷한 더위는 아니지만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당분간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올여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이 보다 덥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16도 등 12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등 23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강해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4%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장중 450포인트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며 1%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66.11포인트 하락한 7,730.82에 코스닥은 16.18포인트 밀린 951.63에 마감됐습니다. 반도체 등 높은 변동성 보인 끝에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종일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이 4조 8천억 원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5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각각 5%와 7%대 하락하는 등 삼성과 SK그룹주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하락 속에 삼성전기 등 MLCC 관련주와 자동차, 보험과 5G 관련주, 2차전지주, 네이버와 두산로보틱스 약세였습니다. 반면 SK이터닉스 상한가 기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신세계와 롯데쇼핑 등 유통주, 조선 및 조선기자재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과 광통신주 약세 속에 반도체 장비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2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정부 여당은 오늘 환율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관련 불법 행위 단속과 주요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 등의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 관세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계속되자 외환당국이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검사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

법인 34,456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외부 감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5%로 1년 전 4.2%보다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제조업 매출의 증가율이 5.2%에서 3.2%로 낮아졌고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도 3%에서 1.6%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2%로 1년 전 5.4%보다 상승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대기업과 반도체 관련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미토스와 같은 프론티어 AI의 보안 침해 가능성과 AI 음성 변조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공지능 시대의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목적의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종 피싱 범죄까지 즉시 계좌 정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호한 경기 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거시재정금융감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충청, 경북의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고 구름량이 적어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언급했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당의 성적표가 엇갈린 것은 여전히 불안한 수도권 집값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고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증시 등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는데요.
2: 예. 올 들어서 24번째 사이드카고 네. 매도 사이드카도 12번, 매수 사이드카도 어제까지 해서 12번. 그렇게 이거는 사이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사이드카가 그렇게 올해 지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24번이나 발동이 될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8% 거의 7%까지 떨어져서 7,500선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0: 막판에 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4.5% 하락한 7,730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코스닥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마이너스 1.6% 하락한 951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코스닥도 3%대 후반까지 낙폭이 커졌다가 절반 가까이 낙폭을 좀 절반 이상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개인만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확실히 외국인만 파는 날보다 이 기관까지 같이 파는 날은 시장이 좀 힘든 아무리 수급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유를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중동의 긴장감이 재심화됐고 앞서 뉴스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영향도 오늘 그대로 영향이 미쳤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5월달 미국의 CPI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이게 4%를 넘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또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고 아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4%를 훌쩍 넘기는 게 나오면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흔들릴 겁니다. 그 부분 아마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일본의 5월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6.3%로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1: 네.
0: BOJ가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있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렇게 불확실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들이 좀 오늘 좀 컸었던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많지 않았는데 소부장의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장비주들이 오늘도 괜찮았고 조선과 방산이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도 일부 종목들 괜찮았고 호텔 백화점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들이 좀 비교적 괜찮았고요. 오늘 또 좀 특징적이었던 게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들 순매수 순매도 내역을 쭉 봤는데 상위 10위권 안에 순매수든 순매도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는 그런 게 오늘 되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확실한 뭐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여기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일단 갖고 가보자라는 심리가 오늘은 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3일 동안 코스피가 마이너스 8%, 플러스 7%, 마이너스 오늘 8%까지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뭐 장중 변동성만 놓고 보면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울 정도 큰 변동성이고 사실은 실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 수급에 의한 이런 쏠리면서 급심해지면서 장이 크게 변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인내를 하실 필요도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 급변동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된 그 주식이 1조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최근 한 달 동안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또 이렇게 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 5월 11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반대매매 규모가 1조 900억 원이 넘었고요.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그걸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또는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알아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강제로 매매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반대매매가 최근 한 달 동안에 1조가 넘었고 지난 5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3천억 원.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로 하면은 1조 한 4천, 5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비해서는 5배, 4월 달에 비해서는 4배니까 월간 기준으로도 좀 사실 다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반대매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거고 반대매매가 나오는 그 소스가 이제 신용융자하고 미수금인데 신용융자는 올 들어 오늘 현재 37.8조로 역대 최대고 미수금도 1조 6천억 원이 넘어서 역시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이미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반대매매가 크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반대매매가 이게 문제인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한꺼번에 장 초반에 매매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했을 때는 손실 규모가 커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V코스피라는 게 지금 90을 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74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90까지 넘은 상태 여기 역대 최고치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반대 매매 물량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답이 없다라고 얘기들 하시네요. 저도 좀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용융자, 미수 또 레버리지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청취자 여러분,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는 평론가님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공장을 호남권에 새로 짓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여기에 불을 붙였다면서요?
0: 그 호남 쪽이나 충청권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세워달라는 거는 사실 민원상으로도 예전부터 좀 있었던 내용인 거라고 저도 기억이 좀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온 거는 되게 좀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진전된 사항,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두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 두 회사 중에 한 대표죠. 최태원 회장이 어제 일본 도쿄 그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수요가 급증을 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도 앞당겨져 있다. 용인에 공장을 4개를 짓 건데 이거 4개 짓고 난 다음을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정확한 워딩은 국내외라는 얘기를 해서 꼭 국내만을 한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최재 이번 언급이 어제 언급이 오늘 되게 이슈가 됐던 게 그 전날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최태원 회장의 얘기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 반도체 공장의 호남권 또 충청권 신규 설립 얘기 요거랑 딱 연결을 해보니까 퍼즐이 좀 맞춰진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 달 말에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신규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오는 8월 달에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 안에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물론 뭐 약간 부원해동일 수도 있긴 한데 갖다 붙이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시장에서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심지어 오늘 한 언론에서는 광주에다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이죠. 패키징 공장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왔는데 일단 오늘까지 나왔던 이런 얘기들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호남권이나 충청권에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뭐 설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정이다라는 건 분명히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호남이나 충청권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이나 용수 이 두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전력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얘기가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려면 뭐 정치적 논란 이런 건 다 차치하고 그냥 아주 순수하게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을 때도 뭐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일부 미흡한 점들은 분명히 있고 또 소부장들의 그 어떤 그 생태계를 좀 아직 이런 게 이 충청권이나 호남권에 좀 미흡한 게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충청권과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이 꼭 들어서지 못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도수치료에 대한 건보료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고요?
0: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2: 네. 말씀해 주셨죠.
0: 그때 4만 원대 초반 뭐 얘기를 했는데 4만 3,850원으로 도수치료 한회 가격, 1회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동네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 도수치료는 1회당 다 똑같이 4만 3,850원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는
2: 거죠. 진짜 낮아지는 거네요.
0: 많이 낮아지는 거죠. 사실 부르는 게 가볍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도범 정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10만 원 좀 넘게 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다음에 횟수가 이게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 뭐 물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추가를 해서 최대 뭐 연간 24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 의학적 판단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증명을 하지 못하면 뭐 자료를 또 내야 되고 번거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의사들이 이거를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때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는 5%밖에 내주지 않는다.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또는 실손보험에서 처리해준다만 믿고 도수치료를 그냥 과하게 받는 이런 일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정부의 추산은 적게는 200억 대, 많게는 330억 대까지 소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이 도수치료라든가 뭐 체외 충격파 요새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이런 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연간 2조 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수치료가 한 절반 정도 1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적어도 도수치료에서만큼은 건강보험 재정도 그렇고

0: 그렇고 실손 비용도 그렇고 줄어드는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 기대가 좀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혹시 배드뱅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은행이지만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버리기도 애매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처치곤란한 짐들 있으시죠? 아무리 독촉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의 묵은 빚들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들로부터 이 빚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맞춤형 조정을 해주는데요. 소득이 일부 있다면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80%까지 대폭 깎아서 나누어 갚게 해주고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빚을 전액 없애주는 소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 도약기금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묶여있던 113만 명의 묵은 빚, 무려 16조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벌써 6천억 원 규모의 빚이 소각됐는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15년 넘게 묵혀둔 장기 채무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바보냐? 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고요. 민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헐값에 내놓으라고 한다며 버티고 있어서 매입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벼랑 끝 서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배드뱅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지난해 초였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로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었는데요. 이후 정부는 작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 집값과의 전쟁은 결국 이번 서울시장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작동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세히 이 부분을 짚어보고요. 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함께 짚어보면서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경호 주거중립성 연구소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이 됐는데 또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1주년을 좀 돌이켜보면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대응이 좀 어땠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2: 뭐 여러 가지 이 걱정과 기대가 좀 교차하는데요. 네. 예, 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뭐 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지킨 거. 그건 사실 원래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거가 마치 무슨 규제를 더 세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 가스라이팅에 말리지 않고 꿋꿋이 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긴급 처방으로서 이제 토허제 같은 거를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유동성이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네. 좀 비상조치인데 이거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로 좀 이제 잘 이 옮겨갈 수 있을지는 이제 좀 걱정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1: 네.
2: 다만 이제 그 뭐 정책 당국이나 대통령 시각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일가구 일주택주의.
1: 일가구 일주택주의요?
2: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세입자를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고.
1: 아, 임차인이 예. 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군요. 예, 예.
2: 그래서 그 세입자의 문제는 뭐 다 같이 집을 소유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만 여기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1: 네.
2: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본질을 또 좀 잘 안 들여다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걱정이 있고요.
1: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어쨌든 선거가 끝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말들이 많거든요. 결국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0: 굉장히 많은데 네. 최 소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네. 뭐 민심이 당연히 부동산이 그중에 민심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그게 이제 실망한 게 큰지 아니면 열받은 게 큰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0: 좀 더 풀어주시면요. 예, 예.
1: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좀 기대하던 게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건지
0: 네.
1: 아니면은 이제 뭐 기분이 나빠서 나는 다른 후보를 찍을 거야 하신 분이 돌아서시거나 그런 분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꾸 많은 분들이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번에 정원호 후보 지지율이 높았는데
0: 예. 아, 높았군요.
1: 예, 예. 네. 한 1% 조금 안 되게 높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더 늘어난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0: 네.
1: 예, 절대 득표수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310만 표를 얻었는데
0: 네.
1: 정원호 후보는 250만 표입니다.
0: 아.
1: 60만 표가 줄었죠.
0: 예, 그렇네요. 네.
1: 그 사이에 서울 인구가 이제 9만 명이 줄었는데
0: 네.
1: 표는 60만 표가 줄었다는 얘기는
0: 네.
1: 그만큼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었거나 한데
0: 아, 그러니까 투표율이 네. 좀 낮았던 부분인데
1: 네, 예, 예.
0: 그게 네. 여당 쪽 지지 세력의 투표율이 좀 더 낮은 걸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1: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는 투표 끝나면 바로 발표하는 이제 자치구별 투표율이에요.
0: 예.
1: 그거 말고 이제 연령대별 투표율이나 이런 건 이제 그 인구 데이터랑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도 한 5개월 있다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나온 거는 자치구별 투표를 보면 이제 관악, 금천, 강북이 낮고 6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서초, 강동, 송파, 양천 이런 데는 65%가 넘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 제 느낌으로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약간 대통령의 역후광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싫었던 분들과 정원호 후보가 아무리 세금 깎아준다 그래도 별로 기대를 안 한 분들은 투표를 많이 했고.
0: 네.
1: 아니 근데 뭔가 좀 정원호
0: 그거는 국민의힘 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네.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쪽 투표율이나 투표자 수는 약간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1: 오히려 더 결집한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네.
1: 그 대통령에 대한 역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지지했던 분들은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점.
0: 이쪽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 쪽이고.
1: 예, 예, 예. 아, 이쪽과. 예.
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 부분을 예. 되짚어 보면은
1: 예.
0: 당시 대선 때보다
1: 예.
0: 지지율은 더 높게 나왔지만
1: 예.
0: 이제 민주당 정원호 후보 쪽의 득표 수는 대선과는 예. 상당한 격차가 있고
1: 예.
0: 그 부분은 결국 투표율 저하에서 나타났는데
1: 예.
0: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좀 덜 나온 것이 아닌가.
1: 예.
0: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1: 예. 그러니까 뭐 덜 나오신 건지
0: 네.
1: 나오셔서 오세훈을 찍으신 건지 그건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이 선거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따라서
1: 예, 예.
0: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득표율이 높은 그런 예. 지역으로 굉장히 정비례하는 방향으로 또 나온 예, 게 사실이기 예. 때문에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예,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1: 예,
0: 이제 부동산
1: 예.
0: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1: 예.
0: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내놨던 그런 여러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이제 신통기획 이걸
1: 네.
0: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신통기획 부분이 과거보다 더 이제 탄력적으로 할 것 같은데
1: 네.
0: 최 소장님께서는 이 신통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서울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해왔던 여러 부분들이 좀 비판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3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0: 네. 예. 3번 자료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자료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매년 신축되거나 해서 이제 준공이 완료되는 물량이 이제 있고 여기에 주황색이고 신통계획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신통계획이 이제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0: 네.
1: 맨 땅에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줘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집이 없어지는 거죠.
0: 네.
1: 그 없어지는 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0: 아, 이제 예. 이걸 멸실이라고 예. 하면 예. 주거 멸실이에요.
1: 예.
0: 파란색 선이요.
1: 예. 그래서 파란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해에는 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0: 아, 새로 지어지는
1: 예.
0: 것보다 멸실이
1: 예.
0: 더 많다.
1: 예. 물론 이제 이 집이 다 한번 멸실된 애가 한
0: 예.
1: 100세대짜리를 허물고 나중에 한 4년 뒤에 120세대가 완공이 되면 20세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고정비사업 신통기획 자체는 나중에 주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0: 네.
1: 그 해에 완공되는 주택보다 철거되는 주택이 더 많으면 그 해에 서울 시민들은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0: 네, 그 종전주택에
1: 예.
0: 살고 계신 분은 집이
1: 예.
0: 멸실되니까 나가셔야
1: 예.
0: 되니까요. 그런데
1: 예. 예.
0: 그 멸실되는 숫자가 매년 준공된
1: 예.
0: 숫자가 더 많. 언제까지 더 예. 이게 많다는 거예요?
1: 이게 이제 이 서울시 신통 계획대로 된다면
0: 네.
1: 뭐 그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예. 뭐 2020 2016년부터 계속 더 마이너스가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프 보시면 누적이 네.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늘어났다가 그때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최성 네. 진행자님께서도 분석하셨는데 2032년이 돼야 이게 누적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누적이 줄어들고 이제 순증이 되는 건 2034년인가 그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8만 7천 가구 이상이 지금 순증이 되는 게 아니라 12만 6천 가구가 순감이 돼서
0: 네.
1: 서울시 밖으로 이사를 나갔다가 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0: 네.
1: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의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동시에 다 철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사거리 신호등이 고장났는데 너도 나도 빨리 가겠다고 차를 몰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네.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럼 공공이 거기서 할 일은 신호등부터 고쳐야지. 그냥 속도 제한을 풀어주겠습니다. 빨리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빨리 갈 수가 있겠나요?
0: 네.
1: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주비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 갈 집이 지금 다 없어지는 마당에 이주비 대출만 해주면 사실 이사를 갈 수 있다기보다는 남아있는 몇몇 임대주택들의 임대료만 오르겠죠.
0: 네.
1: 그럼 뭐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이주비 대출해 줄 돈이 있으면 지금 이사 갈 집부터 빨리 지어야 된다. 아니면 정비 사업을 조금 이걸 흐트러트려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런데
0: 네.
1: 이 사실 오늘의 본론을 너무 일찍 말해버리는데
0: 네.
1: 오세훈 시장님이 2011년 4월 14일에
0: 그때 2011년이요?
1: 네, 네. 그때 네. 신주거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주거 정비 5대 방안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그때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게 시기 조정을 해서 이제 전월세 대란이 없도록 하겠다.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2011년에 많은 구역에서 동시 추진될 경우 주택 멸실 물량 집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 시기 조절 정책도 병행 추진하겠다. 이게 2011년 4월 14일 얘기한 겁니다. 지금 15년 동안 지금 오세훈 시장님 뒤로 가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0: 네. 일단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네. 하죠. 먼저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이 네. 일단은 뭐 임차료도 최근에 상승률이 높고 매매가 상승률도 높은 것이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이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해법이 이제 공급 쪽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하는 바는 신통 기획을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네. 그런 입장이신 거죠?
1: 더 빨리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 그 뭐 사실 정원호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0: 네. 근데 그 신통 기획 말고 그런 뭐 다른 방식의 아까 정비 사업이랑 네. 신통 기획이랑 그 두 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1: 신통 기획은 다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지으려면 사실 서울에서는 새로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0: 예.
1: 국토부가 얘기한 뭐 97 대책이나 129 대책 정도는 이제 멸실 효과가 없이
0: 네.
1: 빈 땅에 짓는 집이죠. 근데 그것도 뭐 2028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고요.
0: 아, 국토부에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예, 예, 주택을 예. 짓겠다고 하는 예. 두 번의 대책을 냈지만 예. 2030년까지 준공될 물량은 없다.
1: 별로 많지 않다.
0: 아, 많아 보이진 예, 않는다.
1: 예. 그거를 이제 이 표를 보시면 9번 표인데요. 예.
0: 9번 그림 보겠습니다. 예.
1: 신통계획으로 철거되는 게 22.1만 호라고 서울시 발표한 내용입니다.
0: 네.
1: 그리고 신통계획으로 준공되는 게 9.5만 호. 그러니까 그 차이인 12.6만 호가 제가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0: 이거 네. 좀만 더 예. 봐볼게요.
1: 예.
0: 그러면 그 신통계획은 종전주택을 정비하는 정비사업이기 예. 때문에 예. 종전주택이 멸실되는데
1: 예.
0: 준공되는 게 9.5라는 거는 준공이 너무 작은가요? 더 많은 거 아니에요?
1: 그 전에 이제 올해 이전에 이미 철거하는 애들이 이제 완공이 되는 애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0: 아, 과거에 네. 이미 네. 그 철거했던 거, 멸실했던 네. 거, 네. 그 물량들의 네. 준공이 이게 네. 그러니까 네. 2030년까지를 말씀하신 네. 건가 보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 2030년까지 과거에 네. 멸실했던 물량이 9만 5천 세대가 들어오긴 네. 하지만 네. 네. 앞으로 2030년까지 철거하는 무려 22만 호를 철거해야 되니 네. 2030년까지는
1: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예요.
0: 마이너스가 12만 호가 된다.
1: 네. 네. 그런 얘기고요.
0: 예.
1: 아까 이제 그래프는 그걸 연도별로 본 거고
0: 네.
1: 이건 이제 총량을 보는 건데요. 그럼 국토부가 이제 새로운 유휴부지나 뭐 빈 땅에다 짓겠다고 하는 게 그다음 4만 호인데
0: 네.
1: 4만 호 중에서 이제 이 2031년 이전에 완공되고 뭐 이런저런 물량들이 또 4만 호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중에서 한 1만 호 정도가 좀 지어지면 서울 시민이 글로 이사 갈 수 있을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기타 주택사 원래 하던 사업들 그냥 소규모로 하든가 아니면 원래 신동 기획과 무관하게 짓고 있던 집들
0: 네.
1: 그런 것들이

0: 또 한 2.1만 호가 쓸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한 4.4만 호가 있을 텐데
1: 아, 추가적으로 예, 예, 아 이거 예. 다른 것까지 다 예. 넣어가지고 꼼꼼하게 예. 이 구번표에다가 다 적어놓으신 거군요.
0: 심지어 저는 이제 상비 신도시도 완공이 되면 근로도 좀 거기로 좀 멀지만 이사 가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1: 네.
0: 뭐 그런 게 0.7만 호 그다음에 이것도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유주택자라고 해도 내 집이 철거된 사람들은 공공주택에 좀 입주할 수 있게 해주면
1: 네.
0: 그게 이제 순환 임대주택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해도 그래도 지금 연결해서 모아도 5.3만 호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는.
1: 아, 그러니까 최 소장님이 지금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서울시내 주택공급 계획과 멸실 물량을 네. 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쳐보니까 아무리 좋게 봐도 5만 호 정도가 부족하다.
0: 여전히. 예,
1: 이렇게 나. 그러면은 뭐 답이 이렇게 뻔하면은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0: 굉장히 오르겠죠. 아니면 신통계획을 좀 더 미뤄서 차근차근 순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1: 네.
0: 뭐 아무도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1: 그런데 아까 이제 요 표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예. 그러면은 2011년대 말씀을 하신 예.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아,
0: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뉴타운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때.
1: 아, 그때도 뉴타운 예. 지장을 많이 했나요?
0: 예, 많이 해가지고 2011년쯤에는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가 걱정이 된 거였죠.
1: 아, 지금처럼 예. 그 당시에도 예. 정비사업 뉴타운 그러니까 지금은 예. 신통기획 지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뉴타운 예. 지정을 했는데 개수가 예. 너무 많아서
0: 예예 뭐 800개 많고 몇 개 막 이랬
1: 멸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고 그 비판이 오세훈 서울시장 쪽으로 갔군요.
0: 예뭐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네. 15년 전이라서
1: 맞습니다.
0: 가물가물하신데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고 해가지고 그때도 지금처럼 약간 원자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공사가 좀 잘 진행이 안 되기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미 2009년, 2010년에는 뉴타운 이거 어떻게 하냐 지정을 해놔서 내가 개별적으로 집은 또 못 고치고
1: 네.
0: 이런 이제 그래서 뉴타운 지정해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머리띠 두르고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해제해달라고 또 머리띠 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1: 아, 그 전에 주택 경기 좋았을 때는 다 지정해달라고 예, 했었는데
0: 예, 예.
1: 08년 위기 경험하면서 예, 예. 사업이 속도를 안 내니까 예, 예. 해제를 해달라고 예, 예. 시위를 또 꺾고 했다. 뭐, 예.
0: 그런 여러 가지가 예. 이제 2011년에 들썩들썩 할 때
1: 네.
0: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좀 이걸 조심해서 하겠다라는
1: 예.
0: 의미로 그 신주거정비 5대 방안을 발표를 한 거죠.
1: 아, 예.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2011년에도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1: 예.
0: 이번에는 전혀 그런 시기 조정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게 저는 더 이제 후퇴했다.
1: 아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기획과 관련해서 시기 조정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예. 그런 스탠스이시죠? 예.
0: 그렇습니다.
1: 아, 왜 그런 겁니까?
0: 그리고 네. 그 정도만이 문제가 네. 아니라 네. 2번 그림 한번 보시면요.
1: 네.
0: 이렇게 뭐 알고 그러신 건지 모르고 그러신 건지 2031년에 네. 8.7만 호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1: 아.
0: 그러니까 이 8.7만 호가 실제로 늘어나는 건 한 2035년인데
1: 네.
0: 이때는
1: 그렇군요.
0: 이때는 철거를 해서 12.6만 호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예. 만약에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면은 이번 기회에 좀 이게 위기 위험하구나 해서 그 2011년에 하셨던 것처럼 좀 시기 네. 조정을 좀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공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잘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0: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좀 착공 날짜하고 준공 날짜를 헷갈리신 것 같아요.
1: 아.
0: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을 허물고 내일 바로 완공이 되는 게 아닌데 마치 네. 내일 바로 완공되는 것 같은 수치를 올려놓으신 거죠.
1: 네. 그러니까 연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0: 예,
1: 신통기획 전체로 예. 조금 예.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다 나중에 완공된 걸로 쳤을 때 수치를 가지고 착공할 때부터 그걸 가져와서 성과라고 예. 얘기를 하신 거죠.
1: 그렇군요. 관련해서 뭐 서울시 쪽에다가 문의하시거나 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0: 그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시의원 최재란 시의원이라는 분께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 해명 자료를 냈었죠.
1: 네.
0: 그게 이제 4번 그림인데요.
1: 네.
0: 보시면 이제 이런 지적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1: 예.
0: 서울시는 이제 해명을 했는데
1: 네.
0: 이제 말하자면 A를 지적했는데 서울시는 A가 아니 A와 B는 다르다. 그래서 B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네.
0: 이제 연도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걸 걱정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35년에는 플러스지만 2030년 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니까 네. 이 부분을 질의를 예. 하셨는데.
0: 근데 서울시 답변은 이제 빨리.

0: 빨간 박스가 그 부분이었는데 서울시 예. 답변은 그 오른쪽에 해당 정비 사업 준공 철거 물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네. 해당 정비 사업은 마이너스가 안 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이가 없는 게 해당 정비 사업이 마이너스 나는 정비 사업도 뭐 가끔은 있지만 네. 네. 해당 지금 정비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1: 아, 그러니까 당의 정비 사업 예. 얘기는 100가구가 예. 철거되면 120가구가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서울시 답변은 그런 방식으로 예. 나왔다는 거죠.
0: 20가구 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아니 2029년, 2030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걸 따지는 건데. 예. 뭐 알고 그랬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랬는지 살짝 피해가는 답변이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이거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뭐 다시 한번 그림 좀 더 보여주시면요.
1: 몇 번 그림 봐야 되죠?
0: 같은 그림인데
1: 같은
0: 이제.
1: 같은 그림, 4번 예.
0: 서울시에서 네. 하는 말은 이제 신통 사업, 신통 정비 외의 물량을 포함하면 그 이제 2026년, 2027년 정비 사업이 아닌 타 주택 사업으로 준공되는 아파트 물량을 포함하면
1: 네.
0: 그러면 연도별 신축 물량이 철거 물량보다 많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 얘기는 이제 정비 사업으로 하면은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행간을 읽었으면, 행간을 읽는다면 네. 서울시에서도 이 사실을 네. 알고 있긴 하다는 말씀이신
0: 네,
1: 거죠?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추적할 수 있다. 네. 아, 그럼 이제 서울의 임대차 시장은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0: 그러면은 이제 네. 이 정비사업이 아닌 주택이 좀 많이 늘어나서 네. 그 사이에 좀 버퍼 내지는 이제 그로 이사 갈 수 있는 집들이 좀 생겨줘야 이제 해결이 될 텐데요.
1: 네.
0: 그럼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좀 협력을 해서 네. 국토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집이 있으면 그걸 좀 빨리 지어라. 그럼 신통 계획 때문에 이제 집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글로 좀 이사 갈 수 있게 해줘라라고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협력을 좀 해야 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될 텐데
1: 네.
0: 서로 이제 오히려 좀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느낌이에요.
1: 아.
0: 특히 서울시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그동안 서울시 공급을 90%가 민간이 했으니
1: 네.
0: 그 민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공공 위주로 가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발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민간이 90%나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지금 협력해서 이사 가실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파네.
1: 네.
0: 서로 이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되냐.
1: 네. 네. 그럼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네. 나올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도 좀 할 네.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일단 서울시의 그 독자적인 계획은 신통계획만 놓고 보면은 네. 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2010년대 얘기도 해 주셨지만 네. 필연적인 임대차 수급 문제가 네. 일어날 것처럼 이제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 뭐 서울시는 서울시고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까?
0: 그래서 걱정인 게요. 걱정이 네. 태산인데요.
1: 태산이군요. 네. 예.
0: 그 엊그저께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네. 저 두 가지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정비사업 속도를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빨리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1: 예.
0: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임차 공급이 줄어도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임차 수요도 줄은 거니까 뭐 전월세 시장 불안도 뭐 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 하면은 재건축 네. 재개발 빨리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류상으로는 1주택자여도
1: 네.
0: 물리적으로는 집이 철거돼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1: 아.
0: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1: 아, 이거 잠깐 소름 돋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1주택인데 그러니까 멸실된 집을 갖고 있는 네. 집 없는 1주택자들 네. 개념이 또 있는 거군요. 예.
0: 이 사람들이 지금 12만 6천 가구가 나오게 생겼는데.
1: 예.
0: 예. 그게 뭐 물론 그중에서 이제 자기는 거기 안 살고 이제 그 투자자로서 이제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없겠지만.
1: 네.
0: 당장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꼭 세입자가 아니라 지금 1주택자들도 내 집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1: 아, 임차인도 없어지지만 1주택자도 예. 그냥 자기 집 없어진 예. 1주택자. 예. 그러니까 입주권이 있는 예. 1주택자로 예. 바뀌면서 실체가 예. 있는 주택이 없는 상태네요. 예.
0: 지금 우리 제도상 사각지대예요. 이분들은 예. 1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에도 못 들어갑니다.
1: 네.
0: 근데 이분들은 이사 갈 집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임차인들이 내 집을 사면은 된다. 문제가 네. 해결된다.
1: 네.
0: 이러시면 뭐 다 계획이 지금 있는데 차근차근 발표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아니 이분들이 그러면 4년 길면 6년 정도 살 집을 또 그 사이에 새로 사서
1: 네.
0: 살다가 이제 정비사업이 완공되면은 또 다시 글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그 사이에 2주택자가 됐다 다시 1주택자가 되는 건지
1: 네.
0: 그럼 이 집을 살 때도 취득세도 내고 나중에 세금 문제는 또 이주택자라고 해서

0: 그래서 또 뭐 중과세 대고 하면은 그럼 또 이런 정비 사업을 위해서 억울해진 1주택자이지만 집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대로 어떻게 또 새로운 제도를 비비꼬아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그냥 내 집을 사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만 말하는 게
1: 예.
0: 당장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해결해 주는 건지는 몰라도 너무 큰 문제가 많다. 그리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일이고
1: 네.
0: 그리고 기존의 세입자분들의 주거권을 위해서도 그냥 그 집을 사면 된다. 이건 좀 너무 조금은 좀 한가한 얘기가 아닌가.
1: 네. 왜냐하면 구매력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는 그렇죠. 분도 많은데. 네.
0: 그리고 또 뭐 1인 가구가 잠깐 내가 여기 살다가 뭐 취직이 되면 어느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고
1: 네.
0: 결혼을 하거나 하면 또 이제 좀 더 넓은 평양에 이제 자기 배우자하고 들어가려고 계획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인생의 매 순간을 다 내 집을 사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뭐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임대료를 내고 좀 이렇게 뭐 막 심하게 아무 때나 쫓겨나지 않고
1: 네.
0: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임대 섹터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좀 선거 전에는 너무 얘기가 복잡해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 예.
0: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임차 공급이 줄면 그냥 임차인들도 내 집 마련하면 수요도 주니까 그리고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좀 너무 좀 가슴이 철렁했고요.
1: 네.
0: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정말로 그럼 만약에 그게 된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일부 그래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기껏 그러면 살짝 낮아졌던 매매가가 다시 오르겠죠. 왜냐하면 매매 부분에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좀 늘어난 것만큼 또 수요도 늘어나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제가 2월 달에 좀 다른 칼럼 통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
1: 네.
0: 5월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오르는 매매가는 이제 고급 주택은 아니고.
1: 네.
0: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들이 매매가가 오를 것 같다.
1: 그건 왜 그런 부분이죠?
0: 그러니까 전세 사시던 분이 이제 임차 수요였던 분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 집을 바로 사기엔 좀 돈이 부족하면 약간은 좀 그 중간 정도 가격의 집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뭐 80억 짜리 하던 집이 한 70억으로 떨어지는 사이에
1: 네.
0: 뭐 5억 6억 하던 집이 한 7억으로 오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1: 아,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약간 그런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0: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큽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1: 그러면은 새 정부 그 정책 관계자분들이랑 뭐 회의도 많이 하고 하실 건데 그쪽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0: 회의를 제가 많이 한 건 아니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많이 한 번인가 불려가서 하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고려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1: 네.
0: 뭐 저도 이제 제 분야에서 한 분만을 보는 건데 뭐 또 가계 부채 규모도 관리해야 될 거고 뭐 고민할 게 많으셔서 그러신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1: 네.
0: 어찌 됐든 좀 계속 이 논리도 이 상황도 좀 계속 눈여겨서 걱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취임 1주년 간담회 때 이제 대통령 발언을 이제 들어보면은. 7월과 8월경에 세제를 포함해가지고 뭐 공급도 예. 다시 망라한다고 하고 예. 공급 발언이 있었던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혹시 뭐 어떤 게 나올지 유추해보거나 하신 게 있으십니까?
0: 글쎄요. 뭐 사실 뭐 그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 제가 유추한다기보다 기대하는 거는
1: 네.
0: 그 이제 상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이제 민간 분양 하지 말자고 이미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공공임대하고 공공 분양하고 또 민간 분양의 물량 중에서 이제 민간 분양의 물량이 다 없어졌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부분을 좀 이제 정비 사업 이주민을 위한 공공임대라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좀 만들어서 뭐 좀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
1: 네.
0: 또 하나는 좀 광역 순환 정비 본부 같은 거를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좀 협력해서 만들어서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고향 창릉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이제 상계신도시가 완공이 되면은 그러면은 은평구나 서대문구 이주민들이 좀 그쪽으로 좀 갈 수 있잖아요.
1: 네.
0: 뭐 본인들이 가기 싫어서 뭐 다른 일로 안 가시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뭐 하남 신도시 같으면 이제 강남권에 이제 정비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1: 네.
0: 근데 뭐 동북권에서 뭐 도봉구에서 정비 사업 하는데 그분들이 부천 대장으로 이사 가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1: 예.
0: 그런 식으로 이제 정비 이 순환 정비 본부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구청장과 뭐 서울시장과 뭐 국토부가 좀 협의를 해서 순서를 좀 정해주는 거를 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저는 세제나 뭐 이런 거보다 그리고 공급은 사실 뭐 이미 하고 있는 거 빨리 하는 거.
1: 네. 네.
0: 그런 게 뭐 지금 10년 뒤에 뭐 100만 원 하던 건 아니다. 11년 뒤에 120만 원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장 4만 원, 5만 원가 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0: 속도가 빠른 이런 애들이라도 좀 늘어나 있는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아파트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분야 공급을 늘리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1: 네. 아니요. 말씀하셨는데 네.
0: 그리고 그래서 네. 그런 분야 공급을 늘리면서 임대차 부문에 계시는 수요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천천히 매매 수요로 전환해도 되게끔
1: 네.
0: 그렇게 해야지 매매 시장도 살고 매매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덜어지고
1: 네.
0: 임대차 부문도 마음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최경호 소장님 하시는 네.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은 네. 그 서울시랑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네. 어쨌든 네. 노후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네. 이런 멸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수급을 생각해 보면은 네. 상당 기간은 멸실이 늘어나다 예. 보니까 이 임대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이런 정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적으로 아까 광역순환 정비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새 정부가 아니면 현 정부가 아니면 또 혹은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이제 예. 느껴지네요. 지금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방송 들으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이재희님이 이래저래 전월세만 더 힘들어질까요? 라고 질문했고요. 예. 그다음에 0337님은 문자로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이에요. 2030년까지 12만 호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서울시 인구도 좀 줄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그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0: 서울시 인구가 그게 줄고 싶어서 줄은 거면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집이 없어져서 쫓겨나는 거면은 좀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균형 발전이 정말로 잘 돼서 예. 뭐 딴 데가 살기 좋아져서 서울 인구가 예. 줄어들면은 상관이 없는데
1: 예.
0: 저는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이사가 집도 없는 상황에서 철거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
1: 네.
0: 지진이 나서 이제 지금 그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철거해야 되면 또 해야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서울시 인구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줄어야 된다고 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뭐 이렇게 가야죠.
1: 그러면 아까 이런 방식으로 네. 만약에 네. 뭐 근미래에 임대차 문제가 생긴다면은 네.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임대차 관련해서 뭐 더 돈을 지원해 버린다든가 이러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지원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이사갈 집이 있어야 뭐 이사를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릇은 그대로인데 물만 늘리면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이주비 대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급자금융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래서 광역순환정비본부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1: 네.
0: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천천히 하게 되면은 순서도 조정하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1: 네 필요해 보입니다.
0: 이게
1: 네.
0: 한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한 바퀴 다 도는데.
1: 네.
0: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대통령이 몇 번을 바뀌잖아요.
1: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0: 그러니까 이걸 좀 안정적으로 네. 추진할 어떤 기구가 필요한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사실 일기 신도시 처음 만들 때도 총리 산하의 조정위원회가 있었어요.
1: 아.
0: 길도 새로 내야 되고 뭐 대중교통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1: 아, 그런 게 있었어요?
0: 예. 대중교통 체계도 새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그때 건급이었나 아무튼
1: 네.
0: 한 부처에서만 맡기면 안 되니까 이게 총리 산하에 있었거든요.
1: 아,
0: 이번에도 총리 산하에 두든 뭐 대통령 산하에 두든
1: 네.
0: 거기서 이제 뭐 광역위원회가 있는데 비슷한 게 이미 있어요. 그 대광이라고 아시죠?
1: 네.
0: 대도시권
1: 광역
0: 교통위원회.
1: 네, 교통위원회. 그러니까 근데 약간 거긴 교통정책 중심으로
0: 그렇죠.
1: 하는 것처럼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0: 그런데 네, 그 거기야말로 이제 이게 서울시만 하고 경기도만 하고 해서 문제가 안 해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기구잖아요.
1: 예.
0: 교통이 광역교통위원회.
1: 아, 그런 개념으로
0: 예.
1: 순환정비
0: 예.
1: 대도시권 광역순환정비 예.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0: 예. 그리고
1: 거군요.
0: 그리고 대광이는 국토부 산하인데
1: 예.
0: 이건 국토부 산하에 있으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1: 아, 한 부처 정도가 아니라 더 넓은 예. 그런 맞습니다. 주제다 보니까요. 예.
0: 그리고 뭐 지자체장들도 다 와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1: 아.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니까
0: 예.
1: 이제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처럼 느껴지고
0: 예.
1: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그 영화 어벤져스의 타노스처럼 피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노스가 자기는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임대차 문제가 회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0: 예.
1: 뭐 마지막으로 짧게 어떤 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 좀 큰 그림 가지고 가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일단은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1: 네.
0: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거를 좀 제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신규 주택이 공급될 때는
1: 네.
0: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해도 좋은데 지금 이미 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상황

0: 상황에서는 그걸 매물로 내놓게 하면은 혹은 철거를 하면은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를 우리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 네.
0: 그래서 정비 사업이든 다주택자 규제든 일단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걸 제일 순위로 먼저 생각하고
1: 네.
0: 그다음부터 모든 정책을 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걸 이제 규제하는 데 있어서 규제도 좋은데 이제 바람을 빼는 것도 필요해서
1: 네.
0: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소비자 대출보다는 공급자 쪽에 돈을 줘서 집도 더 만들고
1: 집 짓는 사람이 네. 그 돈 받아 집 더 많이 줄게요. 네.
0: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최경호 주거중립성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홍승윤님이 콩으로 1인 가구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아, 정말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가운데 엄벙덤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는 맡은 일을 엄벙덤벙 해치우고 얼른 퇴근해버렸다. 그는 매사를 엄벙덤벙 소홀히 대하여 주위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들떠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해서 그는 딸이 아니었다면 진짜 사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엄벙덤벙 인생을 보냈을 것이다.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덤비다가 낭패를 보고 화를 입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엄벙덤벙하다가 물에 빠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엄벙덤벙이란 말은 보통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주관이 없고 치밀하지 못하게 어영부영 일을 해치우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와는 달리 뭔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엉이야 벙이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일을 얼렁뚱땅하여 교묘히 넘기는 모양을 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엉이야 벙이야 넘기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엉이야 벙이야 하다라는 동사로 쓰면 그 일은 엉이야 벙이야 하고 대충 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내일에 걸쳐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

0: 북부내륙과 강원, 충북, 경북에 한해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강원도 많은 곳은 4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예상되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6월에 날씨 관련된 장면들을 보면 초여름 더위, 또 들판에서의 바쁜 일손, 후반부의 장마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올여름에도 폭염과 열대야, 또 바닷가 등의 장면들 이제 떠올릴 텐데 갈수록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돼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등 12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 23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부와 호남 내륙의 안개에 주의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한 번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했고 별도의 회의는 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제도를 설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 TF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TF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선거관리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고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 방첩사 업무 가운데 방첩 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는 다음 달 말까지 국방 방첩본부를 창설해 이관합니다. 군내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하고 안보수사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국회의원회관 5층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국회 소속 직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내세운 허위 주식 리딩방을 홍보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 7천여만 원의 현금과 금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출자 증명서를 만들고 위조된 증권사 직원 신분증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늘 창사 이후 첫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오는 29일 조합원들이 업무를 멈추는 로그오프 데이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세로 숨진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고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70%가량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최근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량인 72명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케빈 어시 신임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16일 주재하는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제 전문가 다수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통화 완화 기조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와 BYD를 포함해 중국 기업 188곳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올린 데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반발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는 어제 중국 군수기업도 군민융합기업도 아니라며 미국의 조치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충청, 경북의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고 구름량이 적어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원정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두 달 뒤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와 특검,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청년 중심의 대규모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후 야권의 정치 지형 진로는 어떻게 될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관련 질문을 듣고서는 뭐 국민의 경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겨야 할 곳이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정청래 대표 책임 좀 이렇게 지적한 거 아니냐 해석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앞에 약속드린 공약들을 차분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하여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1: 자,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지적이라면 지적, 어떤 평가라면 평가가 나온 다음에 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바짝 몸을 낮추는 모습인데 왜 그랬을까요? 전수미 대변님. 대통령이 높아서?
2: 아니,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1: 이제
2: 객관적 수치로는 광역단체장 전체 16군데 중에서 12군데 승리를 했죠. 이제 수치상으로 그랬고. 근데 국회의원 재보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14군데였는데
1: 네.
2: 전체 9석만 가져가고 나머지 4석을 이제 국민님이 내주면서 좀 아쉬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더더욱 정말 아쉬운 지역이 서울. 하고 대구 또 부산 북구 갑 이 지역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이제 당원 전체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선거에서 지면 그리고 이기거나 지면 특히 졌을 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백서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졌는지를 알아야 똑같은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이러한 쓴소리라면 쓴소리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당 그리고 좀 더 나은 당정청 협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체 평가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선거라는 건 계속 치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사실 백서거든요. 저도 뭐 선거기획단에 몇 차례 있으면서 이게 선거기획단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달 더 가요. 막 백서 쓰고 그 뒷정리하고 하려면 여튼 백서를 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의 지적, 집권여당 대표의 공감과 반성 그리고 백서를 써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부분들 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런 상호작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글쎄요. 이제 6.3 지방선거가 끝났고 해석은 지금 분분합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제 서로 니 탓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뭐 백서를 발간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하나마나한 얘기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민주당은 8월 17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명청 갈등이 이제 거의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 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야 되는 곳에 졌다.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지도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작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4: 이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두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현 대통령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1: 그래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 곧 조기 레임덕이다. 뭐 이런 얘기인지 뭔지.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1: 정권이라는 거는 사실상 굳이 얘기하자면 대통령에 관한 얘기다?
4: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 정청래가 한 얘기가 정권은 짧다 얘기를 한 거고요.
1: 네.
4: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청래가 그 당시에 됐던 얘기가 정권 짧단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1: 이번에 또 했다?
4: 이번에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명청 갈등이 이제는 전당대회 앞두고 본격화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1: 네.
4: 그리고 이제 순방길에 안 나타난 것도

0: 원내 의총도 생중계로 하겠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다 이제 드러내겠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제 1년도 안 된 시기, 굉장히 허니문 시기에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15-1 얘기가 나왔었죠. 거의 압승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 특히나 이재명 명픽이라고 불렸던 정원호, 하정우, 그리고 평택을의 김용남, 성남시장 나오신 김병 누구셨죠?
1: 옥.
0: 예, 옥. 분까지 예. 이런 명픽의 플레이어들이 줄줄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목을 끌었던 전북지사 김관영 대 이원택, 이 매칭이 이원택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정청래 그래도 이원택 살렸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이 부분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그래도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사실 여기 적어온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런 전북지사 이거는 공천을 뭐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뭐 평택을 같은데 집중 못하고 맨날 전북으로만 막 원내대표 당대표가 막 쫓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좀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아까 뭐 명픽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서울시장 정청래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2: 네.
1: 서울시장 정청래 때문에 졌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후보는 누구며 부동산 이슈 무슨 뭐 공소취소 이슈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졌지? 이런 좀 불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자르듯이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는 아닌데 끝나고 나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크게 보이고
2: 네.
1: 그다음에 두 달 뒤에 아주 큰 싸움이 있고
2: 네.
1: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부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전수미 대변인님.
3: 서로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네. 선거는 하나의 요인으로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인물. 구도,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감히 좀 말씀드린 쫄장부다. 쫄장부는 네 탓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대장부는 내 탓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떠한 당이든 네 탓이야라고 말하는 거를 원하실까? 우선은 내 탓이야라고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서 더 나아갈지를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면 건전한 비판은 필요할 수 있지만 비판만 제시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떠한 당을 만들 건지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당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그래서 비판을 좀 자중하고 당의 미래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이게 연관되는 얘기고 아까 이제 선수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잠깐 이렇게 그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떠나는 자리 늘 환성으로 왔던 정청래 대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투표지 부족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중동 사태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각을 총괄하는 김민석 총리는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냐 도대체? 그런 복잡다단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뭐 외교도 있고 환율도 있었어요 또.
2: 네.
1: 환율을 정청래 대표가 한다? 그것도 어쨌든 그렇고 여하튼 그 청와대 설명을 이렇게 아, 잘 납득이 된다 하시는 분보다 아니라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사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요 사진 한 컷이 되게 중요한데
2: 네.
1: 중요한 해외 순방을 나가는 대통령 옆에 늘 있던 정청래 대표가 없고 김민석 총리가 본래는 돌아오실 때 이제 이제 많이 마중을 나갔거든요. 네네. 나갈 때도 당대표는 없고 총리 거기다 이제 당으로 돌아갈 걸 예고했습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던진 건 아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수미 대표님.
3: 저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생각이 났어요.
1: 오입이라기다.
3: 네. 오히려 왜냐하면

0: 대통령이 지금 마주해야 돼. 네.
1: 죄송합니다. 오비락. 네.
0: 자, 다들 시청자분들 다 알아들으시고. 네.
2: 척하면 척하면.
0: 척하면, 네. 척하면 척이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결국에는 지금 우리 환율도 이제 이명박 리만브라더스 사태처럼 IMF 이후로 굉장히 1,500원 이상으로 많이 뛰어올랐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엔화가 굉장히 저엔화, 그다음에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전쟁 상황, 네. 민생 경제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선관위 조사, 경찰 조사 들어갔고요. 선거 평가도 해야 되고 민생 챙겨야 되고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많거든요. 네. 특히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오늘도 바로 60 민주항쟁을 비롯해서 이 기념일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시국선언 그리고 선관위 기탄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나가실 때 당대표까지 가는 게 국민들에게 아 가는구나라고 감흥을 줄까, 아니면 당대표는 할 일을 해라라고 보내는 게 감흥을 줄까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하셨다. 당대표 당신은 집권 여당으로서 일을 하십시오. 나는 해외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정확한 역할 분담의 시그널을 줬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전수비 대변인님은 역할 분담의 시그널이다. 지금 정말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 그 해석을 해 주셨고 전수비 대변인님은.
3: 아니 근데 그 현안을 국무총리는 그럼 안 합니까?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산적한 이슈 해결 안 하고 정청래 대표 그때 이원택 만나러 갔어요. 전북으로 내려가서 비공개로 이원택 전북지사랑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최소 이것만 의전을 하기로 했다 이랬다가 나중엔 다시 바꿔서 오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이제는 당대표로 부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은연 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세우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메시지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그림, 하나의 사진, 그다음에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이 서 있냐의 그 위치 선정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늘 됩니다. 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옆에는 김민석 총리가 서 있었다. 정청래 대표는 없었다. 네, 뭐 여기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어떤 그 문제 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를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보면서 네. 왜 중요한 순간에 나의 이 좀 뭐 업적이라 그럴까요? 성과가 드러나는 이거를 자꾸 안 보이게 했을까? 옛날에 법사위에서 막 큰 혼란이 있고 공방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유엔 첫 연설 갔을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나하고는 안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물론 저기 우리 전수미 대변인님 그거는 그냥 오비일학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뭐 정부 이 입장에서는 더 급한 일을 하라는 메시지였다고 하지만, 만약에 if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게 맞다면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만약에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도 민주당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것도 좀 걱정이 된다 네. 하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 또 이게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면 또 그거로 여겨지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치란 네. 게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제가 모셔도 받고 네. 같이 옆에서 보면은 관심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을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성과 일에 좀 미쳐 있는 사람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 협의 얘기하는 것도 항상 정청래 대표는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 구호는 딱 두 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가 정상화. 이 두 개 테마로만 오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어찌 보면 누가 보면 짝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짝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있지만 전 서로가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일이 A라고 말했을 때 그걸 A뿔. A뿔뿔뿔이라고 그래서 강원시 실장을 좋아하는 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 그럼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강원 시장을 아꼈던 게 바로 정무적 판단이 좋고 말을 잘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발탁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의 계보나 누구의 라인 상관없이 일 잘하고 말 잘 알아듣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계속 하고 싶은 의지를 계속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아, 이게 전수미 대변인한테 이 질문을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서 당대표 시키는 거 비난 많이 했었는데 어? 대통령이 지금 그거 혹시 하시는 건가 설마? 말했다가 이제 대변인직을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해명은 있었죠.
0: 네.
1: 이후에.
0: 네.
1: 예, 예. 그게 이제 그럴 리 없다는 게 본래는 예, 그 자기의 의도였는데 어쨌든 네. 그 말까지 쭉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좀 논란이 되니까 본인의 전달력이 문제가 있었다 하고 네. 이제 그만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상황은 당내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저도 이제 같은 대변인으로서 예. 저희 대변인 방에 이지은 대변인의 그 글이 올라왔어요. 말씀하신 예.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지은 대변인이 분명히 대변인들이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시간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면 먼저 질문자께서 직접 저희에게 듣고 싶은 또 답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당 대변인이니까 그 질문하신 거에 좀 휩쓸려가지 않게 그 오해하시지 않게 말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그때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지은 대변인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착하고 되게 그 자기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분위기적 측면도 있었을 거고 그 방송 시간 때문에 좀 더 뒤에 길게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이런 오해를 좀 야기했다. 무엇보다 아니 우리가 정치에 누가 입문했냐 이 사람이 누구 계파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지은 대변인의 말로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 영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는 이제 감히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다고는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그냥 아쉬움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더 길게 얘기해서 오해 여지가 없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죠.
1: 그래요. 야 이게 두 분 다 이제 대변인 하시니까 손수저 대변인님.
3: 네.
1: 말 한마디 한마디 이거 잘해야겠어요.
3: 근데 이제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네. 그 시기에 적절한 시의 적절한 것과 이제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 네.
3: 명청 갈등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사퇴까지 간 것 같아요. 다른 때면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우리 그 대변인이 오해를 부른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를 불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김민석 총리 미는 거 맞고요. 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앵커님 앞서 말씀 주셨듯이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기 때마다 자꾸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심지어 뭐라고 불렸냐면 빈집털이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안 계실 때마다 자꾸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또 이재명 외교 성과를 왜 덮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 스틸러라는 말을 네. 많이 했죠.
3: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은 이재명, 정청래, 뭐 김민석 이런 플레이어들이 오해를 사게 한 것이지 사실 대변인의 이 말 한마디 이 대변인이 뭔가 이제 오해를 사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이제 명청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내부 갈등이 있는데 예전에 이재명 이낙연 경선 때 터져 나왔던 이슈가 대장동이지
1: 네.
3: 않습니까? 그러니까
1: 네네.
3: 이 내부 갈등 속에서 뭐 어떤 게 지금 더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도 보시면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꼭 잘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번에 조원 CNI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41.6이 국민의힘, 40.4가 민주당인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1: 오차범위네.
3: 네네네. 네. 늘 오차범위 내고 또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넘어선 것은 또 처음이지요. 그래서 또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1: 이걸 전수미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뭐 여러분이 이렇게 특히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두 달 뒤에 이제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판단은 나올 텐데 좀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 그 정청래 대표에게 제기되는 책임론 이런 것들이 영향은 준다? 아니면 결국은 다들 꿋꿋하게 판단해서 두 달 뒤에 그 총합을 보여줄 거다?
0: 정청래 대표 성격이 누군가에게 강한 미움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좀 약간 좀 뭐 좋게 말하면 통합? 그러니까 좀 크게 잡음 없이 좀 두루두루 가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고요.
1: 네.
0: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이제 지도부 이현주 최고위원부터 이제 사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아마 조순회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승리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책임을 지금 뭐 사퇴를 하지 않게 돼. 절대적인 스코어가 승리이기 때문에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일축을 한 것 같고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승리로 네.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을 해서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1: 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X계정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50.4%, 직전 조사보다 9.4%포인트 하락, 국정수행 부정평가 45.7%, 직전 조사 대비 10.5%포인트 상승. 이건 어떻게 전수미 대변님, 수치가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인이 어쨌든 선거를 거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저기 어떻게 반영이 됐나 봐요.
0: 선거도 그렇고 청년이나 중도층 민심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1: 이제 투표 용지 분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0: 네,
1: 있겠네요.
0: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아시잖아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불변의 원리인데.
1: 불변의 원리예요? 그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좀?
0: 그 그런가? 항상 민주당이 진보 쪽에서는 이번에 선거 여러 지역구에 대해서도 분열 때문에 졌다는 평가도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특히 저희가 집권 여당이나 어떠한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할 때 분열된 모습에서 국민들이 항상 따끔한 회초리를 지셨던 역사적인 그런 사례를 봤을 때
1: 네네.
0: 지금 벌써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뭔가 분열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아니 뭐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다고 벌써 전당대회 앞두고 저래? 라는 실망감이 투영됐지 않았나.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위 참여하시는 분들 청년들 말씀 들어보니까 놀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선관위는 독립기구인데 그걸 잘 이제 그냥 민주당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고 좀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하의 선관위니까.
1: 네네.
0: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선관위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정부까지도 그게 불만이 투영되는 그런 거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거기에서 또 유언비어가 도는 데도 하나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 우리 선관위 욕하지 말자. 왜냐하면 선관위 욕을 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된다. 이런 말이 시위하시는 분들 안에서 돌고 있대. 그래서 우리 재선거, 부정선거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 하더라고. 네. 잠실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잘못된 가짜뉴스, 민주당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이번에 이제 선관위와 마치 이재명 정부가 괴를 같이 하는 오해.

0: 모습들 네. 청년과 중도층 선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자칫 분열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모두 다 투영돼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1: 네. 선수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2: 선거하는 동안 그리고 직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지나고 지금 나온 여론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느냐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 오염된 선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잠실뿐만이 아니고요.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오염된 선거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자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손절했고요. 그리고 뭐 한 20몇 명, 몇십 명 정도 투표 못한 게 뭔 큰 문제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더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경찰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어르신을 바닥에 질질 끌고 나가고 청년이 유혈 사태가 났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여당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 겁니다. 이거 말고는 그 더 어떤 해석도 지금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손수조 대변인이 언급한 여론조사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물어봤습니다. 이번 조사 이미 전화 걸기 방식 자동 응답 시스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곳곳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남사진이까지 정체고요. 죽전 휴게소 부근에는 사고 나서 1, 2차로 통제 중인데요. 신갈 분기점부터 엿봐봤습니다. 이후 양재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화성역에서 1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바람 부근부터 엿봐봤습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정체 다시 광명역부터 쭉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답답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독터널에 추돌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터널 안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반드시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 3차로에 사고 있고요. 조금 지나 반포대교 5차로에도 추돌사고 나서 성수대교부터 정체 빚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연희램프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3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홍은램프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새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 좀 발음이 죄송합니다. 이 정 의원. 정점식 의원. 자, 선출됐습니다. 당권파 분류되는 3선 의원입니다. 이제 1차에서 이제 성일정 의원 떨어지고 정점식, 김도읍 둘이 올라갔는데 결선에서 정점식 55표, 김도읍 48표. 김도읍이 4표 갖고 왔으면 이길 뻔한 7표 차이였어요. 손수조 대변님. 네.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 어떤 의미? 앞으로 이 야당 지형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2: 네, 많은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점식 의원의 당선을 많이 점쳤었죠.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로 이길 것이다라는
1: 정점식 의원의 승리를
2: 점쳤습니다.
1: 점이 또 나왔네.
2: 네, 네. 많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예상보다 굉장히 더 치열했던 선거였는 것 같아요. 7표 차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놀라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이제 내부의 어떤 이제 의견들이 원사이드로 뭔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점식 의원께서는 어느 한 누구를 대변하거나 어느 한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진 않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여투쟁하는 것이다. 통합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목소리가 결국은 승리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1: 전 대변인한테 내가 녹취 들어보고 질문 드릴게요. 네. 자, 투표로 선출되기 직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자기 출마의 변을 얘기하는 아마 그 녹취가 아닌가 싶은데 정점식 원내대표 후보 그 당시에는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그 윤호개인 프레임이 갈것칠 것이다. 도로 짓는다. 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정책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결의를 닮은 전륜선언문 작성도 주도를 했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임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대표께서는 좀 맞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직접 가장 강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1: 자, 전수빈 대변님. 일단 뭐 당권파로 분류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뭐 사퇴나 뭐 책임론 뭐 이런 게 이제 야당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거취 문제라든지 대표 거취 문제라든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일 거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냥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네. 뭐 다만 오늘 보니까 특정인 특정 세력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당원들의 뜻을 들어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건 뭐 본심이 담긴 얘기라고 이제 믿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많이 선출된 분들이 하는 얘기기도 하고. 네. 자 우선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걸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0: 이거는 정말 그 점점식 의원 같은 분들과 당내 의원들의 결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내부에 지지하시는 당원분들조차도 60% 이상이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발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재미있었던 게 나는 친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자기 부정이 정말 또 다른 진심인지 또 다른 진심인지 그러니까 정말 친윤인데 친윤이 아닌 척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특히 꼬리표가 붙습니다. 근데 검사 출신에다가 친윤이나 꼬리표를 어떻게 떼실지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그러면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을 자신 측근으로 배치를 할 건지 그 향후 장동혁 대표의 그렇지 뭐 책임론이 있잖아요. 그 친윤, 그다음에 비윤, 그다음에 한동훈 이거 어떻게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동훈 어디까지 포섭을 할 건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사권과 자신의 발언과 행동으로 다 증명이 된다.
1: 그렇죠.
0: 좀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그래서 나는 친윤이 아니라고 한 것도 손수재 대변인 다시 말해서 뭐 그냥 발뺌의 수준이라기보다 정말 나는 이 순간부터 그 전에는 같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서울대 법대 뭐 선후배고 뭐 그걸 동문이라는 걸로 하죠. 그럼 뭐 같이 검사를 했고 뭐 그런 것들로 친다면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여러 세력이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스펙트럼을 같이 안고 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2: 예, 맞습니다. 이제 뭔가 작용 반작용에 의한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워낙 이제 뭐 윤 어게인 프레임, 그다음에 도로 친윤당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요 메시지를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정점식 의원께서는 이제 대표적인 당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분으로 평가가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나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셨.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하실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장 대표 거취 문제나 한동훈 네. 의원의 복당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원내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당원들의 의견이 1순위입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국민의힘 역시 당원 주권이 있는 당원의 중심인 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 절차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어쨌든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2: 예, 많은 당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당원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겠지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책임론은 일부의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던 전수미 대변인의 워딩을 빌리자면 쫄장부들 대장부들은 아우 본인 당신 덕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데 우리 당내에도 당신 탓입니다 하는 쫄장부들이 있어요. 그런
0: 목소리가 있어요.
2: 예예 예,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1: 손수현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당대표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건 자기가 선거 전에 얘기했거든요. 자 14대 4하고 아주 주요 격전지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장 대표가 기여한 게 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거를 그냥 지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내 분위기가 진짜 그렇습니까?
2: 사실상 15대 1 정도의 압승을 민주당이 점쳤던 이번 선거였고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내부적인 이제 갈등이나 공천 갈등 등을 겪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15대 1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승리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과거의 선거도 선거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숙제를 또 얼마나 잘 풀 것인가라는 건 또 다른 층위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래요. 이제 당장 원내에서 맞닥뜨린 거는 원구성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그걸 해야 될 텐데 역시 이번에도 결론은 법사위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수미 대변인.
0: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은 법사위도 저희 그 뭐
1: 여당이 갖고 올 수밖에 네,
0: 여당이
1: 없다.
0: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견제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한병도 원내대표나 전현식 원내대표 둘 다 좀 무리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대화로 사안을 푸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선거로 인해서 민심의 무서움, 국민이 제 무서움을 잘 알지 않았으면 양쪽 네. 당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안에서도 뭐 친윤, 비윤, 뭐 명청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개파 관심 없거든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누가 국민 편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 이력이나 뭐 소속 정당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선관위 문제부터 해서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부터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안이 많은 만큼 이 여야의 협상 창구. 로 이 두 분이 원내대표가 기능을 좀 하시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법사위는 여당이 놓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힘없는 야당은 네, 어떻게 늘, 해야 됩니까? 늘, 이게 왜냐하면 네. 정 안 되면 투표로 가는 거지 그 협상을 하긴 하지만
2: 네.
1: 그 야당의 전략은 뭐예요?
2: 사실상 22대 지금 현 국회만큼 다수결의 원리로 그렇게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있었나 싶을 만큼 보통 이때까지의 여러 상임위의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이제 뭐 간사 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간에 해왔던 문화 속에서 협치 속에서 이루어졌던 적이 대다수였는데요. 이번 22대 국회만큼은 좀 참 많이 그런 다수결, 다수의 그런 독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졌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법사위원장은 이당 제2당이 맞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많이 강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양당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국민들께서는 새가 한쪽의 날개만으로 날도록 두지 않는다. 양 날개로 날도록 적절한 견제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원 구성도 조금 이제 민주당의 양보 그리고 국민의힘 늘 이렇게 힘없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법사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는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1: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요. 이거를 이제 어쨌든 국정조사하자는 데는 양당이 다 이제 동의를 했는데 뭐 특검도 이제 그 뭐 민주당도 그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온도차가 있는 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좀 신속히 빨리 하자 이거부터 야당은 이거는 특검 사안이다. 사실 뭐 그런 취지가 돼요. 특검이라 그 국정조사라는 거는 늘 보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특검으로 아예 이거는 빨리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또 야당의 문제 제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우선 민주당의 입장은 김민석 총리랑도 계획을 같이 하는데 국정조사 먼저 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시스템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고도의 범죄 혐의가 이제 사실관계 조사하면서 있을 때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항상 한국이 문제가 우리는 끝까지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여야 간에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풀 수 있는 거를 법 모든 걸 다 법안 법적으로 다 가져간다면 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말 명백한 범죄 혐의가 밝혀질 때 이제 가는 것이 좀 어떠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모든 것들 다 절차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 그래요. 자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래도 특검을 좀 서둘러야 된다.
2: 아니 이때까지 민주당은 거의 특검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특검에 목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신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국적으로는 특검도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반론은 사전 투표 폐지

0: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특검으로 진행이 되어야 바라보시는 네. 국민들께서 아 뭔가 이게 좀 지금 이제 불공정한 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불공정 선거 불공정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 특검은 아주 공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특검이어야만 한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저 잠실 개표소에서는 엿새째 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 조금 뒤인 오후 6시쯤 시국선언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관련해서 389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참담합니다. 이번 사태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선관위는 뼈를 깎는 반성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엄하게 한 말씀 해주셨고 실제로 뭐 좀 이따가 어린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데 이런 그 문제의식을 얼마나 또 정치권이 충실히 담아내는지가 또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선수 네. 대변님.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같은 당의 오세훈 시장은 당락을 바꿀 만한 어떤 그 영향 혹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 이 사태가 매우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재선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도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선거가 당론은 아니잖아요 지금.
0: 그러니까 이제 재선거를 실시할 만큼이나 중차대한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이 인식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법상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이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야만 재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재선거를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들은 전국 지금 이제 시국선언하는 대학생 학생들도 그렇고 잠실이나 전국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선거 자체가 지금 개표 상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아주 오염된 선거이고요. 이 선관위 자체가 처음에는 뭐 14곳 정도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서 지금은 140여 군데에서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곳에서 이 선거가 지금 오염된 것이고 참정권 자체가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완전히 오염된 잘못 치러진 선거인 것입니다. 이건 팩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하라는 그 외침이 청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야당 대표가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예,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이제 법조인이시니까요. 전수미 변호사님이. 이게 결국은 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해야 갈 수 있는 거고 아주 요건이 엄격한 거 아니에요? 재선거라는 건.
2: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법원으로 가고요. 이게 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관위의 소청을 한 다음에 소청에서 기각이 됐을 때 이제 법원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으로
2: 네, 궁극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법원 판단이 있고 예. 선관위에서 먼저 이거를 뭐 재선거에 대한 여부라든가 아니면 그때는 개표 중단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했을 때 예.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선관위가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각이 됐을 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166 68조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나 사전투표에 대한 폐지를 요구를 하신 게 장동혁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뭐지 그런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때 그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1: 네.
2: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1: 예.
2: 규정 아실 거거든요. 법에 대한 해석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1: 전 이거는 떠들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2: 아니
1: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아니, 지금. 네.
2: 저는 그래서 이게 판사 출신이시고 법을 아시는 분이고 해석하셨던 분인데 이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 사전투표는요 장애인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나 그때 당시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경도 입법 취지나 배경도 아실 거고 해석도 해오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거를 본인의 12대 4는 누가 봐도 스코어적으로도 졌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당대표라면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건전한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역대 한나라당부터 해서 그런 정부의 모습이었거든요. 당의 모습.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 오직 권력에만 좀

0: 눈이 멀어서인지 내려오기 싫은 너무 좋은 핑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론을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시키고 이거 참정권 이렇게 참정권 침해한 어마무시한 사태가 나타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공간이 있어? 우리 이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아? 이걸로 민주당 때려잡자. 저는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걸로 입막음하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네. 좀 안타깝습니다.
1: 자,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좀 약간 반박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신의 어떤 국면 모면용으로 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지적이 요즘 있냐면요. 사전투표 폐지한다 뭐 이런 지점까지 가니까 자칫 조금 경계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좀 이렇게 같이 올라타는 게 아닌가. 예.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외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지려고 한다는 식으로 계속 해석하기 시작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순수하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청년들은 뭐냐면 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지금 왜 외치고 있냐면 선관위가 그만큼 제대로 본투표도 관리 못하잖아요. 본투표도 관리 못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믿고 이틀 3일 동안 우편 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사전투표는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스코어가 10군데가 똑같이 나왔다는데 네. 뭐 이게 통계학적으로 뭐 가능한다고든 한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께서 봤을 때 사회적인 갈등과 이미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네. 이것을 바꾸자라는 목소리인 거죠.
1: 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곳곳에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26.9도까지 올라서 평년 이맘때와 엇비슷했지만 양산이 31.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곳곳이 더운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서울 지역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지만 일부 남부지방은 2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6도, 또 전국적으로 13도에서 18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대전이 26도, 광주와 부산이 27,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서울도 28도 선까지 오르는 등 점점 더 주말 휴일로 가면서 더워지겠고요. 이제 토요일 이후로 다음 주까지는 쭉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의 자외선 지수 오전부터 일찌감치 매우 높은 단계 예보돼 있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붉은 단계인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전 농도도 내일 오후에 대부분 나쁨 예보고요. 대기질은 내일과 모레까지도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나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의 곳에 따라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또 오늘과 내일 구밖의 지역도 소나기가 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벨기에 유럽연합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초과 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대의 엿새째 봉쇄되면서 체육단체의 업무 마비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어제 급반등한 코스피가 4% 넘게 떨어지며 다시 8000선을 내줬습니다. 오후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자 정부는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창사 20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대 격전지 서울 지켜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부산 북구갑에 당선되면서 두 사람은 일약 보수진영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 선거에선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고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오랜만에 뵈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자, 네. 이번 선거에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졌는데 야당 입장에서요. 내용 들여다보면 뭐 의미 있는 승리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무소속 한동훈 후보 북갑 승리 그 국회의원 선거였지만요. 매우 극적이었는데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좀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보수는 지금 장동혁 당권파와 한동훈 오세훈 이 쇄신파로 이제 양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게 가장 간명하다고 봐요.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양적으로는 이겼는데 질적으로는 진 선거다. 네. 이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3: 그래요. 네. 양적으로는 이겼는데 질적으로는 졌다.
4: 네.
3: 정청래 대표도 서울 진 거는 뼈 아프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썼어요. 그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 그렇죠? 네. 네.
3: 더군다나 출구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져버리니까.
4: 그렇죠.
3: 그렇죠? 그렇고. 네. 어떻게 선거 기간에 어디 좀 계셨습니까?
4: 아,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의원 이제 네. 뭐 도와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부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3: 그래요. 네. 예.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약간 여론의 추이랄까 민심의 추이랄까 그런 게 좀 변화가 느껴졌어요.
4: 네, 어떠세요?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요. 예. 제가 총 6번을 그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갈 때마다 분위기가 더 우상향돼 있다라는 것을 직접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중후반에 들어가서는 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예, 마음속으로부터의 그 확신이 예,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3: 그렇게 보수 진영 표가 한동훈 후보한테 이렇게 모아졌다 그러나요? 네. 우리가 뭐 민심의 단일화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렇게 된 요인은 어떻게 뭐라고 그때 좀
4: 그러니까 그 지금 표 분석 예. 이제 그 득표 현황 가지고 표 분석을 해보면요
3: 네.
4: 한동훈 표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전통적인 보수, 예, 보수를 찍던 쪽에서 왔고요.
3: 네네네.
4: 한 3분의 1 정도는 전재수 찍던 사람들이 한동훈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양쪽에서 다 표를 모은 겁니다.
3: 어쨌든 그 어떻게 말하면 중도표가 상당히 왔다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4: 예, 중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수 중에서도 이제 한동훈이 보수의 대표 선수로서 북갑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고
3: 네.
4: 그다음에 그 전재수 지지표가 재밌는 게요.
3: 예.
4: 이번에 북갑 8개 동이 있거든요. 시장 선거에서는 8개 동 다 전재수가 이겼습니다.
3: 예.
4: 근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8개 동 다 한동훈이 이겼습니다.
3: 그래요.
4: 그거는 시장은 전재수를 찍고 국회의원은 한동훈을 찍은 이른바 줄투표가 아닌 교차투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3: 8개 8개 다.
4: 다.
3: 오,
4: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 선거로 보면 다 온통 파래요. 그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보면 무소속 하얀색이잖아요. 다 하예요.
3: 그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은
4: 네.
3: 일단 뭐 우리 북갑을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챙겨줘라 이거는 기본이겠고 큰 정치를 해라 이런 게 좀
4: 그것도 섞여 있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출한 이래
3: 네.
4: 부산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등 거기인데 민주당 계열이고
3: 예.
4: 보수 쪽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큰 인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북구갑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 뒤처졌다 하는 그 상실감,
3: 예.
4: 상대적 박탈감 이거를 한동훈이 오면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런 큰 정치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다층적인 그게 이제 좀 집약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3: 네. 자, 선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지 사태 특검법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 선관위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이라도 이거는 규명하고 재정립하고 가야 된다는 건 아마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4: 네.
3: 자, 근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선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조인이라면 과연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지 이제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데 자칫 선거 패배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투트랙인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과연 지금의 스탠스가 맞느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그 당내에서요.
3: 예.
4: 장동혁 대표가 왜 저러는지 알 사람들 다 알아요.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3: 자기의 장대표직 유지 책입니까?
4: 그렇죠. 예. 이게 마지막 구명줄을 이거를 통해서
3: 예.
4: 버텨보려고 하는 이제 일종의 지렛대를 이걸로 삼고 있는 것뿐이죠.
3: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4: 성공하지 아니.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네. 그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중에 하나가
3: 네.
4: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 특히 이제 윤석열 이 보수 정치에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왔던
3: 네.
4: 이 윤석열 정치에 대해서는 퇴장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발신을 했고요.
3: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도 그러면 퇴출 명령이다.
4: 예, 예, 예. 예. 퇴장 명령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 얼굴이 장동혁인데
3: 네.
4: 그거 뭐 안 물러나고 버틸려고 하는데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니까 이걸 지금 지렛대 삼고 있는데
3: 네.
4: 이거는요 소위 판사 부장 판사 출신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마구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거의 없고 재선거 전면 재선거라는 게 둘째 실현 가능성도 아주 뭐 희박하고 정무적으로 봐도 오세훈 당선을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진짜 이적 행위에 해당되고 이런 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이른바 장동혁과 호흡을 같이 해왔던 당권파도 에이 그건 아니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 오히려 당내 그 마음도 이반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4: 그렇죠. 예.
3: 자, 신지호 의원님 선거 전에 장대표 얼굴로 선거 치르면 실패할 거다. 또 선거에 패배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면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네. 하셨어요. 지금 역시 이제 사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데이터 봐라. 이게 기자들한테 이제 반문도 하고 하던데 지금 뭐 어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버티면 당원 투표를 하나요?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4: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좀비 상태예요. 지금 좀비 대표예요. 지금 좀 본인은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예. 그게 냉정한 얘기입니다. 냉정한 표현 좀비 상태고 그 어느 누구도 당 대표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3: 네네.
4: 그런데 오늘 원내대표가 당권파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3: 네네.
4: 아주 간신히 이겼어요. 네, 간신히 이겼는데.
3: 55대 48.
4: 네, 7표 차이로.
3: 네네.
4: 근데 이분이 그 당선 일성이 뭐죠? 어느 계파에 휘둘리지 않겠다.
3: 그
4: 이분이
3: 예.
4: 장동혁하고 가까운 당권파, 친윤 당권파라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데 당선 일성이 어떤 계파에도 휘둘리지 않겠다.
3: 진심으로 보십니까?
4: 아, 일단은. 예. 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그리고 네네.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한쪽 노선. 이거는요.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3: 네.
4: 작년 6월 송원석 원내대표가 1차에서 60표로 과반 당선이 됐습니다.
3: 네.
4: 그때도 3파전이었어요. 1차 투표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저 정점식이 1차 47표. 그러니까 작년 송원석의 60표 대비 13표가 쪼그라들어온 거예요.
3: 네.
4: 그리고 이쪽 쇄신파는 파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표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기 때문에 완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독주하기는 힘든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3: 네.
4: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입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장동혁 지도부 처리입니다. 좀비 상태가 된 장동혁 지도부 처리 문제. 이거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해야 돼요.
3: 오래 끌지는 않을 거다?
4: 근데 이게 굉장히
3: 예.
4: 힘든 작업인 게 만약에 이게 속도를 잘 못 내면요.
3: 네.
4: 거 봐라.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저 당권파 하다 보니까 제대로.
3: 역시 그 봐주려 그러지. 네,
4: 봐주게 하고 장동혁 지도부 제대로 처리 못 하는구나. 이렇게 네. 되고요. 또 이거를 힘있게 밀어붙이다 보면 이제 당권파 내에서 이제 양분이 돼서 정점식을 지원하는 쪽과 또 장동혁을 예, 그 사수하려고 하는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이게 또 충돌이 불가피하죠. 굉장히 그래요. 악역을 맡은 거예요. 요번에.
3: 그래요. 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사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이죠. 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하고도 이제 이게 얽혀 있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본인은 아이고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서두릅니까? 네. 상당히 의원이 됐기 때문에.
4: 그렇죠.
3: 자기가 무소속 의원으로 열심히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요 분위기를 볼 거예요.
4: 네.
3: 당내 분위기가 막 일촉즉발인데 자기가 거기에 논란의 중심에 가기는 또 싫을 겁니다.
4: 그렇죠.
3: 왜냐하면 초반에 본인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네.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도 역할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4: 네. 뭐
3: 법사위 안 가더라도 의원은
4: 그렇죠.
3: 얼마든지 이 소통관 와서 할 수 있는
4: 맞습니다.
3: 거잖아요. 그래서
4: 네.
3: 그런 전략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한지하 의원도 많이 반한동훈 정서가 당내에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누그러져 있다. 옛날과는
4: 예,
3: 좀 다르다.
4: 예, 예.
3: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 예, 그래서 아직도 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뭐 공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공포스러워하는
3: 네.
4: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3: 네.
4: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번 북갑 캠페인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통의 달인 같은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연습해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 아이들하고 또 잘하더라고요.
4: 예, 두 달 동안을 네, 그 네. 바닥에서 그리고 이게 상황극을 뭐 연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각본도 없이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 다양한 그 유권자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그 소통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겸한 자세로 이 의원들하고 그간에는요. 그 의원들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 네.
4: 같은 동료 의원들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무소속 의원이라지만 원래 국민의힘에 있다
5: 쫓겨난 사람이고 또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네. 그러면서 이제 요 어떤 마음의 간극을 그렇죠. 좁혀나간다.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하고 당내에서 이제 장대표 문제는 장대표 문제대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 네.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자, 과거 당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명됐을 때 신재호 의원님께서는 친위 쿠데타이자 자폭 제명이다. 한 의원이 반드시 돌아오겠다 한 건 결국은 뭐 신당 창당 이런 건 당연히 안 할 거고 당권을 뭐 갖고 오겠다 탈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좀 먼 훗날의 얘기 같긴 하지만 복당이 된다면 결국은 한 의원은 예. 당권 이쪽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보세요.
5: 그렇죠. 요번에 예. 예, 저는 부산에 이제 예, 17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한동훈이 되고 18명 된 건데 예, 17명 예. 중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정도였고요. 그런데
3: 네.
5: 이게 나머지 그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부산 북각 그 결과를 보고는 아 내가 한동훈과 함께 가야지 2년 후 총선에서 나 또 당선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표 분석했지만 네. 이건 오른쪽 왼쪽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장력 확장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3: 예. 예, 예.
5: 그래서 부산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 아닙니까?
3: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아 한동훈과 함께 한동훈 노선으로 가야지 내가 다음번 총선에서도 배지 달 수 있겠다.
3: 사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그게 머리에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5: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28년 총선은 누구 얼굴로 치러야지 국민의힘이 일당. 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의원들 입장에서 내가 본인이. 또 배지를 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배출한 두 지도자가 한동훈과 오세훈인데 오세훈은 서울시장인데 당대표 못하잖아요.
3: 일단 시정에 전념을 해야죠.
5: 네. 네. 그럼 한동훈뿐이 없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명의 어떻게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후보로 보수 진영이 대선 후보로 우뚝 섰는데
5: 네.
3: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1년 안에 뭐 자기가 당권 잡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고
5: 제로죠.
3: 그렇다면 네. 본인은 어차피 네. 5기 시정을 잘함으로써 대선 주자로서의 그렇죠. 입지를 다질 거고
5: 네.
3: 한동훈 의원은 당의 복귀에서 당의 중심으로서 네.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을 키울 거고 결국 그런 시나리오로 보시는 거네요.
5: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동훈 오세훈 관계는 서로 네. 그 건설적인 협력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3: 건설적 네. 협력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건전한 경쟁을 하면
5: 그렇죠.
3: 된다. 그런데 네. 피 튀기는 경쟁일 거예요.
5: 그거는 이제 한참 후 얘기니까 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 뭐 28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0년 대선 그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 네. 네. 자 오늘 정점식 의원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했는데 당권파로 분류되긴 했지만 자기는 어떤 특정 세력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네. 얘기 그런 것들을 약간 긍정적으로 기대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도 이제 우리 신재호 의원님께서 나타내신
5: 그러니까
3: 건데.
5: 그러니까 기존에 정점식 네. 의원이 당권파에서 정책의 의장을 맡으면서 했던 행보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3: 당권파가 앞으로 세 갈래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원내대표.
5: 이건 뭐냐면 예, 63 선거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예. 뭐 현타가 오는 의원들도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자기 지역구에서 기초단체장

0: 뺏긴 네. 뭐 이런 의원들은 현타가 오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아, 2년 후에 나도 적골되는 거 아니냐.
1: 자기를 도와줄 세력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꾸.
0: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미 이동하고 있는 사람도 뭐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한동훈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뉴 한동훈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기존의 친한계가 아니라
1: 네네.
0: 뉴 한계 가 되는 거죠. 그런
1: 뉴 이재명처럼 네, 뉴 한동훈이네요.
0: 한계가 되는 거고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장동혁 당권파처럼 한동훈을 계속해서 적대시하면서 뭐 철천주 원수로 대하는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쪽으로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동혁은 아니다 하고 장동혁은 손절하면서 뭐 제3의 뭐 솔루션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 그래요.
0: 그 네, 그래서 이제 세 갈래라고 표현한 거죠.
1: 네네.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신재호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의원이 조금 시간을 걸리더라도 당에 돌아와서 당의 중심이 돼서 이게 또 그러면 당의 체질도 바꿀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좀 관련되는 질문이에요.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 유권자들이 이제 집권 여당 있죠. 정부 여당도 분명히 뭐 경고를 주고 제1야당에도 경고를 주고 뭐 심판을 하고 경고를 줬다는 표현도 쓰는데 자 마지막 기회를 국민의힘에게 한번 줬다. 특히 보수 심장 대구를 지켜낸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싹을 지켜낸 게 뭐 혹자는 뭐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완전히 망하면 이제 싹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고 경북 경남을 이겼습니다. 반면에 신재호 의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영남 중심의 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향후 수도권으로 이게 외연을 확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이게 거기에 있어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0: 그렇죠.
1: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게 노선의 문제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선을 해야 되는가.
1: 네네.
0: 그건 뭐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노선이어야 된다.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1: 네네.
0: 예, 그러려면은 기존의 윤석열 노선은 이건 용도 폐기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1: 예.
0: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한동훈과 오세훈이라고 하는 두 리더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1: 네.
0: 일정 부분 보여준 것이고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1: 네.
0: 예, 국민들에게 와 닿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위한 당 정비 뭐 정강 정책부터 시작해야 하고
1: 그렇죠.
0: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이게 진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다가가면 28년에서는요 저는 수도권에서도 이 절반 의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1: 그래요.
0: 예. 네. 수도권에서 절반 의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보니까 사실 한 두 달 전만 해도
0: 네.
1: 과연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 네. 많이 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신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좀 약간 우려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0: 했죠.
1: 그죠?
0: 했는데
1: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0: 그거는
1: 물론 뭐
0: 저는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라고 봅니다.
1: 네.
0: 이 선거의 본질은
1: 예예.
0: 이쁜 놈 뽑아주려는 에너지보다는 미운 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심판과 응징. 이 선거의 본질은 저는 심판과 응징이라고 봅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 보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장동혁 그 지도부의 그 실망과 낙담한 나머지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이번에 그냥 투표 안 해.
1: 예. 예. 그럼 이길 수가 없잖아요.
0: 예. 예. 그러던 거를 그 공소취소 특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스타벅스도 한번 얘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개인의 그 어떤 선택의 자유마저도 그냥 개입하려고 하는.
1: 그다음에 부동산.
0: 부동산
1: 예.
0: 뭐 이런 것들이 이 널브러졌던 있던 보수를 각성을 시켰어요.
1: 이게 누워 있던 사람을 이렇게 예. 세웠군요.
0: 예, 그리고 예. 투표장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1: 아까 이제 중도 확장, 수도권에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선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정책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7097님이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 삶에 직결되는 물가 안정,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정당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0: 맞습니다.
1: 우리 서민 중산층의
0: 맞습니다.
1: 진심 같아요.
0: 예.
1: 그죠? 그런
0: 예.
1: 거는 이렇게 지역구 가시고 하면은 느끼시잖아요.
0: 그렇죠. 지금 뭐 환율이 네. 우리는 이제 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1: 네.
0: 근데 이제 환율이 저렇게 뜨면은 뭐 수입 물가 뭐 해가지고 생활 물가 전반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니까.
1: 네네.
0: 그런 문제.
1: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만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한 서너 개 남았는데 네. 민주당 질문 하나만 좀 네. 했다가 갈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패배 등을 이유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사실상 당권 경쟁이 벌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특히 어제 인상적인 장면이 대통령 그 해외 순방 출국장에 그동안 계속 나오던 정청래 대표 대신 김민석 총리가 나온 것을 두고 와 김민석 총리를 대통령이 마치 정원호 명픽하듯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0: 네.
1: 자 그렇다면 그 정청래 대표는 또 뭐 전북으로 또 가고 네. 자 이런 것들이 향후 야당 여당의 당권 투쟁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0: 저는요 이게 네. 어떤 예감이 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한 갈등, 윤석열 한동훈 갈등, 윤한 갈등 이거보다 저는 명청 갈등이 더 셀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건 네.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 개입한 건 있지만 본인의 입으로 그것도 신년 기자 저기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 그 출국장에서 그 사진으로 또 보여줬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유난 갈등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그렇게 미워했지만 뭐 출국장에 못 나오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1: 이거는 아주 그 신재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노골적인 어느 한쪽 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0: 그렇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망가지는 속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 1년 지나고 2년 차에 이런 정도까지도 그 하지는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도요. 그때 지금 기억해 보시면
1: 예.
0: 이준석 당대표 쫓아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전당대회 룰을 고쳐서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그냥 맹폭을 가해갖고 그냥 출마도 못하게 했죠.
1: 네.
0: 또 안철수 의원이 나오니까 막 조리돌림 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옹립해서 이 압도적으로 당선시키잖아요.
1: 네.
0: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독재자고 폭군이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예, 정당을 뭐 자기 무슨
1: 사유물처럼
0: 사유물처럼 근데 더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더 해요. 예.
1: 근데 대통령들이 뭐 어떻게 한 1년 차가 되면은 사실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집중이 되니까
0: 네.
1: 어떻게 뭐 모든 걸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도
0: 그게
1: 있더라고요.
0: 그게 권력 중독이에요. 예.
1: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다. 오늘은 지지율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또 사과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런데 이렇게 뭐 국민의 경고는 언급하면서도 최근에 그 이틀 전에 저 기자회견
0: 네.
1: 국정기조 그대로 유지하겠다.
0: 그렇잖아요.
1: 뜻을 사실상 비쳤거든요.
0: 네.
1: 부동산 정책 그리고 사실 보유세 많이 좀 우려하는 분들인데 보유세 강화하겠다. 네. 그다음에 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0: 네.
1: 이게 사실 투기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건데.
0: 애매하죠. 자, 네.
1: 투기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그 인식.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문제. 이것도 그쪽에 사실 힘을 실어주고.
0: 네.
1: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런 그 전국에 대한 인식 기조의 유지가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0: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아주 급락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미 오늘도 뭐 한길 리서치인가 어디서는 이제 예,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1: 네.
0: 예, 그런데 그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스스로가 그렇게 자승자박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0: 그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미

0: 지금 그 경고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해놓고 마이웨이 하잖아요. 특히 공소취소 특검 계속 강행하겠다. 부동산 정책 그대로 하겠다. 그냥 국민 입장에 보면 뭐야. 우리 이기 선거를 통한 국민의 마음 민심을 이겨보겠다는 거야. 민심과 싸우겠다는 거야. 이 민심을 제압하겠다는 거야. 이런 오만한 정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1: 그래요. 네. 자,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 국정운영조사입니다. 자, 폴리뉴스와 KN25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과 8일 전국 18세 이상 3,624명 대상으로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릴게요. 자, 방금 막 선거가 끝났는데 또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총선이 2년도 안 남았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당장 1년 후면 그때부터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6월 네. 7월부터 벌써 뭐 누가 지역구가 어떠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국면도 1년밖에 안 남았고 자, 현역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뭐 추가 재보선도 뭐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신지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 이후 정치권의 어떤 주요 변곡점 같은 거 조금 약간 그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그래서 저는 예. 지금 6.3 선거 이후에 지금의 정국을 네. 공소취소 정국이 돼버렸다. 대통령의 그 강행 의지로 공소취소 네. 정국이 됐고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그 공소취소를 잘할 대표를 뽑는 선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신임 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거를 하려고 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크게 이 정치판이 요동칠 거다. 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 만약에 그 방향을 민주당이 가다가 멈추면은 네. 다행이겠지만 그게 네. 아니면 전국이 엄청 요동치고 국민적 저항이 따를 거다.
0: 그렇죠.
1: 네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1: 네.
0: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다시 이거 이러다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1: 네.
0: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어때요?
1: 일단 양측 간의 교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한쪽이 공격하면은 대응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긴 하는데요.
0: 네.
1: 하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협 인근에서 추락한 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0: 네.
1: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날 소셜미디어 통해서 어젯밤에 호르무즈협 상공을 순찰하던 고성능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고 밝혔고요.
0: 네.
1: 그리고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두 명은 무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오만 해안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도중에 추락을 한 건데요. 탑승자 두 명은 2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 안정적인 상태로 갑니다.
0: 네.
1: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헬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 이 아파치 헬기는 기관포 미사일까지 장착하는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데요.
0: 네.
1: 이 호르무즈협 일대에서 이란 선박 통제 그리고 드론과 소형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아파치 헬기와 그리고 MQ 리퍼 무인기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됐는데
0: 네.
1: 최근에 좀 여러 차례 이제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헬기가 이란의 샤헤드 공격 드론에 의해서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일부 당국자들은 이 드론이 의도적으로 아파치 헬기를 공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이렇게 미군 헬기가 격추된 데 대해서 이란은 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1: 이란 측에서는요. 일단 지금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호가 공격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란이
0: 긍정도 부인도
1: 안 했죠.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이란 영토 인근의 외국군은 자신들의 실수, 사고 또는 교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떠나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란은 외교적인 언어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다른 언어도 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이 이 무인 수상정을 동원해서 물에 빠진 아파치 승무원들을 발견해서 이제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악시오스 매체는
0: 네.
1: 사람과 지능형 군사 장비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전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4월 8일 날 휴전 협상을 하면서 이제 종전하기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휴전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또 그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양측이 말은 휴전인데요. 지금 굉장히 교전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0: 네.
1: 긴장 상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울러 이란은 바레인에 있는 미
1: 네.
0: 해군 오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해요.
1: 네.
0: 자, 이게 지금 종전 협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이란이 왜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공격을 하는 겁니까?
1: 네. 일단 이제 뭐 이란 측 주장 들었습니다. 이란은 네. 독자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고요. 선제 공격은 하지 않고 미국 쪽에서 뭔가 공격이 있으면 방어한다. 이런 식으로.
0: 우리는 이게 응전의 차원이지 네.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건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요. 혁명수비대가
0: 네.
1: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악의적인 행동에 대응해서 방어한 거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1: 하지만 해당 공격에 대해서 미국과 바레인 당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대 주장은 이란이 그러니까 미군의 공격이 이란 남부 지역 해안지대에 공습이 있었고 거기에 맞대응 작전으로 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제 아파치 헬기가 추락하고 나서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헬기가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이 사건의 배후가 아니다. 또 이렇게 부인한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일단
0: 네.
1: 자국의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0: 그렇죠.
1: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이제 상대방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이란 양측이 15년 안팎의 우란 농축 중단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우라늄의 재처리 문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판의 핵시설 해체,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사찰을 허용하는 방안 두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0: 네.
1: 그리고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아라치 외무장관 간의 비공식적인 채널이 계속 가동이 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시진핑 김정은 간의 북중 정상회담이죠.
1: 네,
0: 여기서
1: 맞습니다.
0: 보니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었던 게 특히 눈에 띕니다.
1: 네.
0: 핵 문제 침묵하는 대신에 양측 간 경제 협력은 대폭 강화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북한 뒤에 중국 있다.
0: 네.
1: 중국도 북한 버리지 않았다. 우리 여전히 가깝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북중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의 안보가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주요 관심사가 안보가 아니라 경제 발전으로 옮겨간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양측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틀간의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일단 양측이 말하는 것은 경제 무역은 물론이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0: 네.
1: 특히 시 주석이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뭐 경제 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 입장을 밝혔고요. 민간 항공편과 국제 여객 열차의 운행 재개를 기회로 해서 인적 교류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국경 간의 무역을 확대하고 관광 같은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0: 네. 이번 방북 수행단에 왕원터 중국 상무부장이 포함이 된 것만 보더라도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제 위기그룹의 윌리엄 양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가에게는
1: 네.
0: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 측과 밀착하는 가운데

0: 양국 관계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북한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 그러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걸 계기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관광객 받지 않았는데 반면에 러시아 관광객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전문가들 얘기는 북한이 중국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둘 다 사회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개방하기 어려운 네. 북한이 여러 가지 특정 분야나 일정 범위 내에서 중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이 관광객 복원을 위해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월 달에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가 현지인과 러시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원산 갈마 관광지를 방문해서 현지 관광객들 만난 것도 이런 부분에 일환을 보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러시아가 하루 동안 3억 달러 넘는 무기 손실 피해 입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막대한 피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일단 우크라이나 측에서는요. 가장 가성비 좋은 드론을 계속 개발하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 그래요. 러시아 측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그래서 24시간 동안 3억 3,100만 달러으로 네. 5천억 원이 넘는 무기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러시아군이 하루 동안에 뭐 전차, 장갑차, 포병 시스템, 방공자산, 드론 이런 포함해서 3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손실을 받고 그리고 그 같은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인명 손실도 1,440명 정도가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의 드론 손실로 입은 피해만 해도 1억 8,720만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군용 차량, 뭐 연료성 차량 등이 파괴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1: 네.
0: 지난 7일 날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루안스크, 자포리자 등지에서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시스템과 그리고 의무시설, 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측에서는요. 드론 가지고도 충분히 전쟁을 할 만큼 굉장히 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 드론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1: 네.
0: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10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0: 러시아군이 최근에 물류망 이런 부분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외관이 145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0: 네. 10일 날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중앙탑 예수 그리스도탑의 준공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이 성당에 축복식을 집전한다고 합니다. 이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188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스페인 가면은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성가족 성당인데요. 지난 2월 달에 중앙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설치하면서 최고 높이 172.5m 도달하면서 외관상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10일 날 공식적으로 축복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내부 공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2034년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번 준공식이 가우디가 타계한 지 100주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행사가 같이 열리고요. 필리페 6세 국왕과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총리 그리고 카틀루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포함해서 8,000명 정도가 성당 안팎에서 행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고요. 작년에만 2천만 명 정도가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뭐 가우디 하면 전 세계가 아는 정말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카사밀라 그리고 구엘공원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건축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천재 건축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 코너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불법 촬영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엔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 이게 지난 4월 26일 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뭐 걸린 시설이라고 하죠. 네. 여자 화장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불법 촬영은 많이 있었는데요. 휴지에 캡사이신을 신을 묻혀갖고 이건 성적 공격이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상해입니다. 상해. 네. 성적 네. 상해인데. 네. 두 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 범인은 이전부터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속적으로 촬영을 했던 거고,
0: 네.
1: 그 다음에 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음증에서 섹슈얼 어설트라고 하는 다음 단계의 성적 공격으로 넘어간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1: 두 가지가 같이 되는 형태가 사실은 그게 어떤 그 기간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쿨링 피리어드라고 하는 냉각기가 있는데 냉각기 없이 바로 진화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 성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다가 그게 어떤 공격의 형태, 그 사람한테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1: 예.
0: 섹슈얼 어설트로 이제 넘어갔다는 건데 그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보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심리인데 그다음에 신체 위에까지 가는 그 심리까지 가미가 된 건 이거 어떤 범죄적으로 뭐 어떤 심리예요?
1: 보통 이거 성적 가학증이라고 합니다.
0: 가학증이요?
1: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에서 성적 도착을 느끼는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음증과 그 뒤에 성적 그 가학성의 도착은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흔히 말하는 성적인 공격성이 다른데 이게 두 가지가 이게 굉장히 그 단기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가학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0: 네.
1: 그것의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냉각기 없이 그냥 그게 바로 이어졌다.
1: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0: 그래요?
1: 3개월 동안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것도 특정한 공간에서.
0: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3개월 동안 화장실에 7차례 이제 예. 침입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0: 단순한 충동 범죄라기보단 이런 이 정도면 계획 범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거는 또 어떤 심리입니까?
1: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다른 형태의 뭐 네. 박대성이라든가 장윤기 같은 경우는 트롤러라고 해서 네. 공간을 어슬렁거리는 범죄인데 이건 트래퍼라고 해서 예. 덫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에 불법 촬영물과 불법 형태의 상해물을 놓고 덫을 놓는 트래퍼형 성범죄라고 합니다.
0: 트롤러형이 있고 트래퍼형이 예. 있군요.
1: 그렇죠. 그리고 트레일러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형이 네 가지.
0: 트레일러형은 아예 그냥 창고 박스?
1: 아 트레일러라는 게 쫓아가는 겁니다.
0: 아.
1: 기차의 뒤, 예, 쭉쭉 쫓아가는.
0: 아, 우리가 왜 촬영할 때 이렇게 레일 깔고 가듯이
1: 쭉 가는 걸 얘기합니다.
0: 아, 쫓아가는 거군요.
1: 예, 예. 이게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전형도 트래퍼, 덫을 놓고 하는 성범죄라서
0: 예.
1: 공간에 대한 각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섹슈얼 프레데터, 성적 포식자를 의미합니다. 그 공간을 하나의 짐승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식자 유형이라 해서 굉장히 위험한 유형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덫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무슨 동물을 사냥할 때 잡을 때 예. 쓰는 건데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덫을 놓는
1: 덫을 놓은 거죠. 그 굉장히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여죄 같은 거 밝히는 것도 되게 이제 경찰의 과제이기도 하겠네요.
1: 그렇죠. 그가 네. 찍은 그 범죄자 그자가 찍은 그 결과물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래요. 트롤러형.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디 그래요? 이게 추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어디에 맺힙니다.
1: 어디에 딱 꽂히는지를 예, 관찰을 해야 되네요.
0: 예,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관음증과 그리고 이게 통제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자기 공간 안에 들여서 괴롭힘으로써 그 상대방에 대한 통제 욕구를 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1: 자기가 컨트롤한다?
0: 컨트롤한다는 거죠.
1: 아, 네. 그거예요. 예. 이야, 그 욕구 자기가 덫을 놓건 뭐를 어떻게 하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건 본인이 쳐다보고 있건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군요.
0: 그렇죠. 통제한다고요. 통제의식.
1: 아, 통제의식.
0: 그리고 결국은 소유인데 그 마음대로 고통을 주고 말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1: 그 범죄의식의 저변에 예. 그런 심리가 깔려 있군요. 일단 이제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그걸 혼자 갖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유통까지 하면
0: 예.
1: 그거는 이제 또 문제 그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0: 예.
1: 형량도 훨씬 더 커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0: 훨씬 높죠.
1: 그래요.
0: 훨씬 높고 보통
1: 예.
0: 이런 경우는 뭐 5년 7년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그 이 형법 체계는
1: 네.
0: 가중주의라서 가장 높은 거에 반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대충 한 5년 안쪽입니다.
1: 네.
0: 근데 같은 경우를 미국에서 했다고 보면 그건 30년이 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행위를 하나 다 더합니다.
1: 더해요?
0: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 이건 세게 해야죠.
0: 그러니까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법은
1: 네.
0: 그 중에 하나만 제일 높은 것만 처벌합니다.
1: 우리 법이 그렇게 하는 또 법적인 어떤 의미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예. 우리는 교정과 교화를 먼저 보는 거고 미국은 처벌을 먼저.
1: 처벌과 응징이 우선이다.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철학, 교정 철학의 기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건 한번 우리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뭐 캡사이신까지 뿌려서 이거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막 강도 상해 살인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몸에 상해까지 끼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극악한 범죄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형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0: 그래야 되는데.
1: 예, 그 인식이 우리 법 인식은 아니라 이거죠.
0: 아니죠. 양형이 너무 작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일종의 음란범죄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은 그걸 음란범죄로 볼까요? 아니죠. 심각한 고통을 받는 평생 고통을 받는 범죄거든요.
1: 네.
0: 이거는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법 체계가.
1: 그러네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막 후유증을 겪고
0: 예.
1: 2차 가해까지 가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감안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 가해자들은 그걸 화폐로 씁니다.
1: 그래요?
0: 이 찍은 성착취물을 다른 그 범죄자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질적으로 높은 거는 두 배를 받고 서로 질적으로 낮은 것과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서 지들끼리 화폐로 씁니다.
1: 와, 거래를 하는 거네요.
0: 예, 예. 그 지하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게 흔히만 다크웹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고
1: 네.
0: 뭐 경쟁하듯이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다른데 우리의 법체계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노필림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그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1: 차원이 아주 다를 정도의 어떻게 보면 범죄다.
0: 예, 예.
1: 그런 부분 약간 법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예. 이런 건데 아까 이제 초소형 카메라 썼다고 하는데 네. 초소형이라면 뭐 얼마나 작은 거예요?
0: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1: 어디 있어요?
0: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실물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고
1: 아, 그
0: 들어보세요.
1: 펜이요?
0: 들어보세요. 예.
1: 이거예요?
0: 예, 예, 가볍죠. 그 정도 무게입니다.
1: 예. 이게 진짜 카메라예요?
0: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야. 모형만.
1: 아, 모형이 예. 그만하다.
0: 무게가 네. 요거밖에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0: 이렇게 찍고 있으면 아마 저 정도의 화질이 다 나옵니다.
1: 그래요? 예.
0: 굉장히 모듈이 그 사실 메모는 안 합니다. 이거 뭐 실제로 인터넷에 나온 거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가 이 의식이 좀
1: 그러니까요.
0: 아직 못 따라간 겁니까? 기술은 엄청나게 따라가는데 법체계가 못 따라갑니다.
1: 그래. 예. 자, 그렇다면 그 작은 카메라를 어떻게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좀 팁을 주면 그런 그 범죄 혐의자들의 어떤 이상 행동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0: 카메라 화면 쪽으로 이렇게 몸을 트는

0: 행동을 합니다.
1: 아,
0: 약간
1: 공을.
0: 부자연스럽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몸이 약간 결려서 네. 이러는 것 같은데 네. 부자연스럽게 앵글을 맞춘다?
0: 앵글을 맞추죠. 그리고 뭔가 들고 있는 된다. 것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은 아, 이 자가 몰카를 찍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약간 부자연스러운 예, 저 예, 예, 예.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를 유심히 볼 필요가
0: 그리고
1: 있다.
0: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에 네. 작은 빛이 반짝거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뭐 카메라 모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 네, 네.
0: 그것만 확인해도 사실은 80%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화장실 같은 데 예. 작은 빛이 반짝인다.
0: 예.
1: 아, 그런 것들을 예. 잡아내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뭐 피해 영상이 있으면 그걸 삭제한다든가 유포를 차단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경찰의 몫인가요?
0: 아니요. 성평등부에서 태스크포스 만들어갖고 요번에 네. 전 부서에서 같이 오.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을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네. 정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번에 성평등부 쪽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한다고 그러는데
1: 네.
0: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Seals and Crofts의 Summer Breez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대부분 낮 기온이 꽤 올랐습니다.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기온이 높은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6도, 전국이 13도에서 18도로 출발해서 내일 낮 기온 서울은 세종, 대전과 함께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거의 오늘과 비슷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부산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경상권이 가장 덥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분포는 23도에서 29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서울이 28도, 토요일 29도, 일요일 30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야금야금 오를 전망인데요. 이제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쭉 대부분 30도 안팎의 더위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일찌감치 오전부터 매우 높은 단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나쁘니까요.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내일 오후 대부분 오존 농도도 나쁘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 예보도 있고요. 내일은 곳에 따라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40mm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인쇄를 적게 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투표소에는 인쇄 부족보다 용지 배분에 실패한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8개 대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8,000선을 다시 내주었습니다. 1,500원대의 높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되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20년 만에 처음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제까지 용지를 적게 인쇄한 게 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제일 부족했던 곳에선 배분 실패가 오히려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진상규명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찍어도 되도록 인쇄 축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내부 문건을 살펴봤더니 사전 투표율이 낮은 잠실 3동과 4동은 60%로 더 많이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아 본 투표율은 높을 가능성에 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실 4동 567 투표소에선 용지가 부족해 줄이 늘어섰고 특히 7 투표소에선 1시간 이상 3차례나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잠실 4동 7 투표소 살펴봤더니 선거인수의 60%를 인쇄했다면 1921장이 배부됐어야 하지만 실제 배분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500장 넘게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전체에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가 4만 2천 장이 넘었습니다. 투표용지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주먹구구로 배분에 실패했던 겁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 위한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기한이 열흘에 불과한 데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채용 비리 때도 자체 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이행은 미흡해 이번엔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앞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집회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6.3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저녁 전국 대학 곳곳에서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전남대, 충북대, 부산대 등 18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출발점이라며 투표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선관위 구조개혁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시민들은 오늘로 엿새째 개표소 봉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더해 당일 투표, 수개표 요구 목소리도 추가됐습니다. 봉쇄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엿새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늘도 참가자 측에 막혀 사무실 진입에 실패하자 시위는 존중하지만 우리의 일터도 존중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도 묶여 있다며

0: 최소한의 업무를 보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잠시 출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당초 현장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일 선관위가 해당 상자를 수거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후폭풍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결과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공과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의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 선거 뒤 첫 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반성과 성찰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평가는 백서를 통해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청 원팀 한 목소리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갈등설 진화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국민과 당원은 지도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뒤 당의 새 출발을 요청하며 사임한 송원석 원내대표 후임으로 3선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당의 통합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정신임 원내대표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선출로 이른바 도로 친윤당이란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도 일단은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어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4%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8000선을 내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매도세가 몰리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자 정부는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섰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늘 코스피는 4.52% 내린 7730.82에 마감했습니다. 8%대 급등하며 8000피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장중한 때 7541.11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8일 매도 사이드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오늘도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2조 7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오늘까지 23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상위 종목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24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12원 10전 올랐습니다. 환율은 17거래일째 1500원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서면 검사와 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차질은 없었지만 노조가 추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은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 설립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1,500여 명, 전체 직원의 4분의 1가량입니다. 부분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차질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카카오 본사 등 5개 법인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영업이익의 약 13%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파업 방식은 조합원이 업무 당일 연차를 내는 연차 투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는 노사 간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IT 업계에선 카카오 노사가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보복 공격을 하면서 양국 간 휴전이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5: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방공시설과 지상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 도시인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 개슘에서 폭발음이 들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헬기가 이란에 격추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내 약 20곳이 미군의 표적이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거듭 이란에 대한 자위권 행사,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격납고 등 4곳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도 드론 공격을 하는 등 걸프 지역에서만 목표물 21개를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이 같은 공격이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걸프국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걸프국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는 걸 막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격에 사용되는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등 자위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위태롭던 휴전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유럽연합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경제협력 심화와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유럽 순방 첫 기착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국 위상이나 신뢰에 따라 현지에서 대접이 다르지 않냐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자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로 국가 간 교류뿐 아니라 민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민간 외교관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수교 125주년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는 유럽연합 측 주요 인사와의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상의 유럽연합 방문은 8년 만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와 중동 정세를 긴밀히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타개의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상황은 북쪽에 핵 무장한 이웃이 없었다면 훨씬 덜 불안정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통에 따라 북한의 손을 내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 체코와 1차전을 펼치는 홍명보호는 전면 비공개로 세트피스 훈련에 집중하는 등 밀도 높은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7: 체코와의 1차전을 이틀 앞둔 홍명보호는 멕시코 입성 후 처음으로 훈련장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현지 대표팀 관계자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훈련에서 선수들은 전술훈련과 함께 코너킥과 프리킥 훈련에 집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목을 끄는 건 체코와 1차전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는 세트피스입니다. 신장이 190cm가 넘는 선수가 즐비한 체코는 최근 10경기에서 세트피스로 10골을 넣었습니다. 홍명보호는 세트피스 방어 훈련과 더불어 체코의 수비를 뚫기 위한 다양한 세트피스 공격 작전도 준비해왔습니다. 밀도 높은 훈련을 가진 대표팀은 경기 전날인 내일 공식 기자회견과 마지막 공개 훈련을 소화한 뒤 모레 오전 11시 체코와 대망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한국인 빅리거 최장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우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워싱턴과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1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친 이정우는 2013년 추신수, 2023년 김하성을 넘어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도 3할 3푼 5리까지 끌어올려 타격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2위를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대전 소재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행동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목적의 생활지도라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세로 숨진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달 14일 고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사였던 황 씨는 지난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숨졌습니다.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 등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부당 이득 규모를 넘어서는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SBS 재무팀 공심 담당자로 일하던 직원 A씨 등에 대해서 과징금 10억 8천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직무상 취득한 넷플릭스와 SBS 간 계약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자신의 부친도 주식을 사게 한 뒤 비싸게 팔아 약 8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호남과 충청으로 신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과 충청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광주에 반도체 후 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신규 건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는 강원 내륙 산지는 5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 남부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임재성입니다. 낙선 목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황현은 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 제가 열린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KBS에서 시사직격이라는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열린 토론은 세 분의 비대위원분들과 함께하는 열토 비대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6개 대학 총학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당권파인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면서 전국에 미칠 파장, 잠시 후 세 분의 비대위원분들과 함께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세 분의 비대위원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0: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오늘 대타 MC다 보니까 오늘 세 분 패널 분들 좀 어떤 분들이냐 여쭤봤더니 까칠한 새 아저씨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한 분도 답변을 안 해 주시는군요.
2: 까칠하지만 훈훈합니다.
0: 아, 예. 오늘 훈훈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단문은 50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열린 토론 시작해보죠.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요 의견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임신대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는 이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시 듣고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죄송하지만 다시 시민분들의 의견 듣고 나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4: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족 사태가 시나리오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전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도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재투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게 다시 재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시간도 낭비가 될 뿐더러 결과가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거예요.
6: 아니 투표용지가 없다면서요. 그거 자체가 부정이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7: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선거를 다 한 지역들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선거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들은 다시 해야죠. 선거를 우리의 담당자들도 처벌받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서 조직과 인력 관리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사태를 벌였다는 것은 다시 구조 조정하고 개편을 해야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힘들어서까지 왔는데 그런 정도의 사태를 만들어서 신뢰도를 떼는 거잖아요. 독립된 기관이어서 뭐 연하연하 책임 안 진다 그러는데 조직을 손해봐야죠.
0: 예, 특히 마지막 분 말씀이 좀 귀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신데 그 실제로 비리, 그러니까 뭐 비리라고 하긴 좀 뭐하죠. 부실 그리고 좀 문제점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쟁점들은 뒷부분에 다룰 예정인데 지금의 사태, 선거가 일주일 지난 오늘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1분 이내로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8: 한마디로 예. 중고등학생 보고 만약에 선거 관리를 좀 해봐라. 그럼 과연 이렇게까지 못했겠어요?
0: 예.
8: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기성사회가 부끄러운 짓을 지금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선관위의 무능과 무사 안일, 직무유기가 겹쳐진 저는 이제 이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0: 예.
8: 굉장히 민주주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예.
8: 또 하나는 문제는 이 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이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실질로 투표용지 부족했을 적에 어떤 업무 지침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훈련도 안 돼 있는 그런 집단. 예, 결국은 국가의 어떤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좀 총평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고요.
0: 예.
1: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지금도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선관위의 이런 부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경중은 좀 다르긴 하지만
0: 예.
1: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의 그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이라고 보고 차제 뭐 해체 수준의 뭐 개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우선은 이번 사태의 원인 경위. 그러니까 뭔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오늘 선관위 진상조사위원회가 뭐 발족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려워요.
0: 예.
1: 그전에 채용 비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내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자체 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이 됐고 예. 일각에서는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을 했고 특검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태에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두 분께서 비슷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창렬 교수님께는 조금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점점 더 점증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3: 이게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3일 밤에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됐는데 지금 오늘 10일이에요. 일주일 넘었는데도 점점 이제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0: 있죠.
3: 그리고 뭐 별거 이제 처음에 나왔던 투표용지 부족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이제 선관위 그 이후에 대처 문제도 너무나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서서 이제 부정선거론 재선거와 이제 자꾸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오늘이 87년도 60학년 39주년이거든요.
0: 맞습니다.
3: 어떻게 해서 만든 아까 저기 그 시민들 시민 말씀처럼 그런 민주주의예요. 그 절차적 민주주의 그나마 그 내용의 민주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얼마나 우리의 정치가 힘들었는데 이건 절차의 문제거든요. 과정의 문제이고 따라서 앞으로 어쨌든 저는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0: 그리고 해체해야 된다.
3: 그리고 원포인트 헌법 개정해야 돼요. 이게 1960년도 제2공화국 헌법.
0: 맞습니다. 62년도
3: 제,
0: 예,
3: 60년도에 제3차 개헌 때 들어온 거예요. 헌법기구로 예, 말이죠. 워낙 그때 관건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헌법기구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헌법을 어떻게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세 분의 총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뒷부분에서 나올 질문인데 혹시 시간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못 드리면 너무 아쉬울까 봐 좀 뒷부분에서 당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선명한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신데 전국단위 재선거. 를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은 뭐 선관위 해체 이런 이야기도 물론 나오나 선명하게 지금 전국단위 재선거 주장하고 계신데 혹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야기인지 좀 여쭤봅니다.
8: 뭐 정확하게 당내 여론은 아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투표용지 부족이나 여러 가지 투표 포기 상태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적으로 일어난 거고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별로 또 시군구별로 또 읍면동별로 선거구가 다 다릅니다. 후보들이 예.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절차적인 하자나 관리상의 문제가 어떤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재선거나 뭐 선거의 소청 절차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특별하지도 않은데 전국 단위로 다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문제된 총 투표수를 다 합치더라도 당락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어떤 그 부실 관리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 후보가 부당한 이득을 얻어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당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대로 한다면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는 거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0: 예.
8: 그래서 아이들도 다 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선거 패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다. 이런 이제 주장과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0: 예,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좀 반복해 드려보면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제 분위기인 거죠. 이런 분위기가 좀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 대표가 이렇게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해서 사실 이제 지선은 사실 이제 7월 1일이면 임기 시작하는데 좀 걱정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지 어떨까요?
8: 저는 지금 당이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지금 안목적 거의 이제 합의된 부분은 빠른 시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0: 국정조사.
8: 그 결과를 예. 바탕으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부분에선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다수의 어떤 의견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장동혁 대표만 그런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0: 예.
1: 현재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거의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0: 그렇죠. 뭐
1: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론은 아니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이게 이제 여당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등등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당론 채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하는지 앞서 이태규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 근데 이제 제1야당의 대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 해결책을 먼저 야당이 제시하고, 저는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0: 이 사안에 관한 특검이 도입된다면
1: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야당이 이 국면을 주도했을 때 가능한 건데, 장동혁 대표처럼 저렇게 본인 스스로 복면 쓰고 나가가지고 저 집회 참석하고 그 사진 SNS에 올리고 대책 없는 전국적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러면 주도권을 오히려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 여당이 주도권을 내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만이 아닌데 이 역시도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중대한 국면에서 저렇게 지금 뭐 학생들부터 나와가지고 참정권 침해당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작은 이익에 갇혀가지고 이제 본인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책임한 주장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0: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교수님.
3: 근데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게 2030이 주로 이제 그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예. 오늘 지금도 2030 있겠죠. 근데 양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0: 앞서 말씀하신 초기와 지금
3: 예, 두 분 말씀처럼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굳이 뭐 나이를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성적인 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 성적이 다 나오기 시작했고 부정선거는 아예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개선하자 개혁하자라는 주장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른바 극우 윤호개인 이런 부분과 서서히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진화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 이슈나 아젠다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모티브하고 모멘텀과 점점 다르게 방향이 진전되거든요.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장 대표가 저는 편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의 이제 최고위원들도 당론으로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재선을 주장하면서 전혀 맞지 않죠. 서울시 예. 재선과 말이 됩니까? 되지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서서히 이른바 빌드업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선거라는 게 하나의 획을 그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 윤호개인 내란 청산 프레임이 없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또다시 윤호개인 부정선거가 또 나오면 이 여당에서 또다시 내란 프레임을 또 끝낼 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선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더 우려스럽다. 총

0: 구체적으로.
1: 알겠습니다. 아, 이거 세 분 비대위원 모두 굉장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좀 전면적인 전국 단위 재선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2: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의 저런 인식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정권이 가장 바라는 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소수화되고 주변부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짓들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그 투표 부실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선관위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속꾸리 투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인척 채용 비리부터 여러 가지 선관위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은 선관위가 했지만 선관위의 오랜 나쁜 관행과 문제점들을 방치한 예. 국가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들은 먼저 사실 국민들한테 합동으로 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갔어야 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하고 좀 소통이 될 텐데 지금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1: 아, 세 분의 비대위원 분들 모두 의견이 일치하셔서 조금 좀 의견이 다르면 조금 더 찍어먹고 할 텐데 그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 4092님 견제받지 않은 기관은 절대 부패한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추상진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엄밀하게 진상을 밝히고 개혁해야 될 문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진상규명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본격 가동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면 이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지만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진실규명의 대상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자, 이 선관위가 어쨌든 지금 이거 시동이 됐고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2: 저는 뭐 그전보다는 아마 조금 내용성 있는 진상규명을 하고 노력은 할 겁니다. 예.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선관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1: 그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선관위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다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는 사실 자체 쇄신 의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1: 예.
2: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여야에서 선관위 개혁법안을 냈을 적에도 선관위는 계속해서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개혁에 반대해왔거든요. 예. 그 때문에 자체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과 별개로 그 결과는 뭐 결과대로 써야 되겠지만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1: 국정조사.
2: 이 기반에 따른 강력한 특검이 실시가 돼서 저는 단순히 선관위원장의 사과나 관련자들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저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사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 예,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오늘 시작한 그 선관위 안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초점을 맞춰보면 예. 제가 좀 선관위 입장을 뭐 저 동의하지 않지만 대변을 해보면 아니 다 외부위원들을 꾸렸는데 외부위원들을 꾸렸는데 왜 선관위의 개혁 의지를까지 이렇게까지 비판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니 외부위원들로 꾸렸기 때문에 이 조사의 한계가 뚜렷한 거죠.
1: 오히려.
3: 예. 그 선관위라는
1: 짧은
3: 조직이
1: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3: 예, 선관위라는 예.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밖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이 조직 보신주의, 조직 방어주의를 강력하게 그동안에 작동시켜왔던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용비리 문제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세간에 논란이 됐고 그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무감찰이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을 상대로 외부위원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정부의 의지를 등에 업고 조사를 한다 그래도 그 조사의 내용에 상당한 저는 한계가 있을 거고 제대로 된 자료의 접근이나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동안 이런 숱한 문제 제기에서 선관위가 보여왔던 태도로 보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은폐나 축소나 뭐 봉합이나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조사보다는 국정조사나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경 합동 수사나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강제 조사 혹은 예.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그나마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 자체 조사로서는 한계가 뚜렷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제 보면 말이죠. 이게 과거에 복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 예.
0: 한때 꽤 유행했던 말인데 언제 사라졌는데 제가 이제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단순히 투표용지 부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아까 저기 잠깐 KBS 7시 뉴스 제가 보다가 들어왔는데 언뜻
1: 예.
0: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투표 구권과 3투표 구권지 그걸 서로 중복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입력 자체.
1: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게 이제 네. 보도가 오늘
0: 보도가 됐단
1: 조졌다.
0: 말이죠. 아까 좀 우연히 봤는데 예. 그것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1: 예.
0: 단순하게 이게 오류다 실무착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세 분 다 두 의원님이나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진상규명위가 강제조 사건이 없어 일단.
1: 예.
0: 과거에 반민특위가 해체됐죠. 이승만 정권 때.
1: 예.
0: 제가 자꾸 왜 이승만 정권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제3차 개헌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 된 거예요. 그때 워낙 관건성 부정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민특위에도 강제조 사건이 있었어요. 그나마 해체됐던 건데 진상규명위가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기간이 짧잖아요. 조사 기간이.
1: 예,
0: 짧은 데다가 이 복마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선거 관리 부실 자체가 이걸 외부 의원들 몇 명이서 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거 빨리 끝내고 뭐 열심히 하겠죠. 이분들도 예, 하겠습니다만 예. 뭐 이 자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끝내고 시간이 얼마 짧으니까 끝내고 국정조사 빨리 여야가 합의하고 말이죠. 특검도 대상 너무 서로 이렇게 따질 거 없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그 야당이 해도 돼요. 지금 여야 따질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거 완전 이건 저 잘못 가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만약에 재선을 했다 칩시다. 되기도 쉽지도 않지만 만약에 승패가 바뀌면 승복하겠어요?
1: 예.
0: 승복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누가 어떻게 하기를 합니까 그때.
1: 이게 외부 위원들로 네. 구성된 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만약에 충분한 자료 접근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이게 뭐 뭐라고 그럴까요? 조사에 있어서 외부 위원들이 좀 뭔가 이게 미심쩍다라고 하면 사실 외부 위원들은 사퇴하고 나서 성명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3: 예, 그
1: 저는
3: 없어요.
1: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선관위 해체 얘기가
0: 나오겠죠.
1: 예. 네.
3: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1: 예,
3: 선관위 그렇죠. 그동안의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럼 외부 위원들이 그렇다고 일종의 선관위한테 면제부시는 주는 식의 어정쩡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없어요.
1: 지금 국민에서는 자기 이름 걸고 확인을
3: 했겠죠. 국민적
1: 어렵겠죠.
3: 공분의 예. 크기로 봤을 때. 그러면 저분들이 도저히 여기는 조사조차 불가능한 조직이다. 근데 이러면 이제 분노가 더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크게 실효성이 없고 선관위가 뭘 위해서 저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든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뭐 국회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더 나가서 특검까지 예. 이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좀 넘어가 보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됐던 이슈가 지금 다른 곳으로 막 붙어가고 있습니다. 동일 숫자의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이정현 전 후보가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1, 2위 투표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게 선관위 설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동일 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지구의 시간을 다 해도 나오기 어려운 확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세 분?
2: 일단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나 뭐 이정현 후보의 주장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1: 예.
2: 하는 부분은 통계학자들의 일관된 지적이잖아요.
1: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그렇게 예, 예. 냈던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5억 9천만 분의 1인가요?
1: 예, 맞습니다.
2: 이 확률은 저는 본인이 그렇게 계산한 수학 공식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야기해서 좀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이제 치른다고 쳐요. 그럼 호남 지역은 부정선거를 안 해도 그냥 민주당이 압승하는 지역입니다.
1: 예.
2: 굳이 그 지역에 가서 부정선거를 기획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그리고 거대한 부정선거 음모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이 접전 지역이나 불리한 지역에 가서 할 일이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기는 지역에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 표가 같은 동일한 이렇게 비율로 표가 나왔지만 전체 투표자 수나 다른 후보의 득표수나 무효표나 이런 건 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대표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것이고
1: 예.
2: 이정현 후보도 사실 그 30% 득표 저기 장담하고 가서 이번에 11%밖에 못 얻었잖아요. 사실 공천을 그렇게 난장판을 만든 사람한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꼼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우연의 결과다라는 선관위의 답변. 정원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3: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역대 대선이나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서도 그렇게 이제 1위 후보 간에 똑같은 표가 나온 다른 투표소에 투표부에서 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 9천만 분의 1 이거는 무슨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그냥 장동혁 대표가 읊은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저런 방식으로 또다시 편승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뭐 광주뿐만이 아니고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 사실 인천이 시작이었죠.
3: 네, 뭐 유정복 그 전 시장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걸 곧바로 어쨌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비약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이조차도 뭐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선관위의 크고 작은 관리 부실 같은 게 결국에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이 국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음모론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이번에도 제일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지금 저 그 잠실 투표구의 시위도 처음에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지금은 부정선거를 내세운 선거 불복 시위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 시위의 건강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권에서 그런 걸 자제시키고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도 거기 가가지고 뭐 복면 쓰고 거기 부안회동하고 전국적 재선거 주장하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그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 사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권위 있고 신뢰받는 조직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면 이제 풀리는 건데 선관위가 그러한 권위를 본인 스스로가 싸그리 다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도 의문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측면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인천 송도 1동 2동 이런 데도 3030표인가 이거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박찬대 후보의 득표가 말이죠. 신기하죠. 송도 1동이나 2동이나 어때 똑같이 나오냐. 3030표 3029표도 아니고. 근데 워낙 이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나왔고 인천 나오고. 이거 쭉 이제 나열을 하면 문제가 좀 있네. 이건 조작이다. 라는 선동에 넘어가기 대단히 쉬운 구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워낙 이 투표용지 부적 사태 자체가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것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부정선거론과 자꾸 이제 결탁하고 결합되면서 대단히 위험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처럼 이게 특히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의 그 강성 지도부가 이 상황을 자꾸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청년들의 그 주장과는 상당히 이미 이 성격이 달리 이제 가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우리 사회의 성숙한 힘으로 빨리 규명을 하고 진상을 어떻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른바 K민주라는 게 그런 건데.
1: 예.
0: 아니, 윤석열 그 비상기업 불법기업에 어떻게 이 힘들게 보호를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또다시 이런 엉뚱한 일로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과거 구태로 돌아가는 퇴행입니다, 완전히. 이걸 빨리 여야 할 거 없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일부 강성 그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려는 게 확연히 보인다.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1: 네. 얘기를 조금 더 좀 그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60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 기념일을 맞아서 대학가에서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6개 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 표출 뭐 그것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양상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한정된 공간에 밀집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이제 구호나 성격은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분노는 제가 뭐 대학에서 뭐 시간 강사로 강의도 하나 하고 있는데 사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감각이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비록 나는 지금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컸는데 이 젊은 세대의 분노 표출 조금 더 추상도를 높여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 일단 그 젊은 세대의 분노 표출은 좀 전제될 게 이 부분은 어떤 부정선거 세력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또 윤호개인하고는 분명히 선을 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1: 예.
2: 또 정치권도 이 젊은 세대의 분노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 이득을 좀 챙겨볼까 하는 이런 인식이나 태도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저기 이해를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1: 세 가지요.
2: 예. 하나는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기성사회와 국가에 대한 전 실망과 분노의 표출.

0: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결국은 이제 진영이나 지역에 갇혀서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확립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은데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어떤 희망의 부재 또 공정에 대한 어떤 그 갈구 뭐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같이 여기에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희망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자리 또 저기 뭐죠 주거 그다음에 결혼 뭐 이런 부분에서 불안하고 희망이 없잖아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공정이라는 부분은 뭐 조국 사태 때부터 이제 비롯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리의 금수저 흙수저 어떤 그런 구조의 어떤 고착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그 사회 불만 이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고민과 이런 분노 이런 부분들을 예. 정말 기성사회 기성세대가 잘 들어서 이거를 이번에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정치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제가 좀 같은 질문인데 좀 네.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투표 당일 저녁부터 이제 시위가 시작되고 시작해서 뭐 주말에는 3만 명까지 모이고 좀 이랬습니다. 시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2: 그 제가 시위도 시위지만 주목했던 게 예. 전국의 그 총학생회에서 다 성명이 나오고
1: 그렇죠.
2: 지금 시국 선언이 시작이 됐어요. 예, 예, 예. 이게 요즘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봤던 장면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제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수성이나 감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지금 의원님과도 좀 감각이 다르다라고 느껴지시죠?
2: 아, 그럼요. 그 예. 대통령도 약간 내가 반성한다. 예. 국민 주권에 대해서 조금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예. 물론 선관위의 이런 그 부실한 투표 관리나 그동안에 누적됐던 무능이나 여기에 대해서 저도 분노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덜 그 관심이 있고 정치적 무관심층이 더 많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건데 앞서 이제 이태규 의원님이 그 맥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실과 무능에 분노하는 거죠. 대한민국 이런 나라밖에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능력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눈에 이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보이고 있는 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주의는 곧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왜 선거 안 하냐. 왜 젊은 세대 투표율이 이렇게 낮냐.
1: 예.
2: 기성세대가 많이 젊은 세대를 질타하고.
1: 부딪혔죠.
2: 뭐 선거 참여, 아니 이 정치의식이 낮은 예. 그런 세대로 평가해왔던 주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투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투표의 모습이 이런 거냐. 라는
1: 예.
2: 것에 대한 저는 분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저는 뭐 부정선거 세력의 일부 과도한 주장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사안에 있어서의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어떤 해결 방안이 올바른 해결 방안일지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의 의견을 좀 잘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위가 시작되는 거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2: 당혹스러웠죠.
1: 당혹스러우셨을까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감각이셨어요?
2: 아니 처음엔 저도
1: 예.
2: 아이고 선관위 했네.
1: 난리 났다.
2: 뭐 이런 정도. 예, 예. 으로 그냥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퍼지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최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3: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누구나 분노하죠.
3: 한심하게 예, 생각하고 예. 그럴 텐데 유독 젊은 층이 많이 그 집회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건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1: 민감하다.
3: 그 앞에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똑같이 느끼지만 전 안 나갔잖아요. 그 자리에. 저도 방송 뭐 개표 방송하면서 밤늦게까지 흥분도 하고 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도 흥분하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그랬습니다만 전 나가질 않았다고요. 그들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그 청년들 주장하는 게 우리 성적이 갖고 오지 말자.
1: 예.
3: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엉뚱한 정치세력이 개입할까 봐를 걱정하는 거예요. 훨씬 이 기득 이 세대들 기성층보다 대단히 성숙한 겁니다. 과거 저는 운동권은 아닙니다만 80년대 저도 대학을 다녔었는데 후배들하고 그때 느끼는 게 시위가 격화될 때 그때 했던 얘기 뭐예요? 이게 잘못된 군이 여기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건 굉장히 경계했잖아요. 예, 예. 그

0: 자체적으로 서로 경계하고 말이죠.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성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층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게 대단히 별로 없게 느끼는 거예요.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아까 주거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훨씬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거죠. 우리 기성세대보다. 결국 이들이 해나갈 겁니다. 아마.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해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기성층에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정치인의 일부들. 누구라 아까 잠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여기 자꾸만 개입하려 하고 예. 편승하려 하고 이런 커다란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1: 예. 예, 그 선관위 사태와 관련돼서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선관위 안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뭐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끝단에는 이제 특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특검료가 나올 수 도 있다고 보는데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자 특검이 필요할지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에 대한 쟁점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필요할지 만약 특검이 필요하다면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2: 저는 뭐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다 예. 강력한 어떤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 추천은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다툴 문제는 아니에요.
1: 예.
2: 그럼 저는 과감하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하는 것이 이 사건 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또 정치적인 합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여당이 굳이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고집할 어떤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박원석 의원님.
3: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예. 갈 수밖에 없을 거다
1: 갈 수밖에
3: 생각하고요.
1: 예.
3: 추천권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가지고 실경이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야당에 추천권 주자.
1: 예.
3: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최 교수님은?
0: 저 좀 생각이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
1: 드디어 생각이 다른 쟁점이 나왔습니다.
0: 그러고 싶었는데 예. 저도 저는 야당이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 예. 추천권을 가지고 또 여야가 싸운 말이죠.
1: 예.
0: 이게 완전히 이 본질이 훼손돼요.
1: 예, 예.
0: 그 여당이 말이죠. 이건 어쨌든 여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이라고 하죠. 루링 파티, 집권당.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집권 세력, 집권 엘리트, 집권 연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같으면 여야가 쟁투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우리 정치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굳이 여당이 말이죠. 이 상황을 자꾸 야당이 추천권 자기네가 갖겠다는데
1: 예.
0: 굳이 그걸 가지고 쟁투할 필요 없다. 아, 대신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에 대한 이제 특검 대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그건 좀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1: 예.
0: 꼭 청와대를 이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뭐 여당이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추천권은 야당에 대해 저도 무방하다.
1: 예, 교수님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달리 생각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0: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돼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1: 예, 저도 네. 굉장히 지금 그게 왜 달리 생각하셨을까로 네.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네. 또 네. 예, 차단해 주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열린 토론 첫 번째 주제인 선관위 사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예.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 두 번째로 들어가죠. 정치 이야기 조금 더 진하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민주당 역시 선거 후에 첫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 선출됐습니다. 그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가 없어서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과 비당권파인 김도읍 의원의 결선 투표 치러졌는데 103표 중에 55표가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은 48표였습니다. 이게 7표 차로 표차가 실제로 크진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쨌든 이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할지 아니면 표차가 붙었으니 표차가 붙은 걸로 평가할지 좀 흥미롭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창렬 교수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상했어요.
1: 아, 예.
0: 저는 국민의힘에 아무 기대도 안 걸어요.
1: 결국 다수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포기하시겠다.
0: 제가 그 예상을 왜 했냐면 예. 말이죠. 정점식 의원은 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주 친윤이에요. 찐윤이었어요.
1: 예.
0: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 분포를 보면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과 90석이에요. 예. 이번에 몇 석 더워서 이제 113석이 됐는데 비례대표까지. 90석에서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부울경 여기가 거의 60%에 가까워요. 예. 이분들은 말이죠. 이번에 대구, 경북 이겼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도 성적이 괜찮았고 물론 전재수 시장이 이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북, 영남 이쪽에 지역구 둔 분들은 아 이거 결국은 후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이기겠구나.
1: 우린 되겠구나.
0: 차라리 장동 예, 대표가 예, 낫겠다. 예, 예. 굳이 한동훈이 들어와서 골치 아프다. 이거 화를 자초하는 거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럼 당연히 표심은 물론 압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왜냐하면 거기 친한계도 있고 비윤 비주류가 있으니까 김도 의원을 지지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정점식 의원을 택할 것이다. 그럼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네. 평가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2: 저도 뭐 예상은 했습니다.
1: 그 이 표차까지 예상하셨을까요?
2: 저는 어쨌든 의원들이 고민은 했을 것이다.
1: 예.
2: 아, 적어도 이런 6.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저는 표차이가 줄어든 적어도 경합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런 이제 표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거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기득권 체제를 또 유지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선택해서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어떤 선거였다.
1: 예.
2: 왜냐하면 이제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사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그 지도부의 일원이 그대로 원내대표에 대해 나가서 당선됐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와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죠.
1: 예.
2: 적어도 의원들의 그런 표심은 적어도 장동혁 대표한테 신임은 아니더라도 준 재신임의 결과는 정치 의미는 준 거예요.
1: 예.
2: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동혁 체제를 또 유지해가는 저는 이제 계기가 이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그 제가 두 분 비슷한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면 지금과 같은 이 표차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요?
3: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의 위기의식이 이미 국민의힘에 상당히 마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3: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기득권의 본질이 뭐 장동혁이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고 영남당입니다. 영남당. 이게 이제 기득권의 본질이에요.
1: 예.
3: 근데 이제 그 영남당은 결국 자기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이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아직 멀리 있지만 내다보면 결국에 현 체제가 크게 바뀌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라도 다시 당에 돌아와 가지고 당권을 잡으면 영남 기득권을 제일 먼저 손댈 가능성이 있잖아요.
1: 예, 예.
3: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발동됐다고 봐요. 다만 조금 달라진 건 지난번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1차에서 끝났습니다.
1: 예.
3: 끝났습니다. 결선 없이.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60표 정도 얻었는데 그보다 조금 줄었어요.
1: 그러니까
3: 그 사이에서
1: 예.
3: 그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는 의원들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러나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큰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1: 예.
3: 그러나 그 국민의힘 내에 그런 영남 기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요새 애들 장동혁 대표하고 그 TK조 의원들은 서로 조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도 장 대표를 하도 비판해서 비판할 힘도 없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장 대표 개인한테 인간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의원들은 두 분 다 의원 해보신 분들이지만 제 앞에 있는 분들이 공천이 첫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뺏지다는 거. 그게 예. 99.9%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상주의, 현실주의, 조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대구 이 기득권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영남 자민연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비하에서 얘기할 때, 폄하에서 얘기할 때 말이죠. 이 사람들, 이분들은 장동욱 대표가 되고 안 되고 또 나와가지고 일단 공천 반응이 첫째인데 그 장동욱 대표가 있는 게 훨씬 공천이 유리해요. 장 대표 만약에 말이죠. TK 의원들이 인식이 바뀌면 장 대표 못 버팁니다 지금.
1: 예.
0: 우리 장 대표에만 주로 이제 화력을 집중했는데 경북 TK 의원들도 그런 비판 받아야 돼요. 너무 한쪽만 억울하게 비판받은 거예요. 양쪽 서로 조응해 왔다. 경북 TK 의원들과 그쪽의 정치인들과 장대표 체제 지도부가. 저는 그렇게 비판을 이제 비판의 관점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1: 예.
0: 양쪽 같이 화를 좀 나눠주기로.
1: 그 이태규 전 의원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당선은 장대표의 정치적 재신임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장동욱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도 이제 사퇴론 많이 나오니까 뭐 사퇴 언제 하실 거냐, 사퇴 검토하고 계시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전망이나
2: 이미 오래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그 카드를 쓸 거라고
1: 예.
2: 뭐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다른 데서 그 카드를 쓸 것이다. 적어도 당원들의 투표율이나 적극적인 당원들의 투표율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
1: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2: 예, 그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재신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재신임이 된다고 한들 당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당내 갈등이 없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당이 통합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장동혁 체제를 가지고 가능하겠느냐의 부분에서 봤을 적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예. 판단을 해야지 그냥 재신임으로 밀고 나가겠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엉망인데 그래서 두 가지 좋은 관행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는 대신 제1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준 그
1: 예.
2: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여야 막론하고 선거에서 지면 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1: 예.
2: 이제 그런 기본적인 좋은 관행들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문제, 당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정치 발전에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1: 지금 세 분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서 제가 굳이 한번 B팀을 해보면 전당원으로 정치적 그러니까 나의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해서 전당원의 과반이 나를 대표로 지지해주면 사실 이건 사퇴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3: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1: 예,
3: 장동혁
1: 예.
3: 대표가
1: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어쨌든 대표는 임기가 있는 거고
3: 네.
1: 중간 재심 수표로 해서 전당원의 과반 이상이 지지를 하면 이거는 뭐
3: 아니 그 저는 그 절차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예, 예.
3: 그 절차를 통해서 설령 과반 이상의 재신임을 확보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한들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불신임을 받는다 한들 그건 그거대로도 당의 상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왜 선거에 지면 당대표들이 여야 막론하고 물러났겠어요. 이제 그래야 어쨌든 당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열리고 그럼으로써 당이 거듭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체질을 갖추고 뭐 이런 것의 순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 정점식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1: 예.
3: 장동혁 대표 체제의 최대 문제가 뭐냐. 장동혁 대표가 극우여서 윤핵인이어서 문제냐. 그게 아니고 무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1야당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선거를 무슨 전략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야당이 숙권 능력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구상과 비전이 없어요. 근데 저 체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국민의힘은 그만큼 변화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충분히 전 지켜봤다고 보고
1: 예.
3: 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 물론 방법이 쉽진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최고위원들이 같이 버티면 별로 방법이 없긴 한데 의원들이 불신임하면 대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단식 끝나고 나가서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1: 예.
3: 그때 불재신임 투표를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대신에 걸어라. 이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1: 그 얘기를 했죠.
3: 예, 안 걸었어요. 예.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저는 전면전을 하더라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변한 채 다음 총선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1: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의원 복당 여부가 지금 좀 추미애 관심사인데 한 의원은 서두르지 않겠다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한동훈 의원도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의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의원,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게 좀 보도가 됐는데 누군가는 이게 좀 원론적인 답변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뭐 그래도 검토해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좀 포용적인 답변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실까요?
0: 저 외관에서는 뭐 평가할 만한 답변이에요.
1: 예.
0: 기존에 이른바 TK 쪽에 뭐 이 이제 정 의원은 뭐 통영 고성이니까 TK는 물론 아닙니다만
1: 예.
0: 어떤 뭐 저기 친윤 그룹의 어떤 핵심 멤버였으니까 그 당 기득권 인사치고는 상당히 진전된 답을 내놓긴 내놨습니다.
1: 진전된 답변으로 보시는군요. 네.
0: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는. 제가 거의 무슨 관상정이 다 됐습니다. 저 뭐 정치 배치는 한 번도 안 다뤄봤습니다만 이분들 생각 좀 알 것 같아요. 하도 만나기도 많이 만나봤고 평가도 많이 해봤고 옆에서 보기도 많이 봐서 그런데 정 의원의 생각, 정 원내대표죠.
1: 예.
0: 정 대표의 생각이 진실로 그게 담겨 있을까?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아요. 지금만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선거에 참평은 맞잖아요.
1: 예.
0: 민주당이가 12-4로 이겼지만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기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완패는 확실해요. 그건. 예.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건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걸 모면하고자 한 얘기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진전된 답변이지만 실질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3: 아니 이게 그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그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그 뒤에 가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해볼

0: 대해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맞겠다는 거고 복당 절차는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장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복당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서두를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원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원내에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넓어졌고 다음 전당대회 이후 장동욱 대표 체제가 끝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총선 이전 그 사이에만 복당을 하면 돼요. 그 시간이 여유 있게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0: 오히려 이제 친한계라고 지금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색깔은 조금 더 옅은 그런 이제 범친한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의원들이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는 누구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1: 예, 예.
0: 이걸 고민합니다. 근데 그런 저변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굳이 복당 문제 가지고 제명될 때처럼 여기 당내에서 실갱이를 벌이는 게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서두를 것 같지는 않아요.
1: 국민의힘 얘기니까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께 좀 구체적인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방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계라고 지칭되는 의원님들을 원내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식의 조금 포용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뭐 말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관상쟁이 얘기까지 피우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메시지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최창렬 교수님이 너무 좀 짜게 평가하고 계시는 걸까요?
2: 아니 저는 뭐 그 정 원내대표의 말을 예.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조금 다 포용하고 예. 화합 통합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 그 자체는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1: 예.
2: 다만 이제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장동혁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에 얼마큼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원내대표의 그런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동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된다면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한동훈 의원이 움직이면
1: 예.
2: 나중에 정말 바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내 복당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충돌할 게 아니라
1: 예.
2: 오히려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현재 보수 재건에 큰 흐름을 당 내외에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 원내 부대표단이나 뭐 이런 쪽에 한동훈계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1: 한동훈계가 참여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정도의 그 지금 의사가 나왔는데.
2: 저는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1: 비록 소수지만 들어갈 것 같다.
2: 들어가서.
1: 예.
2: 끊임없이 한동훈 대표 어떤 복당 문제라든가 한동훈 그렇죠. 대표 당내 예. 역할이라든가 보수 재건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공간을 일부러 찰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1: 예, 교수님.
3: 이게 말이죠.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장동혁의 사퇴예요.
1: 이게 너무 네. 장동혁 대표
3: 사퇴 안 하고 지금 뭡니까 본질을 놔두고
1: 예.
3: 가장 크리티컬한 건 놔두면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정 의원이 대단히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나오는. 발신 메시지가 바보 같지 않잖아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단 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1: 예.
3: 아, 통합하고 화합하겠다는데 정전식 의원 보고 자꾸 찌친이다 뭐 이렇게 저기 당내 주류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안 하겠다.
1: 예.
3: 근데 왜 당신들 화합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친한계가. 왜냐하면 본질은 장동욱 대표 지도부의 사퇴예요.
1: 예, 근데
3: 그걸 놔두고 지금 거기 원내대표 이렇게 뭔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세 분 다 비판이 있어서 제가 또 약간 B팀을 해보면 그런데 장동욱 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건 뭐 많이 확인된 방안. 그러니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대표 임기가 있고 뭐
3: 아니 근데 저기 과거에
1: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이건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3: 아는데 YSDJ 예. 보세요. 정치가 그런 겁니까? 그렇게 절차대로만 가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3: 그럼 그건 법률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지금. 정치를 얘기하죠. 정치를. 정치라는 게 의원들이 수도권 의원도 있고 아무리 다수가 TK 의원들이지만 이 사람은 나서야죠. 그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법률적인 절차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뭐 당원 당규상에 따른 절차로는 없죠.
1: 예.
0: 버티면.
1: 예.
0: 그러나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적

0: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장동혁 체제를 거부하고 흔히 이제 연판장 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판장 돌아가면 쉽지 않아요 버티기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당내에서 커지고 그런 상태에서 당원 총투표로 가면 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 예.
0: 때문에 그 일단은 지금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은 지금 이 투표관리부실 문제 때문에 그걸 당내에서 쟁점화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일단 일단락돼야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로 가겠죠.
1: 예. 끝나기 전에 민주당 얘기도 간략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3 지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 일어나고 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소한의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공감한다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의 약간의 그 기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감한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 어쨌든 선거는 이겼지만 예.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정청래 대표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권력 측면에서 봤을 적에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 아직은
2: 예, 그래서 예.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충돌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존중하면서 자기 준비는 계속 해나가겠죠.
1: 근데 대통령이 좀 해석하게 나름에서 좀 서운한 그 정청래 대표 듣기 좀 서운한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나 서운함 티를 낼 수 없죠.
1: 예, 서운한 표현이 있었다고는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0: 아니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 서운할 수도 있는 강한 예. 메시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대표가 패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운치 않은 승리의 책임을 당대표가 지는 건 당연한데 당대표만의 잘못이냐 하나하나 짚어보면 꼬꾸렇지도 않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언론이 자꾸 부추기고 예. 당내에서 이 당원들이나 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런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조금이라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순간에 전당대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준비해 왔던 대로 전당대회에 들어갈 수 있지 자칫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원들도 민주당의 어떤 구성원도 용납하기가 어렵죠.
1: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환송회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3: 지금 네 가지 퍼즐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가지 퍼즐 네.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3: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인가 그저께죠. 이 기자회견 때.
1: 예.
3: 이거 완전 정청래 대표 직격한 얘기예요. 이거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 대표가 당연히 아는 것이고 공감할 수밖에 없죠. 공감 안 한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게다가 거기 정청래 대표가 9번 참석했는데 이번 처음 10번째 불참했어요. 예. 환송행사에. 예. 그리고 참여정부 이래 국무총리가 이 환송행사에 참석한 게 처음이에요. 김석 총리가. 이건 명백한 메시지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일부러 그런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김석 총리 리더십을 완전히 띄워줬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각이 서진 것이고 전형적인 권력투쟁이에요. 정청래가 권력투쟁하는 거니까 그럼 나쁠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이 권력투쟁이라는 게 완전히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지금 잠깐 자막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만도 했다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이 짧다.
1: 예.
3: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1: 예.
3: 이거 완전히 지금 각 세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판 뜨자. 뭐 그런 얘기. 그러나 단지 이제 대통령 권력이 워낙 지금 임기 초기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각을 세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마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아마 친청 만청 친명 이른바 친청 그리고 명청 대전
1: 예.
3: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대전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3: 확연하게 가기 시작했다 이미.
1: 예.
3: 예, 그렇게 봅니다.
1: 전당대회 얘기 짧게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 뭐 연임 도전할 것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2: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이제 명픽했잖아요.
1: 뭐 그렇게 해석하는
2: 예, 예, 그건 뭐 있습니다. 분명한 예,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당원들하고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이제 최대의 관심이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민주당의 노선이 만들어질 것이냐
1: 예.
2: 유시민 씨가 얘기한 대로 ABC 그룹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넥스트 민주당의 중심으로 자리 잡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 사항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함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2: 그건 정청래 예. 또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대표되는 또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제 친노 친문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까지 민주당의 중심이었다면 뉴 이재명 그룹이 거기를 제치고 새로운 주류 세력을 와서 넥스트 민주당의 중심을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 결과는 그럴 텐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노선 투쟁이 전개되느냐 각자 유의미한 노선을 제출하고 예.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여부가 제가 잘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반대 이를테면 뉴 이재명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그룹은 예. 중도 실용 더 넓은 통합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경향성이 그리고 이른바 이제 구주류 세력은 더 강한 개혁 내란 청산 근데 그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노선 경쟁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나면 경쟁이 치열해도 그게 약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과 더 가깝다라는 식의 경쟁이 일어나면 저는 그 민주당이 더 강해지는 전당대회는 못 될 것 같아요.
1: 경쟁을 조금 더 좀 도식화 시켜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뭐 제가 좀 도식화 시켜보겠습니다. 뭐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이제 구민주당 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라는 표현 뭐 누가 좀 언짢게 들으신다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뉴 이재명 세력. 그럼 뉴 이재명 세력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0: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물론 네. 송영길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송영길 두 분 간에 어떻게 보면 협력과 연대의 기류가 흐르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예.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이제 초선 중심의 그런 어떤 기반이 있죠. 이게 이제 뉴 이재명 세력이고 또 당 밖에 혹은 지지층들 사이에 과거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거나 혹은 예. 중도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지지층으로 이렇게 포괄된 그런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1: 그러면 뭐 송영길 의원도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와 좀 연합을 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좀 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 출마한다면 그럴 것 같고요. 예. 출마 전에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최창일 예. 교수님. 민주당 전당대회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3: 저의 그 관전 포인트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1: 아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3: 글쎄 말이에요.
1: 예. 3분 있으면 3분
3: 쉬고 안 하면 시간이 애매하잖아 아, 예.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봐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런 그룹 조국도 전 그 그룹의 하나라고 봐요. 조금 예. 넓게 의원을 확장하면 그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하는 그 친노 친문이 아닌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이 투쟁이에요. 결국은 투쟁이고 예. 그 안에서 아까 노선 갈등 얘기하셨잖아요. 이른바 투 라인 스트러그래요. 노선 가지고 붙는 거예요. 중국 정치가 전형적으로 그래요. 권력 투쟁하면서 라인 가지고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있어봐야지 검찰개혁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관철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내부에서 강성 당원들이 이른바 1인 1표를 관철해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게 과연 통할 것인지. 요즘 대통령이 마음을 두기는 대통령의 권력이 통할 것인지 그게 저희 관전 포인트입니다.
1: 예. 네. 이거 절대로 시간이 남아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구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2: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예. 전 대표가 연대와 협력을 예. 얼마나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1: 만약 연대가 된다면?
2: 예, 그렇게 된다면 승산이 있는데 예. 그것이 제가 볼 땐 정교하지 못하면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
0: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네. 그 막상막합니다. 당심의 정청래, 명심의 김민석. 예. 거의 막상막하여서.
1: 당심의 정청래라고 보시는 거군요.
0: 당원들 기반은 예.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강합니다. 예.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결과 예측 못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3: 너무도 일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1: 한번 여쭤보고 또 시간 지나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 저도 지금 이 장담하기 어려워요. 예. 변수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가 더 확고해지고 당심이 이제 현재는 정청래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역시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쪽으로 간다면 전 김민석 총리에게 승산이 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은 반드시 교통정리가 있을 것이다. 이들 간의 갈등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향해서 불출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까지 발언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여러 견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초반부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오는 뉴스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분석들 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예,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임재성 오늘 진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미국 야후 스포츠가 선정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지켜봐야 할 스타 26명에 포함됐습니다. 26명 안에는 여섯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라민 야말 등이 포함됐는데요.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통산 여섯 번째 피파 월드컵 출전을 앞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아이슬란드와의 최종 평가전에 출전해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하며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장소까지 바꿔가며 우여곡절 끝에 치른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17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 한국인 빅리거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가 라거나의 세금 납부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며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KCC는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 벤피카가 마르코 실바 감독과의 계약을 발표하며 무리뉴 감독과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벤피카는 레알 마드리드가 1,500만 유로 약 264억 원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무리뉴 감독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벤피카의 발표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 역시 알바로 아르벨로아 감독과 사령탑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했다며 무리뉴 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여자 테니스의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가 2022년 US오픈 이후 4년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HSBC 챔피언십 복식 1회전에서 빅토리아 은보코와 팀을 이룬 윌리엄스는 니콜 멜리차 마르티네스, 에린 라우틀리프 조를 1시간 32분 만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월드컵이 정말 만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2: 예, 이제는 뭐 금요일 아침이면 우리가 월드컵을 정확히는 이제 뭐 목요일 밤부터 월드컵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1: 네. 네,
2: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데 첫 상대인 체코를 어떻게 이제 좀 격파할지 그런 관심도 가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과달라하라에서 체코전을 대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있을까요?
3: 일단은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에 이제 훈련 4일차 과달라하라 이제 현지 훈련을 이제 진행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네. 오늘 훈련은 처음으로 이 과달라하라 입성 이후에 비공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훈련 초반 15분만을 공개를 해왔었는데 홍명보호가 체코전을 이틀 앞두고서 훈련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좀 더 훈련 집중력을 높였고요. 오늘 뭐 현장에서 제가 이제 뭐 들은 그런 이제 소식으로는 이 훈련장 주변에 군인과 경찰들이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주하면서 이제 취재진의 접근도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2: 네.
3: 아무래도 전면 비공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제 체코전을 대비한 어떤 이 세부적인 전술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난달에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에서 이 상대의 거친 태클에 오른쪽 발목을 다쳤던 배준호 선수는 아직까지 네. 팀 훈련에 합류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배준호 선수의 몸 상태를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 이 추세로 간다. 보면은 네. 체코전 출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배준호 선수는 뭐 지금까지 훈련을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2: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사전 캠프 기간에도 배준호 선수가 이제 전술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 회복에 집중을 했었는데 과달라하라로 이동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공개 훈련 때도 직선 러닝 그리고 사이클 쉽게 말해서 좀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온 모습이지만 뭐 방향 전환을 급격하게 한다든가 충돌이 동반되는 전술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실전에 이제 배준호 선수를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배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생애 첫 월드컵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됐을 텐데 일단은 첫 경기 출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재활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첫 경기가 체코입니다. 금요일 네. 11시부터 시작일 텐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큰 신장을 이용한 세트피스가 네. 강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한 훈련이 집중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3: 네, 체코 선수들의 이 면면을 보면요. 26명 최종 엔트리 중에서 키 190cm 이상인 선수가 11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신장만 186cm 정도 네.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높이를 앞세워서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 그리고 최근에 치렀던 평가전에서 세트피스에서 특히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팀이 오늘 비공개 훈련 과정에서도 체코가 강점을 보이는 이 세트피스 상황을 대비해서 공격과 수비 모두 반복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 네.
3: 아무래도 이 공중볼 경합이라든가 그리고 공중볼을 다툰 이후에 이 세컨볼을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점검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네.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베이스 캠프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비공개로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2: 그렇죠. 이 댈러스의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아마 체코도 비공개 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3: 네.
2: 이제 비공개 훈련을 마친 이후에 현지 시간 10일에 과달라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적응을 빠르게 마친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과 이제 훈련을 통해서 결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 체코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3: 네.
1: 그러면 체코는 하루 전에 오면은 하루 정도?
2: 그렇죠. 네.
1: 고지대 훈련을 하고서 이제 경기에 나서는 거잖아요.
3: 네.
1: 이 부분은 우리한테 매우 유리한 거 아닌가요?
3: 아무래도 우리가 3주가량 이 고지대

0: 해에서 미국 이 솔트레이크 시티부터 해서 지금 현재 멕시코 과달라하라까지 해발 1500m 안팎의 고지대 훈련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체코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 고지대 관련해서 이 체육 분야 전문가분한테 좀 문의를 해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체코가 이렇게 이제 경기를 이제 치르는 게 과연 뭐 이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몸이 반응하기 전에 좀 이게 치고 빠지는 일명 이 단기 침투 전략이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 고지대에서 내가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라고 이제 반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미리 이제 체코 선수들이
1: 몸이 깨닫지
0: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루 전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서 일단 경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저지대 평지에서 이제 회복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제 체코 선수들이 나선다는 그런 계획인데 아무래도 또 이 경기 중간에 있는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있죠 이 물 보충 휴식 이런 부분들도 이번 이 월드컵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는 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술 운영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의 대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또 분석도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
2: 그렇군요. 어설프게 고지대 훈련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바로 직전에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0: 네네.
2: 자, 우리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과달라하라에 먼저 가 있죠?
1: 고지대에 먼저 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영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체코전의 관전 포인트 승부처는 경기 후반 막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가 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지대라는 변수를 최대한 좀 무시하는 전략을 택하고는 있지만 경기 후반쯤 되면은 분명히 영향이 올 것이고 그때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기회가 많이 갈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변수라면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체코전이 열리는 날 태풍이 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중전으로 치러지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롱볼 축구를 선호하는 체코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에 영향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날씨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이 보이고 그렇게 돼서 계속 롱볼을 가져간다. 이거는 체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세트피스가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도 많이 하지만 실점도 많이 하는 팀입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세트피스에서 득점 양 팀 다 득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대표팀이 오늘 비공개 훈련했는데 세트피스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코전 심판도 결정이 됐습니다.
0: 네 어제 국제축구연맹이 한국과 체코 경기 주 부심 그리고 VAR 주 부심까지 모두 이제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 경기 주심은 이집트 국적의 아민 모하메드 주심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2013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해서 2017년부터 FIFA 국제 심판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두 경기의 주심으로 나섰는데요. 당시에 이제 두 경기에서 평균 경기당 평균 20차례 파울을 불었고 총 5차례 옐로 카드를 들었습니다만은 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심판의 성향을 본다면 휘슬을 최대한 아끼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굉장히 경기에 이제 관여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또 성향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또 경기 운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2: 네. 자, 저희가 내일도 축구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체코전 전망을 비롯해서 월드컵 소식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야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순위표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0: 네, LG 트윈스가 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승률 6할 1푼 7리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섰고요. 한 경기 반차로 KT 위즈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3, 4, 5위를 각각 자리하고 있고요.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가 6위와 7위 그리고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 키움 히어로즈가 각각 8위, 9위, 10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기아가 어제 주말 3연전 수입을 달성하고 홈으로 간 하나를 이겼습니다.
0: 네.
2: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 김도영 선수 날이 더워지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1: 그렇죠. 이제 사실 미세하게 좀 타격폼을 이번 시즌 앞두고 조정하면서 스타일의 변화를 좀 꿈꾸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제 경기에서 또 홈런을 터뜨리면서 두 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시즌 19번째 홈런을 터뜨렸거든요. 기존까지는 홈런과 도루를 병행하는 다이나믹한 플레이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마치 좀 최정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최정 선수도 젊을 때는 홈런 도루를 같이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홈런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마도 김도영 선수도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김도영 선수도 이제 물론 타선에서 잘해주고 있고 사실 황동화 선수가 거의 뭐 5월 내내 경기 5월 MVP를 노릴 정도로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어제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쳤는데 황동화 선수를 보다 보면 뭐 페스트볼 구속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변화구가 엄청난 것도 아니지만 멘탈이 좋습니다. 뭐 나한테 강한 선수도 있고 약한 선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내 피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멘탈리티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하는데 황동화 선수의 호투도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주중 3연전 중에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섯 네. 경기 모두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0: 네, 먼저 어제 김도영 선수가 이제 현재 홈런 선두 네.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LG 트윈스의 이 오스틴 선수가 지금 또 오늘 또 홈런포를 가동한 이 소식을 또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SSG와 LG의 잠실 경기 이 경기 굉장히 지금 타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LG가 7-5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리드를 잡는 데는 오스틴 선수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예, 1회 말에 솔로 홈런을 때린 데 이어서 5회 말 이제 SSG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말루 홈런을 쳤습니다.
1: 와, 그러니까요.
0: 그러면서 김도영 선수와 함께 19호 홈런, 그러니까 홈런 현재 단독 공동 선두로 치고 올라선 상황이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과 KT의 경기 2위와 3위 팀의 대결이죠. 이 경기는 이 KT가 6회 말까지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경기를 이제 치렀습니다. 먼저 넉점을 이제 뽑아내면서 상당히 좀 오늘 KT의 좀 완승이 예상이 됐는데. 6회까지 삼성 타선이 이 KT 선발 사우를 상대로 해서 안타를 한 개도 못 뽑았거든요. 그런데 7회에 이 사우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이재현 선수가 또 석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1: 그러니까요.
0: 현재 7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KT가 4-3으로 근소하게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부산 사직 경기. 이 경기도 6회까지는 0-0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가
1: 네.
0: 롯데가 6회 말에 집중타를 이제 터뜨리면서 대거 석점을 뽑아내면서 7회 초 현재 롯데가 3-0으로 앞서 있고요. NC와 키움의 고척 경기 8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NC가 2-0으로 앞서 있고요. 기아와 한화의 대전 경기 이 경기에서는 한화가 1회 문현빈 선수의 이제 석점 홈런을 이제 터뜨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7회 초까지 4-0으로 한화가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 네. 자 기아의 선발 시라카와 선수 오늘 선발인데요. KBO 리그 복귀전이자 기아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또 홈런을 맞았네요.
1: 그렇죠. 근데 홈런은 물론 맞을 수 있는데 그 네. 과정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볼넷 연속해서 볼넷을 내주고 홈런을 맞았다는 점. 그래서 네. 오늘 소환 이닝이 3과 3분의 2 이닝밖에 되지 않는데 투구수가 98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넷이라든가 투구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긴 이닝을 가져가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반면에 한화의 오웬 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6과 3분의 2 이닝 던지고 있는데 투구수가 81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사사구도 없고요. 화이트 선수가 결국 투수의 가장 큰 덕목이 볼넷을 줄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한화 역시 그 기아의 주중 3연전에 따라서는 4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그렇죠.
2: 한승부 한승부가 중요합니다.
0: 네. 현재 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와 내일 경기를 만약에 잡는다면은 4위권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 네.
0: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뭐 문현빈 선수가 이제 홈런을 때려내고 이제 리드를 이제 잡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강백호 선수와 노시환 선수가 아직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1: 네. 네,
0: 중심 타선에서 조금 더 지금 분발을 해야 되는 한화 타선의 상황입니다.
2: 네. 자, 3위 삼성도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상대는 2위 KT인데요.
1: 네.
2: 사실 삼성이 선두를 바라보는 건 물론이고 떨어져 있더라도 격차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1: 네.
2: 살짝 벌어진 게 사실이에요.
1: 특히나 오늘 경기는 이제 상대가 2위인 KT이기 때문에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우어, 원태인 두 선수 다 호투를 펼쳤는데 사실 그전까지 사우어 선수는 노히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우어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이재현 선수가 석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결국에는 이 홈런 홈런이 많이 터져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두 점 정도의 점수는 뭐 홈런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LG는 꾸준하게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모습입니다. 네. 강팀은 강팀이에요.
0: 맞습니다. 네. 결국은 다시 또 선두로 이렇게 올라섰는데요. 어제 이 SSG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 임찬규 선수가 5이닝 동안 1실점 호투를 했고요. 특히나 LG 역대 투수 최다 탈삼진

0: 통산 1146개 삼진을 잡아내면서 또 이 기록도 상당히 좀 빛났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로 올라온 이 웰스 선수가 5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김영우, 리오스, 김진성 이 중간 개투진이 일단은 지금 무실점으로 지금 잘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웰스 선수가 오늘은 초반에 좀 5실점으로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중간 개투진이 지금 힘을 내면서 또 LG가 이제 또 역전을 하는데 또 좀 보탬이 되는 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1: 네. 자, 반면에 롯데 팬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만약에 계신다면 6연패입니다. 지금 다행히 3대 0으로 이기고 있긴 해요.
2: 네. 근데 어제 경기에서 참 그 소위 말해서 땅볼이 네. 홈런이 되는 상황이 네. 나왔잖아요. 연속해서 에러가 3개가 나오면서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뭐 투타도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인데 수비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어제 경기 그 상황은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2: 그러니까 말이죠.
1: 20초 딱 그 기사 제목이에 20초 안에 선취책 3개.
2: 그렇습니다.
1: 경기 내용을 보면은 네. 진짜 그 약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어제 뭐 그 실책 상황도 그렇고요. 네. 뭐 지금 워낙 이 롯데가 올라갈 듯 하다가 계속 연패의 늪에 빠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심 타자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 또 뭐 에이스급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좀 이 팬심도 좀 돌아섰다 이런 좀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올스타 팬투표 1차 중간 집계에서도 롯데 선수 선수들이 지금 한 명도 베스트 이 12에 좀 뽑히지 않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지금 6명이 들었고도 심지어 네. 윤동희 선수가 드림몬스타 최다 득표 기록했는데 올해는 좀 완전히 다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NC와 키움도 분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주중 3연전 맞대결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오늘은 뭐 구창모 선수가 등판했기 때문에 NC는 꼭 잡고 가고 싶은 경기였을 텐데 오늘도 구창모 선수가 6이닝 동안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무사사고 피칭을 보이면서 6이닝 무실점으로 NC의 2대 0 리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축구에 밀려서 살짝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네. 내일 야구 대표팀 명단이 나옵니다.
0: 네, 아시안 게임을 뛸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는데요. 이 기존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하고는 조금 다른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네. 또 이 메이저리그 구단 차출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정우 선수가 오늘도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한국 빅리거의 역사를 썼습니다.
2: 아, 기본적으로 뭐 여기쯤에는 멀티히트 아니면 성에 안 차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오늘도 이제 3타수 2안타를 때려내면서 종전 빅리거 최다 기록이었던 16경기 추신수와 김하성 선수의 기록이었는데 경신을 했습니다. 오. 이 안타 오늘의 안타로 이 두 선배를 넘어서면서 한국인 빅리거 역사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게 됐는데요. 이제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아시아 타자 역사상 최다 안타 기록 또 이제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연속 경기 안타 같은 경우는 이치로가 2009년에 세웠던 27경기 연속 안타 기록이 있습니다.
1: 멀긴 멀군요. 근데.
2: 멀긴 멀지만 네. 그냥 좀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정우 선수의 최근 페이스 너무 좋아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도 신기록이긴 하지만 네. 구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기도 해요.
3: 아, 이게 그 뉴욕 자이언츠 시절까지 이제 함께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이 자이언츠의 이 126년 전체 역사를 다 포함해서 보면은 일단은 이 11경기 구간에서 27안타 이상을 기록한 게 1953년 화이티 로크맨 이후에 73년 만에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21세기 기준으로는 이 뭐 관련 기록은 구단 역사상 뭐 유일무이한 대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에는 지금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헌액된 이 전설적인 타자죠. 빌 테리 또 뭐 에드 라우시 이런 정말 전설적인 이런 이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네. 이 자이언츠의 새로운 역사를 이정우 선수가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1: 네. 아, 쉬고 온 게 약이 된 것 같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복귀한 이후에 네. 진짜 보란 듯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2: 본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쉬면서 물러 한 발 물러나서 보니까 그동안 좀 시야가 좁아졌던 것도 이제 보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냥 쉰 건 아니고 새로운 피칭 머신인 트라젝트 아크를 좀 도입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계를 활용해서 스윙을 실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 투구 모션을 그대로 좀 차용해서 공을 던져주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 투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쉬는 동안 사실 타격의 기본이라고 쓰는 타이밍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맹활약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또 그 소속팀 샌프란시스코의 성적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3: 아,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오늘도 워싱턴한테 3-6으로 패하면서 네. 시즌 승률이 4할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할 9푼 7리 그러니까 27승 41패에 그치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서부지구 선두에 나서고 있는 LA 다저스와 승차가 16경기 반차 또 그리고 공동 2위의 애리조나 샌디에고와 또 8경기 차입니다. 조금 지금 뭐 물론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을 야구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좀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입니다.
1: 네. 16경기 반차. 네. 그 뭐 샌프란시스코가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다저스의 독주이기도 하거든요.
2: 네, 저희가 항상 이 코너 할 때마다 성적을 보면은 좀 접전이다. 샌디에고가 추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3: 맞습니다.
2: 네. 아마도 그 중심에는 이 두터운 야수진 있지 않을까. 뭐 1루에는 프레디 프리먼, 무키 베츠, 먼시까지 내야가 이미 화려한데 사실 김혜성 선수가 빠졌으면 그 공백이 우리 입장에서 좀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날 정도로 뭐 프리랜드, 미겔 로아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산티아고 에스피날 선수가 2루 포지션을 잘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로츠 감독도 에스피날 선수가 3루, 2루 유격수를 모두 볼 수 있는 자원이고 이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극찬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혜성 선수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김혜성 선수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스피날 선수처럼 투입됐을 때 본인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좀 빠르게 소화해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른 빅리거 김하성 선수하고 송성문 선수는 요즘 어떤가요?
3: 아, 김하성 선수는 일단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도 결국 결장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지금 이제 벤치에서 결국은 경기를 이제 마친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뭐 주전 자리는 뭐 일단은 둘째 치고 지금 트레이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만 해도 애틀랜타의 확실한 내야 자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김하성 선수와 관련한 이제 주변 상황은 꽤 부정적인 그런 지금

0: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 오늘 3경기 만에 선발 출장했습니다.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5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네. 되면서 송성문 선수의 시즌 타율은 1할 9푼 4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 소식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2: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또 야마구치 선수를 잡아내면서 인도네시아 오픈 6연패 성공을 했고요. 프로배구에서는 이제 새로운 구단이죠. 수비 창단을 하면서 초대 사령탑으로 김세진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0: 여기에다가 또 이제 프랑스 오픈 테니스

0: 러시아 국적의 2007년생 미라 안드레예바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네. 자, 숲스퍼스 드디어 정식으로 등록이 됐고 김세진 감독이 현장으로 복귀를 하네요.
2: 맞습니다. 이 경기운영본부장, 해설위원 다양한 직책을 하다가 7년 만에 사령탑으로 현장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런데 김세진 감독에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선수단 구성도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연고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아있고 코치진 인선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세진 감독 물론 스타플레이어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숲의 수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존속 여부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네. 그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또 멋진 일곱 번째 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PD,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밤까지 일부 중부 지방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내륙 쪽이 되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곳에 따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5에서 40mm가량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경북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내일과 모레 전국 거의 모든 곳이 오전부터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해 오후 3시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붉은색 단계인데요.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 농도도 내일 오후 대부분 나쁨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이 13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되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26도, 오늘과 거의 엇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부산이 27, 대구 29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조금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에서 29도 분포인데요. 이제 점차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의 오름세가 약간씩 드러나겠습니다. 금요일은 서울이 28도, 토요일은 29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부터 다음 주로 쭉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이번 선거에서 투표지 부족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었던 사실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1: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진 입력 잘못으로 1,1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결과값의 입력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선관위가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한 겁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의 속지에 투표소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최종 전산 입력을 앞두고도 오류를 걸러내야 했지만 역시 놓쳤습니다.
3: 3투표국으로 적혀야 될 게 1투표국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1투표국으로 계속 개표가 진행됐던 거죠. 1투표국의 내용에 3투표국의 개표 내용이 입력이 된 것입니다.
2: 결국 선거 다음 날 아침에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되며 전산 입력이 차단돼 수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결과를 제대로 입력했어도 1,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19표 더 좁혀질 뿐이라며 당락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즉시 수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빨리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2: 그러면서도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개표 오류에 대해선 후보 쪽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0: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게 부족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에선 투표지 배분에 실패한 게 진짜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내부 문건입니다. 중앙선관위 지침대로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하라고 정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잠실 3동과 4동은 60%로 더 많이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아 본투표율은 높을 가능성에 대비했던 겁니다. 선거 당일 어땠을까? 잠실 4동 5, 6, 7 투표소에선 용지가 부족해 줄이 늘어섰고 특히 7 투표소에선 1시간 이상 3차례나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잠실 4동 7 투표소, 선거인수의 60%를 인쇄했다면 1,921장이 배부됐어야 하지만 실제 배분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500장 넘게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전체에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가 4만 2천 장이 넘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주먹국으로 배분에 실패했던 겁니다.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세 대응
6: 조현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4: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이유, 결정권자, 부족 사태의 원인 등으로 조사 대상도 정했는데 활동 기한은 열흘 뿐이고 강제 조사 권한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채용 비리 때도 자체 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이행은 미흡해 이번엔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선관위 행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오늘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정권 침해를 항의하는 차원의 시민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걸 넘어 체육단체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에 폭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7: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참가자 사이의 날선 대화가 오갑니다.

0: 집회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을 막으면서 입주체육단체 10여 곳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거의 업무에 터져서 내가 빼앗겼다. 거의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쌍욕을 먹어야 되는지.
0: 핸드볼 경기장 입주체육단체들은 호소문을 내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크다며 집회 측에는 최소한의 협조를, 정부에는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한 고성도 계속됐습니다.
2: 공무원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증명됐죠?
0: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집회 참가자들의 계속되는 폭언과 조롱에 내부 불만이 고조되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3: 부실 선거를 확인하고 입증할 법적 절차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법원이 잠실 투표소에 가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투표소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선거 물품이 발견됩니다.
5: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4: 그중 겉면에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인은 두 배가 조금 넘는 3800여 명. 선관위가 지침과 달리 선거인의 50%보다 적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상자와 내부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잠실 투표소로 향한 재판부.
6: 용지 확보하셨나요? 용지 보관함.
4: 20여 분 동안 진행된 현장 검증에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7: 투표소로 사용됐던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현재는 깔끔하게 치워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4: 선관위는 해당 상자를 당일 수거했다면서도 보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현장 검증에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상자를 폐기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8: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9: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8: 버렸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4: 법원은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해당 상자에 대한 소재지 특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3: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같은 색 점퍼를 맞춰 입고 연단에 오르는 이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나선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입니다. 60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전북, 전남, 충북 등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인 1표 원칙의 훼손이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11: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분명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하고자.
10: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60항쟁의 기억도 소환했습니다.
12: 39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참정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10: 특정 진영의 개입과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외쳤습니다.
13: 섣불리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선관위 측이나 다양한 언론이나 이러한 분들의 입장을 조금 투명하게 제시를 하면은
14: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치권과 관련 없이 저희의 독자적인 입장으로서 표출돼야.
10: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감시기구 설치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3: 선관위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선관위 안에선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업무량은 엄청난데 인원은 적어서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단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함께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우한솔 기자입니다.
0: 선관위 직원들, 반성이 우선이라면서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내부 게시판에 토로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민원은 급증하고 지자체는 못하겠다 아우성이다. 장소 확보도 안 되고 장비도 시설도 우리 것이 없다. 사고가 안 날 수 없단 겁니다. 투표용지 50% 인쇄는 전국이 동일했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유독 문제가 터진 건 결국 인력 때문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13명, 관할 투표소는 146곳. 투표용지 모자라단 얘기에 보관하던 7종류 예비용지를 투표소별로 준비하고 옮기고 동시에 다른 투표소 민원까지 이 인원이 처리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투표 다음 날 개표하자, 업무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가 과중한 업무에 한몫한다는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15: 우리 흐름상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인력 싸움이었고.
0: 선거철 선관위 휴직자 증가 추세 속에 이번 사태로 일반 공무원들의 선거 지원 참여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 당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3: 더 이상 선관위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 선거관리제도 전반을 손보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팀을 만들어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 재선거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선관위가 자체 진상규명에 나선 날, 민주당은 아예 제도를 바꾸자며 당내 TF를 띄웠습니다.
17: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8: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17: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16: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넘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의 조직 개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게 어렵다면 개헌 추진 가능성도 다시 꺼냈습니다.
19: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18: 송기현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단장입니다.
19: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1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됐다면서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 선관위가 스스로
1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20: 불법을 인정하고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는 것이
16: 필요하다면 재선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당 차원에선 일단 부정선거 주장에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21: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그 프레임 시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2: 더불어민주당에선 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에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반성과 성찰을 언급하면서도 공관은 백서로 평가받겠다고 하자 곧바로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23: 선거 뒤 첫 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몸부터 낮췄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반성과 성찰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구체적 평가는 백서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24: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23: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반성과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25: 국민과 당원은 지도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지도부로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저희 도리라고.
23: 당 안팎 일부에서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 정 대표는 민심을 앞세우며 응수했습니다.
24: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23: 그런데 이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했던 말이어서 현 정부 염두에 둔 중의적 표현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나 당무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 생중계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도부에 불만 제기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모레 당원들이 많은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2: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벨기에에서 유럽 순방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직전보다 9%포인트 넘게 떨어진 결과가 나오자 현지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한 바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협력 강화와 동반성장, 미래세대 교류 促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대변인입니다. 마련하고 미래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향후 양국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의 3대 교역 파트너인 EU 측과도 정상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5: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유럽 외교를 본격 가동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파트너로서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뤼셀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2: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은 급격한 개혁보다 안정과 통합에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6: 3파전이 펼쳐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 도로 친윤당이 될 거냐? 통합이 우선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맞섰습니다.
7: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이
18: 국민의 김도 의원입니다.
7: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9: 이 언합하다 언합하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결국은 프레임 아니냐.
26: 개파가 우세졌다라고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데는 제가 적임자 아닙니까?
6: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정점식 의원이 7표 차로 김도읍 의원을 꺾고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27: 총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6: 삼선 의원 정신임 원내대표는 옛 친윤계이자 장동혁 지도부 정책위의장을 지낸 당권파로 분류됩니다. 의원들은 과감한 노선 변화를 예고한 김도읍 의원보다 통합과 안정 속의 변화를 내세운 정 의원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당 안팎 예측과 달리 박빙 대결이 펼쳐진 데엔 장동혁 지도부 변화를 바라는 표심이 적지 않았던 걸로 풀이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당대표 거취 논란에 대한 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8: 증거를 진걸로 인정하지 않으면
18: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28: 그때부터 이제 정신승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9: 특정인을 위한 그런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6: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엔 한 의원을 보수의 한 축이라 평가하면서도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3: 국정원이 태국에 있는 마약 원료 창고를 급습해 무려 7억 명분의 원료를 압수했습니다. 우리 당국의 마약 단속이 이제 해외에서도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9: 물류 창고가 빼곡한 태국의 차오프라 야강. 선착장 한편 창고 밀집 지역으로 승합차들이 들어서더니 국정원과 현지 단속반 요원들이 한 창고 앞에 모여듭니다. 창고 안에 수북이 쌓인 크고 작은 포대들. 안에 든 건 염산, 황산, 아세톤, 바로 마약 원료들입니다. 산업용 자재로 위장 수입된 것들입니다. 태국 정부와 우리 국정원이 함께 급습한 현지 창고는 모두 10곳, 마약 원료 물질 50톤을 압수했습니다.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 야바 등으로 만들어 7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태국 정부와의 이번 수사 공조는 지난 4월 국정원이 태국의 마약왕 타파난을 서울에서 검거하며 시작됐습니다. 마약 유통으로 약 19조 원을 번 거로 추정되는 타파난은 그동안 50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10여 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타파난은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들여와 태국 내 창고에 보관했다가 미얀마,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마약을 제조해 한국 등 아시아에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 태국 총리입니다. 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보 공유와 주요 마약 밀매 건물의 신병 인도와 관련해 전폭적 협조를 받았습니다.
29: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3: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총체적 용접 불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용접공 4명은 모두 무자격자였습니다. 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손민주 기자가 입수해 보도합니다.
29: 타설 작업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붕괴 원인은 총체적 용접 불량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48m 길이의 철골과 지지대를 이어붙여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용접 탓에 주기둥을 대각선으로 받치던 사선재가 타설 중에 떨어져 나갔고 균형을 잃은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겁니다. 사고 한 달 뒤 경찰이 초음파로 성능을 검사했더니 용접 불합격률은 무려 89%에 달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최소 7차례 검사를 거치면서 불합격 부위가 나올 때마다 몰래 먼저 보수한 뒤 정식 검사를 받는 식으로 합격률을 조작한 겁니다. 용접공들은 공기 압박에 못 이겨 철근을 덧대 용접하는 등 비정상 시공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심지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4명은 모두 무자격자였습니다.
0: 보통 붕괴가 되더라도 접합 부위에서 저렇게
18: 정찬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0: 두부 잘리듯이 정확하게 잘려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100% 용접 불량이다.
29: 시공사는 하청업체가 전담해 몰랐다고 발을 뺐고 감리업체 측은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소민주입니다.
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수십억 원어치를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가짜 의사를 만들어 광고했는데요. 식품 광고에 의사가 나오는 건 불법이란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일임 기자입니다.
4: 아예 확실한 변화를 중년의 성형외과 의사가 등장하는 짧은 영상.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합니다.
8: 단순한 항상화제가 아니라 노화 세포 자체를 제거하고
4: 해당 제품은 9개월간 약 65만 개, 81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의학적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의사 역시 AI 기술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럴듯한 모습과 말에 소비자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저분들이 제 의사인가 싶기도 하고
11: AI 의사예요. 진짜 의사가 아니고 혹시 눈치를 채셨어요?
10: 전혀 못 쳤습니다.
12: 의사가 하면 더 믿음이 좀 가긴 가는데 아니 우리 의사가 나와서 진짜로 의사가 나와서
13: 하는 줄 알았죠. 정말
12: AI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현행법상 의사가 광고에 나와 직접 식품을 추천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AI로 만든 가짜 의사까지 내세운 식품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됩니다.
14: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행정조사, 특사경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운영해서
4: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3: 경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공수처가 설립 이후 처음 공직자에게 실형이 나왔다고 자랑했던 사건이었는데 공수처 잘못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5: 수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17: 공수처 1호 인지수사였던 현직 경무관 뇌물 사건. 올해 2월 1심은 7억 원대 뇌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모 경무관에겐 징역 10년,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0: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거 맞습니까?
17: 그런데 지난달 공여자 김 씨가 돌연 석방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배경엔 공수처 실책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검사는 반드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문서 발송만 3차례, 보석 신문 일정도 2차례나 변경했지만 공수처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공수처 검사들은 출석조차 안 했습니다. 결국 검사 반대 의견 없이 김 씨 주장만 듣고 석방을 허가해야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석이 정

0: 정해진 뒤에야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 사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2: 김경수 KBS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설립 이후 첫 부패 공직자 실형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던 공수처. 문서 수발 담당자의 실수로 법원 문서가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담당자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3: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에게 새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엄마 판다가 넷째를 낳는 데 성공한 건데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거라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진통을 느낀 듯 뒤척이는 아이바오. 두 시간의 진통 끝에 고개를 숙으려 아랫배를 핥던 순간 아기 판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탄생을 알립니다.
5: 아기 판다는 매우 건강하고 활력이 좋으며 울음소리도 매우 우렁찼습니다. 맨눈으로 봐도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출생 다음날 아기 판다의 건강검진과 체중 측정을 진행했고 결과 체중
4: 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출산입니다.
6: 루이후이는 이제 쌍둥이라서 둘이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랐지만 우리 또 지금 태어난 친구는 혼자서 엄마 젖을 다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푸바오처럼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4: 가임기가 1년 중 하루에서 사흘 정도에 불과한 판다. 아이바오는 지난 2월 러바오와 자연 교배에 성공한 뒤 최근 임신 가능성을 보여 집중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중 판다 보전 공동 연구를 위해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한국에 온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7: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의 보존 연구와 또한 보존 교육 등 동물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아기 판다는 적응 기간을 거친 뒤 6개월쯤 뒤 공개될 전망입니다. 한편 먼저 중국으로 간 푸바오에 이어 루이, 후이 쌍둥이도 올겨울 중국으로 반환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방송, 인터넷,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급반등한 코스피가 4%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8,0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어가자 정부는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섰습니다.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당 이득 규모를 넘어서는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차전지 열풍을 악용해 허위 공시로 주가를 900% 띄운 뒤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RF세미 전현직 대표이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믿기로 노인 등으로부터 110억 원가량을 가로채는 등 코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76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카카오 노동자비,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창사 20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 원로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표적 반독재 민족 시인으로 꼽히는 고 김남주 시인 등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죠. 국민들은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왔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쟁취했는데요. 오늘은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국가는 국민의 존엄을 지키고 있을까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사람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생인 박래전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민주화운동 유가족, 국가폭력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인권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6월 10일이 됐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특히 동생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예, 동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벌써 떠난 지가 몇 년 됐죠?
1: 38년 전 일입니다.
0: 그러니까 1988년 6월.
1: 네.
0: 6월에 당시 숭실대학교 학생이었던 걸로.
1: 인문대 학생회장 하다가.
0: 예, 맞아요. 예. 예. 아, 그때 이제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분신을 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이제 사실 당연히 잊을 수 없죠. 그래서
0: 그렇죠.
1: 그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서부터 이게 광주 그 5.18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좀 그랬고요.
0: 네네.
1: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허튼 말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건데,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게 제 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88년에 이제 광주 학살 원흉 처단 뭐 이런 걸 외치면서 죽었는데, 당시 이제 노태우 의관 광주 학살 원흉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저희 그 동생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인생을 이제 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그전에는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유가족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0: 네네. 네.
1: 그랬을 때 그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수선 어머니께서 이제 안내하셔갖고 유가족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0: 예.
1: 거기 한번 나와봐라. 유가족협의회가 이제 민가협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이제 거기는 구속자 가족들이 모인 데고, 유가협은 유가족협의회니까 그 열사들이나 이런 그 운동하다가 이제 희생되거나 뭐 자결해서 떠났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나들게 됐었고, 특히 이제 88년도 10월 달부터 그 박정희 때 그 전두환 때 그 저기 그 의문사 당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걸 지원하면서부터 이제 인권운동,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범죄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인권운동을 좀 해왔었고,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떤 정치적 이런 상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인권운동들도 좀 결을 좀
1: 그쵸.
0: 달리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직접 세우셨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1: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또 인권단체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0: 네.
1: 이게 인권단체들이 너무 그 열악하거든요. 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을 좀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인권단체들을 그 성장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인권활동이 긴급하게 또 필요한 뭐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세절역 쪽에 6호선 세절역 근처에 이제 그런 스테이션 사람이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권단체는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1: 인권단체들은 사실 이제 재정적인 독립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를 감시해야 되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다 이런 게 있고 또 기업들도 인권 침해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뭐 그러니까 기업을 또 감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업의 돈도 안 받겠다 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기업들이거든요.
0: 예.
1: 기업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리어 기업은 인권단체 하면은 좀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지원이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시민단체들 같은 이제 시민들도 사실 인권운동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좀 말랑말랑한 데 같은 데 있잖아요.
0: 어떤 내 관심사.
1: 네, 내 관심사가 있는데 이런 데들 저기 하지 인권 침해 그런 쪽으로는 그 관심이 별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0: 그렇겠네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네. 독립적이어야 네. 하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당장 또 내 문제가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오기도 좀 어려운.
1: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성 단체들 같은 경우들은 많이 그래도 재정지원인 지원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0: 예.
1: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이렇게나 저렇게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인권자는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뭐 아주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지원도 하고
0: 네.
1: 그 활동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넓은 범주에서 보자면 모든 게 다 인권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1: 굉장히 될 텐데.
0: 그렇죠.
1: 예.
0: 45년 동안 찾고 지키기 위해 애써온 그 박 이사님이 애써온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사람이 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0: 네.
1: 차별방하거나 뭐 이렇게 혐오당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좀 이상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인권 운동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를 가장 가로막았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었던 거죠. 국가가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인권 운동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발전에 의해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불평등 문제라든지 그 혐오 차별의 문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사람 말고도 여러 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1: 야, 인권자 사람 말고도 예, 그렇죠.
0: 네, 어떤 곳에 활동 중이십니까?
1: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그 4.16 재단,
0: 네, 네.
1: 그리고 4.16 연대 이런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요. 4.16 재단은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단체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 만들어진 게 공익 활동가 사회적 협동 조합이라고 있거든요.
0: 네네.
1: 거기 동행의 이사장을 또 맡고 있고
0: 예.
1: 등등과 있습니다.
0: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1: 그래서
0: 지금.
1: 저 인권 단체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 활동가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저에게 그런 시민활동가들 공익활동가들이 그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데가 또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국에 지금 조합원이 공익활동가 3천 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재원도 만들어야 되고
0: 네.
1: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인권운동 하시는 분을 교육도 해야 되고 지원도
1: 예.
0: 해야 되고
1: 예.
0: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학생운동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예, 뭐 학교 다니면서 또 옥살이도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80년대 상황은 저도 80년대 예. 중후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 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였잖아요.
1: 그쵸,
0: 그 당시는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학생 그 캠퍼스도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요. 예. 거기서 앞장서서 나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그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재수해서 1981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0: 네.
1: 저는 이제 광주에서 그 5.18 그게 그렇게 참혹하게 그 우리나라 군인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줄 몰랐었어요.
0: 예.
1: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소문으로 이렇게 듣던 게 이렇게 뭐 자료나 이런 걸로도 확인도 되고 광주에서 살다가 올라온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와, 너무 그 화도 나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그랬는데도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기였던 거에 대한 부채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그 5월, 1980년 5월 27일 날 그 도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어갈 줄 알면서도 그 도청을 사수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 도저히 전두환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는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독재 정권 물리치고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 지금은 많이 달라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0: 네,
1: 그런
0: 네.
1: 전 우리 이제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지식인의 역사적인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오고 뭐 그랬었고
0: 예.
1: 그렇게 해서 의식화된 거죠. 이렇게 네. 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1학년 때 그 11월 25일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막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학생운동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었습니다.
0: 네.
1: 그때 10월 20일 날 그 시위가 그 시위를 주동하던 사람이 여학생이었어요.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4층에서 시위를 주동하다가 아마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0: 아.
1: 그 학생은 4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세미트 바닥이잖아요.
0: 예.
1: 여기 떨어졌으니까 시위하던 사람들이 다 중단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사과탄이라고 하는 걸 막
0: 네.
1: 던지면서 그러면서 체류탄 막 쏴대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막 체포하는 거, 체포해가고 연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진짜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눈이 돌아왔다고 하죠. 그럴
0: 네.
1: 정도로 분노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면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학생운동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0: 그게 이제 81년 12월.
1: 1981년. 네.
0: 그러니까 사실 군부 정권의 그게 아주 서슬이 퍼럴 때죠.
1: 그렇죠. 학교도 예. 이게 전경들도 있었고 그 수업하는 그 교실에도 강의실에도 네. 사복 입은 경찰들이 있었고 도서관에도 있었고 양 삼엄했었던 거죠. 이렇게 감시 속에서 예. 그렇게 살았던 이런 거죠.
0: 제가 입학했던 86년도만 해도 그 뭐 백골단이라고 하는 청자켓 입고 네. 뭐 하얀 저기를 쓴 사람들이 캠퍼스로 들어오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1: 상주했었어요 그때는.
0: 네. 아 그때는 상주. 네,
1: 하다가
0: 저희 때는 들락날락했었는데.
1: 83년 12월 달에 이제 물러났어요.
0: 네.
1: 상주하는 건 물러났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80년대 그 민주화 열기 뜨거웠습니다. 그 뭐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네.
0: 그렇게 어렵게 우리 국민들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내년 40주년을 네. 맞는데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0: 네.
1: 미완이죠. 왜냐하면 그 당대의 어떤 그거는 당장은 어떤 실현이 될지 몰라도 그게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다음 단계의 민주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0: 예.
1: 그때는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그 직선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민주화인 것지 알았지만 실제 이제 해보니까 더 부족한 것들이 또 발견되고 그러니까 민주화의 요구는 계속되는 거죠.
0: 네. 예. 그래요.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요즘 무슨 뭐 이렇게 데모할 일이 있겠는가.
1: 예.
0: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예. 민주화됐는데.
1: 예.
0: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1: 인권 사각지대는 많이,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요. 군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감시 자체가 안 되니까 군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왔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데 몇백 명이 죽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망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게 은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0: 네.
1: 뭐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그 뭐랄까 여성에 대한 뭐 거라든지 네. 장애인이라든지
0: 소수자들.
1: 이주노동자든지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차별 네. 뭐 이런 것도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0: 네.
1: 감수성도 굉장히 달라지고 감수성도 그래서 당대적인 감수성이 있고 이제 그 역사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감수성도 발전시켜가면서 당대적 감수성도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걸로 느끼는 거죠.
0: 네.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네.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1: 네.
0: 얼마 전에 지방선거 했습니다만 후보들 공약을 보면 사실 뭐 경제 관련된 공약, 개발 공약 이런 것들은 많지만은 이게 인권 관련한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1: 네.
0: 어떻습니까?
1: 그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는 인권에 관한 그 공약이나 이런 거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0: 예.
1: 왜냐하면 표가 안 되거든요.
0: 그쵸.
1: 표가 그쵸.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0: 맞아요.
1: 그런 거고
0: 예.
1: 괜히 논란이 돼가지고 표만 잃어버릴까 봐 아예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도
0: 예.
1: 예전에는 분위기 타고서 뭐 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권조례도 막 공격당하고 그러니고 도리어 인권조례가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인권조례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교육감 선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안 쓰고 뭐 이럽니다.
0: 네.
1: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인권적으로 보면은 참 그 인권 관련 공약 찾기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들인데 굳이 인권과 관련한 뭐 이런 걸 찾다고 보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는 좀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보증해 주고
0: 네.
1: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 권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그렇게 애써 찾아야만 있는
0: 예.
1: 정도죠.
0: 지금 인권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 글쎄요. 몇백 명 될 텐데요.
0: 네.
1: 저희가 대충 한 그 본격적으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내걸고 하는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아,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 예, 예,
0: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 박 이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뭐 유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 많이 만나고 그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죠.
0: 예. 어느 날 문득 내가 유가족이 된 것처럼
1: 예, 예, 예.
0: 누구든지 사실은 그런 피해자가 어느 날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많이
1: 그러거든요.
0: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1: 요즘 예. 얘기로 저기 하면은 그 이런 재난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 나 저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0: 네.
1: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워서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서로 또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저 재난이나 이런 거는 불행한 일일수록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애써서 이렇게 외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0: 그게
1: 어느 날
0: 예.
1: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위로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제 광주 5.18 유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저거를 많이 맞아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5.18 유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했던 얘기가 네 맘 다 안다.
0: 아.
1: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 다 울고 막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0: 네.
1: 그 유가족들끼리는 그런 저거를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은데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0: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슬픔을 겪으신 분한테는 사실은 유가족끼리 네. 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1: 네.
0: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1: 그때는 뭐 이렇게 예. 애써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이해한다 내는 뭐 힘내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옆에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예, 처음에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게 위로의 말이 되지도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곁에 서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피해자다움을 또 강요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0: 네.
1: 그래서 유가족이 어떻게 웃어? 어떻게

0: 누가 저기 어 저렇게 그 밥도 저렇게 잘 먹네? 뭐 이런 식으로 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유가족들을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선다는 게 좀 시간이 지나오면서 거기서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분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자식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그 슬퍼할 때까지 슬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0: 네, 네. 그런 거를. 그 같이 애도하는 사회가 좀 있으면 되면 예. 좋겠습니다.
1: 이런 큰 참사들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아직도 사실 이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네. 있잖아요. 네. 뭐 공장에서 일어나고 기업체에서 일어나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이런 생명 안전 의식에 대한 이런 운동도 좀 열심히 네. 하고 계시죠.
0: 그렇죠. 세월호 참사 네.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인권 운동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0: 그랬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생명안전 기본법도 그때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게 쭉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12년 만에 생명안전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1: 네네. 네.
0: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1: 지금 통과가 됐나요?
0: 그렇죠. 예. 법이 제정된 거죠.
1: 네네.
0: 그것도 어렵게 12년 만에 5월 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0: 안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최초로 규정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렇게 권리 항목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그런 책무가 있고 안전에 관한, 그리고 국가의 그런 생명안전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생명안전 그 영향평가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안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이런 재난사고 이런 거 나면 새로운 뭐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1: 네.
0: 이게 그 기구가 상설화돼 가지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그 이행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1: 네.
0: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1: 큰 성과네요.
0: 예, 예,
1: 예. 예, 그동안 있었던 어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0: 예.
1: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0: 예.
1: 재발방지 대책을
0: 예.
1: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제서야 제정이 됐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1: 예. 참사 피해자들 유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참사가 있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잊혀지지만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지.
0: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날로 네. 시간이 멈춰 있다고 보통 얘기들을 좀 많이들 좀 하고 있고요. 그 5.18도 그렇고 뭐 다른 경우도 그런데 그 재난 참사를 당했던 그 날이 가까워 오면 몸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1: 네.
0: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 또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잊지 않겠냐 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노의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이 좀 이렇게 걸러지게 하려면 이게 이제 진상규명도 좀 억울한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같이 연대한다, 지지한다, 지지받는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수록 그 시간이 가면 가도 계속 그런 고통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요즘도 그런 유가족,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유가족들 중에 이제 이게 뭐 술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참 위험합니다.
1: 네. 예,
0: 10년이 지났어도 뭐
1: 그런 치료가 좀 잊어버리는 게 망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0: 그렇지
1: 봐요.
0: 그렇지 않고
1: 예.
0: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1: 네.
0: 이제 치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방치를 해놨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좀 여러 가지 아주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런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를 안산 지역에서 그 노하우를 쌓고 지금 안산 국립마음건강센터 이걸로 해서 재난 피해자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런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1: 네. 유가족들은 잊혀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예. 예. 그 기억이 돼야 이제 되는 거고,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사회가 기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내 자식 가족은 다 떠났어도 세상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도 요즘에 그 노란 리본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보면 힘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1: 그렇군요. 오히려 예. 기억해 주는
0: 예,
1: 것이
0: 기억해 예.
1: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 박래군 이사님도 동생을 기억해 주는 이 경험을
0: 네.
1: 그 겪고 나서 그 순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던데.
0: 어, 예. 예. 어,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0: 네. 그 5.18 기념식에 이제 갔는데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랑 조성만이랑 뭐 박관현 여사랑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름을 저 하는데 어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1: 네.
0: 그게 이제 저는 전혀 기대가 없었던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박래전이라는 네. 내 동생의 이름이 불리는 네. 순간.
0: 그게 공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그 불려지는구나 하고 이제 해서 진짜 감동이었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뭐였냐면 아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뭐 광주를 외치다가 이제 죽어갔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1: 네.
0: 뭐 이런 저들이 생각이 나서 야 저 사람들도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공인받는 누군가 불려주기를 바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빠진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페북에다가 한번 이렇게 같이 아.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예. 그랬었었죠.
1: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 동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아,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간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만 깼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와 경남 북서 내륙,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이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3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8도, 습도는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향년 89세로 별세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고노 전 의원은 1993년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노 전 의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냈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인은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14회 연속 당선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당초 확보하고자 했던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현장에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 등을 확보하는 대로 법원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현장 검증에서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오늘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오늘 저녁 6시 서울 연세대 학생관 앞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국선언엔 연세대와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등 전국에서 모두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면서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정조사 대상이나 운영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6.3 지방선거로 약 50일간 중단됐다 재개된 것입니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자료를 전달하고 설문지와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받아본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이나 자신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발족한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고요.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이후 떨어진 국정 지지율에 대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오늘 또다시 급락장으로 코스피 8000 지수를 반납한 주식시장 소식을 비롯해 화제의 뉴스는 밤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6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이제 60민주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국 1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시국선언을 했다면서요?
1: 예,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각 캠퍼스별로 집회를 열고 동시에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번 시국선언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0: 네.
1: 몇 개 대학 총학생회의 이 시국선언문을 보면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두텁게 쌓아 올려진 민주주의 위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긴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청년층의 분노를 강조했고요. 연세대 총학생회는 60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이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1: 그러고는 16개 총학생회는 4가지 공동 요구 사항을 내놨습니다.
0: 예.
1: 첫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고요. 그 다음이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단행, 청년 대학생 포함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이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낼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다고요?
1: 예,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열흘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0: 예.
1: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그러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 획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0: 네.
1: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위기 대응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이제 기본 계획을 설명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 투표용지 부족 시에 이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내려진 배경과 지침 시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 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로 그리고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제기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셀프조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9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중앙선거위원회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꼼수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이 셀프 조사는 단순히 미흡한 조사나 불충분한 해결책 제시에 그칠 수 있다. 사건의 축소, 왜곡, 은폐, 심지어는 이 조작까지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1: 예, 이 중앙선관위 개혁을 하는데 왜 개헌까지 필요하냐면은
0: 예.
1: 이 중앙위원회가 중앙선관위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어서 외부에서 감시나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0: 예.
1: 이 헌법재판소나 이 대법원처럼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행정부 산하의 감사원 같은 곳에서 이 직무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이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건 사례도 있습니다.
0: 예.
1: 이 행정부 산하의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선관위는 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선관위를 감사해야 한다거나 또는 감사원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추진하고는 이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별도로 이 특위를 현재 구성해서요. 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겸

0: 범인 문제,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문제, 여기에다가 외부 견제장치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 이 외부 견제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개헌도 이 검토 대상에 넣어서 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 헌법기관으로 돼 있지 않고 법률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법률기관으로 이 전환하는 방안도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0: 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의 정점식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초에 정 의원이 이 과반 득표를 얻어서 1차에서 무난하게 당선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1차에서 102표 중에서 이 51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 정 의원이 얻은 것은 47표였고요. 4선의 김도읍 의원이 39표, 3선의 성일종 의원이 20표를 기록했습니다. 정 의원이 친윤계 등 구주류로 당권파이고 김 의원과 성 의원은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권파 대 비당권파 1대1로 붙는 결선에서는 누가 이길지 승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국 정 의원이 55표를 얻으면서 불과 7표 차로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요. 이 정점식 신임 그 원내대표는 공안통 검사 출신의 친윤계 인사입니다. 예. 과묵하지만 인간관계가 대체로 이 원만하고 당의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번 특비에도 이러한 그 성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때에 당 비상대책위원 정책위 의장 등을 지냈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출범한 송원석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돼서 당무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강성 지지층의 무게를 싣는 장동혁 대표와 의견 차이로 사임한 김도읍 의원의 뒤를 이어서 정책위 의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이제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좀 더 견고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0: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올 초부터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 공약 등을 총괄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지도부 평가를 일부 반영된 이 선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대한 우회적인 평가로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 해법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 쇄신과 개혁에 나서면서도 거대 야당과 원구성 등 협상을 해야 하고요. 예. 이른바 장한, 장동혁, 한동훈 갈등이라 불리기도 했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도 같이 맡게 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당선 직후 의원들에게 우리에게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고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 지성을 원내 운영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비당권파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0: 예,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일로 정해졌고요. 이제 두 달이 넘게 남았는데 예. 그런데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당권 경쟁에 빠르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김민석 총리의 국회 복귀가 기정사실화됐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이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면서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던 정청래 당대표와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고도 했는데요. 이것이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어제 오전에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출발하는 성남공항에 정 대표가 이 환송을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김 총리만 나온 건데요. 그러자 정 대표가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0: 오늘은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남겼는데 예. 자신을 공격하는 친명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0: 원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는 정말 심각한 패배라며 정 대표가 차기 당권을 포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예. 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의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김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덕구 최고위원도 지도부 모두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 사퇴했다고요.
0: 예. 친정청래계로 알려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패널들의 해석이 나오니까 예.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이 당대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그의 이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고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대변인의 징계 여부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자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면서 곧바로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 예. 자,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을 두고 네. 직접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이번 유럽 순방 중에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일에만 이 대통령은 6건의 X글을 올렸고요. 여기에는 벨기에에서 진행된 동포 간담회 관련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국정 지지도 하락에 대한 입장까지 국내 이슈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 아침 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이 언론 공지문을 통해서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민생 경제 상황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이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최근 이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 뭐 가는 곳마다 뭐 화제였고 어디를 가는지까지 뭐 네. 심지어 이제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앱까지 또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홍대 부근에서 또 기업인들과 함께 삼겹살 네. 구워서 또 드시고 예, 한 잔 또 기울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돈을 누가 냈느냐? 예, 그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이 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근데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1: 네, 젠슨 황이 왔는데 그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기는 해요.
0: 예.
1: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번에 깐부 치킨 회동 있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었던 겁니다.
0: 예.
1: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대를 갔는데 이 PC방부터 갔었어요.
0: 예, 맞아요.
1: 네, PC방에 우리나라 자랑이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하고 T1 팀들을 만났습니다.
0: T1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게임 하는 그 프로팀 같은
1: 네,
0: 거죠?
1: 네. 프로팀이죠.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같이 이제 포즈도 취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걸 했었는데 예. 그 엔비디아가 PC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0: 예.
1: 지금이야 뭐 AI 반도체로 유명하지만 지금도 GPU에는 탑급인 회사이고 이 GPU가 쓰이는 게 게임 아닙니까?
0: 예.
1: 또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성지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성장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 기여를 한 거죠.
0: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1: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런 카드가 필요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였죠.
1: 그리고 가기 전에 사실 PC방을 두 번 더 갔어요.
0: 네? 그래요?
1: 예, 신논현에 있는 PC방을 두 번 더 가가지고 그쪽 한 번은 그 NC의 김택진 회장을 만났고요.
0: 예, 예.
1: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 그러죠. 거의 크래프트에 또 자영수 만났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게임 그 소프트웨어 회사 그 회장 CEO들 만난 거군요.
1: 맞아요.
0: 예,
1: 그러니까 총 세 번 갔다 PC방만.
0: 예.
1: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대 삼겹살 집에서 이제 회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이혜진 의장이 그 다른 분들 손님들 목까지 네이버 페이로다가 한꺼번에 결제했습니다.
0: 일단 이제 골든벨을 울린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1: 거의 500만 원 정도니까 골든벨이죠.
0: 거의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뭐 가깝게.
1: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뭘로 계산했냐면 네이버에 페이스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1: 페이스니까 안면 인식입니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제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0: 예.
1: 이게 또 네이버에서 엠페이 커넥터라고 하는 단말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0: 예.
1: 지금 토스하고 경쟁에 들어갔거든요.
0: 예.
1: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다룰 텐데 덕분에 좀 큰 광고가 되기도 했었죠.
0: 일종의 이제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거군요.
1: 맞습니다. 대놓고 광고를 제대로 했죠.
0: 아, 그러니까 뭐 돈 들이면서 광고할 만했네요. 어쨌든.
1: 이제 젠슨 황이 한국에 왜 왔는지는 다른 곳에서 많이 다루셨었으니까
0: 예.
1: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에서 컴피덱스 2026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0: 예.
1: 그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0: 예. 컴퓨텍스 2026. 이건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젠슨 황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대만에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그 대만에서 열렸던 IT 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1: 그쵸.
0: 요즘 뭐 IT 관련 행사가 꽤 많고 특히 CES라는 걸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네. 적도 있고요. 컴퓨텍스 2026은 그럼 어떤 행사입니까?
1: 우선 컴퓨텍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컴퓨터 더하기 엑스포입니다.
0: 엑스포.
1: 예.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 1981년에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0: 그러네. 역사가 깊네요.
1: 그렇죠.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0: 그런데
1: 예. 여기 주최자가 엔비디아는 아니고요.
0: 예.
1: TCA라고 하는 타이베이에 있는 컴퓨터 협회예요.
0: 예.
1: 근데 조금씩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대만의 무역 지능 기관인 타이트라가 함께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런 걸 볼 때마다 그 요즘에 재밌는 우리나라 AI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제적인 행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년 6월 달에 열려서 이번엔 2일부터 5일까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끝나자마자 거의 넘어온 겁니다.
0: 예.
1: 이번 주제가 AI 투게더고요. 30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가를 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는 다 갔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인텔, AMD, 아미 갔고요. 여기다 MSI에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당연히 갔고
0: 예.
1: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도 부스를 채웠습니다. 의미가 바뀐 게 제가 MWC하고 CES 이야기 드렸을 때에도 하나는 가전제품 박람회였었다가 IT 쇼가 됐고 다른 하나는 모바일 관련되어 있는 통신사들의 행사였다가 AI 쇼가 됐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0: 예.
1: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PC 부품 어떤 게 좋아라고 했던 행사가 이제는 AI 인프라, 반도체, 로보틱스까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0: 처음에 이제 80년대만 해도 사실 그때는 이제 PC라는 게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었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걸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PC를 넘어서서 AI와 결합하는 그런 또 IT 행사를 커졌다는 말씀.
1: 맞습니다. PC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예. 들어맞는 행사가 됐죠.
0: 예. 사실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 PC 시장에서는 꽤 이름을 또 날렸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1: 그럼요.
0: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이 40년 만에 PC 대혁명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네. 대혁명 하니까 또 뭐가 거창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1: 이 말이 이번 최대 화제입니다. 예. 이 의미부터 정의해보게 되면 왜 40년이냐. 이 1980년대에 IBM PC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MS가 나오고 이러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렸는데 예. 뭐 시기로 따지면 20년이 조금 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썼냐면은 도구로 썼습니다.
0: 도구.
1: 예,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도구다. 예. 인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구인데 예. 이번에 젠슨 황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동반자라는 말을 썼어요.
0: 아, 동반자.
1: 컴패니언이다.
0: 컴패니언.
1: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PC가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서 예. 추론하고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도 해줄 거다.
0: 예.
1: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몇 번 다뤘었던 게 에이전트 이야기 다뤘었고요.
0: 에이전트, 비서의 개념.
1: 그렇죠. 에이전틱 AI도 기억나실 겁니다.
0: 예.
1: 그것처럼 하나하나 우리들이 PC에 있는 프로그램,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거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툭 던지게 되면은 알아서 해주는 컴퓨터 대혁명의 시대로 가기 시작했다. 예. 이거를 강조했던 게 이번에 화제였습니다.
0: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썼던 PC 안에 한때 뭐 PC 툴즈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었듯이
1: 예,
0: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문서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는 도구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네. 이제 비서의 역할로 이제
1: 그렇죠.
0: 컴퓨터가 점점 바뀌고 있다. 예,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PC 이런 개념이 등장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RTX 스파크라는 게 뭐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1: 제가 이제 젠슨 황을 얘기할 때 항상 뒤에 붙이는 이야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전 최고의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예.
1: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팔 거를 가지고 와요. 이번에 말씀하신 RTX 스파크 이게 핵심인데
0: 예.
1: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칩이 CPU입니다.
0: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죠.
1: 그럼요. 얘가 예. 있어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GPU는 약간 옆에 있는 것들.
0: 예.
1: 근데 우리가 그 몇십 년 동안 공식처럼 이어지는 게 CPU의 최강자는 인텔. 그리고 GPU의 최강자가
0: GPU의 최강자는 엔비디아.
1: 그렇죠. 그 두 개였었어요.
0: 예.
1: 근데 이번에 스파크는 뭐냐면은 이 두 개를 합칩니다. CPU랑 GPU를 합친 통합칩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칩 하나만 있어도 이 두 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
0: 예.
1: 이야기란 건데 예.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0: 예.
1: 그 이미 애플 생태계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애플의 맥에는 M1, M2, M5라고 그래갖고 노트북 성능들이 달라져요.
0: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통합칩이에요.
0: 예. 아, 그 통합칩이었군요.
1: 통합칩입니다.
0: 예, 예, 예.
1: 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저전력으로 돌아갈 수 있고
0: 예.
1: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안 먹고 일도 잘하게 됩니다.
0: 예.
1: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0: 예.
1: 이게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이라서 그동안에 맥미니가 올해 정말 많이 팔렸어요.
0: 예.
1: 이 시장에 엔비디아가 이 꽉 깨물고 뛰어들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데 CPU까지 만드느냐. 이건 또 대만에 있는 회사 중에 미디어텍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텍이 CPU를 설계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두 개를 묶어서 이번에 통합칩이 나오는데 문제는 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칩이 윈도우에서 돌아가야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번에 공지한 게 MS하고 엔비디아가 PC를 다시 만든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게 가을에 굉장히 슬림한 노트북이 나올 거고요.
0: 예.
1: 맥미니처럼 AI PC도 나오게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이 회사가 직접 만들어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MS 계열에서는 서피스 계열의 노트북이 나올 거고 델, HP, 레노버 수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것들을 가을에 내보낼 건데 아마 삼성도 내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1: 그 여기 들어간 방금 전에 RTX 스파크가 젠슨이 우리나라한테 선물 4가지 갖고 왔다 그랬었거든요.
0: 예.
1: 요거 얘기하는 것들이요.
0: RTX 스파크.
1: 예. 근데 예. 이게 선물인지 사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건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예. 칩이니까 어쨌든.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PC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네. 이제 맥킨토시아는 이제 애플하고 IBM 호환이 이제 그 양대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 지금은 이제 M1, M2 칩이 들어가는 애플은 이미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 나와 있는 상태고
1: 그렇죠.
0: 그럼 이 IBM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
1: 네네.
0: PC
1: 윈도우
0: 얘도 이제
1: 쪽이죠.
0: 윈도우 계열 쪽에서 이제 그걸 새롭게 이제 런칭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1: 그러니까 통합칩이 네. 이미 스냅드래곤 시리즈라 그래갖고
0: 예.
1: 퀄컴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0: 아, 그건 주로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 그런데 예.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움직임이 낚인 게 서피스 시리즈에 그 칩이 들어가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칩이 PC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0: 핸드폰은 이미 이제 그런 개념을 넘어서야 되고 또 작으니까.
1: 그렇죠.
0: 아, 근데 그것도 PC로 이제 넘어온다. 네.
1: 근데 슈퍼파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도 저렴해지고.
0: 아무래도 PC로 오면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야
1: 맞습니다.
0: 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커지면은 네. 그게 안 되면은 PC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금 이제 GPU, 소위 말하는 이제 AI 칩인데 네. 요거 이제 많이 만들고 사실 이제 PC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선물 같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요즘 모든 게 다 모바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왜 젠슨 황이 여기에 뛰어들까요?
1: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긴 했었는데 네. 그동안 많이 알려진 거에 따르면 젠슨 황이 원래 알려진 거는 CPU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0: 원래부터?
1: 근데 인텔이라는 최강자가 있다 보니까 못했었죠. 그러다 어디에 손을 뻗쳤냐면 사실 여기 최강자 중에 한 명이 AR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0: ARM이요?
1: AR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0: 예.
1: 이 ARM은 어떤 회사냐면 설계를 해요.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거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 ARM에서 만든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CPU도 만들고 통합칩을 만듭니다.
0: 예.
1: 근데 이 회사가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CPU의 설계 9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 회사를 2020년에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센 반대 때문에 인수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조금 더 직접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GPT나 제미나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PC에서 남의 컴퓨터를 쓰는 개념이죠.
0: 네.
1: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요즘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토큰 사용량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저희들이 오늘 날씨 물어보거나 오늘 프로야구 경기 물어볼 때 이 간단한 질문을 할 때에도 저 멀리 있는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거예요.
0: 예.
1: 이게 낭비입니다. 그러면 이 낭비를 줄이기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컴퓨터,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하고 우리 스마트폰이 좋으면 돼요.
0: 좀 좋잖아요, 충분히.
1: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칩셋이 이렇게 AI를 돌릴 정도로 효율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주 간단한 질문은 온 디바이스. 우리 디바이스에는 AI가 답을 해주고.
0: 굳이 클라우드로 안 가도 된다.
1: 그럼요. 복잡해서 막 10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를 만든다. 이럴 때는 연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갔다 오는 거죠.
0: 예.
1: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희들 개인들도 지금 한 달에 비용이 3만 원 이상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0: 예.
1: 좀 있으면 10만 원짜리를 써야지만 효율적이 돼요. 근데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사용량을.
0: 예. 예.
1: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용량 폭주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칩을 팔 수 있게 되죠.
0: 예.
1: 그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개인용 PC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칩을 만들겠다.
1: 그러면
0: 거군요. AI 칩을 만들겠다. 네네. 굳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다 클라우드 개념으로 다 소위 말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네, 개념인데. 그렇죠.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거기다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AI.
0: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터넷 필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연결이 되지 않아도.
1: 네.
0: 어허. 또 그런 장점. 근데 사실 지금 PC가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1: 아, 좋죠.
0: 근데 쓰면서도 이 성능을 다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거든요.
1: 근데 올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어서 챗GPT 예전에 나온 급의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 PC에 더 좋은 걸 쓰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러지 않으면
0: 하드웨어가 안 따라주면 안 됩니까?
1: 그렇죠. 그것도? 나 컴퓨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AI를 돌리는 순간에
0: 예.
1: 마우스가 끊겨요. 아주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0: 예.
1: 여러 개 창 띄우게 되면 버벅이고 끊기고
0: 예.
1: 그거를 경험하실 겁니다.
0: 예. 그건 이제 램이 부족하거나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뭐 GPU라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쓰는 이유 중도 하나일 텐데
1: 네.
0: 하드웨어도 좀 따라줘야 된다는
1: 그렇죠.
0: 거고.
1: 그래 통화칩이 예. 나옵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특히 이제 이거 나오면은 인텔은 어떡합니까?
1: 네.
0: 어? 인텔.
1: 그 여기서부터는 네. 약간 이제 용어이다 보니까 그냥 흐름 잡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은 게 인텔이 가만 안 있죠. 인텔은 두 가지를 공개한 게 첫 번째는 서버용 프로세스 제온 6 플러스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데이터 센터용 CPU도 출시하겠다. 요거 선언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애플에서 요즘 잘 팔리는 노트북 중에 하나가 그 맥북 네고라는 게 있습니다. 저가용으로 만들었거든요.
0: 좀 싸게.
1: 맞아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0: 아이고 애플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 싸게 만들고 네.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요.
0: 아 이거 당연하죠.
1: 예, 그래서 이번에 인텔에서도 좀 보급형 AI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공개를 했어요.
0: 예.
1: 이름이 슈퍼클로라는 걸 공개합니다.
0: 슈퍼? 뭐요?
1: 클로.
0: 클로?
1: 예, 올해 1월 달에 오픈클로가 나왔었거든요.
0: 예.
1: 그게 나오고 엔비디아가 우리가 보안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만든 게 네모클로예요. 그리고 이제 인텔은 슈퍼클로로 만들었어요. 다 이쪽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퀄컴도 발표를 했습니다. 퀄컴은 이미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통합칩이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예. 있어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PC 시장에도 뛰어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출시됐던 서피스 12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져 있고요.
0: 예.
1: 근데 이거 두 번째 버전을 공개했어요. 그럼 저전력 효율성을 강조한 건데 한 번 충전하면 이틀 쓸 수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퀄컴하고 엔비디아 이 두 개가 싸우는 걸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아주 뭐 세계적인 그런 칩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1: 예. 예,
0: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1: 네.
0: 예. ARM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ARM 어떤 회사입니까?
1: 이 회사는 일단 영국 회사고요.
0: 예.
1: 영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칩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좀 전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설계돈만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M칩, 예. 스냅드래곤, 엔비디아 RTX 요게 다 ARM을 기반으로 해서 칩을 만들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어떤 회사가 많이 팔더라도 이 ARM이라고 하는 다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그 방금 전에 IBM 기반이고 윈도우 기반의 PC하고 맥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0: 예, 예.
1: 이게 맞는 게 그 CPU라고 하는 칩은 이건 칩이에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설계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 얘랑 둘이서 소통을 하려면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0: 예.
1: 이 언어가 X86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인텔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이센스를 걸었죠.
0: 예.
1: 그렇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거 칩을 갖다 못 만듭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회한 게 뭐냐면 ARM이에요.
0: ARM.
1: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이 X86 아니면 ARM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근데 ARM이 굉장히 배터리가 효율화되어져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컴퓨텍스를 보게 되면 결국엔 ARM으로 다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소프트뱅크가 한번 샀었어요.
0: 일본에?
1: 예. 그리고 나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힘들었었을 때 이 회사를 팔았었던 게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사갈게 라고 했었는데
0: 못 샀고.
1: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애플도 얽혀 있고 MS도 얽혀 있고 독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사고서 이 회사가 그래서 상장이 되어져 있죠.
0: 그렇군요. ARM. 예. 자 이번 이제 그 대만의 컴퓨텍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로봇도 나왔다고요? 로봇.
1: 맞습니다. AI면 로봇을 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휴머니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 서비스 로봇들 다 전시가 됐고요. 의미가 있었던 거는 PC 제조사 중에 ASUS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아이폰 제조하는 걸 유명한 폭스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0: 예.
1: 여기서도 로봇을 전면으로 좀 내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기 시작했냐면은 완전 무인 공장이 가능해진다. 사람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거 저희가 다크팩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작점들을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 1월 달하고 3월 달에 있었던 CES라는 행사나 MWC 같은 행사들은요. 거기 나왔던 로봇들이 뭐 저도 보고 왔었지만 보통 춤추고 노래하거나 움직이는 것들 인간을 닮게 행동하는 것들 이걸 보여줬는데 컴퓨텍스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예.
1: 실제 공장에서 인간 작업자랑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식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생산성하고요. 비용 절감이 어디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요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 이번 포커스는 AI 팩토리였다.
0: PC 제조사들도 여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군요.
1: 그럼요.
0: 예. 로봇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괜찮았다고 하던데.
1: 국내 스타트업이 그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목받은 회사가 디든 로보틱스라는 회사였거든요.
0: 예.
1: 이 회사가 엔비디아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 회사 만든 로봇이 특이한 게 사족보행 로봇인데
0: 예.
1: 이 로봇이 어디서 일하냐면 조선소하고 선박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름이 스파이더잖아요.
0: 예.
1: 거미처럼 매달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예요.
0: 사족으로 그러니까 발이
1: 그렇죠.
0: 4개.
1: 네 발을 서서. 근데 이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선박의 점검을 하고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젠슨왕이 얘기를 했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AI가 재밌는 수준 넘어서 로봇이 인간을 따라 움직이는 넘어서 어디다가 쓸 것이냐. 그럼 산업 현장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콕 집어서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업들이 뛰어들게 충분하다. 이거를 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0: 사족으로 이렇게 네 발로. 거미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나 봐요?
1: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0: 벽도 올라갑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선박 거대하니까 네. 거대한 선박 벽면에 매달린다고 생각하시면
0: 벽에도 붙을 수 있고.
1: 네, 그렇죠.
0: 오, 신기하네요. 네. 오늘... 자, 컴퓨텍스였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1: 이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데 그 AI가 클라우드에서 우리를 갖고 있는 책상 위에 PC로 내려왔다.
0: 다시.
1: 예, 그래서 AI PC의 시대가 펼쳐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 네.
0: 예? 그 저기 AI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로
1: 그쵸?
0: 예. 클라우드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까?
1: 네. 누구나 AI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예. 요즘 이렇게 정의를 해요. AI가 컴퓨터다. AI를 쓰는 것 자체가 AI한테 명령문 내리면 파워포인트 만들어주고 엑셀 만들어주고 오늘 발표한 건 이메일도 보내주는 걸 GPT가 발표를 했거든요.
0: 예.
1: 이러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져요.
0: 예, 예.
1: MLS 시대, AI 컴퓨터 되는 시대 그 시작점이 와 있고
0: 예.
1: 여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요즘 특히 이제 월드컵 중계 아, 네. 준비를 하면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좋더군요. 뭐 좋은데 좀 많이 좀 틀리는 게 있어요.
1: 그거 조심하죠.
0: 예.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면 또 예. 그것도 좀 재밌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좀 덜 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코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이었고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뭐 주식시장을 가리켜서 롤러코스트 장세, 뭐 또 나아가서 이제 현기증이 날 정도다 해서 뭐 현기증 장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폭락 했고 화요일 날 급등했고 오늘 또다시 폭락했고 네. 예, 요즘 뭐 5% 6%는 우습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000 지수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갔죠.
1: 네.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요. 장중에 7540선까지 밀렸습니다. 예.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월요일은 매도 사이드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 다시 매도 사이드카. 예. 4거래일 연속
0: 뭐 거의
1: 사이드카가
0: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벌써 24번째거든요.
0: 그러니까 가끔 발동되는 건데 네. 요즘은 뭐 거의 매일 발동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1: 예. 극심한 변동성의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끝내 4.52% 하락한 7730선의 코스피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심장이 덜컹덜컹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 사이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355조 원 넘게 증발했고요. 뭐 해석을 하기로는 미국의 반도체주 급락,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짓누른 네.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네. 뭐 연일 거침없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팔았고요.
1: 예.
0: 이걸 또 개인의 매수세가 막아냈는데 오늘은 좀 역부족이었다면서요. 너무
1: 네.
0: 많아서.
1: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5조 원이 넘게 이제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 넘게 또 7.5% 넘게 내린 삼성전자는 30만 2,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4만 8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1.67%가 내린 951회 거래를 마치면서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 전문가들 의견은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개인 투자자들 뭐 또 지금이 기회다.
1: 기회다.
0: 싸다. 예. 지금 사야 된다. 뭐 이제 속칭 이제 뭐 줍줍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투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좀 있는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급격한 조정을 겪은 지난 5일 그리고 8일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5일에는 1,367억 원, 8일에는 4,719억 원이 늘어나서 이틀 동안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085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쌀 때 사자. 반등을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 규모도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0: 예.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이런 비투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요. 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42조 9,51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0: 개인의?
1: 예, 이게 실제로 사용된 대출 잔액이고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해보면 2022년 11월 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주가 급락을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개인들이 비투 흐름을 더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 증시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예. 반대 매매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탁 매매 같은 경우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뒤에 이 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0: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갚지 못하게 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이제 매각이 되는데 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된 규모가 지금 3일 연속 1000억 원대를 찍었거든요. 예. 이게 반대 매매가 3거래일 연속 1000억 원대를 기록한 게 2023년 10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또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예. 투자는 빚을 내서까지 하는 걸 좀 네, 네. 신중하게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판다가 태어났다고요?
0: 네.
1: 어떤 판다입니까?
0: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푸바오의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 아, 푸바오?
0: 예.
1: 푸바오 거기 이제 용인에 있다가
0: 중국 갔잖아요.
1: 돌아간,
0: 예, 네, 그리고 이제
1: 판다잖아요.
0: 쌍둥이들이 태어났잖아요.
1: 쌍둥이.
0: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생이 태어난 건데요.
1: 그래요?
0: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가 세 번째 출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이바오가 지금 만 12살이거든요.
1: 예.
0: 아기 판다 한 마리 암컷을 낳았는데 어미 판다와 아기 판다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 태어난 아기 판다인 건데 몸무게가 171g이라고 하고요.
1: 예.
0: 사랑을 많이 받았던 푸바오가 2020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2023년에 쌍둥이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태어났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판다의 자연 번식 사례인데요.
1: 우리나라에서 됐다는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 지금
1: 예.
0: 네 마리의 암컷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1: 예.
0: 진통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53분에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수의사들과 사육사들의 24시간 밀착 케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다이게 이름에 바오가 들어가네요.
0: 보배라는 뜻이죠.
1: 보배라는 뜻이죠,
0: 예.
1: 이게. 예, 예. 다 이게 뭐 보배 같은 존재이긴 하죠. 예.
0: 네.
1: 근데 판다가 이게 가임기도 굉장히 짧고 예. 그리고 이게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확진 여부라고 합니까?
0: 네.
1: 이것도 또 쉽지가 않다고요.
0: 그러니까 가임기가 1년에 딱 한 번인데
1: 예.
0: 보통 봄철 하루에서 사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연 번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특히나 호르몬 변화가 실제 임신이나 상상 임신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출산 직전까지도 임신 여부를 확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바오가 수면 시간이 늘고 식사량이 줄어서 임신 가능성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난달 26일부터 판다월드 내실에서 집중관리 를 받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임신이 한 4개월여 되면 출산을 한다고 해요.
1: 예.
0: 그동안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새로 판다가 태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해서 호르몬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번식 성공 확률이 높은 시기를 선정을 했고 지난 2월에 자연교배에 성공을 했는데 중국의 판다보호연구센터와도 긴밀히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겠네요. 자, 아기 판다가 태어났는데 일반의 공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0: 이제 지금 면역력이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판단을 한 다음에 공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인데 이 아이바오, 러바오 이 가족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기 판다의 성장 일기와 판다 가족의 일상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생후 한 5, 6개월 후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으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중 판다 보존 공동연구 10주년이어서 또 판다가 태어나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계 자연보존연맹에 지정한 멸종 취약종입니다. 판다가. 그리고
1: 예,
0: 평균
1: 그렇죠.
0: 수명이 20년에서 25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야생에는 지금 1900여 마리가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푸바오는 2024년 4월에 이제 판다 기지로 이동을 해 생활을 하고 있고
1: 예.
0: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언니인 푸아보다 조금 일찍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중국 반환을 지금 협의하고,
1: 겁니까,
0: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떤 귀한 아기 판다가 태어났네요. 중학생이 이제 늦잠을 자는
0: 네.
1: 바람에 체험학습을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늦게 혼자 택시를 타고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학부모가 택시비를 그 학교 선생님한테 내달라고 요구를
0: 네.
1: 했다면서요.
0: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던데
1: 예.
0: 온라인 커뮤니티에 체험학습을 다녀온 다음에 그다음 주 월요일에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교사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1: 예.
0: 글을 쓰신 분은 교사고요. 학부모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0: 그런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그러니까 것으로
1: ADHD가 있는 학생이면 좀 별도로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선생님 입장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야 되냐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네. 누리꾼들 반응은 부모님 책임이 좀 더 크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네.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학부모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적절한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1: 아무튼 뭐 학생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은 건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뭐 교사가 이렇게 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뭐 택시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 네.
1: 그러자 법무부에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면서요?
0: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예. 처음 보는 영상이었어요. 이게 왜 벌어진 예. 일이냐면
1: 뭐 실제로 볼 일은 별로 없죠. 그죠?
0: 그렇죠. 예. 예. 동영상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실 세 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소지라고 불리는 수영동 청소부 두 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 한 유튜브 채널에서.
0: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 특혜서를 부인했는데요.
1: 예.
0: 2분 14초가량의 영상입니다.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 TV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 구치소의 그방 최초 공개 이게 제목이에요.
1: 네, 네.
0: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서 6.76제곱미터 넓이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누우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독거실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그리고 수용자 기본 원칙이 적힌 안내문이 비치돼 있었고 신발조차 안에 들일 수가 없어서 이 문 위에 두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좀 좁고 낡은 모습인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독거실에는 건강상의 사유나 생활태도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이 되고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수용자 임의로 다른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레이션이 나오거든요.
1: 예.
0: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1: 오죽했으면 법무부에서 공개했겠느냐 네. 싶기도 하네요.
0: 네.
1: 어떤 뭐 일부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확실치 않은 근거 없는
0: 그렇죠.
1: 이런 영상들을 좀 걸러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1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와 경남 북서 내륙,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이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3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짧은 정적 속에서 무심코 거울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빈티지 엽서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던 주인공은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의 빈티지 엽서를 번역해주면서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용기도 내지 못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선별한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주 동안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킨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름마다 꺼내 읽게 될 모던 클래식 작품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다독이 여러분.
0: 다독이 여러분. 네. 요즘 잘 지내세요?
1: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0: 매주 보지만 항상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는 막내 여동생 같은
2: 우리. 저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
2: 항상 언니들이 저를 귀여워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네, 어디 네. 가서 막내로서 아. 귀여움을 받겠어요.
0: 아니,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떤 신선한 에너지를 항상 몰고 오는 분이라서 아, 올 때마다 굉장히 반가운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1: 오늘은요, 김혜진 작가님의 완전 신간이에요. 달걀의 온기라는 소설집에 실린 네. 빈티지 엽서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0: 어, 이번에 나온 책.
1: 정말 네, 따끈따끈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0: 오, 좋아요. 어, 달걀의 온기라는 네. 책. 그 색이 노랗게 돼 있는데 이게 달걀 노른자색은 아닌 거죠?
1: 아니지만 네. 뭔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이 꽃과 그리고 빈티지 엽서라는 수록작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엽서에 붙일 만한 아하. 우표 같은 느낌도 있고 그 그렇군요. 안에도 달걀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집의 표지를 네. 디자인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소설집은 소설마다 내용이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아울러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서점감이 이렇게 이제 매대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책 네. 중에 하나겠네요. 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 빈티지 엽서 이 작품 자체가 무려 두 개의 문학상을 동시에 받은 작품이라고요?
1: 네, 맞아요. 이 수록작 빈티지 엽서가 김승욱 문학상 우수상과 이호성 문학상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이고 어, 사실 이 안에 네. 그 단편집이니까 소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편 실려 있거든요. 여기 있는 실린 것 중에 이 빈티지 엽서뿐만이 아니라 세 편이 어, 문학상을 받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김유정 문학상은 대상작을 타셨고 네. 푸른색 루비콘이라는 어, 단편소설은 그리고 관종들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 이 단편소설은 또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 우수상을 동시에 받은.
0: 와. 그러니까 주요 수상 그 작 모음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오, 보통은 네. 소설집인데 이거는 네. 거의 수상작 모음집이라고 그 봐도 될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보통은 소설집은 한 시기에 발표한 소설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해 죄송하지만 김혜진 소설가가 폼이 아주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기에 아 물론 원래도 폼 너무 좋으신 작가님이지만
0: 네, 네.
1: 여기 이제 띠지에 써 있어요. 지금 한국 문학이 성취한 문학성의 정수.
0: 와.
1: 네. 그래서 아 이거 저도 이거 다 읽었는데 네. 다 너무 좋다.
0: 하나도 놓칠 게 없는.
1: 네. 어.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그래도 제 최애는 빈티지 없어서 아, 이걸 네.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서점 가서 뭐 재밌는 책 망설일 때 정말 적극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이군요.
1: 네.
0: 김혜진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1: 네. 김혜진 작가님은 83년생이세요. 그리고 네. 201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그때 치킨런이라는 단편소설로 당선되면서 네.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2011, 2012 이때가 제가 막 소설 쓰기 를 막 문화센터 다니면서 네, 네. 남들은 어떻게 등단하나 이런 거 보려고 신춘문예 당선자 소설집이라는 게 있답니다.
0: 네, 네.
1: 그걸 막 사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혜진 작가님을 처음 작품을 만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외에도 되게 작품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네. 소설집 뭐 어비부터 최근에 달걀을 옮기까지 이게 벌써 네 번째 소설집이고 장편소설로는 중앙역 딸에 대하여 9번의 1 경청 그리고 최근에 그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직 그녀의 것까지 정말 많은 소설을 내셨고
0: 네.
1: 특히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은 그 영화로도 아. 개봉을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미란 감독님의 각본으로 개봉이 됐고 임세미 배우와 하윤경 배우가 네. 나왔는데 그 하윤경 배우가 그 배우 아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0: 네.
1: 우영우 변호사 친구 있죠.
0: 네네네.
1: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0: 그 착한 네. 동료 여자
1: 네.
0: 배우.
1: 제가 네네네. 좋아하는 배우인데 아. 그 배우가 나온 영화로 개봉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굉장히 그 창작 활동을 부지런히 하는 작가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김혜진 작가는 주류에서 좀 소외된 이들의 삶을 꾸준히 그려왔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작가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젠더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노인층 그리고 뭐 해직 노동자 문제 그리고 또 주거 문제, 주거 빈부 격차 네. 문제라든지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뭔가 이 우리의 이 냉혹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계속 조명을 해오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0: 네.
1: 뭔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회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징만으로는 좋은 작품? 좋은 예술이 그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는
0: 소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일반 뭐 그냥 뭐 기사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다큐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르포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이 좋은 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비추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설이 미학적으로 네. 뛰어나고 아름답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설의 미학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은 그걸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소수자를 다뤄서가 아니라.
0: 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빈티지 없어도 뭔가 그런 김혜진 작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장점이 잘 묻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그렇죠. 어떤 재밌어요.
0: 미리 얘기하지만 네. 네. 어떤 내용이에요?
1: 일단 앞에 앞부분 낭독. 그 잠깐 해주셨듯이 네. 헬스장에서 시작이 돼요.
0: 네.
1: 헬스장에서 딱 노래가 끝나는 순간 거울을 마주쳤는데 거울 속에서 어떤 남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파란 반바지를 입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남자예요. 그러고 그냥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화자가 여성이에요. 네. 중년 여성입니다. 고춧가루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고춧가루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현실 그 자체.
0: 네.
1: 이 사람이 남편이랑 둘이 그 주거 지역에서 이제 상가 센터 같은 데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을 해요. 되게 무료하게 그걸 운영을 하다가 정말 딱 오후에 자전거 가게 손님이 가장 없을 시간에 헬스장에서 나와서 운동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삶의 활력소 같은 거죠. 근데 고춧가루 생각을 왜 했냐. 그 남편이 되게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못한데 네. 그래도 성실하고 어떻게든 가게를 잘 책임지는 자전거 가게를 하면서도 요즘 고춧가루가 돈이 꽤 된다는데 고춧가루 수입해볼까?
0: 네, 너무 뜬금없이 고춧가루가 그쵸? 등장하더라고요.
1: 진지하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로 이거를 알아봐서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고춧가루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춧가루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남자랑 뭐 눈이 마주친 건 그냥 뭐 그러고 말았죠. 근데 다음에 또 갔는데 이거 뭐 기계 쓰는 거냐. 헬스장을 다니면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네. 각자 운동하는 것 같지만
0: 네.
1: 이거 안 쓰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0: 그렇죠.
1: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켜주고 이제 자기는 스쿼트를 하고 있었는데 또 헬스장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0: 네.
1: 남의 자세. 봐주고.
0: 그렇게 하시면 그 좀 몸 다쳐요. 이렇게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1: 그쵸. 네네. 정확히 그런 타입의 남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근데 그때 그 남자였던 거예요. 눈 마주쳤던. 그래서 이제 민망하니까 아유 뭐 정망이죠 이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러닝화는 이런 거 쿠션 때문에 이건 뛸 때는 신는 거지 헬스할 때는 이렇게 납작한 걸 신어야 된다. 저도 이 말 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
0: 그래요?
1: 네네. 그리고 벽 앞에서 해라. 이렇게 무릎이 이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되게 사실상 되게 올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네네. 많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버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을 좀 잘하고 운동이 서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알려주고 조금 좀 오지랖 부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이걸 하는 내 자신한테 만족감이 있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걸로 좀 만족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였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죠. 근데 뭔가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을 주고받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전거 가게에서 그냥 선의로 이제 수리를 하러 오거나 자전거를 사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는 또 주기적으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게 있으니까 펌프를 가게 밖에 내놓고 쓰게 한 거죠. 근데 그거 그냥 선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무슨 자전거 때 군단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죽치고 있는다든지 심지어는 거기 쓰레기 버리고 간다든지 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친절이라 선이라는 건 그거를 정말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구나. 근데 그렇다고 또 돈을 받자니 뭐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비슷한 시간에 일상에서 이 남자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세 봐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0: 네.
1: 그러니까 사담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0: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단계예요.
1: 네.
0: 벌써 여기서 좀 이렇게 불안한 그 좀 마음을
1: 살짝 불안하죠.
0: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네. 저도요. 네. 어떤 걸 알게 되었냐. 이 남자에 대해 많이는 못 알아요. 근데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최근에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왜냐, 근데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밋밋하게 생겼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빛나요. 그래서 아 마치 여행지에 자신의 일부를 놔두고 온 듯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이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스위스 간 적 있었어요. 진짜 옛날이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중년이고 자전거 가게 휴일이 한 달에 하루밖에 없대요.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을 있겠어요?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나도 그러면 예전에 기억도 안 난 예전에 해외여행했을 때 거기에 나의 일부를 남기고 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순간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 얼굴에도 나한테는 잊었다고 생각한 그 어떤 생기랄 것이 이제 막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스위스 가봤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남자가 반색을 해요. 오 스위스 가보셨냐. 그러면서 그 남자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몇 살일까 나랑 비슷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뭔가 마흔 중반일 것 같다. 쉬는 넘지 않을 것 같다.
0: 지금 여기서 주인공 여자는 한 몇 살 정도?
1: 여자도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다시 봤는데 그 남자가 다시 또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를 보면서 네.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다시 쓸쓸해 보이네, 외로워 보이네. 저 사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었다.
0: 네.
1: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이러면서 나중 시점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 남자를 내가 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가 그런 타입 있잖아요. 아나운서님은 여행지에서 네. 호텔 가서도 거기 헬스장 가세요?
0: 아니요. 한국에서도 안 가는 헬스장을 굳이.
1: 아,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이 너무나 루틴화 되어서 해외여행을 가도 그 아까운 시간에
0: 네,
1: 거기서도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근데 거기에도 헬스장을 즐기는
0: 그 헬스장의 조건을 보고 호텔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1: 맞아요. 네.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런 타입의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얼마나 그 헬스장이 좋았던지 그 경치가 너무 좋고 거기에 무슨 막 스미스 머신이 막 네네. 이렇게 새거가
0: 스위스까지 가서 헬스장에 심취하고 온다는 게 참 좀 네. 이해는 안 되지만
1: 그래서 얼마나 좋은 풍경을 자기가 헬스를 했는지 이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너무 좋았던 거죠. 남자도 여자도. 근데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우리도 봄에는 여행 한번 다녀올까 괜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남편이 대꾸를 하네요. 사실 아내가 이 몸이 건조한 일상에서 우리 어디 갈까 하는 거는 진짜 가자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걸 듣고 계신 남편분들. 야 가자 우리도 좀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잠깐

0: 5분 동안 신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그런 남편이겠어요? 아니죠.
1: 네.
0: 한 달에 뭐 하루밖에 안 쉬는데. 그래서 대꾸도 하네.
1: 남편의 그 무미건조함이 어찌 보면 그 여자를 자꾸 등떠미는 장치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손님이 온다고 벌떡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에 관해 내가 이 사람에 관해 뭘 할까? 말치는 않은데 사담을 나누다 보니까 혼자 살고 헬스한 지 뭐 몇 년 됐고 그럼 나는 그에게 나에 대해 뭘 얘기했을까? 근데 이미 뭐 유부녀인 거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뭐 잘 안 쉰다. 나는 여기서 자전거 가게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했고 뭐 당뇨 초기 진단 받아서 헬스를 하게 됐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러나 나에 대해 뭘 얘기 안 했는지 아세요? 나는 대학에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20대 때는 번역가나 통역가를 꿈꿔서 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아주 사소한 용기가 부족했던 탓이었다는 거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계속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요.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여행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외국에 빈티지 업소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가져옵니다. 헬스장에.
1: 그게 그냥 어떤 빈 엽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았던 글씨가 적힌 엽서를 빈티지 엽서라고 부르는 거죠.
0: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1: 남의 엽서를 왜 모으지?
0: 그것도 팔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네.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사고 팔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뭐 영어가 아닌 이상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영어랑 스페인어 공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어준 거죠.
1: 번역을 해주는 거죠.
0: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좋고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1: 이게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0: 네, 헬스 끝나고 근처에 카페를 가서 길 건너 카페에서 이걸 서로 보여주면은 해석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화자가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된 거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썼어요. 김혜진 작가님이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그녀는 이 읽기의 과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소관 아래 이뤄진다는 게 좋았다. 헬스장에서 몸을 움직일 땐 오로지 그의 조언에 의존해야 했다면 그녀가 엽서를 쥐고 있는 동안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였다. 하지만 남편이 알았다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했을 게 뻔한 이 일에 그녀가 흥미를 느낀 건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엽서를 읽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상실했다고 여겼던 스스로를 거듭 되찾는 기분이었다. 단어의 의미를 정의할 때, 문맥을 설명할 때 그녀는 자기 안에 여전히 수준 높은 소양과 지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러면 과거의 한 시절이 생생하게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과 비슷했다. 길어봐야 한 시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지금의 삶으로부터 달아나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잠깐씩 체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물론 그녀가 모든 단어를, 문장을 능숙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때때로 그녀는 얼버무렸고 뜬금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버렸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터무니없는 해석을 늘어놓았다. 모른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껏 추측했고 유추했고 상상력을 발휘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전에 없던 미약한 활기를 느끼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긴 세월의 흔적이 남은 이국에 없어 누군가의 성격과 습관이 스며든 필체. 지금은 세상을 떠났을 게 틀림없는 수신자와 발신자.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애틋하고 다정한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아래 흐르는 뜨거운 마음. 그녀 내면에 멈

0: 번갈아 끼운 건 일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상상력인지도 몰랟다. 그 엽서들의 주인, 남자의 존재가 아니라.
1: 이 여자 주인공은 자전거 가게를 지금 남편과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내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발현을 못하고 살고 있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내 인생에 어떤 관중이 한 명 생긴 거잖아요.
2: 그쵸.
1: 거기서 그걸 다 보여주고 이게 어떤 이성의 감정은 아닌데
2: 맞아요.
1: 이게 우리는 계속 지금 불안하다고 아까 표현한 네. 게 자꾸 그쪽으로 지금 의심하고 몰고 가려고 그러고 그쵸. 경계하는데
2: 네.
1: 어, 이 여자의 그 빈티지 엽서를 번역하는 그 작업은 뭔가 굉장히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었어요.
2: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
1: 그렇네요. 지금 다시 그 낭독으로 보니까
2: 네.
1: 아, 좀 마음이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드는데요.
2: 그리고 인생에 관중이 생겼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좋은 면, 멋진 면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 네.
2: 어떤 남자랑 카페에 있던데.
1: 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2: 그래서 그거 절절, 아, 제가 뭐 영어랑 스페인어 전공해서 어쩌고저쩌고 뭔가 변명처럼 들리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이제 아주머니가 아우, 대학을 나왔어? 이러면서 대단해. 뭐 신경 쓰지 마. 반가워서 한 말이니까. 그랬는데 이미 그 말이 돌잖아요.
1: 네네.
2: 또 어떤, 노인이 갑자기 재생한의원이라고 쓰인 그 부직포백을 네. 샤워백을 든 노인이 요즘 같이 다니는 그 아저씨 식구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탈의실에서 이제 탈의실의 문제입니다.
1: 네.
2: 여기서 자꾸 입을 댄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그럼 헬스장에서 만난 사이는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확인을 하는 거군요.
2: 네.
1: 총대 메고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 노인분이.
2: 그래서 네. 약간 의구심. 나의 이 순수한 엽서 읽기 활동이 어떻게 비칠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중도 있지만 저쪽에 관중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탈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헬스장은 운동하는 곳입니다. 운동만 하세요. 양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계 몹시 불쾌합니다. 이거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1: 그러니까요.
2: 맞잖아.
1: 정말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저는 이
2: 심장이
1: 대목.
2: 갑자기 저도 막 내려앉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 남자를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는 몰라요. 그런 거. 여자 탈의실에 붙어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해맑게 또 엽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또 카페에 가요.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엽서 말고 다른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일이 커졌다. 라고 하니까 아,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근데 알아요. 근데 이 남자, 아, 저는 이 장면은 참 너무 좋아요.
1: 네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되게 당황을 해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우리 빈티지 엽서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냥 가벼운 이런 취미 활동인데 아닌가요? 근데 그 말에 이 여자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말 뒤에 진짜 질문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엔 비겁해 보일 수 있어요. 하면서 내가 비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막 솟구쳤다 가라앉았다 막 난리가 나요.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혹시 다른 마음 있으셨던 거 아니죠? 근데 네네. 여자가 아우 그럴 리가요. 네네. 없죠. 라고 하니까
1: 네.
2: 아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혹시 물어봤지만 아니라면 더더욱 그만둘 이유 없지 않아요? 우리 되게 네네. 떳떳한데 이게 왜요?
1: 남자들 참 눈치 없어요. 그죠?
2: 그러니까 그 여자가
1: 네.
2: 아니에요. 더 날카롭게 말해요. 됐어요. 그만두면
1: 네.
2: 좋겠어요.
1: 네네.
2: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되게 날카롭게 말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참 저는 이 감정을 어쩌게 잘 묘사했는지 이 만남이 그에게는 거를 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순수한 엽서 읽기 활동이었구나. 아 그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거를 들으니까 또 그게 또 서운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2: 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기대를 했던
1: 그랬군요.
2: 내 자신이 또 부끄러운 거죠.
1: 네.
2: 그랬는데 갑자기 아 됐어요 이러고 막 나오니까 그럼 기념으로 마지막이잖아요.
1: 네네.
2: 하나 가져라고 하나를 띡
1: 빈티지 없어도 하나 줬어요. 네.
2: 와 그래서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방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근데 아 전 이 장면이 너무

0: 남편이.
1: 네.
0: 뭐야 이거? 당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모든 감정의 동요를 겪고 네. 나는 징표인데.
1: 그래서 아, 그냥.
2: 네. 근데 남편의 말도 웃기잖아요. 이 꼬부란 글씨 이거 뭐야?
0: 아, 네. 거기 더요.
1: 네.
0: 그랬어요. 근데 뭐 다 외국 말이잖아. 이러면서 그런 이런 거 읽을 수도 없는 걸 뭐 알아가지고 네. 있어? 서랍도 복잡한데. 이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얼마나 긁혔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못 읽어? 얼마든지 읽지. 읽어줘?
1: 네.
0: 근데 그게 불어였던 거예요.
1: 네, 네.
0: 불어는 못 읽잖아. 이분이 네. 스페인어 전공이고 영어를 잘 읽긴 네. 하지만. 그러면서 딱 했는데 사실 모르죠.
1: 네.
0: 근데 읽는 척을 합니다. 그랬듯이. 근데 아, 전 여기서 진짜 네. 심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어요.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건 사소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그걸 알아야 돼요. 라고 읽는 척을
2: 엽서의 합니다. 엽서의 내용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본인의 하고 싶었던
0: 근데
2: 얘기를.
0: 근데 그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근데 그렇게 내뱉고 나니까 정말 이 문장이 그 문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1: 네.
0: 이렇게 그 엽서를 받고 네. 그거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다시 남편이 고춧가루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1: 네.
0: 이 마지막 부분 사실 낭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건 사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저는 아마 이 부분 아마 낭독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밑줄을 친 유일한 부분이었는데
1: 네.
2: 굉장히 그 이 아슬아슬한 상황 내가 왜 이걸 의심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정말 그 음란막이야? 왜 나는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1: 네, 네.
2: 계속 이렇게
1: 네.
2: 내 마음을 다듬으면서 다잡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냥 줄을 그었어요.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
1: 그쵸.
2: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쵸. 그 한마디. 이렇게 사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늘 더 큰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익숙한 일상을 지키는 건 그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이 얘기를 남편이 하는데
1: 맞아요.
2: 이거다. 그래
1: 맞아요.
2: 다시 현실에 발을 딛자라고.
1: 맞아요.
2: 예, 저도 우리 이런 순간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2: 순간에 어떤 그래 내가 이 나이 한번 이거 일탈 한번 해봐 나 뭔가 이렇게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일상을 지켜내는 게 더 큰 용기라는
0: 거죠. 그걸 안 하는 것도 용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네.
0: 뭐가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 남편은 그런 세계 속의 사람이고
2: 네.
0: 이 아내는 이런 세계 속의 사람이지만 남편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춧가루 만 원 이하로 팔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 제가 왜 네. 낭독하지 않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냐면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이 여자가 그 자신의 일상이자 삶의 터전인 자전거 가게를 쫙 바라보면서 그 자전거들을 쫙 보면서
1: 네.
0: 끝나요. 이 부분이 되게 가슴에 울림을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한번 이 책을 그리고 빈티지 엽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지금 둘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막 내 얘기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0: 그렇죠.
2: 약간 그 어떤 중년의 무료한 삶 너무 일상에 지친 분들 보면 많은 부분, 많은 대목에서 쿵쿵 가슴이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2: 아, 근데
0: 네.
2: 저는 이 빈티지 엽서를 굉장히 좀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그 삶이 묻어있는 막 뭐 눈물 자국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눈물 자국도 있고.
2: 그런 거를 주고 그러니까 내 엽서를 팔아요?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이러면.
0: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2: 네.
0: 이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실제로 김혜진 작가님이 그 뭐 문학 해외 문학 행사에 초청받아서 오스트리아에 가셨는데
2: 네.
0: 골목길에서 그걸 파는 걸 봤대요.
2: 오.
0: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엽서들을 그런 사고 파는 문화가 있다는 걸
1: 네.
0: 알게 되시고 이 소설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2: 그랬구나.
0: 네.
2: 그러면 그 정말 왜 엽서라는 건 굉장히 손바닥만한 거잖아요.
0: 그쵸.
2: 그 안에 아주 응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엄청 깨알처럼 쓰는 게 엽서인데
0: 네.
2: 그거 이렇게 해석하고 막 번역하고 있으면 한 사람의 삶이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0: 그렇죠. 이 우표가 어디서 난 우표인지
2: 그렇죠.
0: 발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직업을
2: 겁니다.
0: 유추하고
2: 네네.
0: 눈물 자국도 있고
2: 아 그리고 또 파란색 반바지 왜 파란색 반바지였을까요? 뭐 그런
0: 그렇게요.
2: 네, 네.
0: 이 화자는 조금 너무 칙칙한 것만 입는 것 같아서 조금 괜찮은 거 입어볼까 하고 와인색 샀다가 이게 너무 번쩍거려서 민망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새파란 원색의 바지를 입는 거죠.
2: 네.
0: 그래서 뭔가 나랑은 좀 반대되는 결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다.
2: 그래요. 자기는 이제 자줏빛, 그죠? 어떤 붉은 계열의 그 레깅스를 사서
0: 그것조차도 잘못 사서 잘못 너무 튀는 것 같아. 네.
2: 그거 어떤 보색의 관계인 맞아요. 새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의 접근. 하여튼 그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설집은 달걀의 온기잖아요.
0: 맞아요.
2: 혹시 이 소설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까요?
0: 이 소설집 전체가 되게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편에 그 어떤 선을 미세하게 넘을랑 말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2: 그렇군요.
0: 그래서 사실 이거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왜냐면 선을 넘지 말라. 아하.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선을 약간 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정한 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사소한 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여기 수록작 중에 관종들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관종들은 멸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너무 주거나 받으려고 하는 게 되게 병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그래도 조금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 손을 내밀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약간의 선이 오지랖인데 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되게 집요하게 관계를 추적하시면서 네네. 그 개인들이 다 단절돼 있잖아요. 네. 예상치 못하게 딱 선을 넘으면서 막 그런 어떤 삶의 미세한 파동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2: 이 소설 자체가 일종의 좀 삶의 긴장감도 좀 주겠네요. 그렇죠?
0: 그렇죠.
2: 그 아슬아슬한.
0: 그리고 제목이 달걀의 온기잖아요. 네네. 그 살짝 넘는 그 선 속에서 약간의 온기가 스며드는 그런 순간도 있고.
2: 네. 알겠습니다. 갓 나온 신작이라고 하셨어요. 신간.
0: 맞아요.
2: 네. 이 계절에 조금 뭔가 내가 무료하다 싶으신 분들 얼른 집어서 독서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루시드 폴의 봄눈 가져왔는데요. 뭔가 이 남녀가 처음에 카페에 앉아서 엽서를 두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왠지 이런 음악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남녀가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달걀의 온기에 수록된 빈티지 엽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요즘 서점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지기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책까지 오셨나요?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하길과 이준석의 일리아스 좋아하세요입니다. 네. 이 책 재밌는 책입니다.
0: 네, 재밌는 책이라고 이제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어떤 점이 재밌나요?
1: 뭐가 재밌냐면요. 네. 이 두 저자의 만남이 재밌어요.
0: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데요? 지금 이게 저자가 지금 두 명인 거잖아요.
1: 네. 이 책의 부제가 네. 어느 덕후와 교수의 고전 교환 독서인데요. 네. 이 덕후가 젊은 여성인 하길님이고 교수가 중년 남성인 이준석님이에요. 네. 네, 이분들이 무엇에 그렇게 몰두해 있느냐.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일리아스입니다.
0: 일리아스. 일리아스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일리아스 뭐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1: 그렇죠.
0: 저는 읽어봤답니다. 어머. 학교 다닐 때 숙제로. 기억은 안 나지만 잘. 네.
1: 이걸 다 읽은 분들이 별로 없을 네.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신.
0: 네. 한 학기 내내 일리아스를 분석했던 수업이 있었어요.
1: 네, 네, 네. 네.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문학이죠. 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화, 역사, 철학, 윤리를 융합한 서사시이고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네.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집대성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고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0: 그러면 이 저자 두 분 가운데 이준석 님이 이제 일리아스를 가르치는 교수신가요?
1: 네. 호메로스의 서사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대학에서 서양 고전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번역한 역자이기도 합니다.
0: 아. 근데 이 두 분의 만남이 약간 재밌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재밌다는 거죠?
1: 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2024년 12월에 광장으로 가야 합니다. 2024년 12월 계엄 이후 광장 매우 춥고도 뜨거웠죠.
0: 아, 뭔가 이 탄핵 시위와 관련이 있나 보죠?
1: 그렇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0: 네.
1: 그때 이 광장에서 시각적으로 좀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0: 네.
1: 그 키세스 시위단도 있었고
0: 아, 네,
1: 촛불 대신 각자의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영롱한 응원봉 불빛이 군집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에서도 많이들 주목했던 부분이 깃발이었지 않습니까?
0: 아, 맞아요. 그때 정말 정말로 위트 있는 깃발들이 많았었어요.
1: 그렇죠.
0: 예, 예.
1: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외향인 글자가 적혀 있는 깃발이랑 네. 가로 속에 작은 글씨로 내향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네.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
0: 네.
1: 또 그때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뭐 네. 좋아하는 것들을 깃발에 많이 넣었잖아요.
0: 그쵸.
1: 하길님도 그때 깃발을 들고 나간 기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0: 어떤 깃발 들고 나가셨을까요, 이분?
1: 이분이 일리아스 팬이니까. 일리아스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0: 네.
1: 분노를 노래하소서 민중이여.
0: 어, 멋지다.
1: 그렇죠.
0: 네, 네, 네.
1: 그런데 이 깃발을 막 흔들고 있는 와중에 누가 하길님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0: 네.
1: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년의 남성이었대요. 하길님이 이분에게 일리아스의 첫 문장을 변형한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리아스의 첫 문장이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거든요.
0: 그러니까 일리아스를 가르치는 분이라서 네. 그 깃발의 문구 이거 내가 아는 말인데 하면서 네. 다가오신 거죠.
1: 네. 근데 네.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0: 네.
1: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일리아스의 첫 문장부터 쭉 히라보로 읽기 시작합니다.
0: 네?
1: 노염을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염을.
0: 아, 그걸 이제 히라보로
1: 네.
0: 아무도 못 알아듣는
1: 그 광장에서.
0: 광장에서.
1: 네. 한 5행까지 읊으셨대요.
0: 와.
1: 그리고 이분이 명함을 주면서 네. 연구실에 놀러오라고 합니다.
0: 네.
1: 명함에는 서울대 서양고전학 연구소장 교수 안재원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0: 네.
1: 덕후에게도 원래 좀 부끄럽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발견당한 거죠.
0: 네. 발견당한 거죠.
1: 네. 네. 그래서 하길님이 이 사연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네, 당시 SNS는 당연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0: 네.
1: 이 사연이 너무 막 반짝거리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어요.
0: 탄핵 시위에서 건진
1: 네. 히라보로 막
0: 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니.
1: 네. 저도 이 이야기를 그때 막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0: 네.
1: 그때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막 화제가 되면서 일리아스 책의 판매도 반짝 올랐었거든요.
0: 그래요. 실제로 일리아스 책의 판매량이 늘어날 만큼 좀 파급력이 큰 이야기였단 얘기죠.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널리 퍼지자 하길님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일리아스를 읽고 존경하던 그 번역자 이준석 교수님도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 이준석 교수 또한 하길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대요. 이 사실을 알고 하길님은 이준석 교수에게 인사를 드리는 메일을 보냅니다. 네. 답장도 받았는데요. 정말 감동스럽게도 사실은 제가 하길님 팬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메일이었어요. 네. 완전 성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다시 광장에서요. 네. 이번에는 이전에 만났던 그 안지원 교수가 네. 하길님의 깃발을 찾아서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옆에 다른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0: 이준석 교수였던 거예요.
1: 맞습니다. 그것이 재밌네요. 바로 이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건 이 만남이 지금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이 이야기에 반응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이 책으로 저희가 펀드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북펀드는 출간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건데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펀딩을 해주셨어요. 예.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0: 네. 일리아스 좋아하세요? 라는 이 책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1: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이 책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아니, 출간 배경이 이제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네.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자.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1: 네, 이 책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쓴 글을 모은 것이에요. 네. 저도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대체 책의 방향을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했는데 네. 읽어보니 책에서는 일리아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0: 아, 네,
1: 두 분이 광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2024년 겨울의 광장이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요. 이 두 분은 광장에서 일리아스를 읽어내고요.
0: 광장에서 또, 일리아스를 읽어낸다?
1: 네. 그리고 일리아스에서 광장을 읽어냅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혹독하고도 영광스러웠던 그 광장. 그 이야기를 일리아스와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1: 네,
0: 정말
1: 맞습니다.
0: 살아 숨쉬는 고전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우선 광장에서 만난 서로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와 함께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싸우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애도에 대해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들 사이에서는 계속 일리아스 이야기가 흐르고요.
0: 그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1: 네. 하길님이 네.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에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는데요. 네. 그때 머리 위로 지나가는 헬기를 보면서 80년 5월의 광주를 생각했대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길님이 오히려 담담하고 결연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 5월 광주의 시민들도 지금이 나처럼 두렵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리아스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수많은 죽음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킬레우스가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전해 듣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의 자신이 죽어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 슬퍼서 친구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꿈에 파트로클로스가 나와서 저승의 신인 하데스의 관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합니다. 네. 장례를 받지 못해서 강 건너편의 죽은 자들과 섞이지 못하고 하데스의 집 앞에서만 떠돌고 있다면서요. 근데 하길님은 이 일리아스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결국 장례는 삶과 죽음을 경계짓는 일이며 망자에 대한 예우이자 네. 산자가 죽은 자에게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0: 네. 말씀대로 정말 환자가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애도잖아요.
1: 네. 그렇지만 80년 광주에서는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0: 네.
1: 역사의 확실한 정리, 학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니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애도가 충분히 되지 못했고 그래서 자꾸만 피해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혐오나 조롱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최근에도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0: 네.
1: 네. 하길님은 결국 앞서서 간 자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산자인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애도와 기억, 진정한 의미의 장례 그런 것을 이 하길님은 12월 3일 국회의사당에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0: 일리아스에 나오는

0: 그 죽음과 장례,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1980년 5월에 광주와 또 2024년 12월에 광장으로 해석한다는 건데 책이 굉장히 그 진지하고
1: 네.
0: 예, 그 많은 또 울림을 좀 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1: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교수가 또 하길님이 이렇게 던진 화두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일리아스의 내용을 덧대어서 답장을 쓰거든요.
0: 네.
1: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소재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분의 글이 다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리아스의 원문이 많이 인용돼요.
0: 네.
1: 두 분이 이걸 해석해 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일리아스에도 당연히 흥미가 생기고요.
0: 그쵸.
1: 아마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리아스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굉장히 그... 독특한 형태의 책이네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게 출간 네.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독특한 네.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또 그 겨울의 광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민주시민 모두가 각자의 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각자가 해석해낸 그때의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 두 분은 사실 주요한 현장마다 계속 있으셨던 투철한 민주시민 분들이거든요.
0: 네.
1: 계엄령 내리자마자 두 분 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었고요. 남대령에서 밤 지새웠고요. 주말마다 시위하러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 책에서 그 시간들을 일리아스의 내용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해석이 제가 해석하고 생각한 그 광장의 시간과 공명을 하면서도
0: 네.
1: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이 더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0: 네.
1: 각자 세상을 투과시키는 자신만의 안경이 있잖아요.
0: 네.
1: 이 두 분은 이 책에서 그 안경이 일리아스였던 거고요.
0: 네. 어떤 광장에서의 그런 외침이 이렇게 품위 있게
1: 네.
0: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1: 네.
0: 생각을 하면서 각자 해석한 지난 광장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1: 네.
0: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 많은 장면들이 떠올릴 텐데 자 김경영 MD님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1: 네. 제가 지난번에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끝까지 증언하는 사람 도서 소개를 하면서
0: 네네.
1: 그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건조한 사실만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을 시대를 겪어낸 사람들의 정서적 사실 또한 시대의 징후로서 역사가 될 수 있다.
0: 네.
1: 그 맥락에서 저는 이 책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역사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 광장에 몇만 명이 나왔다. 뭐 이런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곳에 있었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독이 분들도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광장이 굉장히 뭐 괴롭고 슬프고 분노스러웠겠지만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연대로 인한 기쁨과 희망을 분명히 발견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영광의 순간들은 사실 막 계속 되새김질을 해도 지겨워지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소중해지고 더
0: 네.
1: 빛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이 네. 책에는 우리가 발견했던 그 연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0: 네.
1: 희망을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1: 네.
0: 근데 아마 뭐 몇 년, 뭐 먼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또 이게 숙성이 돼서
1: 맞아요.
0: 또 멋있는 역사로 또 이
1: 네.
0: 책도 그렇게 좀 기억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일리아스 좋아하세요? 예, 두 저자들의 만남과 그 겨울 광장의 이야기 우리 김경영 MD님의 소개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How many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12명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이제 물질적으로 그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베트가 차려내는 음식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오래 묻혀있던 온기와 품위, 너그러움과 기쁨을 다시 불러냅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불화와 오해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그 만찬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하나의 정교한 의식,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이 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바베트가 복권으로 얻은 거액을 그 단 한 번의 저녁 식사에 모두 써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가난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존재로 보입니다. 만찬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은 외부 손님으로 참석한 로렌스 레베넬룸 장군입니다. 그는 이 만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완벽한 프랑스 고급 요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첫 음식들을 맛보며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은 하나의 문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단순히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어떤 세계를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 우아함, 사랑의 가능성, 품격 있는 인간적 교류, 인생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믿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아름다운 예술은 우리를 현재의 좁은 방에서 꺼내 한때 우리가 믿었던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갑니다. 한 접시의 요리가 과거의 문을 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진짜 예술은 감각을 통과해 영혼에 도착한다고.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남 북서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이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 강원도는 5에서 4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박이나 싸바구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안팎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3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입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과 파주 25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3도, 춘천 14도, 원주 15도, 대관령 10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 26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7도, 동해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4도,

대전 15도, 세종 15도, 천안과 보령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7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과 천안 26도, 보령 24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6도, 군산 16도, 목포 18도, 여수 17도, 순천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27도, 목포 25도, 여수 27도, 순천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6도, 포항 17도, 안동 14도, 부산 18도, 울산 15도, 진주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9도, 안동과 부산 27도, 울산과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 개성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5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5도, 습도는 69%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EU는 먼저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EU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선 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한 번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했습니다.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어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어제 저녁 6시 학생회관 앞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등 전국에서 모두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면서 독립적 개혁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재판은 6.3 지방선거로 약 50일간 중단됐다 재개된 것입니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자료를 전달하고 설문지와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받아본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이나 자신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제 발족한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음악이 있는 축제에는 그곳이 어디든 다 같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는데요. 올해 처음 열리는 페스티벌이 있어서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성 싱어송라이터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 이야기 함께할게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페스티벌 이야기라고요?
2: 네, 최근 문화공감 시간 통해서 저희가 페스티벌 이야기 심심치 않게 해드리고 있어요.
0: 네.
2: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뭐 이런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내 페스티벌이 정말 많아지기도 했어요.
0: 그렇더라고요.
2: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페스티벌 하면 무조건 한여름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달라졌고요. 그리고 라인업도 예전에는 페스티벌이면 뭐 헤드라이너는 유명한 해외 밴드지 뭐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었고 뭐 락밴드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죠.
0: 네, 그렇더라고요.
2: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정도가 그나마 그 명맥을 잇고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부산 락페스티벌 정도?
2: 부산 락페스티벌
3: 이 정도. 근데 그쵸? 하지만 좀 이런 인식 같은 게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2: 맞아요.
3: 이제 한국에서 음악 페스티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열리고 있습니다.
2: 네.
3: 특히 매해 가을 가장 페스티벌 보기 좋은 시기잖아요.
2: 네.
3: 이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국내 라인업 위주의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2: 이 성공이 컸죠.
3: 네, 이게 성공을 기점으로 국내 페스티벌 지형도가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 등 페스티벌 보기 수월한 시기에 많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라인업도 꼭 해외 아티스트를 고집하지 않게 됐습니다.
0: 네. 뭐 세계에서 페스티벌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2: 크고 작은 음악 페스티벌 모이면 인구 수나 뭐 국토 크기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페스티벌 숫자가 많은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아요.
2: 덕분인지 뭐 한 4월, 5월 날씨가 좀 풀리는 이 시기쯤부터 페스티벌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거의 매주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뭐 러브썸 페스티벌,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에어하우스 이런 다양한 이 전자음악에서 힙합까지 다 지금 통틀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2: 이런 페스티벌이 한 주가 멀다고 열리고 있고요. 특히 지난 5월 마지막 주에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와 아시안팝 페스티벌이 한 주에 동시에 열리면서 음악 마니아들이 이거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둘로 나눌 수도 없고 뭐 이런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만들기도 했었죠.
3: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또 페스티벌 격돌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2: 네.
3: 우선 한 페스티벌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잘 노는 관객들이 모인다는 입소문이 자자한 DMG 피스트랭 페스티벌.
2: 여기 잘 놀아요.
3: 네, 저희가 음악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음악 축제인데 2018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네. 8년 차.
2: 그러네요.
3: 굉장히 좀 오래됐네요.
2: 네.
3: 도심형 페스티벌이 보통 인기가 많은데 DMG 페스티벌은 철원군 고석정
2: 맞아요.
3: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 네.
3: 이런 좀 지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음악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페스티벌입니다.
2: 네.
3: 정말 힙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2: 가시나요?
3: 네, 가실 것 같습니다.
2: 네. 용기 내셨네요. 네. 철원까지도 가시네요.
3: 철원 여기는 빠지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저도 아마 갈 예정이에요.
0: 김학선 씨가 간다고 하는데는 무조건 갑니다.
3: 그러니까 철원이가 너무 좋아서.
0: 얼마나 좋으면 가실까요? 네.
3: 거기 제가 좋아하는 물회 파는 식당이 있고
2: 거기 맛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거기서 저희 만나면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대격돌을 예정하고 있는 작은 페스티벌이 하나 새로 올해 시작이 됩니다. 아기 페스티벌인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축제.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만은 어쩌면 올해 가장 얘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큰 페스티벌입니다.
0: 네.
2: 바로 여성 뮤지션들을 중심에 둔 복합문화예술축제를 표방한 제1회 영희 페스티벌입니다.
0: 네. 네. 영희가 그 여자 이름을 통칭하는
2: 맞아요.
0: 그런 의미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2: 네.
3: 그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철수와 영희 그래서 실제로 바로 그 철사 용의에서 이름을 따온 페스티벌인데요. 한국 교과서 속에 가장 익숙한 여성 이름이자 이 한자로 영광과 기쁨을 뜻하는 한자에서 좀 따왔다고 해요.
2: 네.
3: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창작해온 모든 영희들에게 응원과 환대를 전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네. 있다고 합니다.
2: 네.
3: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여성 음악가 중심의 음악 페스티벌이어서 많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이 여성 음악가들의 음악을 모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는 페스티벌의 첫날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인물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우정화의 노래 도망가자 준비했습니다.
2: 네.

0: 역시 첫 번째 영인은 선우정아였군요.
1: 네. 아, 지금 노래 들으면서 김학선 씨가 아 이거 페스티벌인데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약간 그런 부분도 영희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최근에 페스티벌의 다양한 지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좀 고아한 무대를 볼 수 있는 페스티벌도 요즘에 잘 열리고 있다. 꼭 외향이 아니어도 내향이어도 친구가 없어도 음악 페스티벌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영희 페스티벌도 당당하게 자리를 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비적인 영희 페스티벌의 첫회 개막식 헤드라이너로 설 예정입니다. 뭐 선우정아야 그 헤드라이너로 선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그럼요. 생각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음악가들의 음악가로 대중은 물론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뭐 보컬리스트로도 뛰어나지만 이외에도 싱어송라이터 또 프로듀서로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정말 독창적으로 자신의 음악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 안에서는 정말 한국 대중음악계 흔치 않게 대중성 음악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뮤지션이라 아마 첫날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3: 이외에도 금, 토, 일 사흘 동안 진행된 축제 기간 동안 이상은 김유나가 헤드라이너 무대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 아티스트를 모두 오랜 시간 자신 들의 좀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여성 창작자라는 점에서 축제가 지향하는 그 정체성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처음에 어떻게 기획된 페스티벌인가요?
1: 네. 저도 그렇고 사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거 좀 있을 법도 한데 여태까지 없었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싱어송라이터이자 최근에는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오지은 씨가 이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또 인디씬에서 드물게 여성 대표가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유어썸머가 함께 공동으로 이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이끌고 있는데요.
0: 네.
1: 이렇게 좀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기획했다고 하면 그냥 얼굴이나 이름만 빌려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 페스티벌 아티스트 소개글을 담당을 했는데 직접 오지은 씨가 일일이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페스티벌을 꾸리고 있을 정도로 A to Z로 이 영희 페스티벌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정말 그 파운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요 페스티벌에 이제 토크 행사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오지은 씨가 일일이 꼼꼼히 손을 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 네,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막 단톡방이 있어서 아티스트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네. 단톡방이 있어서
1: 듣기만 해도 진짜 힘들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너무 많아.
3: 대화를 막 이렇게 주도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1: 수십 명인데요. 정말 네. 대단합니다.
3: 오지은 씨는 이번 영희 페스티벌의 모티브로 1997년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 싱어송라이터 중심의 음악 축제죠. 릴리스 페어를
1: 맞아요.
3: 언급을 했었습니다.
1: 네.
3: 릴리스 페어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여성 뮤지션인 사라 맥락클란을 중심으로 열린 음악 축제인데 1997년부터 99년까지 여름에 개최됐던 축제였죠.
0: 그렇군요.
3: 그래서 여성 솔로 아티스트와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밴드로만 라인업을 구성했고
1: 네.
3: 좀 개최 기간이 짧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성 음악가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친 축제로 지금까지도 많이
1: 맞아요.
3: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릴리스페어가 시작되게 된 뭐 기반에도 사실 여성 뮤지션들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 사라 맥락클란이 처음에 이제 자신의 공연에 여성 뮤지션을 게스트로 섭외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연 프로모터와 대화를 하는데 당시 프로모터가 아, 이 여자들만 공연하는 공연에 누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았대요.
0: 네.
1: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공연 한번 만들어주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주축이 되어서 페스티벌을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릴리스페어의 시작이었고요.
0: 네.
1: 사실 지금까지도 좀 그래요. 페스티벌 보면 여성 뮤지션은 좀 목에게 있어서 약하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방금 노래 들으신 것처럼 대표곡들이 좀 잔잔하거나 좀 침잠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페스티벌은 어쨌든 발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외면되는 지점에 여성 뮤지션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자우림 정도 제외하면 진짜
3: 그렇죠.
1: 뭐 밴드나 여성 뮤지션이 좀 준헤드나 헤드라이너로 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영희 페스티벌도 30여 년 전에 릴리스페어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의 연장에서 기획된 축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반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운더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약간 그 마녀 같은 오지은 씨 노래 말고 또 잔잔한 감성적인 오지은 씨 노래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하늘에 별이 참 많다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0: 네, 야심차게 시작된 만큼 오래오래 뿌리 내렸으면 좋겠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지은 씨가 잘 해나갈 것 같아요.
2: 어,
1: 네.
2: 맞아요. 네,
1: 워낙 좀 멋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3: 그리고 의지도 굉장히
1: 네, 맞습니다.
3: 강하고요.
0: 그렇군요.
1: 네. 정말 좀 여러모로 영희 페스티벌을 대표한 얼굴이 오지은이라는 게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지은 씨가 처음 음악신에 등장하게 될 때쯤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 네.
1: 2007년에 친구와 헤븐이라는 뭐 밴드 듀오를 결성해서
2: 네.
1: 제17회 유자 음악 경연대에서 동상을 수상했어요.
2: 근데 네.
1: 수상을 했지만 수상은 수상일 뿐 그 뒤로 오지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3: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혼자 첫 앨범인 1집 지은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요즘이야 뭔가 사전 모금 같은 걸 해서 미리 펀딩 받아서 앨범이나 책 내는 경우 정말 많아졌잖아요.
2: 네.
3: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직 그런 소셜 펀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게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라 오지은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열어서 제가 음반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MP3를 올려놓을 테니 이 음악을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의 선주문 형식으로 돈을 보내면 그 모금액으로 앨범을 만들고 싶다. 라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2: 네,
3: 네. 선택을 했어요. 당시에 이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회자가 됐던 기억이 아. 납니다.
1: 네, 그래서 유명한 뮤지션도 아니었고 그렇긴 했는데 이런 좀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방식이 음악 마니아들의 좀 눈길을 끌었고
3: 맞아요.
1: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저도 그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2: 네.
1: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많았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일단 MP3를 올리고 이거 들어보고 한번 마음에 들면 좀 주문을 해달라라고
2: 네.
1: 해서 선주문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모인 제작비가 총 184만 2,815원과
3: 8달러.
1: 그리고 8달러. 누군가가 달러를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당시 돈으로 총 제작비가 206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펀딩으로 예, 충당한 셈인 거죠.
0: 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제작한 앨범이라 정말 각별했겠어요.
3: 네. 그리고 정말 요즘 뭐 몇 억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몇 백만 원 정도 하면 정말 작은 제작비지만 앨범 녹음에서 뭐 CD 프레싱까지 간의 수공업과 펀딩으로 해나가면서 그 독립 뮤지션으로서의 자아를 제대로 갖출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3: 그 부분이 또 많은 마니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선주문자들에게 앨범을 다 발송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게 되면서 당시에 인디음악을 대표하던 향뮤직 여기에 인디 뮤지션이 음반 입고하면 성공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납품을 하게 됐고 이 기세를 몰아서 당시에 뭐 메이저인디 약간 메이저와 인디 사이에 가교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던 해피로봇 레코드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신의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정말 좀 색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여성 뮤지션으로서 바로 섰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여성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 사람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2: 네.
1: 여기에서 또 이 뮤지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네.
1: 이런 이야기에서. 최근에 한 영상 콘텐츠에 출연해서 자신을 비롯한 자우림은 단 한 번도 대자본의 힘에 기대본 적이 없다.
3: 맞아요.
1: 한 번도 인디가 아닌 적이 없었다. 라는 발언을 해서
2: 네.
1: 우리가 진짜 독립적인 뮤지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아티스트가 있죠. 바로 김윤아 씨인데
2: 네.
1: 정말 그냥 봐도 특히 여성 팬들에게 너무나 멋진 언니인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더 멋진 언니가 되는.
3: 요즘에 아주 명대사를 많이 내놓고 있어서
1: 네, 네.
3: 날이 가면 갈수록 멋진 언니가 되고
1: 네,
3: 있죠.
1: 네. 그래서 이 멋진 언니의 대명사가 된 김윤아 씨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2: 네.
1: 김윤아 씨를 대표하는 노래죠. 봄날은 간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진짜 이렇게 여성으로서 밴드 오랫동안 이끌면서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뮤지션, 한국에서는 참 귀한 분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밴드나 락 음악계를 살펴보면 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같은 계열의 음악을 하는 후배뿐만이 아니라 동세대 뮤지션, 뭐 다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특히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0: 예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축제를 빛낼 예정인데요. 너무 또 적절한 라인업이 아닌가 싶고, 제가 또 얘기 듣기로는 이 오지은 씨가 섭외 제안을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개런티 물론 받지만 개런티와 상관없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 2회, 3회 때 꼭 불러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성 뮤지션들은 또 이런 함께하는 공간, 무대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김윤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뮤지션이자 뭐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이제 막 인디가 태동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인디와 메이저 뭐 이런 구분이 좀 촌스러워진 2026년까지 메이저 밴드이자 또 인디펜던트 밴드로서 한국 대중음악계 안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우림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프론트맨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멋있어요. 아직도 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밴드 자우림은 물론이고 솔로로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하하송이나 매직카펫 라이드 25, 21 같은 대중적인 히트곡도 보유한 자우림을 한켠에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김윤아라는 개인 안에 들어있는 분노 우울, 자조와 회한 등을 진한 색채로 그려내는 솔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맞아요. 사실 밴드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 참 많은데 네.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할 것 같아요.
0: 뭐 자신은 또 이제 그런 어떤 창작의 힘듦이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또 일종의 풍자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2: 네.
0: 예를 들자면 이제 밴드로서나 개인 뮤지션으로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져가고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서 남편이 치과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 물론 예전에는 음악을 했습니다만
2: 네.
0: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이 음악으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하기 좋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왕왕 들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스웩처럼 아 자신은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보다 수입이 적었던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네. 하면서 진짜 네. 뭐 요즘 말로 하면 국힙 원탑 같은 느낌의 펀치라인을 날리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독립적인 여성 음악가로서의 주체적인 발언과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1: 네. 그래서 김윤아가 마지막 날의 헤드라이너이고 둘째 날의 헤드라이너는 당연히 네. 이상은 이란 아티스트가
0: 저희가
1: 차지하게 네, 됐습니다.
0: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요.
1: 네, 정말 이상은 씨도 뭐 더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까
0: 그러게요.
1: 싶은 그런 독보적인 뮤지션인데요.
0: 네.
1: 한국에서 여성 음악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앞서서 겪은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 10대였던 1988년에 담다디 이 네. 노래로 MBC 강변가요제 대상 받으면서 데뷔한 이후에 순식간에 청춘 가수이자 아이돌이 되었고
0: 네.
1: 이후에 소모적인 연예계 생활에 지쳐서 훌쩍 미국 유학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음악 활동 멈추지 않고 있고
0: 네.
1: 많은 후배 여성 음악가들에게 롤모델이자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 얼마 전인가 여성의 날 때였나요? 여성 뮤지션들이 이제 존경하는 뮤지션 혹은 자신에게 영감을 준 여성 음악가들의 노래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이소라 씨와 이상은 씨 비중이 진짜 높더라고요. 뭔가 정말 시대에 영감을 주고 있는 뮤지션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이상은의 둥글게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담다디로 데뷔한 모습을 생각하면 그뒤 가수로서의 행보는 정말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한 가수의 인생 안에 이런 행보들이 다 들어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뮤지션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여성음악가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 대중음악계 그 누구와 비교를 해봐도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행보를 걸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상은 씨 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음악평론가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선정하는 그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리스트 뭐 이런 거 뽑으면 저도 항상 들어가거든요. 이제 리스트 100위 들어있는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보다 보면 여성 음악가 이름을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100장 중에서 20장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이제 10장 그 상위 톱10 안에는 여성 뮤지션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상은 씨예요.
0: 그렇군요.
1: 뭐 최근에 그나마 들어서야 뭐 장필수 씨나 이런 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위권 안에까지 N위까지 올라가긴 정말 어렵고 이상은 씨의 작품 가운데에서 뭐 공무도화가나 외롭고 웃긴 가게 같은 요 6, 7집들이 한국 대중음악계 안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앨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그 앨범들을 만들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은 씨 이력에서 가장 놀라운 게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요즘으로 치면 거의 아이돌
1: 완전 아이돌이죠. 그 막 네. 여성 팬들 비명 네. 소리며
0: 네, 한국이 들썩였죠.
2: 그러니까요.
1: 거의 네. 약간 여성 마이클 잭슨 같은 느낌으로 사랑받았잖아요.
2: 그랬던 활동 극초반의 모습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게 이런 가요계가 싫다라고 해서 떠났다가 미국 유학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보여준 모습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1: 다른 사람 됐죠.
2: 네, 성장이 네. 있었다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같은 뮤지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였는데
1: 맞아요.
2: 그 안에서 정말 젊은 거장이라는 단어를 써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깊이와 울림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당시에 막 윤상 씨 이런 사람들이 라디오 진행할 때
1: 네.
2: 아, 윤상과 신해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어떤.
2: 이 공모도 가 나온 걸 듣고 우리는 빨리 코박고 죽자.
1: 극단적인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시대의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충격을 줬던
0: 네.
2: 앨범이기도 합니다.
0: 제대로 맞아. 공부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갔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아티스트였는데 그렇게 뭐 보장된 어떤 성공의 길을 버리고
2: 그렇죠.
1: 훌쩍 유학을 떠났던 것부터도 그렇고 가서 미술 전공했었잖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예술의 정말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섭렵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정말 그 젊은 아티스트로서의 깨달음을 얻고 다시 고맙게도 음악계로 돌아왔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름을 한번 바꾸기도 했었어요. 리체라는 이 뭔가 국적과 성별을 알 수 없는
2: 맞아요.
1: 가명을 만들면서 발빠르게 해외 활동에 도전하기도 했었고 또 음악적으로 조금 전 이제 윤상 신해철 같은 나름대로 또 젊은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뭐 비밀의 화원이랄지 조금 전에 저희 함께 들어본 둥글게 같은 굉장히 좀 마음 뭉클한 좋은 팝을 만드는 음악가로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역주행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0: 네.
1: 특히 이상은 씨 얘기하면 최근 젠지 세대들은 그 이 집에 수록된 댄스곡인 그대 떠난 후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제목은 몰라도 그 Don't go baby 하는 그 곡이거든요.
0: 네.
1: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영상 찾아보시면 밑에 언니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언니 덕질 할 거예요 뭐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고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이상은 씨가 서면 이 곡의 호응이 제일 뜨겁습니다. 정말 좀 아, 새삼스럽게 시대가 발굴한 새로운 이상은 씨의 면모를 발견할 수도 있는 요즘입니다.
0: 네.
2: 그리고 이 뭐 이상은이나 김유나 말고도 정말 좀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1: 맞아요.
2: 아까 이상은 씨에게 젊은 거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2: 젊은 거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이 가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급격하게 성장하고
2: 네.
1: 있죠.
2: 아마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음악가들 사이에서 음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가장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음악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이랑.
1: 아이.
2: 네.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출신인데 우연히 음악을 하게 됐죠. 네. 우연히 들어선 음악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3집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 앨범으로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음반상.
1: 맞습니다.
2: 수상한 이랑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이랑 씨는 전야제인 금요일에 네.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늑대가 나타났다 앨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듣고 있어요. 준비했습니다.

0: 아, 이번 주말 페스티벌이라서 네. 더욱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 외에 어떤 얼굴들 만날 수 있을까요?
1: 아,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합니다. 저희가 6곡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초태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채롭고 매력적인 여성 뮤지션들이 한데 모이는데요. 이름만 대충 들어봐도 요조, 김사월, 디어클라우드 나인, 안신혜 안다영, 예람 김수영, 김뜻돌, 남매아리,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우희준 이설아, 이하립 정우 청률 정세벽 해파, DDBB 더픽스. 이 라인업 보고 있으면요. 장르도 포크, 팝, 뭐 펑크, 록, 인디 전부 오가는 대단한 라인업이거든요.
0: 네.
1: 여성 뮤지션들만 모아도 이 정도의 그쵸. 다채로움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야, 진짜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 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다
1: 맞아요.
2: 네, 이 라인업에 이름을 네.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팜플릿에 뮤지션들의 나이도 일부러 다 기재해 두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1970년생 이상은부터 2000년생 우희준까지
1: 네.
2: 거의 두 세대.
1: 아우르죠.
2: 네. 그렇네요. 네. 아우르는 이게 딱 이게 그래서 연도를 보고 있으면 뭔가 약간 뭉클한 그런
1: 네,
2: 감정이
1: 맞아요.
2: 있습니다.
1: 그렇게 네. 좀 다양한 연도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쉼없이 해온 여성 뮤지션들이 모였다는 점 자체로 좀 의미를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뮤지션 분들은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자기 음악 하면서 어느 정도 팬덤을 만들고 있는 분들인데 이외에도 이 공연이 마포아트센터 이 근방에서 전체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마포문화재단의 무소속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인디스커버리 챌린지에 참여 중인 여성 뮤지션들 그러니까 정말 여기도 아기 뮤지션들이죠.
0: 네.
1: 이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조, 윤세, 조소정 뭐 이런 아티스트들도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신인들이지만 이 영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또 다른 더 힘찬 목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공연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2: 네,
1: 맞습니다.
2: 이 영희 페스티벌이 좀 독특한 게 음악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부대
1: 맞아요.
2: 행사를 많이 기획을 했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공연을 벗어난 다양한 여성 문화 창작자를 조망하는 기획을 내세우고 있기도 한데요. 작가 김지승은 영희라는 이름과 호명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관객과 만나고 역시 작가 김소영은 북토크

0: 그림책이라는 황홀한 세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여성 뮤지션들 라운드 테이블 이런 것들도 마련돼요. 토크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축제 참여 뮤지션들이 뭐 여성 뮤지션으로서 자신이 한 경험이나 창작 과정 같은 걸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요조나 오지은 씨 이런 뭐 약간 한때 홍대 여신이라고 불리었던 뮤지션들이 모여서 홍대 여신과 홍대

0: 또 이거 또 서촌 코미디 클럽 소속 코미디언들 여성 코미디언들입니다. 이분들이 참여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도 준비될 예정이라서요. 정말 복합 문화 페스티벌처럼 아주 열띠게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 주 말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티켓이 벌써 매진이 됐습니다. 아. 이게 좀 죄송한 마음인데 이제 소식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심포도처럼 여겨지실 부분이기도 한데 네. 사실 취소표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이번 페스티벌이 1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 3회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그렇죠.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근처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픈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무대로 만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포크 싱어송라이터고 또 독립음악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오소영 씨의 목소리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저 어린 시절에 이 노래 듣고 많은 상념의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억상실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빗소리를 꿰매느라 여름의 더위를 다 써버렸다. 실수로 떨어진 빗방울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안개가 바닥을 어슬렁거리는 아침이었다. 비가 새는 지붕이 있다면 물은 마모된 돌일지도 모른다. 그 돌에게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하구에서 빗방울 하나를 주워들었다. 아무도 내 발자국 소리를 꺼내가지 않았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두곤 했었는데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신용목 시인의 숨겨둔 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임재성입니다. 낙선 목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황현희 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 제가 열린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KBS에서 시사직격이라는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열린 토론은 세 분의 비대위원분들과 함께하는 열토 비대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6개 대학 총학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당권파인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면서 전국에 미칠 파장, 잠시 후 세 분의 비대위원분들과 함께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세 분의 비대위원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0: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오늘 대타 MC다 보니까 오늘 세 분 패널 분들 좀 어떤 분들이냐 여쭤봤더니 까칠한 새 아저씨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한 분도 답변을 안 해주시는군요.
2: 까칠하지만 훈훈합니다.
0: 아, 예. 오늘 훈훈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단문은 50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열린 토론 시작해보죠.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4: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족 사태가 시나리오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전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도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재투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또 이게 다시 재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시간도 낭비가 될 뿐더러 결과가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거예요.
1: 아니 투표용지가 없다면서요. 그거 자체가 부정이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2: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선거를 다 한 지역들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선거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들은 다시 해야죠. 선거리의 담당자들도 처벌을 받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서 조직과 인력 관리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사태를 벌였다는 것은 다시 구조 조정하고 개편을 해야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힘들어서까지 왔는데 그런 정도의 사태를 만들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독립된 기관이어서 뭐 연하연하 책임 안 진다 그러는데 조직을 손해봐야죠.
3: 예, 특히 마지막 분 말씀이 좀 귀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신데 그 실제로 비리, 그러니까 뭐 비리라고 하긴 좀 뭐하죠. 부실 그리고 좀 문제점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쟁점들은 뒷부분에 다룰 예정인데 지금의 사태, 선거가 일주일 지난 오늘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1분 이내로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4: 한마디로 예. 중고등학생 보고 만약에 선거관리를 좀 해봐라. 그럼 과연 이렇게까지 못했겠어요?
3: 예.
4: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기성사회가 부끄러운 짓을 지금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선관위의 무능과 무사안일, 직무유기가 겹쳐진 저는 이제 이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예. 굉장히 민주주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3: 예.
4: 또 하나는 문제는 이 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이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표용지 부족했을 적에 어떤 업무 지침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훈련도 안 돼 있는 그런 집단. 예, 결국은 국가의 어떤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좀 총평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5: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고요.
3: 예.
5: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지금도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선관위의 이런 부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경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의 그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이라고 보고 차제 뭐 해체 수준의 뭐 개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우선은 이번 사태의 원인 경위. 그러니까 뭔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오늘 선관위 진상조사위원회가 뭐 발족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려워요.
3: 예.
5: 그전에 채용비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내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자체 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 지금 국정조사여구서도 제출이 됐고
3: 예.
5: 일각에서는 뭐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발족을 했고 특검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두 분께서 비슷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창렬 교수님께는 조금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점점 더 점증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6: 이게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3: 예.
6: 지금 3일 밤에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됐는데 지금 오늘 10일이에요. 일주일 넘었는데도 점점 이제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3: 있죠.
6: 그리고 뭐 별거 이제 처음에 나왔던 투표용지 부족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이제 선관위 그 이후에 대처 문제도 너무나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서서 이제 부정선거론 재선거와 자꾸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오늘이 87년도 60학년 39주년이거든요.
3: 맞습니다.
6: 어떻게 해서 만든 아까 저기 그 시민들 시민 말씀처럼 그런 민주주의예요. 그 절차적 민주주의 그나마 그 내용의 민주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얼마나 우리의 쟁취가 힘들었는데 이건 절차의 문제거든요. 과정의 문제이고 따라서 앞으로 어쨌든 저는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3: 그리고 해체해야 된다.
6: 그리고 원포인트 헌법 개정해야 돼요. 이게 1960년도 제2공화국 헌법.
3: 맞습니다. 62년도
6: 제,
3: 예, 헌법이죠.
6: 60년도에 제3차 개헌 때 들어온 거예요. 헌법 예, 기구로 예. 말이죠. 워낙 그때 관건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헌법 기구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헌법을 어떻게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3: 세 분의 총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뒷부분에서 나올 질문인데 혹시 시간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못 드리면 너무 아쉬울까 봐 좀 뒷부분에서 당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선명한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신데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은 뭐 선관위 해체 이런 이야기도 물론 나오나 선명하게 지금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하고 계신데 혹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야기인지 좀 여쭤봅니다.
4: 뭐 정확하게 당내 여론은 아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투표용지 부족이나 여러 가지 투표 포기 상태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적으로 일어난 거고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별로 또 시군구별로 또 읍명동별로 선거구가 다 다릅니다. 후보들이 예.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절차적인 하자나 관리상의 문제가 어떤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재선거나 뭐 선거의 소청 절차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특별하지도 않은데 전국 단위로 다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문제된 총투표수를 다 합치더라도 당락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어떤 그 부실 관리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 후보가 부당한 이득을 얻어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당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대로 한다면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는 거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다 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선거 패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다. 이런 이제 주장과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3: 예,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좀 반복해 드려보면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제 분위기인 거죠. 이런 분위기가 좀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 대표가 이렇게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해서 사실 이제 지선은 사실 이제 7월 1일이면 임기 시작하는데 좀 걱정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지 어떨까요?
4: 저는 지금 당이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지금 안목적 거의 이제 합의된 부분은 빠른 시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그 결과를 예. 바탕으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부분에선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다수의 어떤 의견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장동혁 대표만 그런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 현재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거의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3: 그렇죠. 뭐
5: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론은 아니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이게 이제 여당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등등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당론 채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하는지는 앞서 이태규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 근데 이제 제1야당의 대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 해결책을 먼저 야당이 제시하고 저는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 이 사안에 관한 특검이 도입된다면.
5: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예, 봐요. 그런데 예. 그거는 야당이 이 국면을 주도했을 때 가능한 건데 장동혁 대표처럼 저렇게 본인 스스로 복면 쓰고 나가가지고 저 집회 참석하고 그 사진 SNS에 올리고 대책 없는 전국적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러면 주도권을 오히려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 여당이 주도권을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만이 아닌데 이 역시도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중대한 국면에서 저렇게 지금 뭐 학생들부터 나와가지고 참정권 침해당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작은 이익에 갇혀가지고 이제 본인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책임한 주장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3: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교수님.
6: 근데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게 2030이 주로 이제 그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예. 오늘 지금도 2030 있겠죠. 그런데 양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3: 앞서 말씀하신 예,
6: 두 분 말씀처럼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굳이 뭐 나이를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성적인 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정선거는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개선하자 개혁하자라는 주장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른바 극우 윤호개인 이런 부분과 서서히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일종의 진화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 이슈나 아젠다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처음에 그 모티브하고 모멘텀과 점점 다르게 방향이 진전되거든요.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장 대표가 저는 편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의 이제 최고위원들도 당론으로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재선을 주장하면서 전혀 맞지 않죠. 서울시 재선과 말이 됩니까? 되지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서서히 이른바 빌드업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선거라는 게 하나의 획을 그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 윤호개인 내란청산 프레임이 없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또다시 윤호개인 부정선거가 또 나오면 이 여당에서 또다시 내란 프레임을 또 끝낼 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선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또 훨씬 우려스럽다. 총체적으로.
3: 알겠습니다. 아, 이거 세 분 비대위원 모두 굉장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좀 전면적인 전국 단위 재선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4: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의 저런 인식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정권이 가장 바라는 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소수화되고 주변부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짓들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그 투표 부실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선관위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속꾸리 투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인척 채용 비리부터 여러 가지 선관위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은 선관위가 했지만 선관위의 오랜 나쁜 관행과 문제점들을 방치한
3: 예.
4: 국가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들은 먼저 사실 국민들한테 합동으로 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갔어야 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하고 좀 소통이 될 텐데 지금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 예. 아, 세 분의 비대위원 분들 모두 의견이 일치하셔서 조금 좀 의견이 다르면 조금 더 찍어볼 것 같은데 그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 4092님 견제받지 않은 기관은 절대 부패한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추상진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엄밀하게 진상을 밝히고 개혁해야 될 문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진상규명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본격 가동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면 이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지만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진실규명의 대상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저는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자, 이 선관위가 어쨌든 지금 이건 시동이 됐고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4: 저는 뭐 그전보다는 아마 조금 내용성 있는 진상규명을 하고 노력은 할 겁니다.
3: 예.
4: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선관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3: 그렇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선관위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다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는 사실 자체 쇄신 의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3: 예.
4: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여야에서 선관위 개혁법안을 냈을 적에도 선관위는 계속해서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개혁에 반대해왔거든요. 예. 그 때문에 자체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과 별개로 그 결과는 뭐 결과대로 써야 되겠지만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3: 국정조사.
4: 이 기반에 따른 강력한 특검이 실시가 돼서 저는 단순히 선관위원장의 사과나 관련자들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저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사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3: 예,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오늘 시작한 그 선관위 안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초점을 맞춰보면 예. 제가 좀 선관위 입장을 뭐 저 동의하지 않지만 대변을 해보면 아니 다 외부위원들을 꾸렸는데 외부위원들을 꾸렸는데 왜 선관위의 개혁 의지를까지 이렇게까지 비판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아니 외부위원들로 꾸렸기 때문에 이 조사의 한계가 뚜렷한 거죠.
3: 오히려.
5: 예. 그 선관위라는
3: 짧은 조직이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5: 선관위라는 예.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밖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이 조직 보신주의, 조직 방어주의를 강력하게 그동안에 작동시켜왔던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용비리 문제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세간에 논란이 됐고 그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무감찰이
3: 이겼죠,
5: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을 상대로 외부 위원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정부의 의지를 등에 업고 조사를 한다 그래도 그 조사의 내용에 상당한 저는 한계가 있을 거고 제대로 된 자료의 접근이나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동안 이런 숱한 문제 제기에 선관위가 보여왔던 태도로 보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은폐나 축소나 뭐 봉합이나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조사보다는 국정조사나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경 합동 수사나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 조사 혹은 예.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그나마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 자체 조사로서는 한계가 뚜렷할 것 같습니다.
6: 지금 이제 보면 말이죠. 이게 과거에 복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 예.
6: 한때 꽤 유행했던 말인데 언제 사라졌는지 제가 이제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3: 네.
6: 아까 저기 잠깐 KBS 7시 뉴스 제가 보다가 들어왔는데 언뜻
3: 예.
6: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투표 국권과 3투표 국권지 그걸 서로 중복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입력 자체.
3: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게 이제 보도가 예. 오늘
6: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우연히 봤는데 예. 그것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3: 예.
6: 단순하게 이게 오류다 실무착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세 분 다 두 의원님이나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진상규명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일단.
3: 예.
6: 과거에 반민특위가 해체됐죠. 이승만 정권 때.
3: 예.
6: 제가 자꾸 왜 이승만 정권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제3차 개헌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 된 거예요. 그때 워낙 관건성 부정성과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반민특위에도 강제조사권이 있었어요. 그나마 해체됐던 건데 진상규명위가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기간이 짧잖아요. 조사 기간이.
3: 예,
6: 짧은 데다가 이 복마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선거 관리 부실 자체가 이걸 외부 위원들 몇 명이서 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거 빨리 끝내고 뭐 열심히 하겠죠. 이분들도 예, 하겠습니다만 예. 뭐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끝내고 시간이 얼마 짧으니까 끝내고 국정조사 빨리 여야가 합의하고 말이죠. 특검도 대상 너무 서로 이렇게 따질 거 없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그 야당이 해도 돼요. 지금 여야 따질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거 완전 이건죠. 잘못 가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만약에 재선을 했다 칩시다. 되기도 쉽지도 않지만 만약 승패가 바뀌면 승복하겠어요?
3: 예.
6: 승복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누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때.
3: 이게 외부 위원들로 네. 구성된 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만약에 충분한 자료 접근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사에 있어서 외부 위원들이 좀 뭔가 이게 미심쩍다라고 하면 사실 외부 위원들은 사퇴하거나 성명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5: 예,
3: 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선관위 해체 얘기가
6: 나오겠죠.
3: 예.
5: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3: 예,
5: 선관위 그렇죠. 그동안의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럼 외부 위원들이 그렇다고 일종의 선관위한테 면제부시는 주는 식의 어정쩡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없어요.
3: 지금 민사에서는 자기 이름 걸고 확인을
5: 국민적 했겠죠. 공분의 예. 크기로 봤을 때. 그러면 저분들이 도저히 여기는 조사조차 불가능한 조직이다. 근데 이러면 이제 분노가 더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크게 실효성이 없고 선관위가 뭘 위해서 저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든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뭐 국회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더 나가서 특검까지 예. 이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좀 넘어가 보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됐던 이슈가 지금 다른 곳으로 막 붙어가고 있습니다. 동일 숫자의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이정현 전 후보가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1, 2위 투표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게 선관위 설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동일 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지구의 시간을 다 해도 나오기 어려운 확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세 분?
4: 일단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나 뭐 이정현 후보의 주장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3: 예.
4: 하는 부분은 통계학자들의 일관된 지적이잖아요.
3: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그렇게 예, 예. 냈던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5억 9천만 분의 1인가요?
3: 예, 맞습니다.
4: 이 확률은 저는 본인이 그렇게 계산한 수학 공식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야기해서 좀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이제 치른다고 쳐요. 그럼 호남 지역은 부정선거를 안 해도 그냥 민주당이 압승하는 지역입니다.
3: 예.
4: 굳이 그 지역에 가서 부정선거를 기획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그리고 거대한 부정선거 음모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이 접전 지역이나 불리한 지역에 가서 할 일이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기는 지역에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 표가 같은 동일한 이렇게 비율로 표가 나왔지만 전체 투표자 수나 다른 후보의 득표수나 무효표나 이런 건 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장동혁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것이고
3: 예.
4: 이정현 후보도 사실 그 30% 득표적에 장담하고 가서 이번에 11%밖에 못 예. 얻었잖아요. 사실 공천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한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꼼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우연의 결과다라는 선관위의 답변. 정원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5: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역대 대선이나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서도 그렇게 이제 1위 후보 간에 똑같은 표가 나온 다른 투표소에 투표부에서 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 9천만 분의 1 이거는 무슨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그냥 장동혁 대표가 읊은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저런 방식으로 또다시 편승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뭐 광주뿐만이 아니고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3: 사실 인천이 시작이었죠.
5: 네, 뭐 예, 유정복 그 예. 전 시장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걸 곧바로 어쨌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비약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이조차도 뭐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선관위의 크고 작은 관리부실 같은 게 결국에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이 국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음모론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이번에도 제일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지금 저 그 잠실 투표구의 시위도 처음에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지금은 부정선거를 내세운 선거 불복 시위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 시위의 건강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권에서 그런 걸 자제시키고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도 거기 가가지고 뭐 복면 쓰고 거기 부안해동하고 전국적 재선거 주장하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그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3: 사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권위 있고 신뢰받는 조직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면 이제 풀리는 건데 선관위가 그러한 권위를 본인 스스로가 싸그리 다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도 의문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측면도 있을
6: 그러니까
3: 것 같습니다.
6: 인천 송도 1동 2동 이런 데도 3030표인가 이거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3: 예.
6: 박찬대 후보의 득표가 말이죠. 신기하죠. 송도 1동이나 2동이나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 3030표 3029표도 아니고. 근데 워낙 이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나왔고 인천도 예. 나오고. 이거 쭉 이제 나열을 하면 문제가 좀 있네. 이건 조작이다. 라는 선동에 넘어가기 대단히 쉬운 구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워낙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가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것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부정선거론과 자꾸 이제 결탁하고 결합되면서 대단히 위험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처럼 이게 특히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의 그 강성 지도부가
3: 예.
6: 이 상황을 자꾸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청년들의 그 주장과는 상당히 이미 이 성격이 달리 이제 가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3: 예.
6: 그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우리 사회의 성숙한 힘으로 빨리 규명을 하고 진상을 어떻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른바 K민주라는 게 그런 건데.
3: 예.
6: 아니, 그 윤석열 그 비상기업 불법기업에 어떻게 이 힘들게 보호를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또다시 이런 엉뚱한 일로 지금 이렇게 엉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과거 구태로 돌아가는 퇴행입니다, 완전히. 이걸 빨리 여야 할 거 없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일부 강성 그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려는 게 확연히 보인다.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3: 네. 얘기를 조금 더 좀 그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60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념일을 맞아서 대학가에서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6개 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 표출, 뭐 그것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양상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한정된 공간에 밀집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이제 구호나 성격은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분노는 제가 뭐 대학에서 뭐 시간 강사로 강의도 하나 하고 있는데 사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감각이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비록 나는 지금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컸는데 이 젊은 세대의 분노 표출 조금 더 추상도를 높여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4: 일단 그 젊은 세대의 분노 표출은 좀 전제될 게 이 부분은 어떤 부정선거 세력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또 윤호개인하고는 분명히 선을 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3: 예.
4: 또 정치권도 이 젊은 세대의 분노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 이득을 좀 챙겨볼까 하는 이런 인식이나 태도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저기 이해를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3: 세 가지요.
4: 예, 하나는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기성사회와 국가에 대한 전 실망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결국 이제 선관위의 무능이고 선관위의 잘못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 관리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도 못하는 나라 정도냐.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 젊은 세대의 어떤 실망과 분노.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럼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다 따먹고
3: 예.
4: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오염되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를 희망하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결국은 이제 진영이나 지역에 갇혀서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확립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은데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어떤 희망의 부재 또 공정에 대한 예. 어떤 그 갈구 뭐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같이 여기에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희망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자리 또 저기 뭐죠 주거 그다음에 결혼 뭐 이런 부분에서 다 불안하고 희망이 없잖아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공정이라는 부분은 뭐 조국 사태 때부터 이제 비롯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리의 금수저 흙수저 어떤 그런 구조의 어떤 고착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되길 바라는 그 사회 불만 이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고민과 이런 분노 이런 부분들을
3: 예.
4: 정말 기성사회 기성세대 잘 들어서 이거를 이번에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정치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3: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제가 좀 같은 질문인데 좀 네.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투표 당일 저녁부터 이제 시위가 시작되고 시작해서 뭐 주말에는 3만 명까지 모이고 좀 이랬습니다. 시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5: 그 제가 시위도 시위지만 주목했던 게
3: 예.
5: 전국의 그 총학생회에서 다 성명이 나오고
3: 그렇죠.
5: 지금 시국 선언이 시작이 됐어요.
3: 예, 예, 예.
5: 이게 요즘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봤던 장면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제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수성이나 감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 지금 의원님과도 좀 감각이 다르다라고 느껴지시죠?
5: 아, 그럼요. 그 예. 대통령도 약간 내가 반성한다.
3: 예.
5: 국민 주권에 대해서 조금 아니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3: 예.
5: 물론 선관위의 이런 그 부실한 투표 관리나 그동안에 누적됐던 무능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덜 그 관심이 있고 정치적 무관심층이 더 많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건데 앞서 이제 이태규 의원님이 그 맥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실과 무능에 분노하는 거죠. 대한민국 이런 나라밖에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능력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3: 예.
5: 굉장히 이렇게 좀 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눈에 이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보이고 있는 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주의는 곧 선거입니다.
7: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왜 선거 안 하냐. 왜 젊은 세대 투표율이 이렇게 낮냐.
3: 예.
7: 기성세대가 많이 젊은 세대를 질타하고.
3: 부딪혔죠.
7: 뭐 선거 참여, 아니 이 정치의식이 낮은 예. 그런 세대로 평가해왔던 주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투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투표의 모습이 이런 거냐. 라는
3: 예.
7: 것에 대한 저는 분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저는 뭐 부정선거 세력의 일부 과도한 주장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사안에 있어서의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어떤 해결 방안이 올바른 해결 방안일지에 대해서까지도 그분들의 그들의 의견을 좀 잘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위가 시작되는 거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7: 당혹스러웠죠.
3: 당혹스러우셨을까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감각이셨어요.
7: 아니 처음엔 저도
3: 예.
7: 아이고 선관위 또 선관위 했네.
3: 난리
7: 뭐 이런 정도. 예, 예. 으로 그냥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퍼지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최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6: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3: 그렇죠. 누구나 한심하게, 분노하죠.
6: 한심하게 예, 생각하고 예. 그럴 텐데 유독 젊은 층이 많이 그 집회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건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3: 민감하다.
6: 그 앞에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똑같이 느끼지만 전 안 나갔잖아요. 그 자리에. 저도 방송 뭐 개표 방송하면서 밤늦게까지 흥분도 하고 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도 흥분하고 그랬는데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전 나가질 않았다고요. 그들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그 청년들 주장하는 게 우리 성적이 갖고 오지 말자.
3: 예.
6: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엉뚱한 정치세력이 개입할까 봐를 걱정하는 거예요. 훨씬 이 기득 이 세대들 기성층보다 대단히 성숙한 겁니다. 과거 저는 운동권은 아닙니다만 80년대 저도 대학을 다녔었는데 후배들하고 그때 느끼는 게 시위가 격화될 때 그때 했던 얘기 뭐예요. 이게 잘못된 군이 여기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건 그렇죠. 굉장히 경계했잖아요.
3: 예, 예.
6: 그 자체적으로 서로 경계하고 말이죠.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성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층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게 대단히 별로 없게 느끼는 거예요.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아까 주거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훨씬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거죠. 우리 기성세대보다. 결국 이들이 해나갈 겁니다 아마.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해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기성층에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정치인의 일부들 누구라고 아까 잠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여기 자꾸만 개입하려 하고
3: 예.
6: 편승하려 하고 이런 커다란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3: 예. 예, 그 선관위 사태와 관련돼서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선관위 안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뭐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끝단에는 이제 특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특검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자, 특검이 필요할지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에 대한 쟁점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필요할지 만약 특검이 필요하다면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4: 저는 뭐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다 예. 강력한 어떤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 추천은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다툴 문제는 아니에요.
3: 예.
4: 그럼 저는 과감하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하는 것이 이 사건 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또 정치적인 합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여당이 굳이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고집할 어떤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예. 박원석 의원님.
7: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3: 예.
7: 갈 수밖에 없을 거다
3: 갈 수밖에
7: 생각하고요.
3: 예.
7: 추천권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가지고 실경이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야당의 추천권 주자.
3: 예.
7: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3: 예. 최 교수님은?
6: 저 좀 생각이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
3: 드디어 생각이 다른 쟁점이 나왔습니다.
6: 그러고 싶었는데
3: 예.
6: 저도 저는 야당이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 예. 추천권을 가지고 또 여야가 싸운 말이죠.
3: 예.
6: 이게 완전히 이 본질이 훼손돼요.
3: 예, 예.
6: 그 여당이 말이죠. 이건 어쨌든 여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이라고 하죠. 루링 파티, 집권당.
3: 그렇죠.
6: 그러니까 집권 세력, 집권 엘리트, 집권 연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같으면 여야가 쟁투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우리 정치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굳이 여당이 말이죠. 이 상황을 자꾸 야당이 추천권 자기네 갖겠다는데
3: 예.
6: 굳이 그걸 가지고 쟁투할 필요 없다. 대신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에 대한 이제 특검 대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그건 좀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3: 예.
6: 꼭 청와대를 이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뭐 이 여당이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줘도 무방하다.
3: 예, 교수님 그,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달리 생각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6: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돼서 아쉽다 그 말씀 하셨던 거예요.
3: 예, 저도 네. 굉장히 지금 그게 왜 달리 생각하셨을까로 네.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네. 또 네. 예, 차단해 주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열린 토론 첫 번째 주제인 선관위 사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 토론 좋아하세요?
9: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8: 토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뭐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거의 다.
8: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0: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중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0: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예,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 두 번째로 들어가죠. 정치 이야기 조금 더 진하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민주당 역시 선거 후에 첫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 선출됐습니다. 그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가 없어서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과 비당권파인 김도읍 의원의 결선 투표 치러졌는데 103표 중에 55표. 정정식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은 48표였습니다. 이게 7표 차로 표차가 실제로 크진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쨌든 이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할지 아니면 표차가 붙었으니 표차가 붙은 걸 평가할지 좀 흥미롭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창렬 교수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상했어요.
1: 아, 예.
2: 저는 국민의힘에 아무 기대도 안 걸어요.
1: 결국 다수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포기하시겠다.
2: 제가 그 예상을 왜 했냐면 예. 말이죠. 정점식 의원은 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주 친윤이에요. 찐윤이었어요.
1: 예.
2: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 분포를 보면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구가 90석이에요.
1: 예.
2: 이번에 몇 석 더워서 이제 113석이 됐는데 비례대표까지. 90석에서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부울경 여기가 거의 60%에 가까워요.
1: 예.
2: 이분들은 말이죠. 이번에 대구 경북 이겼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도 성적이 괜찮았고 물론 전재수 시장이 이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북 영남 이쪽에 지역구 둔 분들은 아 이거 결국은 후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이기겠구나.
1: 우린 되겠구나.
2: 차라리 장동 대표가 낫겠다.
1: 예, 예, 예.
2: 굳이 한동이 들어와서 골치 아프다. 이거 화를 자초하는 거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럼 당연히 표심은 물론 압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왜냐하면 거기 친한계도 있고 비윤 비주류가 있으니까 김도 의원을 지지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정점식 의원을 택할 것이다. 그럼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네. 평가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3: 저도 뭐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1: 이 표차까지 예상하셨을까요?
3: 저는 어쨌든 의원들이 고민은 했을 것이다.
1: 예.
3: 아, 적어도 이런 6.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저는 표차이가 줄어든 적어도 경합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런 이제 표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3: 그거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기득권 체제를 또 유지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선택해서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어떤 선거였다.
1: 예.
3: 왜냐하면 이제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1: 맞습니다.
3: 사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그 지도부의 일원이 그대로 원내대표에 대해 나가서 당선됐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와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생각이죠.
1: 예.
3: 적어도 의원들의 그런 표심은 적어도 장동혁 대표한테 신임은 아니더라도 준 재신임의 결과는 정치의 의미는 준 거예요.
1: 예.
3: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동혁 체제를 또 유지해가는 저는 이제 계기가 이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1: 재신임.
3: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1: 그 제가 두 분 비슷한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면 지금과 같은 이 표차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요?
4: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의 위기의식이 이미 국민의힘에

0: 라인 마비돼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기득권의 본질이 뭐 장동혁이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고 영남당입니다. 영남당. 이게 이제 기득권의 본질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영남당은 결국 자기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이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아직 멀리 있지만 내다보면 결국에 현 체제가 크게 바뀌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라도 다시 당에 돌아와 가지고 당권을 잡으면 그 영남 기득권을 제일 먼저 손댈 가능성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발동됐다고 봐요. 다만 조금 달라진 건 지난번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1차에서 끝났습니다.
1: 예.
0: 끝났습니다. 결선 없이.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60표 정도 얻었는데 그보다 조금 줄었어요.
1: 그러니까
0: 그 사이에서
1: 예.
0: 그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는 의원들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러나 앞서 이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큰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국민의힘 내에 그런 영남 기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2: 예. 그러니까 저는 요새 애들 장동혁 대표하고 그 TK조 의원들은 서로 조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도 장 대표를 하도 비판해서 비판할 힘도 없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장 대표 개인한테 인간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의원들은 두 분 다 의원 해보신 분들이지만 제 앞에 있는 분들이 공천이 첫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뺏지다는 거. 그게 예. 99.9%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상주의, 현실주의, 좋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대구 이 기득권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영남 자민연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비하에서 얘기할 때, 폄하에서 얘기할 때 말이죠. 이 사람들, 이분들은 장동욱 대표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일단 공천 반응이 첫째인데 그 장동욱 예. 대표가 있는 게 훨씬 공천이 유리해요. 장 대표 만약에 말이죠. TK 의원들이 인식이 바뀌면 장 대표 못 버팁니다 지금.
1: 예.
2: 우리 장 대표에만 주로 이제 화력을 집중했는데 경북 TK 의원들도 그런 비판 받아야 돼요. 너무 한쪽만 억울하게 비판 받은 거예요. 양쪽 서로 조응해 왔다. 경북 TK 의원들과 그쪽의 정치인들과 장 대표 체제 지도부가 저는 그렇게 비판을 이제 비판의 관점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1: 예.
2: 양쪽 같이 화를 좀 나눠주기로.
3: 그 네. 이태규 전 의원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당선은 장 대표의 정치적 재신임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장동욱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도 이제 사퇴론 많이 나오니까 뭐 사퇴 언제 하실 거냐 사퇴 검토하고 계시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혹시 이곳에 대한 전망이나
4: 이미 오래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그 카드를 쓸 거라고
3: 예.
4: 뭐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다른 데서 그 카드를 쓸 것이다. 적어도 당원들, 당원들의 투표율이나 적극적인 당원들의 투표율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
3: 자신 있던 거예요.
4: 그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재신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재신임이 된다고 한들 당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당내 갈등이 없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당의 통합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장동혁 체제를 가지고 가능하겠느냐의 부분에서 봤을 적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1: 예.
4: 판단을 해야지 그냥 재신임으로 밀고 나가겠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엉망인데 그래서 두 가지 좋은 관행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는 대신 제1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준 그
1: 예.
4: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여야 막론하고 선거에서 지면 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1: 예.
4: 이제 그런 기본적인 좋은 관행들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문제, 당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정치 발전에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3: 지금 세 분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서 제가 굳이 한번 B팀을 해보면 전당원으로 정치적 그러니까 나의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해서 전당원의 과반이 나를 대표로 지지해 주면 사실 이건 사퇴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0: 어떠세요? 아니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3: 예,
0: 장동혁
3: 예.
0: 대표가.
3: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어쨌든 대표는 임기가 있는 거고
0: 네.
3: 중간 재신임 투표를 해서 전당원의 과반 이상이 지지를 하면 이거는 뭐.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절차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 예, 예.
0: 그 절차를 통해서 설령 과반 이상의 재신임을 확보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한들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불신임을 받는다 한들 그건 그거대로도 당의 상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왜 선거에 지면 당대표들이 여야 막론하고 물러났겠어요. 이제 그래야 어쨌든 당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열리고 그럼으로써 당이 거듭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체질을 갖추고 뭐 이런 것의 순환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 정점식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3: 예.
0: 장동혁 대표 체제의 최대 문제가 뭐냐. 장동혁 대표가 극우여서 윤허겐이어서 문제는 그게 아니고 무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1야당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선거를 무슨 전략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야당이 수권 능력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구상과 비전이 없어요. 근데 저 체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국민의힘은 그만큼 변화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충분히 전 지켜봤다고 보고
3: 예.
0: 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 물론 방법이 쉽진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최고위원들이 같이 버티면 별로 방법이 없긴 한데 의원들이 불신임하면 대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단식 끝나고 나가서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3: 예.
0: 그때 자신임 투표를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대신에 걸어라. 이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3: 네, 그 얘기를 했죠.
0: 예, 안 예, 걸었어요. 예.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저는 전면전을 하더라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변한 채 다음 총선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3: 국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의원 복당 여부가 지금 좀 추미애 관심사인데 한 의원은 서두르지 않겠다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한동훈 의원도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의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의원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게 좀 보도가 됐는데 누군가는 이게 좀 언론적인 답변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뭐 그래도 검토해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좀 포용적인 답변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실까요?
2: 저 외관에서는 뭐 평가할 만한 답변이에요.
3: 예.
2: 기존에 이른바 TK 쪽에 뭐 이 이제 정 의원은 뭐 통영 고성이니까 TK는 물론 아닙니다만
3: 예.
2: 어떤 뭐 저기 친윤 그룹의 어떤 핵심 멤버였으니까. 그 당 기득권 인사치고는 상당히 진전된 답을 내놓긴 내놨습니다.
3: 진전된 답변으로 보시는군요. 네,
2: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는. 제가 거의 무슨 관상정이 다 됐습니다. 저는 뭐 정치 배치는 한 번도 안 다뤄봤습니다만 이분들의 생각을 좀 알 것 같아요. 하도 만나기도 많이 만나봤고 평가도 많이 해봤고 옆에서 보기도 많이 봐서 그런데 정 의원의 생각, 정 원내대표죠.
3: 예.
2: 정 대표의 생각이 진실로 그게 담겨 있을까?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아요. 지금만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선거의 참패는 맞잖아요.
3: 예.
2: 민주당이가 12대 4로 이겼지만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기지 않은 걸로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완패는 확실해요. 그건. 예.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건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면하고자 한 얘기 같아요. 그 원론 쪽으로는 진전된 답변이지만 실질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0: 아니 이게 그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3: 예.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불가능합니다.
3: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그 뒤에 가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오늘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맞겠다는 거고 복당 절차는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장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복당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서두를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원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원내에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넓어졌고 다음 전당대회 이후 장동혁 대표 체제가 끝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총선 이전 그 사이에만 복당을 하면 돼요. 그 시간이 여유 있게 있는 거죠.
3: 그렇죠. 예.
0: 오히려 이제 친한계라고 지금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색깔은 조금 더 옅은 그런 이제 범친한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의원들이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는 누구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3: 예, 예.
0: 이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변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굳이 복당 문제 가지고 제명될 때처럼 여기 당내에서 실갱이를 벌이는 게 별로 그렇게 생산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서두를 것 같지는 않아요.
3: 국민의힘 얘기니까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께 좀 구체적인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방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계라고 지칭되는 의원님들을 원내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0: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장동혁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에 얼마큼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원내대표의 그런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동의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동의가 안 된다면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한동훈 의원이 움직이면 예. 나중에 정말 바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내 복당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충돌할 게 아니라 예. 오히려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현재 보수 재건에 큰 흐름을 당 내외에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 원내 부대표단이나 뭐 이런 쪽에 한동훈계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1: 자, 한동훈계가 참여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정도의 그 지금 의사가 나왔는데.
0: 저는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1: 비록 소수지만 들어갈 것 같다.
0: 들어가서 예. 끊임없이 한동훈 대표 어떤 복당 문제라든가 한동훈 그렇죠. 대표 당내 예. 역할이라든가 보수재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공간을 일부러 찰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1: 예, 교수님.
2: 이게 말이죠.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장동혁의 사퇴예요.
1: 이게 너무 네, 장동혁 대표.
2: 장동혁 대표 사퇴 안 하고 지금 뭡니까. 본질을 놔두고 예. 가장 크리티컬한 건 놔두면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정 의원이 대단히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나오는 발신 메시지가 바보 같지 않잖아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 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1: 예.
2: 아, 통합하고 화합하겠다는데 정전직 의원 보고 자꾸 찌친이다 뭐 이렇게 저기 당내 주류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안 하겠다.
1: 예.
2: 근데 왜 당신들 화합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전략적인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친한계가. 왜냐하면 본질은 장동 대표 지도부의 사퇴예요.
1: 예, 근데
2: 그걸 놔두고 제가 지금 거기 원내대표 그렇게 뭔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세 분 다 비판이 있어서 제가 또 약간 B팀을 해보면.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건 뭐 많이 확인된 방안. 그러니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대표 임기가 있고. 뭐
2: 아니 근데 저기 과거에
1: 그러니까 YS. 사퇴해야 된다. 이건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2: 아는데 YSDJ 보세요. 정치가 그런 겁니까? 그렇게 절차대로만 가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럼 안 그럼 법률적인 얘기하는 거냐 우리 여기서 지금. 정치를 얘기해야죠. 정치를. 정치라는 게 의원들이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아무리 다수가 TK 의원들이지만 이 사람은 나서야죠. 그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법률적인 절차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 예. 그러니까 예. 뭐 당원 당규상에 따른 절차로는 없죠.
1: 예.
3: 버티면.
1: 예.
3: 그러나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냐에 달려있다. 그 의원들이 나서서 장동혁 체제를 거부하고 흔히 이제 연판장 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판장 돌아가면 쉽지 않아요 버티기가.
1: 예.
3: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당내에서 커지고 그런 상태에서 당원 총투표로 가면 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 예.
3: 때문에 그 일단은 지금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은 지금 이 투표관리 부실 문제 때문에 그걸 당내에서 쟁점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일단 일단락돼야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로 가겠죠.
1: 예. 끝나기 전에 민주당 얘기도 간략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3 지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 일어나고 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소한의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공감한다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의 약간의 그 기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감한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0: 어쨌든 선거는 이겼지만 예.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정청래 대표 입장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지금 이제 권력 측면에서 봤을 적에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 아직은
0: 예, 그래서 예.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충돌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존중하면서 자기 준비는 계속 해나가겠죠.
1: 근데 대통령이 좀 해석하게 나름에서 좀 서운한 그 정청래 대표 듣기 좀 서운한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3: 그러나 서운함 티를 낼 수 없죠.
1: 예, 서운한 표현이 있었다고는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3: 아니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 서운할 수도 있는 강한 메시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대표가 패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운치 않은 승리의 책임을 당대표가 지는 건 당연한데 당대표만의 잘못이냐 하나하나 짚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언론이 자꾸 부추기고
1: 예.
3: 당내에서 그 당 그 이 당원들이나 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런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조금이라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순간에 전당대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1: 예.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의도적으로라도

0: 또 일부러라도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준비해 왔던 대로 전당대회에 들어갈 수 있지. 자칫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원들도 민주당의 어떤 구성원도 용납하기가 어렵죠.
1: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환송회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 지금 네 가지 퍼즐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가지 퍼즐 좀 네. 짧게 네. 말씀해 주시면
2: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그저께죠? 이 기자회견 때.
1: 예.
2: 완전 정청래 대표 직격한 얘기예요. 이거 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 대표가 당연히 아는 것이고 공감할 수밖에 없죠. 공감 안 한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게다가 거기 정청래 대표가 9번 참석했는데 이번 처음 10번째 불참했어요. 예. 환송행사에. 예. 그리고 참여정부 이래 국무총리가 이 환송행사에 참석한 게 처음이에요. 김석 총리가. 이건 명백한 메시지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일부러 그런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리더십을 완전히 띄워줬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각이 서진 것이고 전형적인 권력투쟁이에요. 정치라는 권력투쟁하는 거니까 그럼 나쁠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이 권력투쟁이라는 게 완전히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지금 잠깐 자막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만도 했다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이 짧다.
1: 예.
2: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1: 예.
2: 이거 완전히 지금 각 세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판 뜨자. 뭐 그런 얘기. 그러나 단지 이제 대통령 권력이 워낙 지금 임기 초기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각을 세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마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아마 친청, 만청, 친명, 이른바 친청 그리고 명청 대전.
1: 예.
2: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대전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2: 확연하게 가기 시작했다 이미.
1: 예.
2: 네, 그렇게 봅니다.
1: 전당대회 얘기 짧게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 뭐 연임 도전할 것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3: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이제 명픽했잖아요.
1: 뭐 그렇게 해석하는
3: 예, 예, 예. 그건 뭐 있습니다. 분명한 예,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당원들하고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이제 최대의 관심이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민주당의 노선이 만들어질 것이냐
1: 예.
3: 유시민 씨가 얘기한 대로 ABC 그룹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넥스트 민주당의 중심으로 자리 잡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 사항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함께 정리가 될 것. 라고 봅니다.
1: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3: 그건 정청래
1: 예.
3: 또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대표되는 또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제 친노 친문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까지 민주당의 중심이었다면 뉴 이재명 그룹이 거기를 제치고 새로운 주류 세력을 와서 넥스트 민주당의 중심을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결과는 그럴 텐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노선 투쟁이 전개되느냐 각자 유의미한 노선을 제출하고
1: 예.
0: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여부가 제가 잘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반대 이를테면 뉴 이재명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그룹은
1: 예.
0: 중도 실용 더 넓은 통합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경향성이 그리고 이른바 이제 구주류 세력은 더 강한 개혁, 내란청산. 근데 그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0: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노선 경쟁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나면 경쟁이 치열해도 그게 약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과 더 가깝다라는 식의 경쟁이 일어나면 저는 그 민주당이 더 강해지는 전당대회는 못 될 것 같아요.
1: 경쟁을 조금 더 좀 도식화 시켜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뭐 제가 좀 도식화 시켜보겠습니다. 뭐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이제 구민주당 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라는 표현 뭐 누가 좀 언짢게 들으신다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뉴 이재명 세력. 그럼 뉴 이재명 세력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0: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물론 송영길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송영길 두 분 간에 어떻게 보면 협력과 연대의 기류가 흐르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1: 예.
0: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이제 초선 중심의 그런 어떤 기반이 있죠. 이게 이제 뉴 이재명 세력이고 또 당 밖에 혹은 지지층들 사이에 과거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거나 혹은
1: 예.
0: 중도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지지층으로 이렇게 포괄된 그런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1: 그러면 뭐 송영길 의원도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와 좀 연합을 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좀 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 출마한다면 그럴 것 같고요. 예. 출마 전에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최창렬 예. 교수님. 민주당 전당대회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2: 저의 그 관전 포인트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1: 아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2: 글쎄 말이에요.
1: 예. 아, 3분, 3분 있으면 3분.
2: 그거 안 하면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아, 예.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봐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런 그룹. 그건 조국도 전 그 그룹의 하나라고 봐요. 조금 예. 넓게 의원을 확장하면 그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하는 게 친노 친문이 아닌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이 투쟁이에요. 결국은 투쟁이고. 예. 그 안에서 아까 노선 갈등 얘기하셨잖아요. 이른바 투 라인 스트러그래요. 노선 가지고 붙는 거예요. 중국 정치가 전형적으로 그래요. 권력 투쟁하면서 라인 가지고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있어봐야지 검찰개혁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관철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내부에서 강성 당원들 이른바 1인 1표를 관철해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게 과연 통할 것인지. 요즘 대통령이 마음을 두기는 대통령의 권력이 통할 것인지 그게 저희 관전 포인트입니다.
1: 예. 네. 이거 절대로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구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3: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예. 전 대표가 연대와 협력을 예. 얼마나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1: 만약 연대가 된다면?
3: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승산이 있는데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교하지 못하면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
0: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네. 그 막상막합니다. 당심의 정청래, 명심의 김민석. 예. 거의 막상막하여서.
1: 당심의 정청래라고 보시는 거군요.
0: 당원들 기반은 예.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강합니다. 예.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결과 예측 못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 너무 일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1: 한번 여쭤보고 또 시간 지나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 저도 지금 이 장담하기 어려워요. 예. 변수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가 더 확고해지고 당심이 이제 현재는 정청래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역시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쪽으로 간다면 전 김민석 총리에게 승산이 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은 반드시 교통정리가 있을 것이다. 이들 간의 갈등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향해서 불출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까지 발언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여러 견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초반부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오는 뉴스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분석들 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예,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임재성 오늘 진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한국을 찾았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연일 한국 음식을 즐겨 화제를 모았죠. 지난 주말 야구장에서는 치킨 100여 마리를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삼겹살과 치맥은 물론 국내 식품과 음료를 직접 즐기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즐긴 이런 젠슨 황 CEO의 모습, 언뜻 친근한 팬서비스처럼 보이죠. 하지만 젠슨 황 CEO가 음식을 먹으며 만난 사람들과 방문한 장소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 게임, 로봇 산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서비스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와 협력하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젠슨 황 CEO가 점찍은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경쟁을 넘어 협력하는 AI 시대를 열 새로운 파트너십의 출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황치훈의 추억 속에 그대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최성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뉴질랜드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2: 네, 지난 30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갔던 뉴질랜드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물로 내놓아도 뭐 팔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시장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1: 네.
2: 블룸버그 통신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뉴질랜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주택시장이 뉴질랜드 경제를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500만 명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뉴질랜드는 부동산 개품이 꺼질 때 실물 경제가 어떻게 마비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의 주택 중위 가격은 지난 2021년 정점 대비 16%나 떨어졌는데요.
1: 네.
2: 타격이 큰 수도 웰링턴 지역은 27%나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22년 이후 부도가 발생하면서 청산 절차에 돌입한 건설사만 2,200개를 넘어섰습니다.
1: 이 30년 불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느 정도로 호황이었던 건가요?
2: 그러니까 뭐 30여 년 전부터 계속 오르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등 그 전 세계적으로 돈이 대거 풀리면서 이제 초저금리였던 데다가 뭐 피터 틸, 레리 페이지 등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알아주는 억만장자들의 대한 피난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뭐 연간 30%씩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현지에서는 바베큐 파티에서 이제 소세지가 다 구워지기도 전에 누군가 집값 얘기를 꺼내면 당신은 진짜 키위 파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농담이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이 키위는 아시는 것처럼 뉴질랜드 대표는 토종새잖아요. 뉴질랜드 국조이자 나라의 상징을 뜻하는데 이제 뉴질랜드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 당시 뉴질랜드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 얘기가 대세였다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모이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런 분위기가 왜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2: 그게 이제 주택시장이 급등세를 이어가니까 뉴질랜드 정부가 나서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중앙은행은 12차례나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열풍이 계속되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제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1991년부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얼어붙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주택 자산 효과로 이제 소비도 덩달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1: 네.
2: 반대로 이제 주택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서자 이제 주택자산 효과가 소멸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떨어지자 가계가치값을 완전히 받아버리면서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발 소비 위축으로 뉴질랜드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1: 네.
2: 이 앞서 말씀드린 일본 경제는 결국 1991년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다가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블룸버그는 이 같은 뉴질랜드의 주택시장 연착륙 실패 사례가 왜 각국 지도자들이 집값이 크게 꺾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고 진단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뭐 일도 공부도 안 하는 이른바 청년 니트족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2: 네, 영어 니트, 그러니까 NEET는 그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나타내는 약자인데요. 교육을 받거나 뭐 고용 중이거나 직업 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 중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용 상태를 분류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후 일본, 중국, 미국 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일본의 경제일간지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영국 정부의 의뢰로 실업의 원인을 조사해온 앨런 멀빈 전 보건장관의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서 영국 통계청 집계 기준 올해 1월에서 3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중 니트족에 해당하는 청년이 101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13.5%로 유럽연합 EU 평균 9%의 1.5배 수준인데요. 이대로 가면은 2031년에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니트족이 6명 중 1명꼴인 125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1: 상당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뭐 교육도 훈련도 안 받고 실업 상태에 있다면 영국의 미래는 좀 어두운 것 아닐까요?
2: 그러게 말입니다. 밀번 전 장관도 보고서에서 긴급한 국가 위기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잊혀지고 있다면서 현 상태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이 이제 세대 간 단층산에 직면했다면서 청년들이 성인기 초입에 자신감을 쌓고 기술을 익히면서 자립의 첫발을 떼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교육과 노동에서 통째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결과 영국 전체가 이제 잃어버린 세대를 떠안을 위험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번 전 장관은 노동당 정부에서 보건장관을 지냈고요. 현재는 영국 랭커스터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니트족 청년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뭘 꼽고 있나요?
2: 보고서는 크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스마트폰, 위축된 고용시장 등 그 세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은둔족 또는 뭐 이른바 히키코모리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는 영국 노동시장 전반의 냉각을 들 수 있는데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전체 실업률은 5.0%로 1년 전 4.5%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서 2021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실업자는 181만 명에 달했는데요. 신규 채용도 빠르게 얼어붙어서 4월 구인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그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1: 네.
2: 올해 1월에서 3월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자가 73만 명, 청년 실업률은 16.2%로 1년 전에 14.2%보다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16.2%는 2015년 이후 뭐 11년 만에 최고치고 팬데믹이 정점이던 2020년 9월에 15.2%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1: 뭐 단기적 해법도 해법이지만 중장기적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가 이제 청년층을 포함하는 고용 지원책이 노동 시장 복귀를 돕기보다는 소득을 메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번 이탈한 청년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관련 수당을 받은 청년의 절반가량은 15년 뒤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고요. 무직 청년의 60%는 한 번도 일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이제 채용비용 상승도 청년층 일자리 구하기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인상 또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기업이 사회 초년생을 뽑을 여력이 줄어들었고 그 여파로 청년층의 이제 생애 첫 일자리부터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정부는 청년에게 50만 개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만드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

0: 상황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권고안은 후속 보고서에서 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영국의 청년들도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지 않는 영국 청년의 84%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 네.
0: 일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어서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고서를 의뢰한 팻 맥패든 영국 노동연금 장관은 이 같은 니트족의 수치를 냉혹하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한 세대를 이룰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이 18.3%로 영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현우가 부르는 꿈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을까요?
2: 네, 저는 서울 종로구 북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북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한옥 골목이죠.
1: 그쵸.
2: 이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기와 지붕이 보이고요. 또 창호 사이로 은은한 나무 향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공공 한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아니요.
2: 서울시가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을 매입해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공간인데요.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는 열린 한옥입니다. 이 공공 한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공공 한옥 밥맛일 행사가 열렸는데요. 북촌 곳곳의 공공 한옥과 공방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3: 단청은 결코 가까이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위에 처마 끝에 가는 데 있어요. 단청은. 가능한 한 그쪽에다 두세요.
4: 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닦을 수가 있어요?
3: 네, 나중에요. 나중에. 마른 다음에.
4: 마른 다음에.
3: 네, 네. 지금은 일단 다 칠하고.
5: 단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이지만 같이 하는 일에 조금 가까워요. 왜냐하면 건축물에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장단을 들고 가서 칠하고요. 다른 사람은 석간주를 갖고 가서 칠하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쪽 부분을 칠한다. 근데 칠하다가 뭐가 빠졌어. 여기가 누가 안 칠하고 왔어. 그러면 장단이 불러요. 장단이 삼청이 불러요. 그럼 삼청이가 네 오는 거예요. 그럼 삼청이 와서 여기 만약에 덜 칠했다. 그럼 여기 삼청이 칠하고 가고. 공통된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오렌지 색깔은 뭐 장단이라고 부르고 과거의 전통 색깔 그대로 이름.
6: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이제 단청 체험 활동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청 체험이 진행되는 공방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북촌의 골목 사이사이에는 전통 공방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박공예부터 자수, 매듭 그리고 단청 공방까지 장인들의 손끝에서 전통의 색과 문양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날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이 어우러진 이 단청의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이 직접 붓을 들고 이 단청으로 풍경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색칠을 했던 참가자들이 어느새 이렇게 작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맑은 소리와 함께 우리 전통의 멋도 전해졌는데요. 이날 체험에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7: 한옥을 볼 때는 되게 화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직접 이렇게 그려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요만한 거 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공예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평소에 옷에서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직접 그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전통 공예 전수자 분께서 알려주시니까 그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보이고 문양 하나하나가 다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8: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북촌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북촌 문화센터 그 인스타를 팔로우 하다가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보는 관광은 아무래도 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까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좀 더 기억에 더 잘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서 또 이제 주변에 그런 뭐 요즘 카페라던가 맛집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좀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6: 그 왜 북촌은 골목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직접 좀 거닐어 보면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날 참여자들과 함께 주민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북촌 골목을 걸어봤는데요. 이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해설사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촌 곳곳에 담긴 역사와 건축 이야기, 유명 인사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날 해설을 맡은 분은 북촌에 거주하는 주민 해설사입니다. 아.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 그런지 북촌의 시간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주민 해설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9: 네, 북촌 주민 해설사 송경화입니다. 손님들 모시고 다닐 때 그냥 살았던 이야기,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그런 골목길을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시고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에 무슨 공예박물관이 왜 생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글쎄, 공예박물관이 왜 생겼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북촌에 여기 공예박물관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북촌에 유독 공방이 많은데 왜 있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옛날 여기가 그 북촌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왕족이나 궁에 근무했던 고급 관료들 또 양반들이 여기에 살았던 부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공예품들, 그 다음에 그 궁에서 필요한 공예품들을 하시는 장인들을 경공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울경자에다가 만들공자에다가 장인장자를 써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형문화재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에는 소비자가 여기 북촌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산자도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방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6: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북촌이 그냥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통 문화, 공예 그리고 지역 경제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북촌은 단순히 오래된 한옥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마을입니다. 특히 공공한옥은 누구나 쉬어가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유리공예, 금박공예, 공예, 단청공예 이렇게 다양한 전통 공방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은 공방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작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6: 전통 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소비도 하고 또 이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2: 네, 그렇죠. 공공한옥이 문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상권 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촌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북촌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주민 해설사와 함께 북촌의 골목과 한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탐방할 수 있습니다.
6: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현장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6: 한영애의 노래입니다. 콧불 속.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2: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의 계산은 실제 매매 거래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무주택자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에서 3%의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거래가액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요. 6억부터 9억 사이인 경우에는 1에서 3%의 취득세율, 그리고 거래가액이 9억을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서 500만 원의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10억짜리 주택을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3천만 원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1: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일단 가능한 것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 3에 따른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때 주택 매수자가 혼인신고

0: 신고를 격려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때 적용해 줍니다. 즉, 주택을 취득하려는 세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면 규정은 취득가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요. 만약 매수한 주택에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입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이 되니까요. 만약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을 보시려는 분들은 전세가 1년 안쪽으로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하셔서 그 전세가 만료되면 실제 입주하시면서 그러한 혜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 목적 취득의 경우에 지원해주는 법 조문인 만큼 일단 취득을 하면 3년 동안 거주하셔야 하고요. 취득일로부터 3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말씀드린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1: 네.
0: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택을 공유 지분으로 상속받아서 소유하다가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다음번 최초 구매 주택에 대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주택 외에 생애 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에 따른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이 출산일 전 1년의 기간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취득 당시 1주택의 취득이어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요. 취득 당시 세대 내 다른 소유주택이 있다면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감면 규정 역시 취득가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입기한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이 되니까요. 만약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혜택을 보시려는 분들은 전세가 1년 안쪽으로 남아있는 주택을 매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 목적 취득의 경우 지원해주는 법 조문입니다. 일단 취득을 하면 3년 동안 거주하셔야 하고요.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나 증여 등으로 처분하게 되면 최초 취득 시 감면받았던 취득세 500만 원에 대해서 추징받게 됩니다.
1: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주택이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편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만약 2025년에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2030년에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전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전에 몇 번째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출산 자녀 한 명당 한 번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 취득 계획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전부 전입을 해야 합니까?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소유자만 전입하면 되오며 그러니까 부동산의 명의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배우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 두 분 모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양방이 모두 전입해야지만 그러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출산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감면에다가 500만 원 감면을 더해서 총 700만 원의 감면이 가능한 겁니까?
0: 네, 아쉽지만 두 조문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혜택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감면이 큰 규정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출산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상대적으로 큰 500만 원 취득세 감면만 적용받게 되십니다.
1: 세법상 감면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두 감면 규정은 그런 면적 요건이 없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두 규정 모두 전용 면적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큰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취득세 감면 50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 감면만 받으시는 꼴이 됩니다. 반면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은 이러한 농어촌 특별세 납세 의무 없이 전액 모두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불가피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이 취득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0: 네, 아쉽게도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그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자진신고하시면 가산세 상당액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면세액에 더해서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자 상당액은 1일당 10만 분의 22, 1년으로 환산하면 8.03%의 이자 상당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신 분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인 200만 원에 2년간 이자 상당액인 32만 원 상당액을 더해서 지자체에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 때에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0: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가 않고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자산은 주택으로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안타깝지만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최초 분양 대상이시고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를 줄 목적으로 취득하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해당 물건을 등록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주택을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경우로서 10년간 임대료 증액 5% 규정을 준수한다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최초 분양받으시는 분들만 취득세가 면제되니까요. 이미 준공된 물건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15%를 다시금 최소한 납부하셔야 하는 최소 납부세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3억 원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시는 경우 취득세율은 4%이므로 1,200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최초 분양 물건이고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원래 납부하셔야 하는 1,200만 원의 취득세가 아닌 1,200만 원의 15%인 180만 원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각종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5% 내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 보험 가입, 부기 등기 의무

0: 것이 이롭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K2가 부르는 잃어버린 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시인협회에서 65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짧은 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65세부터 10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만 편이 넘는 작품들을 응모했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은 82세 양창삼 어르신의 시 가까이 있어서 고맙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두 발로 걷던 그 많은 사람도 안개처럼 사라진다. 나비 한 마리 손등에 앉아 날개를 펄럭인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가까이 있어서 고맙다. 네, 양 어르신은 몇 년 전에 아내분이 큰 수술을 받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심정을 이 시에 담아내셨다고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건강히 머물러준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겠지요. 자, 오늘 하루는 그 축복 같은 존재들에게 시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을 담은 표현 한마디 건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수미의 노래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

있습니다. 지난봄 친구 집에 갔을 때였다. 현관에 놓인 공작 선인장의 황홀한 자태가 숨이 멎도록 고혹적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줄기 한 개를 얻어왔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가방 속에서 제법 두툼한 물건이 잡혔다. 지난번 친구 집에서 얻어온 공작 선인장이 아닌가. 선인장 줄기는 마른 오이처럼 시들시들했다. 생사를 잘라낸 것도 못할 짓인데 얼른 뿌리 내릴 곳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 내 건망증이 애꿎은 선인장만 말려 죽이는 것 같았다. 살려볼 요량으로 화분에 심고 화분이 넘치도록 물을 부었다. 그리고 서너 달이 지났다. 선인장은 제 몸이 잘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덤덤하게 서 있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뿌리가 내리지는 않았을까? 궁금해서 파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덤덤한 듯 서 있던 선인장 줄기 위에 뭔가 다른 것이 돋아나고 있었다. 새순이다. 수도가루 같다. 물기가 모래 흙 속으로 쏙쏙 스며든다.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인지. 꺾꽂이란 생명의 신비다. 줄기 하나를 뚝 잘라 심어도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본다. 만일 사람에게도 꺾꽂이와 같은 생명력이 주어졌다면 지금쯤 이 지구는 어찌 되었을까?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뱃다라기의 노래입니다.

네, 1960년대 우리 대중가요계는 격변기이자 황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디오와 레코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노래 한 곡이 대중들을 웃기고 울리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특히 당시 여가수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씨가 동백아가씨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트로트의 전성시대를 열었고 패티 김, 현미, 한명숙 같은 대형 가수들이 뚜렷한 개성과 실력을 뽐내며 무대를 누볐습니다. 여기에다 김상희, 김세레나 등 다양한 스타일의 가수들이 가요계 전체를 풍요롭게 수놓던 시절이 바로 60년대였지요. 그런 시기에 맑고 단정한 목소리에 신인 가수가 등장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가요인물열전에서 소개할 주인공 아카시아의 이별, 꽃목걸이, 그림자 등을 부른 가수 이영숙 선생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이영숙 선생의 본명은 이영순이었고 1949년 2월 빛고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에 특별한 소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유년 시절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어머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고 전해지는 걸 감안하면 집안에서도 그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본 것이었겠지요. 이영숙 선생은 1968년 오아시스 레코드 기념 음반의 타이틀곡인 아카시아의 이별로 가요계에 데뷔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만 19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숙 선생의 노래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아카시아의 이별, 그리고 왜 왔소, 그림자, 서울을 잊지 마세요. 네 곡입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 이물 열전 오늘은 가수 이영숙 선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아카시아의 이별, 왜 왔소, 그림자,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서울을 잊지 마세요 였습니다. 이영숙 선생이 데뷔했던 시절 가요계는 트로트와 스탠다드 팝, 포크 음악이 공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윤두천 작사 정풍송 작곡의 아카시아의 이별은 선생의 청순하고 애잔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단번에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병풍송 선생은 이 곡으로 이름을 알린 뒤에 훗날 조용필의 허공, 조영남의 옛생각 등 수많은 명곡들을 탄생시켰지요. 1960년대 후반 가요계에는 개성이 강한 여가수들이 많았지만 이영숙 선생은 비음이 섞인 맑은 음색과 풍부한 성량,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68년에 요절한 가수 차중락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낙엽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매년 가장 뛰어난 신인 가수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지요. 그 낙엽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바로 나훈아와 이영숙이었습니다. 데뷔 이듬해에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요계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겠지요. 그 이후에도 이영숙 선생은 그림자, 가을이 오기 전에, 미워하지 마세요 등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이어갑니다. 거기에는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 인기는 가요계를 넘어 영화계로도 이어졌는데요. 1971년 이형표 감독의 영화 7인의 숙녀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 영화는 윤정희, 문희, 남정임 선생 등 당대 최고의 톱 여배우 7명이 한자리에 모인 화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숙 선생도 그 7인 중 한 명으로 캐스팅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누렸지요. 그 무렵 남동생 이영일 씨와 함께 남매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추억의 푸른 언덕,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같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영숙 선생의 노래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꽃목걸이, 이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사랑이 싹틀 때, 미워하지 마세요. 모두 네 곡입니다.

네. 이영숙의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꽃목걸이, 가을이 오기 전에, 사랑이 싹틀 때,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가요인물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가수 이영숙 선생입니다. 선생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선행도 많이 펼쳤다고 전해지는데요. 1970년대 초 김부자, 김세레나, 이수미, 장미화, 조미미 선생 등과 함께 돼지띠 동갑내기 가수들의 친목 봉사 모임인 돼지클럽을 만들어서 활동했고 후배 가수인 김연자가 서울로 갓 상경했을 때는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에게 직접 소개해 줄 만큼 의리 있고 든든한 선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 가요계를 은퇴하고 무대에서 내려왔고 이후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봉사활동에 더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교회 목사의 소개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거물 조직폭력사범인 김태촌을 알게 돼 편지를 주고받다가 1999년 청송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옥중 결혼 소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선생은 2000년경부터 자궁경부암으로 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 11월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가수 이영숙 선생을 잠시 추억해봤고요. 선생의 노래 네 곡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고향, 빨간 카네이션, 여자의 브루스, 그리고 사랑의 오솔길.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2년 6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설성면 일대 이천의 늑대 공포.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에 늑대떼가 출몰, 가축을 잡아먹는가 하면 모를 심던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주민들을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셰퍼드 크기만한 4마리의 늑대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3개월간 설성면 신필 1위, 장천 4리, 자성리, 송계 1위 등 4개 부락을 돌아다니며 염소 6마리, 돼지 2마리 등을 잡아먹었다. 늑대들은 대낮에도 마을에 나타나 모심기에 바쁜 주민들이 해지기 전에 귀가해야 하고 밤에 나돌아다니기를 무서워하고 있으며 부녀자들은 젖먹이 어린이들을 논에 데리고 나가 보호하고 있다. 또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부락별로 10명에서 15명씩 모여서 상급생의 인솔 아래 등하교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임시로 문을 닫고 있다. 네, 야생 늑대 무리가 인가의 출몰에 가축을 해친다는 기사였는데요.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늑대가 있었던가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맹수들은 야생 늑대가 아니고 집을 나간 개들이 야생화된 들깨 무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야생 늑대는 과거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대대적인 포획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했고 지금은 사실상 멸종 상태라고 합니다. 쿨 시스터즈의 노래입니다. 왜 그랬을까?

쿨시스터즈의 노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운동 스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을 내서 거하게 운동하는 대신에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1, 2분씩 짧게 마치 간식을 꺼내 먹듯이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잠깐 벽이나 책상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10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작은 게 하나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만족감이 어쩌면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아의 노래죠. 나를 두고 가려무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성우 이규석 읽음. 왜 도움이 되는가?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롭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논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왜 효과가 났는데? 라는 질문이 남는다. 먼저 브레이크부터 살짝 밟고 가자. 코스모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참가자의 다수가 백인이었고 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구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피츠버그대에서 노인학을 연구하는 크리스틴 키슬러 교수는 이렇게 평했다. 큰 해가 없으니 만약을 대비해 종합 비타민을 먹고 싶어질 수는 있다. 그래도 나는 당분간 건강한 식습관, 운동, 숙면을 고수하겠다. 요지는 간단하다. 종합 비타민은 식사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제라는 것이다. 연구 책임자인 맨슨 교수도 이 점엔 동의한다.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원칙적으로 음식으로 얻는 게 맞다. 문제는 이 원칙이 현실에서 자주 깨진다는 점이다. 맨슨 교수가 반복해서 강조한 건 많은 현대인이 비타민 B12, 비타민 D, 아연, 루테인 같은 인지기능 필수 영양소 중 하나쯤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종합 비타민은 바로 그 구멍들을 메우는 용도다. 그러니 비타민 먹으니까 됐지 라는 태도는 금물이다. 구멍난 벽을 메우는 것과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건 다른 일이니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심장도 못 지키고 암도 못 막는 이 알약이 도대체 왜 뇌에서는 점수를 따냈을까? 몸통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휘춘한다는 게 말이 될까?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몇 가지 유력한 가설로 설명한다. 1. 뇌는 까다로운 편식쟁이다. 결핍 교정 가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의 20%를 혼자 먹어 치우는 에너지 하마다. 단순히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비타민 B군,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량 영양소가 조연으로 끊임없이 투입된다. 이 중 하나만 부족해도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조연이 빠지면 주연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무대가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문제는 노년기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진다. 위산이 줄어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노인의 뇌는 만성적인 결핍 상태일 수 있다. 이때 종합 비타민이 부족한 조각들을 채워주면 신경세포의 화학 반응이 비로소 매끄럽게 돌아간다. 코스모스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억력 개선 효과가 더 뚜렷했던 점도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마른 땅에 물을 주면 바로 티가 나는 법이다. 결핍이 큰 집단일수록 교정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다. 2. 점수가 아니라 속도가 느려졌다. 생체 노화 시계 가설. 그냥 기분 탓 아니야? 연구기간 동안 비슷한 시험을 여러 번 봐서 요령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피하려면 기억력 점수 말고 점수 바깥에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DNA 메틸화 분석, 즉 생물학적 노화 시계다. 우리의 주민등록상 나이와 신체 나이는 다르다. DNA에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 얼마나 달라붙느냐를 분석하면 내 몸이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 노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참가자 600여 명의 혈액을 뽑아 이 노화 속도계를 측정했다. 2026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된 코스모스 후속 분석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 섭취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소폭이지만 유의미하게 느려지는 신호가 포착됐다. 기억력 점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계 바늘이 조금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종합 비타민이 미량 영양소 결핍을 보완함으로

0: 생물학적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직 결정적 증거라기보다는 제한적 보조 증거에 가깝지만 그 방향성은 유의할 만하다. 3. 심장은 안 되고 뇌만 되는 이유, 구조 대 기능. 그렇다면 왜 심장병이나 암은 못 막았을까? 질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심장병은 혈관에 기름이 끼고 막혀서 굳어버린 구조적 문제다. 수십 년 생활습관이 만든 결과물을 비타민 몇 알이 뚫고 지나갈 수는 없다. 암도 마찬가지다. 유전자 변이와 면역계가 뒤엉킨 복잡한 전쟁터에서 비타민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뇌의 인지 기능은 다르다. 뇌에서는 상대적으로 작동 문제의 비중이 크다. 신경 전달은 효소와 호르몬의 화학 반응이고 비타민은 그 반응의 필수 윤활유와 같은 촉매로 쓰인다. 즉, 종합 비타민은 꽉 막힌 하수구, 심장 혈관을 뚫는 공구는 아니지만 뻑뻑해진 엔진, 뇌에 윤활유를 칠 수는 있다. 인지 기능은 결핍 하나만으로도 바로 성능 저하가 티나는 영역이다. 뇌에서만 성적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종합 비타민은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다. 암과 심장병을 막아주는 기적의 방패도 아니다. 하지만 노화로 흡수력이 떨어지고 미량 영양소의 구멍이 커지는 시기, 특히 그 미세한 결핍에 민감한 뇌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충분히 제 밥값을 한다.
1: 어? KBS 오디오북.
2: KBS 오디오북.
0: 팀에서 선수로 개별 비타민의 성적표. 종합 비타민이라는 팀의 성적표는 확인했다. 암과 심장병을 막는 공격력은 부족하지만 노년의 뇌를 지키는 수비력에서는 의외의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완벽한 식단이라는 이상적인 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범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화와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양제라는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는 팀을 구성하는 개별 비타민의 실력을 따져볼 차례다. 종합 비타민이 혹시 모를 결핍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개별 비타민은 특정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투자에 가깝다. 다만 그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증명된 경우는 많지 않다. 수십 가지 성분을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알약 뒷면의 성분표를 볼 때 적어도 누가 에이스이고 누가 요주의 인물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핵심 선수 4인방의 성적표를 정리해보자. 1. 뇌의 연료,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B12, 엽산. 앞서 뇌 건강에서 종합 비타민이 점수를 딴 이유로 추측되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이다. 특히 비타민 B군,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아미노산 수치를 낮춰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한다. 체크포인트. 문제는 흡수율이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음식 속에 든 비타민 B12를 떼어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고기를 실컷 먹어도 B12가 모자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보충제나 강화식품의 비타민 B12는 이미 분리된 상태라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이다. 50대 이상이라면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 비타민 B12가 충분히 일일 권장량의 100% 이상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결핍이 오래가면 빈혈뿐만 아니라 저림, 감각 이상 등의 신경 증상도 생길 수 있다. 디테일.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뇌가 위축되거나 우울감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까?

0: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엽산은 항우울제 보조요법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활성형 엽산 15mg은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 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물론 항우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가장 흔한 구멍, 비타민 D.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이란 질문에서 비타민 D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타민 D 보충의 효과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와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다. 세포 분화, 면역, 인슐린 분비, 고혈압과 관련된 다수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기대는 과장되기 쉽다. 연구가 많이 쌓였는데도 예방 효과는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는다.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 불려 우울증에도 좋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비타민 D 보충은 성인의 우울증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체크 포인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양은 어떤 사람에겐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부족하다. 결핍이 확인된 경우엔 단일 제제로 1000에서 2000 IU 정도 추가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비타민 D는 지용성이고 과량 복용 이슈가 있는 만큼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내 수치에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 너무 고용량을 장기간 먹으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슘 혈증,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가장 유명한 오해, 비타민 C. 비타민 C는 친숙한 만큼 오해도 크다. 메가도스, 고용량 요법 신봉자에겐 만병통치약이고 회의론자에겐 비싼 소변이다. 팩트는 그 중간 어디쯤이다.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인 건 맞지만 감기를 확실히 예방한다거나 암을 치료한다는 식의 임상적 근거는 약하다. 다만 꾸준히 복용했을 때 감기 기간이나 증상이 조금 줄었다는 결과들은 보고돼 왔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메가도스의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체크포인트. 수용성이라 비교적 배출이 잘 되지만 고용량은 설사, 복통 같은 위장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요로결석, 신장결석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먹어서 나쁠 건 없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엔 저렴한 보험이 될 수도 있으나 굳이 과한 용량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4. 양날의 검, 비타민 A, E, 베타카로틴. 천연은 곧 무조건 선이라는 믿음이 가장 위험해지는 구간이다. 이들은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될 수 있고 특히 고용량에서 문제가 생긴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나 비타민 E 보충제를 적극 권하는 흐름은 이미 꺾인 지 오래다. 최근 권고는 굳이 먹지 말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연구 결과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오히려 폐암 위험이 높아졌고 비타민 E 과다 섭취는 뇌출혈이나 전체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체크포인트. 흡연자라면 종합비타민 성분표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A 함량을 유심히 보자. 항산화제는 상황에 따라 도리어 산화 촉진제로 돌변해 인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
1: 오디오 포... 어.
2: 최고의 클립.
0: 수용성 비타민도 위험할 수 있다.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나가니까 안전하다? 이는 위험한 통념이다. 물에 녹아 배출되기 전 우리 몸속을 돌면서 여기저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타민 B6, 피리독신부터 살펴보자. B6 비타민 B6은 신경 건강, 피로 회복, 손발 저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용량의 B6은 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 장기간 과량을 복용하면 감각 이상, 저림, 자결감, 보행 불편 같은 말초 신경병증이 생긴다는 보고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돼 왔다. 신경을 살리려 먹은 영양제가 신경을 공격하는 셈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최근 호주 정부는 비타민 B6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2027년부터 권장 1일 섭취량 기준 50mg을 넘는 제품은 약사의 관리 하에서만 구입 가능하고 200mg을 넘으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해진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규제 논의가 있기 전 비타민 B6 관련 신경병증 이상 사례 보고가 250건 수준까지 누적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럽은 더 엄격하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23년 성인의 비타민 B6 상한 섭취량을 하루 12mg으로 대폭 낮췄다. 이렇게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합산 노출 때문이다. 영양제에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보충제까지 겹쳐 먹으면 나도 모르게 섭취 총량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B군 중 주의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비타민 B3, 나이아신도 양면성을 가진다. 이름이 같아 보여도 형태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 니코틴산 형태는 혈관을 확장해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플러싱 부작용을 잘 일으키고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는 그런 반응이 덜하다.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형 나이아신은 간 독성 위험도 있다. 국내 기준에서도 두 형태의 허용량이 다르게 설정돼 있으나 해외 직구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타민 B12도 고용량으로 쓰면 경우에 따라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과잉 섭취된 B12가 피부에 사는 여드름균의 대사에 영향을 줘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피로를 이겨보려고 비타민 B 복합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온다면 혹시 고용량 비타민 B12가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는 게 좋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약은 위험을 끝까지 추적하고 문서화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고 영양제는 위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하게 느껴집니다. 이 착시는 SNS와 알고리즘 마케팅을 거치며 하나의 건강 상식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질병을 고치는 약은 최소화하고 몸을 튜닝하는 영양제와 신약에는 과감히 지갑을 여는 아이러니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가, 불안을 구독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건강구독사회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성장호르몬 주사, 오메가3와 비타민까지 현대인이 건강을 믿고 소비하는 방식을 과학과 심리의 언어로 해부한 책입니다. 저자는 약은 위험하고 영양제는 안전하다는 익숙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하는데요. 건강을 둘러싼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진 시대에 생각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주는 책,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라투스가 아픔에 몸부림치며 휘청이는 사이 란주가 외쳤다.
1: 고양이들을 떼어내봐!
0: 현우가 지시하자마자 고양이들은 라투스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아픔과 고통으로 지친 라투스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였다. 란주는 옆에 놓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라투스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라투스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유라와 효석의 공격과 도련님의 물어뜯기에 남은 라투스도 금방 정리가 됐다.
2: 아, 저놈은 어쩌지?
0: 도련님의 공격에 눈이 멀어 구석을 헤매고 있는 라투스를 가리키며 효석이 물었다.
3: 눈도 안 보이는데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요?
2: 그래,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버려 두자.
0: 라투스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한 유라와 란주는 창고 안 빛이 들어오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앉았다. 란주의 양팔은 라투스들에게 맞아 찢어져 피가 흘렀고 군데군데 피멍도 들어있었다. 유라의 팔도 매한가지였다. 체령은 슬그머니 다가와 란주와 유라 사이에 앉아 치료를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다섯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3: 선배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0: 결국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현우였다.
4: 아니, 내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얘기가 좀 긴데 너희가 보낸 메시지를 어제 늦게 봤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란의 집으로 효석이랑 채룡이랑 같이 갔거든? 근데 너희가 없더라고. 그래서 유란의 근처 식물들을 다 훑어봤지. 너희 둘이서 강목을 들고 어딘가로 사라지더라. 고양이들 주렁주렁 달고. 그래서 그 방향 따라가면서 식물 읽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지 뭐.
3: 채령이는 어떻게 같이 오게 됐어요? 범초번에 갔던 거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채령이 그 본부장인가 하는 사람 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라? 두 사람 혹시...
4: 야야, 그거는 얘기가 진짜 긴데.
5: 아니, 그럼 그 전에 나 사과부터...
6: 아니야!
0: 효석은 란주, 현우, 유라의 말을 모두 가로막았다. 꽤나 비장한 표정이었다.
6: 서로 할 얘기도 많고 들을 얘기도 많긴 한데 우선 이해진부터 찾는 게 낫지 않겠어? 네스트를 빨리 찾고 이해진도 구해야지.
3: 그건 그렇죠.
4: 연휘는?
0: 란주가 조용히 물었다. 또 소총모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5: 아, 내 휴대폰 어디 갔지?
0: 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쓰러져 있는 라투스들 사이로 걸어갔다.
5: 연희에게서 답장이 왔을지도 모르는데 아까 싸우다가 떨어뜨렸나 봐.
0: 유라의 말에 소초모들과 채령은 함께 라투스들을 들쳐가며 휴대폰을 찾았다.
2: 여기 있다!
0: 효석이 라투스를 반쯤 들어올린 채 낑낑대며 말했다.
2: 좀 도와줘!
0: 란주가 효석과 함께 라투스를 들추자 유라의 휴대폰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유라는 현우에게서 건네받은 휴대폰을 켰지만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다.
3: 망가진 것 같은데요.
0: 현우가 울적하게 말했다.
5: 산 지 얼마 안 된 건데. 너한테는 답장 왔어?
3: 저 오늘 폰 안 가지고 왔어요. 싸울 때 걸리적거릴까봐.
5: 효석이 너는?
2: 나도 배터리 다 됐어.
5: 아니 너희는 왜 휴대폰 충전을 안 해둔 거야 정말.

0: 어쩔 수 없다. 일단 나가자. 중형 라투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여기에 그 초대형 라투스가 머무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1: 소초모와 채령이 강목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나가려던 때였다. 웬 사람들이 철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철문을 밀었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쾅 닫혔다.
2: 뭐야?
1: 란주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수상한 기운의 사람들이었다. 현우의 마음엔 또다시 긴장이 밀려왔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대여섯 사람이 철문을 등지고 섰다. 모두 검은색에 딱 붙는 슈트를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은 채로 소초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손을 들어 소초모 중 누군가를 가리켰다.

0: 유라, 권유라, 봉인 해제. 남자의 손끝은 정확히 체령을 가리키고 있었다.
1: 당신들 누구야? 범초본에서 나왔지?
0: 란주의 말에 맨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2: 체령이를 안전히 돌려보내준다면 서로 쓸데없는 소모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0: 남자는 란주의 질문은 무시한 채 체령을 내놓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3: 싫어! 난 안 돌아갈 거야!
0: 란주의 뒤에서 체령이 소리쳤다. 두 손으로 란주의 옷깃을 꼭 쥔 체령의 모습에 유라는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1: 신분이 불분명한 수상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친구를 내줄 수는 없어요.
0: 유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초모들과 말싸움이 길어지자 남자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2: 듣던 대로 말을 참 안 듣는 학생들이군요.
0: 남자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남자의 지시가 떨어지자 다들 허리에 차고 있는 작은 가방에서 중지 정도 길이의 유리병을 꺼냈다. 맨 앞에 서 있는 남자도 똑같이 꺼냈다. 그들은 유리병에 든 붉은 액체를 팔에 주사했다.
4: 이상해. 아무리 봐도 범초본에서 온 것 같아. 저 복장도 그렇고 지금 약을 맞는 것도 그렇고.
1: 범초본이 아니고서야 한 누가 채령이를 이렇게까지 데려가려고 하겠어.
0: 효성이 중얼거리자 란주가 대꾸했다. 범초본 출신으로 추정되는 수상쩍은 사람들이 붉은 액체를 팔에 넣자 소초모들은 긴장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수상한 사람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그들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웃음을 터뜨린 것은 란주였다. 비장하게 주사까지 맞았지만 한참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스웠는지 란주는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3: 아, 미안. 아, 웃겨서. 아, 죄송해요.
5: 아, 아니, 너무 비장한데 아무 일도 없잖아.
0: 란주가 웃으며 말하자 유라가 란주의 어깨를 쳤다. 하지만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다. 효석과 유라 역시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킥킥거렸고 효석은 웃다가 괜히 웃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다. 소초모들은 수상쩍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놀란 것 같았다.
6: 할 말 없으면 우리 그만 가봐도 되죠?
0: 란주가 이죽거리며 말했다. 수상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다투는 듯 웅성대고 있었다.

0: 분명히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왜 본부장이 말한 대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2: 뒤에서 항의가 들려오자 맨 앞에 남자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뒤로 돌았다. 그때였다. 뒷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소초모들은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3: 괜찮으세요?
2: 현우가 심각한 얼굴로 쓰러진 사람에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 옆에 두 사람이 동시에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 앞에 선 남자까지 모두 피를 토하며 심하게 기침을 했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요라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갑자기 유라는 흠칫 놀라며 곧장 뒤로 물러섰다.
4: 왜 그래?
2: 란주가 다가왔다. 그리고 이내 란주도 뒤로 물러섰다. 수상한 사람들의 몸이 울룩불룩 들끓고 있었다. 꼭 혈관에 동그란 공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몸 위로 둥그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집이 점점 커졌다. 팔은 땅에 끌릴 만큼 길어졌고 다리 역시 굵고 길어졌다. 신발을 찢고 튀어나온 발은 마치 라투스처럼 갈고리 발톱이 생겼고 거대해졌다. 손도 털로 뒤덮이더니 점점 커졌고 손톱도 길고 날카롭게 자라났다. 유라와 란주는 채령의 손을 잡아 끌며 공장 안쪽으로 달렸다. 그 뒤를 현우와 효석이 따랐다. 수상한 사람들은 괴물로 변했다. 커다래진 얼굴은 털로 뒤덮였고 옷과 마스크는 전부 찢어졌다. 붉게 충혈된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변신한 그들은 웬만한 성인 남성이나 중형 라투스보다 훨씬 컸다. 맨 앞에 괴물이 긴 팔을 휘둘러 컨베이어 벨트 옆에 쌓여있던 낡은 기계들을 벽 한편으로 밀쳐버렸다.
3: 이거 진짜 어떡해요?
2: 마른 침을 삼키며 현우가 물었다. 유라는 생각했다.
4: 저것들은 전부 다섯, 우리는 넷. 현우의 고양이로 하나를 묶어놓은 뒤 우리가 하나씩 맡아야 해. 할 수 있을까?
5: 언니!
2: 유라가 뒤를 돌아봤다. 채령은 다급히 할 말이 있는 듯 유라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5: 저 사람들 초인이에요. 저기 빨간 약, 아빠가 실험으로 만든 거예요. 그 초인 강화제 같은 거랬어요.
6: 아, 그래?
2: 유라는 조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채령을 바라봤다. 저들이 강화된 것은 누가 봐도 알만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다급한 시점에 하는지 유라는 의아했다.
5: 란주 언니한테 들었어요, 언니 능력. 저 사람, 아니, 괴물들 잡으면 능력이 지워지지 않을까요?
2: 그 순간, 유라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능력을 써본 적이 없으니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낸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저 이 능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란주나 다른 친구들과 살이 닿지 않으려 애쓰기만 했을 뿐이었다. 유라는 채령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7: 시간이 없어. 빨리 말할게. 현우가 고양이들을 날려서 시야를 차단하면 내가 괴물을 잡을게. 그러면 아마 능력이 사라질지도 몰라.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 란주랑 효석이가 그 사람을 처리해줘.
2: 효석이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굵은 끈을 주워왔다.
8: 한 대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이걸로 묶는 건 어때?
7: 좋아. 뭐든 다 시도해보자. 다치지 않게 조심해. 채령이, 너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에 들어가 숨어있어. 알겠지?
5: 네.
2: 유라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현우는 꽤나 긴장한 눈치였지만 그래도 눈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현우가 듬직한 동료로 느껴졌다. 현우는 심호흡하더니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에서 도련님이 함께 뛰고 있었다. 맨 앞에 괴물이 한쪽 팔을 휘두르자 모두가 놀라 숨을 들이마셨다. 뮤라와의 훈련이 성과가 있었던 걸까? 현우는 잽싸게 몸을 숙여 괴물의 공격을 피했다. 현우가 몸을 숙이기 무섭게 도련님이 현우의 어깨 위로 뛰어올랐다. 현우는 곧장 일어서며 어깨를 튕겨 도련님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고양이가 자신에게 날아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괴물은 얼굴에 매달려 눈을 공격하는 도련님에게 속수무책이었다. 당황해서 긴 팔을 휘두르던 괴물이 도련님을 잡으려고 할 때 유라가 달려들었다. 유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물의 몸을 거의 껴안다시피 하며 손을 댔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몸에 힘이 빠진 듯 괴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이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이다. 쪼그라드는 괴물의 몸을 보고 놀란 유라는 손을 뗐다. 그러자 이번엔 울룩불룩 둥근 것이 튀어나오며 몸집이 이전처럼 거대해졌다. 유라는 다시 괴물의 몸에 손을 댔고 괴물은 다시 쪼그라들었지만 사람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털로 뒤덮인 이상한 괴물의 모습 그대로였다. 대장이 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괴물들은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유라의 손이 닿으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괴물의 모습 그대로 작아지고 힘이 사라진다니. 유라는 괴물들의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다. 효석걸 안주가 뛰어와 굵은 끈으로 괴물의 몸을 칭칭 감았다.
9: 이거 감아봤자 내가 손 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야, 끈 다 터질 것 같지 않아?
5: 야야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이거 보고 쟤는 쫄았어.
2: 유라는 계속 괴물의 몸에 손을 댄 채 앉아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대체할 수만은 없었다.
9: 일단 내가 전원들한테 손을 데려갈게. 이번엔 도련님 혼자 날리지 말고 두 마리 날려줘.
10: 알았어요.
2: 유라는 손을 떼기 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유라의 손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괴물의 몸이 처음 약을 먹고 커질 때처럼 울룩불룩해졌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괴물의 몸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커졌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와 도련님은 뒷걸음질을 쳤다. 도련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용맹함은 어디 갔는지 놀란 나머지 꼬리를 부풀린 채 현우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괴물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신음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던 괴물은 쪼그라들더니 그만 퍽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개들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1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서해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서해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빨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010헥토파스칼, 기온 15.5도. 평양, 바람 없고 1010헥토파스칼, 17도. 백령도, 북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16.4도. 해주,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15.5도. 서울, 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7.2도. 인천, 남풍 1.5m, 1010헥토파스칼, 16.5도. 서산,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6.5도. 군산, 남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18.3도. 목포, 남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19도. 여수, 북서풍 3.5m, 1010헥토파스칼, 19.8도. 제주, 남서풍 3.5m, 1011헥토파스칼, 21.2도. 서귀포,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0.9도. 통영, 0.5m, 1900헥토파스칼, 18.3도. 부산, 북서풍 2.5m, 1900헥토파스칼, 20.4도. 포항, 바람 없고 1008헥토파스칼, 18.8도. 울릉도, 남서풍 3m, 1008헥토파스칼, 19.1도. 울진, 북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15.1도. 동해, 남서풍 1.5m, 1008헥토파스칼, 16.8도. 강릉, 서풍 3m, 1008헥토파스칼, 19.5도. 속초, 북동풍 1m, 1008헥토파스칼, 18.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북풍 3.5m, 1900헥토파스칼, 25.5도. 나하, 북동풍 4m, 1700헥토파스칼, 23.5도.

5도. 미나미다이토 섬 남서풍 7m 1700도 파스칼 26.9도. 나세 남서풍 1m 1900도 파스칼 21.7도. 가고시마 북풍 3m 1100도 파스칼 19.5도. 후쿠오카 남동풍 1m 1100도 파스칼 19.9도. 이즈하라 북서풍 5.5m 1100도 파스칼 22.6도. 사이고 북풍 0.5m 1100헥토 파스칼 15.7도. 마세 북동풍 0.5m 1100헥토 파스칼 16.8도. 시미즈 북서풍 3m 1100헥토 파스칼 20.8도. 시오노미 사키곳 북풍 2m 1100헥토 파스칼 18.6도. 오사카 북풍 2.5m 1100헥토 파스칼 19.6도. 와섬 남서풍 3m 1100헥토 파스칼 13.7도. 아오모리 남서풍 2.5m 1100헥토 파스칼 14.4도. 삿포로 남풍 0.5m 1900헥토 파스칼 11.4도. 와타나이 남풍 1.5m 1700헥토 파스칼 10.2도. 네무로 북서풍 2.5m 1800헥토 파스칼 8.4도. 센다이 북서풍 1.5m 1100헥토 파스칼 15도. 도쿄 남풍 1m 1100헥토 파스칼 17.5도. 하치조섬 북동풍 5m 1100헥토 파스칼 18.4도. 지치섬 남풍 5m 1013헥토 파스칼 27.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풍 2m 1300헥토 파스칼 12.2도. 대치해 북서풍 2m 1600헥토 파스칼 10.8도. 블라디보스토크 북풍 2m 1700헥토 파스칼 13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남동풍 2m 1100헥토 파스칼 15.5도. 평양 바람없고 1100헥토 파스칼 17도. 백령도 북서풍 2m 1900헥토 파스칼 16.4도. 해주 북풍 2m 1100헥토 파스칼 15.5도. 서울 서풍 1m 1100헥토 파스칼 17.2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6도, 습도는 85%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는 협상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정조사 대상이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한 번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 회의는 없었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매뉴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어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어제 저녁 학생회관 앞에서 지난 지방선거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면서 독립적 개혁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저녁 벨기에 멜스부르 군공항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합니다. 12일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합니다. 13일엔 피렌체를 방문하고 14일과 15일엔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어제 이란을 강하게 공격했다며 오늘 이란을 더욱 세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예고하고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는 폭스뉴스 인터뷰와 관련해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이란은 어떤 압박이나 위협에도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2억 9,200만 달러 약 4,440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한국 정부가 요청한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70기 등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가슴이 아픈 흉통은 증상뿐 아니라 원인도 다양합니다. 긴장했을 때도 그렇고요. 소화장애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수 있죠. 또 심한 운동을 통해서도 흉통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가슴 통증에 민감할 필요가 있죠. 여러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흉통,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슴 통증, 흉통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척추 변형의 하나인 노인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흉통이란 가슴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흉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도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우리가 그 가슴 통증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흔히 근육통도 올 수도 있고 또 병으로 치면은 대장포진 때도 가슴이 많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뭐 폐색전증이나 협심증 때도 올 수 있고 제일 무서운 우리 생명과 관련 돌연사 때도 심근경색 같은 때 그런 때 돌연사가 오는 때도 가슴 통증이 오죠. 그래서 하여튼 통증이 오면은 좀 연세 드시거나 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다 걱정들을 많이들 하긴 하세요.
0: 그렇죠. 네네. 근데 원인이 이렇게 워낙 다양해서 증상만으로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근데 진찰을 자세히 해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검사 하나도 안 하고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이제 대장포진 같은 거는 이렇게 가슴을 올리고 물집이 있나 잘 보면은 물집이 발견되고 통증 지속되면은 대장포진 진단도 할 수가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무서운 심근경색 같은 거는 벌써 환자분들이 막 식은땀 흘리고 얼굴도 노래지시고 뭐 이 병원에 보면은 가끔 외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땀 흘리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겪었지만은 심전도 짓고 이제 조용술 다도 바로 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잘 선생님한테 표현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관찰 잘 하면은 이게 위급이 아니다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어요.
0: 네. 네. 그런데 가슴 통증이 늘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나마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사실 이제 제가 저는 심장내과를 하니까 그 외래 환자를 보는데 거의 한 5분의 4 환자들이 거기 흉통으로 와요. 물론 숨찬 분도 있지만은 근데 또 그중에 절반 경우는 근육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셨고 자기 담배도 피고 조금 살도 쪘는데 가슴이 아프니 거우 선생님 저 혈관 막힌 거 아니에요 하고 오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금방 진단 나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프다는 자리에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무슨 눌러보면은 그런 경우는 99% 심장병이 아니고 이제 근육통으로 가는데 그러면서도 조심할 거는 일단 우리가 팔다리 아픈 거는 뭐 혈관이 막혀봐야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심장을 막히면 바로 쓰러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위중한 건지 아닌 건지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0: 네네. 근육통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가슴 통증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저는 환자분 보고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0: 네.
1: 가슴이 다 아프다 그러는데 딱 손가락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꽉 누르면 아야그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뭐 저는 별로 검사 안 해요. 원하시면은 뭐 엑스레이 정도 찍지만은 그냥 진통 소염제 주면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가 가슴이 자주 아픈데 지금 한번 눌러 보시고 아픈 데가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자기가 욱 하고 아플 정도면은 근육통인데 잘 물어보면은 꼭 무슨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했다거나 막 안 하던 골프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했거나 뭐 팔굽혀펴기를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에 안 가셔도 되고 본인이 이렇게 체조만 잘해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시죠.
0: 예. 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기도 한가요?
1: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게 다.
0: 그렇군요.
1: 오르고 또 이제 근육도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아픈 것보다는 네.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막혔나 혈관이 그래가지고 통증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네. 분들은 간단한 검사하고 안정제만 줘도 금방 또 증상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시죠.
0: 네. 네. 또 공황 장애를 겪는 분들도 가슴 통증을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가슴이 뛴다는 말도 하고 표현이 여러 가지던데요.
1: 예,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그 심장내과로 많이 오세요. 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황장애 발작되면은 호흡이 빨라지면서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막 하면서 내가 이제 쓰러지나 하면서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겪은 분들은 좀 아세요. 자기가 심장병이 아니라는 걸 근데도 일단은 겁이 나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아니면 안정제만 빨리 드셔도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꾸 강요하지만 이게 공황장애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진짜 우리가 무서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오는 통증인지는 한 번쯤은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0: 네. 또 소화기 질환으로도 가슴 통증은 생길 수가 있나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는 분들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든요.
1: 역류성 식도염도 이제 가슴 복판에 답답하니까 굉장히들 불안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이분들의 네. 특징은 증상이 오래 가요. 한 1시간, 2시간씩 가고 되게 협심증은 움직일 때 되게 5분, 10분 아프다 가라앉고 심근경색증은 통증이 오래 가지만은 죽을 듯이 아프거든요. 식은땀 흘릴 정도로. 근데 이제 식도염은 그 정도는 아닌데 기분 나쁘게 뻔하고 식사랑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마시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통증이 1시간 이상 은근히 자주 온다 할 때는 심장보다는 요 식도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참 그런 소화기 질환은 좀 흔한데요. 그럼 명치부터 앞가슴으로 타는 듯한 증상이 생기는 건 이것도 뭐 짧은 시간 나타나는 건가요? 지속 시간이 긴 건 아니죠?
1: 근데 운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되게 심장병은 움직이면 더 아프거나 숨차거나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식도염은 가만히 있을 때 되게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뭐 한 10분, 5분 오는 분도 있는데 대개는 30분 이상 지속이 되세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거의 매일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뭐 매번 내시경 할 수도 없고 매번 심장 초음파 할 수도 그러니까 저는 식도염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은 그냥 우리 그 위장약 그 젤 같은 거랑 거기 위염에 쓰는 약을 한 3일 정도 드려봐요 일단은 드시고 싹 좋아지시면은 나눠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하시라고든지 권해드리고 그러죠. 제일 쉬운 진단은 그냥 찬물 한 컵 쫙 드시고 통증 가라앉으면은 식도염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물론 사고로 인한 가슴 통증도 있죠.
1: 많지요. 교통사고 후나 그런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집에서 부딪히거나 잠깐 미끄러져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책상 같은 걸 확 잡았다가 또 아프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를 정밀하게 찍어보면 살짝 이 갈비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흉이라고 그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젊은 분도 많습니다. 20대도 많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특히 키가 크고 좀 배짝 마르고 폐가 얇은 앞뒤가 이제 얇게 있는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잘 물어보면은 갑자기 꾹 하면서 그때부터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설마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병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한 5천 원 내고 찍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금방 나오거든요. 또 기흉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통증이 있다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0: 뭐 기흉 말씀하셨는데요. 폐 건강과 관련해서도 가슴 통증을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폐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 증상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금방 말씀드린 이제 기흉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폐색전증이라 그래서 우리 다리에 이제 정맥에 그 피떡이 생겨 있다가 이제 그게 떨어져 나와서 폐 동맥에 딱 걸리면은 폐로 피가 안 가거든요. 네. 폐색전증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0: 그렇군요.
1: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그 비행기 타고 한 열몇 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가면은 이제 다리에 그 순환이 안 돼서 가끔 오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질환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은요. 담배 자체가 이제 그 기관지를 자극을 해서 은근히 이렇게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또 병원에 또 심장내과로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은 간단하세요. 담배만 줄이거나 끊으면은 금방 통증 없으시죠. 그래서 이 담배를 많이 펴도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0: 네. 뭐 가슴 통증의 여러 이제 증상들 유형들에 대해 쭉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슴 통증에서 가장 큰 걱정은 협심증,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인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도전사의 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 원인이기 때문에 네. 협심증이라는 거는 협자, 말 그대로 좁아진 거예요. 심장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이 편안한데 조금 뭐 건널목 신호가 막 바뀌려 그래서 막 뛰어가거나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 안 가던 등산 같은 거 갈 때 가슴이 답답하다가 통증이 오고 또 쉬면은 괜찮아져요. 요거는 협심증인데 이것도 왜 위험하냐면은 그러면 협심증으로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그 동맥경화 있던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툭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터지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그 터진 부위에 우리 몸의 백혈구, 적혈구 그런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그거를 터진 그 찢어진 데를 막다 보니까 그게 논성질은 커져서 막혀버리거든요. 그게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되게 발생하면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벌써 50%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제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특징적인 게 환자분들이 되게 응급실에 오시면 경험하세요. 빨리 진료를 안 해줘도. 나중에 물어보면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아픈데, 그 아픈 통증의 특징이 그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과 아픔이 아래턱에서부터 배꼽 사이에 대개 우리 가슴만 생각하는데 혈관이 이제 심장혈관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 3분의 1은 배가 아픈데 심장 가슴이 안 아프고 이런 분들이 이제 소화제만 먹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네.
0: 그렇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들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응급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흉통의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 협심증은 되게 그 아까처럼 등산 가거나 할 때 아파서 쉬면은 금방 가라앉으세요. 되게 3, 4분 내지 5분 있다 가라앉는데 심근경색증은 계속 아프신 거죠. 쉬어도. 15분 이상 지속되고 또 특징적인 게 식은땀을 흘리시고 얼굴이 노래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식은땀 흘리면 굉장히 응급이거든요. 지금 피가 안 돌아서 혈압이 막 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그때는 빨리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5분이 아니라 이제 15분 이상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되게 이제 그러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본인이 쓰러지면은 이제 세상을 뜨게 되시는 거죠. 네.
0: 그런데 순간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1: 반드시 가야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아프다가 가라앉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혈관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육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드시면 벌게지는 거는 혈관이 늘어나서 그렇고 우리 얼음물에 손 넣으면 하얘지잖아요. 네. 그 혈관이 우그라들어서 잘 그러는데 협심증이 있거나 이렇게 심근 경색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종아리 쥐나듯이 근육이 쥐가 잘 나요.
0: 네.
1: 그래서 쥐가 심하게 올 때는 피가 더 안 가니까 막 아프다가 조금 그게 쥐가 풀리면 또 통증이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0: 아, 네. 그러니까
1: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100% 막혀서 쓰러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한번 본인이 예전에 안 아팠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자주 아팠다 안 아팠다 때는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응급실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심근경색 같은 거는 혈관 조영술에서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스텐트 시술이 우리 집 자기가 직장이나 집 부근에 어느 병원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놓으셔야 돼요. 갔다가 택시 타고 갔는데 또 여기는 시술 못해요. 딴 데 가자 하면은 그거 찾다가 30분 2시간 걸리면 그새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큰 병원 가서 이렇게 뚫더라도 그때 이미 심장 근육이 상해버려가지고 스탠드 시술이 잘 됐는데도 평생 숨이 차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시죠.
0: 네. 아무래도 골든타임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흉통이 있을 때 스스로 119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1: 그런 상태면은 굉장히 좋으신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면은
0: 네.
1: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연속해서 보는 것처럼 서서히 나 먼저 간다 잘 살아다 그렇게 해서 혈압이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0: 네.
1: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저처럼 얘기를 잘 하고 있다가
0: 네.
1: 갑자기 순간 심장이 섣버려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증이 있어도 말을 잘 하고 그러실 때는 혈압을 재보면 그래도 뭐 90, 80은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갑자기 부정맥이 생겨서 심장이 딱 섣버리면은 의식을 잃는데 그때는 혈압이 0이 나와요, 0이. 그래서 본인이 의심되면은 정신이 네. 있으실 때
0: 네.
1: 빨리 119를 부르든가 아니면 가족한테 빨리 연락을 하시든가 아파트든지 사시면은 옆집이라도 가서 두드려가지고
0: 네.
1: 도움을 청하시고 제일 나쁜 게 혼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19는 전화를 이렇게 하다 끊어도 다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0: 네.
1: 빨리 오실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절대 그런 그 119 불러서 아니면 어떡하지 미안한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병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이렇게 쭉 말씀 주신 증상이 있을 때 가면 좋겠지만 또 가라앉은 다음에 병원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심전도를 하면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나요?
1: 심근경색은 거의 100% 나옵니다.
0: 아,
1: 심전도만 찍어도.
0: 네.
1: 네네. 100% 나오고 물론 이제 30분 이내에 찍으면은 15%는 잘 안 나오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가 30분 만에 병원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협심증도 한 7, 80%는 심전도를 알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이 이렇게 쥐가 나서 경련이 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도 있거든요.
0: 네.
1: 그때는 이제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는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그 심전도가 정상이라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0: 예.
1: 심장 효소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절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면은 일단 다 해결이 되시니까 병원을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0: 네. 네. 뭐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말씀하셨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나요?
1: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이 오셨는데
0: 네.
1: 아까는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심전도가 정상이면은 병원은 응급실 절대 퇴원을 안 시키고
0: 네.
1: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금방 말씀드린 혈액 검사를 하고
0: 네.
1: 필요하면은 심장 초음파를 해도 잠깐 그 피가 안 갔으면은 심장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도 의심이 되시면 혈관 조영술을 하세요.
0: 네.
1: 그러면은 요즘은 혈관조영술 있는 병원은 거의 다 밤이나 낮이나 응급으로 다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동맥경화가 보이거나 이 혈관이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이렇게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고집을 부리시는데 119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자 그러면 자꾸 거부. 실제
0: 아이고.
1: 저는 여러 번 겪었는데
0: 네.
1: 집으로 그냥 자이태워서 쓰고 가세요. 그리고 밤에 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절대 그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병원 선생님 말씀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통증, 흉통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 김연철의 그대 안의 블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측만증은 허리가 휘어져 보이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인 척추 측만증, 노인성 척추 측만증, 퇴행성 척추 측만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화가 원인이 되는 척추 변형이 원인인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면서 척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측만증도 그중 하나일까요?
1: 예, 그 척추 측만증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그 보면은 이제 나이 들면서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관절 그도 약해지고
0: 네.
1: 이제 뭐 디스크도 조금 무너지고 또 그 잡아주고 있는 근육도 약해지면서 그 나이 들면서 이렇게 그 척추가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그
0: 네.
1: 측만증이 생기고 그것도 하나의 그 질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0: 네. 척추가 좀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척추를 생각할 때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변형이 시작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가요?
1: 예, 그 사람 척추는 한 30세에서부터 이제 슬슬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가지고
0: 네.
1: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냥 옆으로 휘는 거예요. 우리
0: 네.
1: 그 건물 빌딩 조금 이렇게 오래되면은 기울듯이요.
0: 네.

0: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연구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에서는 한 세 분 중에 한 명 정도가 조금씩 한 10도 몇 도씩은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노인 허리가 되면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허리가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허리가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척추 구조물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0: 예, 그 일단 생기는 거는 그 우리 디스크가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충격 흡수하는 그 물렁뼈를 이제 디스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 신발 그 고무가 이제 오래 신으면은 얇아지잖아요. 그러듯이 그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연골 디스크도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줄어들면서 이제 비대칭으로 닳거나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관절 자체도 약해지고 또 척추뼈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저앉으면서 그 내려앉으면서 그래가지고 사람 키가 보면은 젊었을 때 뭐 한 70이었다, 170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 한 165까지 줄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유가 디스크 간격도 줄어들고 척추뼈도 조금씩 그 무너져오면서 생기는 거래가지고 이제 그 줄어드는 건데 키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단순히 아래로만 그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도 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척추 구조물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면서 그 측만증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1: 대칭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0: 예. 그게 중심이 딱 맞다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대칭이 깨지고 이제 또 문제가 한번 대칭이 깨지면은 이제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자꾸 이제 더 심해지죠. 우리 이제 볼펜이나 기둥도 처음에 있을 때는 조금 기울었을 때 문제 없지만 이제 자꾸 기울다 보면 이게 가속화되면서 더 기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허리도 한번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은 중력 때문에 계속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1: 퇴행성 요추 측만증으로도 불리던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그 이제 사람 척추는 흉추, 가슴 부위를 흉추라고 하고 아래 그 골반 부위에 있는 뼈를 요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물이 무너져도 아래층서부터 이제 무너지잖아요. 받치고 있던 1층, 2층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 척추뼈를 받치고 있는 게 요추거든요, 골반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만증 허리가 이렇게 진행, 이제 허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은 요추 부위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요추 부위에 퇴행성 측만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1: 그럼 청소년기에 시작된 측만증이 성인이 돼서도 남아있기도 하고 또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나요?
0: 예,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사춘기 급성장할 때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원인 미상으로 이제 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서 허리 근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건물 쓰러지듯이 이제 쓰러지는 그 퇴행성 척추 측만증도 있고 그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1: 그럼 각도라든지 증상도 좀 다릅니까?
0: 예, 그 청소년기 측만증은 일단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흉추부에도 생기고 뭐 허리 중간에도 생기고 그 휘는 부위가 이제 각각이거든요. 여러 종류로 생기는데 그 퇴행성 그 노인 나이에 생기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아래 허리에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그 아래 척추 부위에서 지탱하던 요추가 무너져서 생기는 요추부 퇴행성 측만증이 많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그 허리도 아픈 게 동반이 돼요. 그 퇴행성 질환 때문에요. 그리고 또 협착증이 와가지고 이제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도 저린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생기는 측만증은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기 허리가 휜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노인 허리는 골반 위서부터 무너지고 이제 통증, 허리 통증이나 이제 신경 저림 증상, 협착증 같은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 심하지 않은데 허리 통증도 생기고 다리까지 이렇게

0: 통증이 전해질 때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또 옷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도 하거든요.
1: 예, 그 가능한데요. 네. 이제 허리 통증 있고 그 다리가 저리는 그 방사통 뭐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일단은 신경이 어디 부위에서 눌리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협착증을 의심할 수도 있고
0: 네.
1: 이제 협착증만 있는 경우에는 좌우 대칭은 잘 맞거든요. 근데 옷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거는 이제 허리가 네. 휘어져 있다고 볼 수가
0: 그렇겠네요.
1: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옷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퇴행성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노인성 척추 측만증의 진단도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나요?
1: 예, 진단은 아주 좀 간단한 편이어가지고 네. 이제 어깨가 기울다든지 뭐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우리 배에 주름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뱃살에 그 주름이 좌우 비대칭으로 있고
0: 아.
1: 그러면은 그 이제 측만증을 의심해서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쉽게 네. 아주 진단이 가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게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MRI나 CT 촬영이 또 진행되는 경우는 뭘 더 확인하는 건가요?
1: 그거는 이제 그 협착증,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이제 손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게 의심될 때는 그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이제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측만증 휘어 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지
0: 네.
1: 거기에 뭐 신경이 눌리는지 뭐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은 이제 MRI나 이제 CT 같은 걸 촬영하는데 보통 이제 MRI를 많이 촬영합니다.
0: 네, 그럼 저린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실 때 찍게 되겠네요.
1: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신경 증상이 있을 경우
0: 네.
1: 신경이 눌리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MRI를 촬영합니다.
0: 네. 그럼 노인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위험이랄까요? 아무래도 일상의 불편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균형감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 예, 이게 노인 측만증의 가장 큰 문제 또는 위험은
0: 네.
1: 이게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0: 아.
1: 이게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허리 근육도 약해지고 뭐 디스크도 퇴행이 더 오고 이 상황이 점점 불리한 요소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만증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 휘어지면 빨리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0: 네. 뭐 수술 말씀하셨지만 일단 치료는 보전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예, 그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까지 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를 않으셔가지고요.
0: 네.
1: 일단 뭐 한 10도, 20도 미만으로 휜 경우에는 그 허리 스트레칭 운동, 결국 이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걸 이제 권장드려가지고
0: 네.
1: 그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0: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일단은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 그 이제 뭐 휘어 있으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면 그 수술로 해서라도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되고요. 이제 각도 자체로는 한 4, 50도 이제 휘어 있고 이제 거기에 동반돼가지고 신경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합니다.
0: 네. 뭐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척추 변형으로 인해서 호흡 장애도 올 수 있나요?
1: 예. 그 측만증이 있으면은
0: 네.
1: 그 내부 장기가 눌려가지고 이제 뭐 복부나 흉부에 있는 그 장기가 압박이 되면은 그 숨쉬는 공간 우리 허파죠.
0: 네.
1: 그게 이제 같이 눌려가지고 숨쉬는 게 이제 힘 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0: 네.
1: 밥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가득 차면은
0: 네.
1: 눌리면은 이제 숨이 차다고도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측만증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면 이제 배가 눌리거든요.
0: 아.
1: 그러면 이제 배에 있는 복부 장기들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폐를 압박해가지고
0: 네.
1: 그 숨쉬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볼 때 좀 수술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고령인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요?
1: 예, 그 고령인 경우에는 단순히 허리만 휘어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그 뭐 고혈압, 당뇨, 심장도 좋지 않으시고 또 이제 혈전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 혈관이 막히는 거, 뭐 뇌졸중 위험이 있는 거 그런 요인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마치

0: 자체가 좀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뭐 필요하면은 수술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뭐 내과적 질환이나 이제 복합 질환, 그 뭐 당뇨나 뭐 고혈압, 심장 문제, 뭐 아니면 뇌졸중 위험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잘 파악하고 그 예방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복합 질환이 있어가지고 나이 때문에 그 위험한 연령까지 막 너무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척추 수술하면 안 돼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지어서 이제 수술을 막 끝까지 안 하고 버티시다가 마지막에 오시면 이제 좀 수술이 커지고 위험해지죠.
1: 노인들의 경우에는 측만증이 있을 때 걸음걸이에서도 균형이 안 잡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 이제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불균형이 되니까 이제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몸이 쏠리니까 이제 연습되시면은 이제 몸 바로 이렇게 걸기도 어떨 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균형이 안 맞아 몸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걸을 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히해서 걷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자체가 또 악화 요인으로 그렇군요. 해서 측만증이 진행하니까 이제 뭐 휠 때 휘더라도 자세하고 운동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적어도 이제 늦게 측만증이 이제 진행하게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1: 척추와 관절의 영향이 동시에 오는 건가요?
0: 예. 그 이제 척추가 보면은 한 33개의 척추가 있는데 그게 척추 관절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휘다 보면 어느 한쪽 관절에만 힘이 집중으로 이제 쏠리면서 그쪽 그 관절이 또 빨리 망가지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오고요.
1: 네. 그럼 지팡이를 짚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지팡이를 안 짚으면은 더 그 무너지는 게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이제 나무가 이제 쓰러지려고 하면 옆에 뭐 받쳐놓잖아요. 그 이제 안 받치면 이제 또 더 빨리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그 지팡이 좀 짚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좀 쓰러지는 게 막는다고 하면은 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고 이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해가지고 안 짚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네. 그래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뭐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척추 변형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0: 예, 그거는 이제 그 노력하기 나름인데요. 뭐 80세, 90세 돼서도 허리 곳곳한 노인분들도 계시고.
1: 계시죠. 네.
0: 예, 어떤 분들 이제 허리 구부정 꺾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결국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그 스트레칭 운동, 근력 강화 운동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자세나 운동은 뭐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0: 이제 자세는 뭐 허리를 이제 자꾸 피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제 자세 교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중에 이제 제일 지금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엎드려 가지고요. 방바닥에 그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로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발은 그 팔꿈치로 해 가지고 허리를 붕 떠 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막 무리가 많이 가거나 힘이 들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 하시라고 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운동하라고 하면은 그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수중 치료라고 해서 수영장에서 걷기나 뭐 이런 거 운동하셔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 수중 치료, 뭐 악화 치료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심해가지고 지상에서 운동을 잘 못할 수 있는 분들은요.
1: 네. 또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노화로 생각해서 검사조차 안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검사는 엑스레이로도 가능한 거죠?
0: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한번 가서 허리에 한번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게 진단이 되고 해마다나 1, 2년에 한번 찍으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더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한 60세 넘으셔가지고는 그 한번 1, 2년 뭐 2, 3년에 한번은 꼭 한번 허리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찍어보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상민의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북 중북부 내륙 북동산지,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 강원도는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우박이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

구분에 가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겠고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6도, 파주 27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 26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6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청주 27도, 충주 25도, 대전 27도, 세종 26도, 천안 26도, 보령 24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4도, 광주 27도, 목포 25도, 여수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8도, 안동 27도, 부산 27도, 울산 27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4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2도, 습도는 8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선택위로 법원의 투표소 증거 보전이 불발됐습니다. 전국 18개 대학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보다 배분 실패가 더 큰 문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선 개표값 입력 오류로 1,100여 표가 사라졌습니다.
0: 한국과 EU가 한반도 비핵화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증거로 지목된 수량이 적힌 투표지 상자 등을 놓고 법원이 현장으로 갔지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1: 선관위가 이미 회수해 폐기업체로 보냈다는 건데 법원은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선거 물품이 발견됩니다.
3: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 그중 겉면에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인은 두 배가 조금 넘는 3,800여 명. 선관위가 지침과 달리 유권자의

0: 50%보다 적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상자와 내부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에 어제 잠실 투표소로 향한 재판부.
1: 용지 확보하셨나요? 영지부관함.
0: 20여 분 동안 진행된 현장 검증에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 투표소로 사용됐던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현재는 깔끔하게 치워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0: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회수 후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며 상자를 회수한 뒤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3: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3: 버렸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 선관위는 또 해당 지역 투표용지는 내부 지침에 맞게 인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해당 상자에 대한 소재지 특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4: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의 공동 시국선언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5: 같은 색 점퍼를 맞춰 입고 연단에 오르는 이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나선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입니다. 60 민주항쟁 39주년이었던 어제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전북, 전남, 충북 등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인 1표 원칙의 훼손이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6: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분명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하고자.
5: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60 항쟁의 기억도 소환했습니다.
7: 39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참정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5: 특정 진영의 개입과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외쳤습니다.
8: 섣불리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선관위 측이나 다양한 언론이나 이러한 분들의 입장을 조금 투명하게 제시를 하면은
9: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치권과 관련 없이 저희의 독자적인 입장으로서 표출돼야.
5: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감시기구 설치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4: 개표소였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경기장 집회 현장에선 이번 사태를 비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조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부터 경찰을 향한 폭언 같은 혼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10: 어제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참가자 사이에 날선 대화가 오갑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을 막으면서 입주 체육단체 10여 곳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우리 업무의 초점을 빼앗겼다. 거의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쌍욕을 먹어야 되는지.
10: 핸드볼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호소문을 내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크다며 집회 측에는 최소한의 협조를, 정부엔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을 향한 고성도 계속됐습니다.
12: 공무원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증명 됐죠?
10: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집회 참가자들의 계속되는 폭언과 조롱에 내부 불만이 고조되자 박정부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어젯밤 9시 5천 명까지 늘었다가 오늘 아침 수백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4: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회의를 이어갑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건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도 부족이지만 배분 실패도 큰 문제였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3: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내부 문건입니다. 중앙선관위 지침대로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하라고 정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잠실 3동과 4동은 60%로 더 많이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아 본투표율은 높을 가능성에 대비했던 겁니다. 선거 당일 어땠을까? 잠실 4동 5, 6, 7 투표소에선 용지가 부족해 줄이 늘어섰고 특히 7 투표소에선 1시간 이상 3차례나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잠실 4동 7 투표소, 선거인수의 60%를 인쇄했다면 1,921장이 배부됐어야 하지만 실제 배분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500장 넘게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전체에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가 4만 2천 장이 넘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주먹국으로 배분에 실패했던 겁니다.
14: 투표용지 배분 단계에서 무언가
1: 민주당 최현일 의원입니다.
14: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그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13: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15: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세 대응 현황
1: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입니다.
15: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13: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이유, 결정권자, 부족 사태의 원인 등으로 조사 대상도 정했는데 활동 기한은 열흘뿐이고 강제 조사 권한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채용 비리 때도 자체 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이행은 미흡해 이번엔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투표소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에 중복해 입력이 된 건데 1,100여 명 선택이 누락된 셈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표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16: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결과값의 입력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선관위가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한 겁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의 속지에 투표소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최종 전산 입력을 앞두고도 오류를 걸러내야 했지만 역시 놓쳤습니다.
17: 3투표국으로 적혀야 될 게 1투표국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1투표국으로 계속 개표가 진행됐던 거죠. 1투표국의 내용에 3투표국의 개표 내용이 입력이 된 것입니다.
16: 결국 선거 다음 날 아침에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되며 전산 입력이 차단돼 수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결과를 제대로 입력했어도 1, 2위 후보 간 투표 차이가 19표 더 좁혀질 뿐이라며 당락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7: 즉시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빨리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16: 그러면서도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개표 오류에 대해선 후보 쪽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2: 이번 사태를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 사태로 일반 공무원들의 선거 지원도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선관위 직원들, 반성이 우선이라면서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내부 게시판에 토로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민원은 급증하고 지자체는 못하겠다 아우성이다. 장소 확보도 안 되고 장비도 시설도 우리 것이 없다. 사고가 안 날 수 없단 겁니다. 투표용지 50% 인쇄는 전국이 동일했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유독 문제가 터진 건 결국 인력 때문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13명, 관할 투표소는 146곳,
4: 투표용지 모자라단 얘기에 보관하던 7종류 예비용지를 투표소별로 준비하고 옮기고 동시에 다른 투표소 민원까지 이 인원이 처리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투표 다음 날 개표하자, 업무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전투표가 과중한 업무에 한몫한다는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18: 우리 흐름상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인력 싸움이었고.
4: 선거철 선관위 휴직자 증가 추세 속에 이번 사태로 일반 공무원들의 선거 지원 참여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 당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소입니다.
19: 정치권에선 선관위와 선거 제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양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법도 바꾸겠다며 자체 TF를 가동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선관위가 자체 진상규명에 나선 날 민주당은 아예 제도를 바꾸자며 당내 TF를 띄웠습니다.
20: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20: 특히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4: 선거관리

0: 또 다시 꺼냈습니다.
1: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2: 민주당 송기현 선거제도 개혁단장입니다.
1: 관련된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됐다면서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관위가 스스로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3: 불법을 인정하고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는 것이
0: 필요하다면 재선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당 차원에선 일단 부정선거 주장에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4: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2: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입니다.
4: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기름값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교통비를 아끼는 정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K패스 혜택을 확대한 반값 모두의 카드 이용자들이 한 달 평균 교통비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평균 4만 4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월 평균 교통비의 약 62%를 돌려받은 셈인데 이용자도 500만 명을 넘어섰네요. 요즘은 교통비 지원 방식도 참 다양하죠. 사용한 만큼 돌려받는 반값 모두의 카드가 있다면 또 서울시에는 월 정액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 동행 카드가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는 어제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 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민뿐 아니라 참여지역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게 자동지급이 아니어서 8월까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결코 적지 않으니까요.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카드를 잘 활용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그리고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함께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최근 자영업 시장의 분위기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요. 자영업자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요즘 맛있는 여름 과일 드시고 계시죠? 이제 복숭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복숭아와 관련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볼게요. 선정수 팩트체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체 복숭아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거죠?
3: 이 포털 다음에 꿀 정보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네. 지난 3일 시장에서 이런 복숭아 사지 마세요. 과일이 아니라 중국산 가짜 복숭아입니다. 이런 제목의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조회수는 8만 회를 훌쩍 넘었고요. 콘텐츠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시장에 유통되는 복숭아 중에는 겉모습만 유독 크고 탐스러,

0: 작게 만든 저품질 약품 처리 과일이 숨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에 깔린 복숭아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껍질이 지나치게 매끈하고 털이 거의 없으며 크기가 인위적일 정도로 크고 균일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화학약품 처리를 했을 때 했을 우려가 매우 높음으로 발견 시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 이런 경고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1: 그러니까 온라인 정보 페이지에서 시중에 네. 판매되는 복숭아 중에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약품 처리한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사실인가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복숭아는 네. 이 외래 해충 유입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산 복숭아가 생과일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과일을 수입하게 되면 과일의 과육이나 씨앗 부분에 해충이 뭐 알, 유충, 성충 이런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각종 과수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사과, 배, 수박, 감, 살구, 대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병해충이 수입된 과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방제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재배하는 주요 과일들은 외국으로부터 생과일 상태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도처럼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수출 농장을 등록하고 수입할 때 수확 후 약재 소독, 저온 처리 뭐 이런 해충 방제를 위해서 합의된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숭아의 경우에는 수입 위험 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생과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1: 네, 정리하자면 복숭아는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복숭아. 네, 이런 콘텐츠가 왜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 건가요?
0: 이 콘텐츠 제작자가 베트남 소식을 접하고 이를 일반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중국산 복숭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입된 중국산 복숭아가 베트남산으로 둔갑해서 팔려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콘텐츠에서는 일부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숭아 사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인하도록 내용을 제작을 했는데요. 의도적인 건지 모르고 만든 건지는 불명확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콘텐츠 제작자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포털 다음은 채널 입점자들이 댓글창을 열지 않고 이메일 주소도 표시하지 않는 등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문의를 어떤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이 포털로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네. 관련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내용을 생산하고 또 포털도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아까 이제 팩트체커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복숭아를 비롯해서 사과, 배, 수박, 감, 살구, 대추 이런 이제 과일, 채소들은 수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근데 뭐 망고, 오렌지, 자몽, 체리, 바나나 이런 거는 수입하잖아요.
0: 네.
1: 이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일단 우리나라 이 식물 검역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을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뭐 6대 과수라고 하는데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배, 단감 이런 것들을 주요 대상으로 검역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이 포도는 2004년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엄격한 검역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칠레는 뭐 아시다시피 남반구라서 우리나라 포도 출하 시기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 피해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열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뭐 이 다른 작물들은 아직도 이 생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0: 망고, 오렌지, 자몽, 체리 이런 품목은 일부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6대 과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규모이고 수입할 때 이 개별 국가와 합의를 통해서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망고의 경우에는
1: 네.
0: 그 해당 국가 수출 국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만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는 착과기에 살충제 처리를 하고 봉지를 씌운 뒤에 수확한 다음에는 물세척을 하고 우리 락스라고 하죠. 차 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담그고 그리고 또 중심 온도가 47도가 될 때까지 가열을 해서 20분간 증열 처리를 거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지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수입된 과실에서 뭐 과실팔이 뭐 이런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하게 됩니다.
1: 네, 철저하게 검역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팩트체커님, 요즘에 수박 많이 먹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네. 많이 먹을 테고요. 네. 그런데 이 수박과 관련해서도 허위 정보가 나돌고 있다고요?
0: 네, 요즘 이 모바일 프론트 페이지, 그 모바일 포털 프론트 페이지를 보면 뭐 수박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수박 껍질은 단단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속을 파내고 남은 반통짜리 큰 껍질 같은 큰 크기로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된다. 뭐 수박 씨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런 가지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1: 좀 헷갈리더라고요. 정리해 주세요.
0: 예,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서 조회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기준을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예전에는 유용한 기준이었는데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잔반을 돼지 사료와 사육견의 사료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에 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용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동해등해라는 파리 비슷한 곤충 사육에 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한다. 이런 말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통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그러면은 동네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요?
0: 네.
1: 그 왜 통일시키지 않고 왜 다른 거예요?
0: 아, 이게 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지방사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자체가 수거 및 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자체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이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이렇게 보면 사료로 만들거나 퇴비로 만들거나 바이오가스로 만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 동네 처리 방식이 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화라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처럼 동네마다 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분류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해버린다면 시설에 무리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료화하는 동네라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상하지 않고 맵지 않은 잔반 이런 것들을 곱게 모아줘야 되는 거고 퇴비화하는 곳이라면 염도를 최대한 낮춘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화를 하는 곳이면 발효가 잘 되도록 발효가 되지 않는 뼈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자 주거지 사정에 맞춰서 안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분리배출하는 것이 지금 시스템에선 최적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뭐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전국의 모든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뭐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일이죠.
1: 아, 전국 모든 시설을 또 통일하게 되면은 예산이 예. 많이 들어간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동네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0: 예.
1: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니면 뭐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도 담당해주는 직원분이 알려주시겠죠?
0: 주민센터는 잘 모르고요.
1: 네.
0: 그 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시면 시청, 군이면 군청, 구청 이런 데다가 물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동네마다 네. 다르니까 요 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수박 껍질 요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건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자체 안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1: 이것도 동네마다 다른 건 아니죠?
0: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 예.
0: 이 수박 껍질처럼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보통 소각한 뒤에 잔재를 매립하는

0: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1: 네.
0: 이 물기가 굉장히 많은 수박 껍질이 대량으로 소각장에 들어가면 이 소각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태울 때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열 효율도 떨어뜨리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수박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박 씨가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어폐가 있는데 보통 이 복숭아 씨나 살구 씨, 뭐 호두 껍질 이런 딱딱한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버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씨앗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박 씨 정도로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다.
1: 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 그러니까 수박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수박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게 정답입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0: 네. 근데 가급적 뭐 크기를 작게, 수박 껍질 같은 경우는 크기를 작게 잘라서 넣어야지 나중에 처리하기가 좋고, 그리고 또, 껍질을 잘게 잘라서 버리면 또 같은 봉투에도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죠. 경제적이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유익한 내용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잘 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서는 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청취자 7922 쓰시는 분께서 야, 이런 팩트체크 방송 최고입니다. 지난번 자고 나서 입 헹구기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자고 나서 입 헹구기를 또 한번 같이 배웠었군요. 체커님?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제가 그때는 없었어가지고.
0: 아, 네네.
1: 좋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 요즘에 주변 동네 가게들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가슴이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새로 생겨도 금방 문 닫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자영업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보고 AI 등을 활용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게 늘 뭐 어렵다 하지만 정말로 자영업 시장 보면은 잘 되는 가게가 손에 꼽습니다. 먼저 요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3: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요즘은 워낙 이 시장의 속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1: 네.
3: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권 골목에 나가보면 전반적으로 좀 불황이 있어도 그래도 잘 되는 가게도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골목 상권에서 잘 되는 가게는 전체 산 20, 30%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되게 힘들구나 이런 게 피부로 딱 느껴져 지는 것 같아요.
1: 정말로 손에 꼽네요.
3: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고 보면
1: 네.
3: 한결같이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열심히 해도 안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3: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삼고현상이라고 하는 즉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고물가에 고금리에 특히 고비용 뭐 인건비 임대료 이런 어떻게 보면 판매관리비 빼고 나면 원가 관리비 빼고 나면 순이익이 너무 적게 떨어진다. 거기다 세금 빼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우리 코로나 때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 대부분이 코로나 대출금을 받았거든요.
1: 네?
3: 한 가게에서 최소 5천에서 1억 원 이상 이렇게 대출금이 지금 상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자만 내다가 원금도 같이 원리금 상환하는 시기라서 요즘 상당히 이자 내려 열에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유류지원금 받았지 않습니까?
1: 예.
3: 근데 야 예전에 그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는 상권에서 상당히 체감했어요. 많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류지원금 효과는 물론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자영업 골목상권으로 이 사장님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네. 이제 우리가

0: 우리가 뭐 어떤 식당을 간다거나 가게를 뭐 사러 갈때좀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좀 유명하고 또 주변에 소문난 가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줄서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맛집 가면은 줄서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양극화도 심하겠죠?
1: 맞습니다. 이게 좀 자영업 시장에서도 상당히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있는데, 이를테면 자영업 시장에 이를테면 포모 현상. 저 집은 이렇게 잘 됐는데, 야, 우리 집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런 대박집이라고 하는 가게들을 보면 연일 뭐 뉴스에, SNS에 연일 많이 노출은 되는데, 그런 가게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뭐10% 미만인 가게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가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매출 부진 때문에 어렵고, 오히려 다른 집이 잘 된다는 뉴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사장님들 요즘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0: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뭐 삼고라고 하셨잖아요. 고물가, 고비용, 그리고
1: 고물가, 고비용, 그다음에 고금리.
0: 고금리.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요즘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아이템을 잘못 잡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영업 시장의 최근에 통계청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인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이 한 60%, 3년 생존율이 한 40%, 뭐 5년 생존율은 25, 3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폐업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도 실패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 시장에 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뭐 이제 우리 이런 시장 판이 좀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1: 그러니까
0: 받아들이면
1: 좀
0: 될까요?
1: 판이 기울었다. 어떻게 보면 이 판이 기울었다는 것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창업자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성과를 못 내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자영업 시장의 가장 큰 판은 소비 트렌드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 요즘 뭐 전혀 술도 안 먹습니다. 2030 수요층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야, 술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운동관리, 자기계발 이런 쪽에 다돈 쓰다 보니까 음식점은 안 옵니다. 이게 완전 요즘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여전히 비용 중에 하나가 임대료. 임대료는 사실은 상가 분양가 거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양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문제 같은 경우도 공정위에 지금 거의 12,000개 가까운 브랜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면 꼭 가맹점을 하면 꼭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의 룰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 대기업 위주의 어떤 플랫폼에 탑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만 돈 벌고, 이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요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물건을 살때 일단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또 직접 사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오프라인의 가게를 방문해서 뭔가 사는 시간과 또 그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어려움이 발생할
1: 맞습니다.
0: 것
1: 뭐
0: 같아요.
1: 온오프라인 가게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뭐 우리나라 오프라인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이런 자동차 같은 큰 이런 금액을 주고 산다던가 뭐 주유를 한다던가 이런 거로 뺀 일반 소매 시장에서는 전체 민간 소비에서 거의 50% 이상은 온라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는 오프라인 가게를 하더라도 야, 우리 가게의 상품을 야, 온라인 플랫폼에 어떻게 탑재해 볼까?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동시 패션으로 돌려 볼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고 그럼 오프라인 다 포기해야 됩니까?
0: 다 온라인 상점에 입점할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저는 오프라인 가게가 결코 다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고 컨셉을 바꾸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를테면 커피집 요즘 상당히 우리나라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커피 하나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야 커피에 맛있습니다. 이런 혀끝에만 의존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였다면 혀끝뿐만 아니라 야 거기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맛도 좋지만 기분 좋은 카페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요.
0: 네.
1: 특히 요즘 우리 가게 야 SNS 찍을 거리 어떻게 만들까. 이런 우리 가게만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런 영상이라든지 사진 뭐 그림 이런 컨텐츠 만들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 요즘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에 이런 포탈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가게의 어떤 킬러 컨텐츠 어떻게 만들까가 요즘 창업자 입장에선 상당히 핵심 현안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 네. 그리고 앞에서 또 짚어주셨다시피 상가 임대료 같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도 궁금한데요.
1: 예.
0: 일단 서울 도심에서는 상가가 정말 많은데 주요 도심에서도 요즘은 공실이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요즘 뭐 주물주에 건물주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전국에 이런 택지개발지구 이런 상가 분양하는 곳 가보면 1층 가게 평당 분양가 5천 한 10평 김밥집 정도 자리를 분양받으려면 여차하면 8억 10억이거든요. 그럼 8억 10억 투자해서 나는 야 퇴직 이후에 그냥 안정적으로 연금처럼 월세 받을 수 있겠지 했던 분들이 요즘 공실이니까 뭐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까먹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8억 10억 정도 대비해서 이분들이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연간 한 4, 5% 하려면 그런 가게 월세는 최소한 400 정도는 돼야만 그분들의 또 이렇게 분양받 하는 분들의 수익률을 맞춰주는데 문제는 창업자 입장에서 한 달에 3,400을 월세를 내고 10평 가게를 운영하려면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세의 10배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요즘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실로 이어지고 반짝 떴던 가게들도 결국은 창업자들이 유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고 이런 게 여전히 좀 상권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0: 이제 시장 논리로 보면은 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그 곡선이 있잖아요. 원리가
1: 맞습니다.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보통 이제 공실이 나면 임대료를 좀 줄여서 공실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1: 아, 요즘 같은 경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신도시 같은 데 가면 네. 소위 렌트프리 상가 이래서요.
0: 렌트프리 상가?
1: 예, 1년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0: 어?
1: 최근에 제가 보니까 2년 렌트프리를 해주는 상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 내지 않고 공짜로 와서 시설 인테리어 해서 영업하세요. 1년 후에 2년 후에 그때 임대료 책정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죠. 사실은.
0: 그래서 그럼 오히려 반대네요. 임대료를 엄청 완전 깎아주는.
1: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권 입장 아니면 네. 임대 그 어디가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비싼 가게가 비어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와서 영업하고 있어야만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0: 네.
1: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시기에 올수록 어떤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택 비율과 상가 비율이 있는데 상가 비율을 좀 높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 신도시 오면서도 어떤 상가 용지 비율은 줄었지만 용적률을 높여서 요즘 네. 아파트 상가 최근에 가보면 아파트 상가에 하나 상가 수가 500개, 600개가 있는 단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가가 수요층 대비해서 너무 많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온라인 온라인 소비할 때도 많은데 네. 굳이 거기까지. 그리고 뭐 상가 자체도 이제는 큰 쇼핑몰 상가 이런 거 소비자들이 전혀 뉴스거리가 아니죠.
0: 그쵸.
1: 사실은.
0: 흔해졌죠 또.
1: 오히려 네. 감성 골목 작은 가게 아 거기 예뻐 이러면 또 찾아가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상가 많은 쇼핑몰이라고 이제는 뭐 전혀 소비자들이 놀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죠.
0: 아, 정말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야겠네요. 어떻게 예.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 싸움인데 요즘에 또 자영업 시장에서 AI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겠지만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막상 좀 감이 안 오거든요.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1: 요즘 수상공인 시장에서도 야 AI를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수상공인의 AI 적응력 자체가 매출액 차이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사장은 AI를 통해서 야 저 어디야 인터넷에서 노출되고 했대. 요즘 뭐 그 블로그 하나 올리는 것도 AI가 다 써서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상공인 시장은 아직까지 50% 이상은 야 AI가 나도 이게 필요한가 또 이렇게 갸웃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 이게 근데 처음에 이게 진입 장벽이 또 있잖아요.
1: 예, 예.
0: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써왔던 세대들은 AI에도 쉽게 접근하겠지만 좀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이게 허들이 높아져요.
1: 맞습니다.
0: 그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던가요?
1: 요즘 좀 보면 네. AI가 직원 하나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고요.
0: 네.
1: 최근에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카페 인스타그램에 이런 홍보성 카피 제작하는 일 AI가 너무 잘해줍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미용실 원장님 같은 경우도 야 고객 재방 문을 유도하는 이런 문자 작성 뭐 정육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시즌 판매라든지 특가 행사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홍보 전단지 같은 경우도 AI가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은 AI가 이제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AI 많이 열광하지만 창업자들도 야 AI 없으면 이건 쉽지 않은 특히나 성과 창출을 위한 이런 마케팅 비서 어떤 마케팅을 전담하는 이런 사이버 직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이제 우리가 크게 많이 쓰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죠? 그
1: 예,
0: 프로그램이.
1: 예. 맞습니다. 요즘 뭐 AI도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0: 네.
1: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아니면 요즘은 클로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이런 창업자들도 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누구나 이런 지금까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AI를 쓰는 측면도 있지만 수상공인들은 궁극적으로 야 AI 통해서 야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나를 위로받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 들을 이 특히 한 세계 AI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쓰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0: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죠.
1: 맞습니다. 좀 다릅니다.
0: 네.
1: 이를테면 챗GPT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이거 지금 장사 안 되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한번 바꿔볼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있는데 이거 돈 될까 안 될까? 이런 좀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0: 네.
1: 혼자 생각 많은 게 아니고 같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의외로 작년과 달리 요즘 다양하게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건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특히 챗GPT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0: 이미지.
1: 그렇죠. 우리 가게에 캐릭터 하나 만들어주면 어때? 뭐 이런.
0: 마스코트를 만들어줘.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0: 네.
1: 특히 마케팅 카피를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글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글에 요즘은 수상공인들도 포탈에서 검색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요.
0: 네.
1: 이런 AI 특히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든 궁금한 내용을 바로 검색해서 바로 알아보는 기존의 포탈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 뭐 수상공인들은 야 내가 경쟁업소들 요즘 유튜브 영상 정말 많은데 야 이걸 언제 다 보지 이런 분들이 그냥 URL만 가지고 AI에 넣어서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 요약해줘. 이런 거 재미나이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0: 네.
1: 상권 분석 같은 경우도 아마 광범위한 구글 데이터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0: 구글에 또 맵이 있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연동이 되는군요.
1: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이 동네 내가 이를테면 고깃집인데 야, 이 동네 반경 우리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전방 100m 정도의 경쟁업소 최근에 몇 개 출연했어. 아니면 이 동네 가장 호황 아이템 요즘 어떤 거니. 아니면 이 동네 전체적인 상권 분석을 해줘. 이런 건 정말 재미나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던 클로드?
1: 예, 맞습니다.
0: 이건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이건 어떤가요?
1: 클로드 같은 경우도 네. 요즘 조금 이제 깊숙하게 특히 신규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 어디에 내가 직접

0: 직접 정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정말 많거든요.
1: 네.
0: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게 문서 작성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요즘 정부의 모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구체적으로 전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클로드는 완벽하게 해주거든요. 사실은
1: 네.
0: 거의 그냥 물론 클로드 자체를 이런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바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차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하는 이런 사업 계획서 작성.
1: 네.
0: 그래서 야 내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이게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로 이렇게 딱 파일로 주는 게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기존의 다른 이런 AI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클로드가 그만큼 또 글을 잘 쓰나 봐요. 뭔가 이렇게.
0: 아, 그렇죠. 상당히 글쓰기 전문이고요.
1: 네.
0: 특히 뭐지 뭐 전문가들도 약 칼럼을 1차적으로는 클로드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교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환 같은 경우도 클로드 너무 작성 잘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특정 PDF 파일이나 요즘 뭐 클로드는 HWP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백 장, 수천 장을 넣어도 그 자료에 입각해서 뭐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줘 이러면 그대로 반영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나 원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클로드 같은 건 의미가 있고 소상공인들은 아마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아직 좀 적은 것 같은데
1: 네.
0: 아마 한 2만 9천 원 정도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아 이제는 없이는 못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이제 KBS처럼 방송국 예. 같은 경우는 콘텐츠 계획서를 써줘 하면은 클로드가 도와주겠네요?
0: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1차 작업을 맡기고
1: 네.
0: 그다음에 쭉 보면서 야 이거 좀 수정해야 돼. 그럼 바로 수정해 주고요.
1: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0: 예.
1: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서 정리해 줘.
0: 너무 잘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 한 5분 안에 쫙 문서로 나오거든요. 예.
1: 불안하네요, 갑자기.
0: 예, 예.
1: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AI가.
0: 예, 예.
1: 아니, 앞으로 이제 이 AI가 우리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직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0: 맞습니다. 요즘 뭐 AI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요즘 뭐 특히 정보를 서비스하나 이런 업체들은 아, 좀 멘붕이 왔다 이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1: 네.
0: 오히려 AI는 하나의 또 우리 어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다. 한편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면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AI한테 이를테면 야 요즘 야 오늘은 왜 우리 가게에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니? 이런 거를 직접 직원한테는 하지 못하는 일도
1: 네.
0: AI한테 다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어떤 AI를 통해서 쉽게 공부하는 법 그리고 또 원하는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내 가게의 성과 창출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겠는가를 AI 통해서 이렇게 상의할 수도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을 만든다든가 사진이나 텍스트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AI가 어떤 적극적인 사이버 직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 경영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물론 최종 판단자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1: 네.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기존에 소상공인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도전을 해보겠다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0: 예, 예, 예.
1: 그렇다면 이제 신규 창업자분들과 기존의 창업자분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0: 아마 기존 창업자분들은 다들 네. 고민이듯이 야 우리 가게 지금 매출 곡선이 이렇게 돼.
1: 네.
0: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니? 이런 내 가게 경영 진단. 매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야 내가 혹시 모르는 요즘 고객 관리 프로그램 고객 진단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니면 요즘 기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야 요즘 어떤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옆에 오픈했어 이런 경쟁사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거 정말 기존 창업자들 너무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 어디에서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아이디어에 대한 필터링,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장 조사,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요즘 당장 돈 되는지 아니면 5년 후, 10년 후에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걸 가지고 신규 창업자들은

0: 해당 원하는 사업을 궁극적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런 기존 창업자,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AI를 AI가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기존에는 상권 분석하고 입지 분석할 때 그냥 무조건 나가서 둘러다니고 둘러보고 이게 예, 전부였었을 텐데 예. 이제는 직접 둘러보기 전에 AI로 먼저 물어보고
0: 예.
1: 그러고 가면은 그만큼 훨씬 더 도움도 예, 많이 되고 편해지고.
0: 그래서 AI가 1차적으로 먼저 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에서야 AI 데이터로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에서 이게 유효한가? 이건 검증을 하는 단계는 물론 거치는 게 중요하죠.
1: 네. 자, 청취자 이진희 님께서 점점 수제화 스스로 만든 것들이 귀해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날로그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 이 AI의 거대한 파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겠죠. 정부 차원의 지원 교육 같은 뭐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0: 예, 있습니다. 아마 포탈에서 그냥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AI 관련 무료 온라인 강의만 100개 이상이 노출돼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각 지역별 소상공인 센터에 들어가면 AI 홍보 교육, AI 활용 교육 이런 거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말 많기 때문에 한번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소상공인 365, 소상공인 24 이런 사이트들 잘 활용해서 AI 교육 온오프라인으로 한번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서비스하는 이런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AI 시대에 맞춰서 기존의 키오스크나 테이블로도 고객 분석 뭐 AI를 통한 이런 고객 응대 이런 것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강의를 직접 AI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AI를 낯설어 하지 마시고 이런 AI에게 다양한 질문하는 습관
1: 네.
0: 그리고 똑같은 질문도 세 개 AI에게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면
1: 네.
0: 아마 똑같은 질문도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진현 아나운서의 휴가로 일주일 동안 제가 함께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매우 높아서 같은 집안에서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문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문자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라는 표현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외래어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

이 부분을 뭐뭐세지라고 하지 않고 시지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침 출근길 맑은 하늘과 선선한 공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50, 수도권과 충청, 경북 중북부 내륙에 5에서 30mm, 전북 북동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 5에서 20, 강원 동해안에는 5mm 안팎이 되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 춘천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는 협상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6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어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어제 오후 6시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면서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15분, 한국시간 오늘 오전 6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는 어린이 120여 명이 사망한 지난 2월 이란 초등학교 미사일 공습에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사용됐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현지 시각 10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준수된 원칙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라며 기술기업이 특정 군사작전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척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한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건 어제 울산항에 도착한 HMM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노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9%, 전달 대비 0.2% 상승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밤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갖습니다. 12일에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별도 면담을 갖고 13일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에 대한 특별 예우에 따라 지방도시인 피렌체를 방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방송, 인터넷,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부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하위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8년 주택 2,000호 착공을 목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이른바 서리풀 2지구를 추가 조성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는 5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 남부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선관위에 보관한 폐기로 법원의 투표소 증거 보전이 무산됐습니다. 전국 18개 대학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TF를 확대 개편해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선거관리 특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의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선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선거제도 개혁 TF위원인 박균택 의원을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현안에 대해 인터뷰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과 향후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을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 계속 커지고 있는데 법원이 증거를 확보를 하려고 했던 투표함 결국 폐기된 걸로 확인됐죠.
1: 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이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이제 서울 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보전에 나섰는데요. 이 핵심 증거가 있는 투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상자가 이미 폐기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상자에는 해당 투표소에 실제로 투표용지가 얼마

0: 얼마나 배부됐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가 3856명인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49.3% 수준만 준비를 한 거다 보니 선관위 내부 최소 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전달되기 전에 이미 폐기물 업체가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1: 네. 자, 핵심 증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증거인멸 논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0: 네, 다만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처음 배부할 때 사용하는 이 포장용 박스로 법적 보관 의무가 없고 대부분의 투표소에서도 사용 후에 폐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보관을 했을 거라면서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폐기 경위와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 네. 정부 그리고 정치권, 시민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0: 네, 정부와 여야 모두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TF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요. 중앙선관위의 이제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도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을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방안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죠.
0: 네, 이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AI와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그 방안 중에 하나로 거론을 했는데요.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놓고 기업 이익을 재분배하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선이 있다 보니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AI 시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언젠가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언급한 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 또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유럽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SNS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결과를 SNS에 공유하고선 국민께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어제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경제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벨기에 세계적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맥을 언급하면서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양국이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벨기에 국왕을 만났고 우리의 3대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양측은 한 EU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안보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어제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3선의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서 김도읍 의원을 7표 차로 이제 이겼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에 계파도 분열도 없고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9년에 국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당내 통합과 대여투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가장 시급한 건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핵심 경제 상임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도 어제 원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의 거취 여부와 이 개파 갈등이 남아있는데요. 정원내 대표는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 의원들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이제 국회 입성에 성공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1: 예. 국방부가 국군 방첩 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방첩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0: 네, 국방부는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국군 방첩 사령부를 해체하고 이 방첩과 수사, 보안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한 지 4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업무는 이 새로 창설되는 국방 방첩본부가 맡게 되고요.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이 됩니다. 군 내부 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는 앞으로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된 핵심 기능들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개인에 대한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뿐 아니라 특정 개인의 불법과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도 폐지가 됩니다.
1: 네.
0: 국방부는 이런 기능들이 방첩기관의 권한 비대화와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이렇게 강도 높은 개편 대상이 된 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기 때문인데,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면서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서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새로운 조직 창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어제 아침 이 시간쯤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충돌을 재개했는데 조금 전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0: 네, 미국이 이틀째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곳곳에 폭발음이 들려오고 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국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이란의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소와 교량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오늘 새벽에 미국 기자들과 만나선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공격한다면서 이란이 좋은 합의를 할 기회와 이를 공식화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즉각 반발을 했는데, 이란 군 관계자는 외신들에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도 중동 지역 안에 있는 미국의 표적을 타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1: 그런데 미군의 이틀째 공습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압박과 동시에 협상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고 있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도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데 이란이 자꾸 시간을 끌고 있다. 이제 이란이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란의 핵무기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가지지도 않을 거고 그들도 이미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이기도 하고요. 출근길은 비교적 무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야간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 분기점을 지나섭니다. 3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시흥 요금소에서 소래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 차로 막고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동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면서 40분이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강변문로는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35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목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 증시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다 1% 이상대 어떤 하락세가 좀 보였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3%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 이제 이란 공격에 대한 어떤 불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이 중간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예상을 좀 소폭 하회하는 어떤 좀 결과가 나오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살짝 좀 제한되면서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좀 하락 출발 어떻게 보면 좀 반등 다시 하락하는 그래서 네.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하락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3: 네. 일단은 어제 하락의 중심에는 반도체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네. 상당히 큰 폭에 좀 하락을 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거의 27%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좀 하락을 좀 주도했는데 AI 서버 주문을 위해서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게 또 큰 폭의 하락에 지금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3: 최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대규모 유상 증자라든지 회사채 발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이게 이제 AI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현금화 혹은 뭐 이제 수익화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끊임없이 또 이제 이런 이 의문이 계속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3: 여기에 또 대만이 중국향 AI 칩 및 서버 우회 수출을 전면 차단한다는 방안이 검토가 되면서 또 단기적으로 수요 위축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대부분의 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텐서웨이브에 지금 3억 5천만 달러 지금 규모의 시리즈 투자를 주도하면서 인프라 확장을 나섰습니다만
1: 네.
3: 이 부분도 또 약간 투심이 좀 부담을 주면서
1: 네네.
3: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3.57% 하락하는 그래서 지수 자체가 좀 급락하는 좀 그러한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 네. 어제 5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3: 상당히 좀 큰 고비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잘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7% 상승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락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 안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근원 물가 역시 전월에 0.38에서 0.21로 좀 둔화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관세 인상으로 좀 이제 근원 상품 물가가 올해 상당히 좀 계속 좀 업이 됐었는데
1: 네.
3: 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관세 관련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좀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 네.
3: 다만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서비스 부분에서 주거비가 조금 이제 이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3개월 평균이 좀 상회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항공요금 같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의 좀 우려 섞인 부분은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다음 주 이제 FOMC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꺾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또 4%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현재 이제 91달러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 참 90달러를 내려가기 쉽지 않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 관련돼서 좀 얘기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유 재고도 많이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어떤

0: 제가 볼 때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유조선이 많이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의문이 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코스피가 4.5% 하락하면서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0: 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나올 때마다 참 이 검은이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하는데 특히 아시아 주요 증시가 다 떨어졌는데 유독 한국만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4.52%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7,700선으로 좀 내려앉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9,500선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 미국과 이란 이 호르몬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헬기 추락사고, 요게 좀 어제는 좀 발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CPI 관련된 어떤 이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관망하는 그런 좀 기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오후 1시 16분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돼서 이제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되면서 아 지금 이제 좀 약간의 좀 멀미가 나는,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뭐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이 말처럼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이 우리 시장 정말 커요.
0: 네. 저는 뭐 올해 거의 뭐 유례 없는 급등이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요일은 이제 월요일은 급락, 그쵸. 화요일은 급등, 수요일은 또 급락. 그러니까 이제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1: 네.
0: 여기에 좀 더 한 차례 더 이제 더 깊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요게 이제 세 차례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가 올해 24번. 그러니까 매수 12번, 매도 12번. 여기에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3번.
1: 네.
0: 이제 발동이 되면서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연간 발동 횟수가 26번인데 지금 우리 이제 6월 달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우리는 벌써 이제 24번이니까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빈도수가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서 3월 4일, 3월 9일, 6월 8일 이렇게 세 차례 이제 발동이 됐는데 물론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된 이후에 다음 날에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밑으로 많이 빠진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수의 변동성은 올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감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근접한 정도의 이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저는 올해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를 좀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금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조 7천억 정도 이제 순 매도를 하면서 거의 2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1: 23거래일째요?
0: 네. 근데 와.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순매수가 거의 4조 8천억이 좀 나온 상황인데.
1: 네.
0: 이게 이제 뭐 B2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매도를 하고 수익을 낸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자들의 어떤 매수세는 정말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네.
0: 특히 이렇게까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펀디멘탈이라고 하는 이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과 관련된 이 지수의 제가 볼 때 모멘텀에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변동성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디멘털의 어떤 훼손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훼손됐다기보다는 뭐 심리라든지 수급의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심하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네. 생각은 하는데
1: 네.
0: 다만 좀 증시 이벤트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옴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수급에 대한 블랙홀 역할. 그다음에 네. 다음 주에는 새 의장을 맞이한 이제 FOMC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결정 뭐 이런 여기에 또 이제 이러한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이 개인투자분들 저점 매수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도 다 확인을 하시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계속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 단일 레버리지 ETF에서 개인 투자분들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종목들 ETF에 대한 수급 체크가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서 굳건한 모습인데 그게 어떤 다른 섹터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또 이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고퍼주들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효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아 이번 주 들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네. 오늘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다고요.
3: 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내륙, 전북 북동부와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50mm로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 산지에 짧은 시간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스럽게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예, 근데 소나기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3: 네.
1: 내리지 않을 때는 햇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한 햇빛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해 오존 농도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이 오늘 오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그래도 오늘 그렇게 덥지는 않겠죠?
3: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대전, 광주가 27, 강릉 26, 대구와 전주, 울산이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 평년과 비슷해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을 찾으면 쾌적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 소나기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도, 내일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도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의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 1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0: 네,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점식 의원을 보통 당권파라고 분류를 하던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당권파라기보다는 뭐 친윤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0: 네.
1: 내란 세력, 내란 수계의 그 지금을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 친윤 세력이 이번에 그 원내대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어서 결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표차가 7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아마도 그 12.3 비상경 전국에서 같이 올라탔던 의원들이

0: 대처를 많이 했겠죠. 그 당시에 그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 네.
0: 새벽에 그 간제에 나가서 윤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투표를 많이 해서 결국 변화를 보일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7표 차이라는 것은 적어도 외형적인 그런 표차뿐만 아니라
1: 네.
0: 국민의 내부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변화의 조짐을 저는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당선 인사 내용을 보니까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로 친윤당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특정 계파의 방패막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0: 그렇다면 네. 그 지금도 윤석열의 그 탄핵에 대해서 탄핵 반대 당론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탄핵 그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본인의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지요.
1: 네.
0: 탄핵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은 저는 그 표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진실성이 없다 이를 보고요. 그나물에 그밥이 안 되도록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좀 쇄신 변화를 볼 수 있는 가늠자로는 뭐 인선을 봐야 될까요? 인사를 봐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0: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쇄신의 첫 출발은 윤석열과 확실한 절연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첫 단추가
1: 네.
0: 탄핵 반대 당론을 저는 철회하는 거고요.
1: 네.
0: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억울하게 제명당한 만한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명당했던 한동훈 그 전 대표 지금 한동훈 의원이죠.
1: 네.를
0: 복당시키는 절차를 빨리 밟아주는 것이 본인이 말한 그 진정성을 저는 확보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7표 표차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던데요. 이게 결선에 올랐던 김도읍 의원. 늘 지지하는 친한계와 부산 의원 표심이 그래도 많이 뭉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글쎄요 어떤 뭐 지역 색깔을 떠나서 큰 변화를 바라는 그 많은 의원들이 우리 당에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은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할 때 당시만 해도 12표밖에 없었잖아요.
1: 네.
0: 근데 47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의 조짐을 저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그 47표 중에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내란을 반대한다면서 그분들의 희한한 논리가 뭐냐면요. 불법 그리고 위헌적인 그 내란을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하면서 또 탄핵도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중대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중대차한 범죄는 저지렀지만 무죄다 하는 논리와 난 흡사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논리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었고요. 아직도 우리 당 내에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난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의원님 최근에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후보 대신 의원님께 28표의 표가 나온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 사실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12.3 비상계엄 때 그 표결에 참석도 안 했었고요.
1: 네.
0: 또 줄기차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를 했죠. 거기에 탄핵 반대 주장에 그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그 민주화의 대표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와 부산의 시민단체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국회 부의장 자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 부의장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성명서도 무려 두 차례 이상 저는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0: 저는 저에게 저를 투표했던 28분이 그야말로 역사적 소명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그 고결한 의사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지금 많은 관심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작년에 우리 저희가 그 당대표 선거 때 분명히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말이 필요가 없지요. 국민과 당원들하고 이거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 따라서 바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물러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그 자리에 버틴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모양 빠지는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이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그 한다는
0: 집단 지성이란 말을 지성이란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그 지금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1: 네.
0: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한 사람 그 절연하겠다. 그런 그 막말에 가까운 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장동혁, 그리고 또 장동혁 하면은 윤의겐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 네.
0: 신문내 대표라고 하면은 그 저는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그 사퇴를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성인으로서의 저는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0: 거기다가 집단 지성에 의해서 뭐 하자 말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1: 네. 의원님, 그, 사실, 장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0: 네.
1: 장 대표는 최근.
0: TV 토론에서 오랩스할 때.
1: 네.
0: 그때, 사퇴하겠느냐 했을 때 다, 우리 네 사람 다 오를 들었거든요.
1: 네.
0: 그 영상도 있을 거고 사진도 있을 겁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를 사퇴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놓고 장 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지방선거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퇴 얘기를 안 했거든요.
0: 그럼 그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은 그 객관적 데이터라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영남 지역은 그 질려야 질 수 없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1: 네.
0: 부울경과 대구 경북.
1: 네.
0: 근데 대구 선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산 선거, 그 다음에 울산 선거에서 그 강립단체장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 겨우 경남만, 경남도 사실 출구조사에서는 졌거든요.
1: 네.
0: 근데 경남만 겨우 이제 우리가, TKU, 즉 부울경에서는 경남은 겨우 얻었고 TK에서는 특히 대구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면서 승리한 건데 그걸 우리가 그게 바로 객관적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선거 역시도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 캠프, 즉 오세훈 시장이 후보의 어떤 그 경쟁력에 의해서 겨우 당선된 거지.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해치고 다녔으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도 패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는 명백히 12-4로 패배했습니다. 그게 객관적 자료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본인 스스로를 좀 더 평가하고 또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6.3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당선자 면담, 낙선자 면담 이런 건 전혀 없이 지금 그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로 비롯된 그 부실한 투표 관리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전면 재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 이 부실 선거, 선관위의 부실 선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 네.
0: 선관위의 부실적 그 운영은 말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큰 그 문제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또 특검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저는 그 최고 책임자부터 해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 형사 처벌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1: 네.
0: 또 선관위의 그 대개혁 조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거취와 선관위의 잘못은 저는 분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어떤 한 보도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9일에 송파구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쓰여진 이 도화지를 든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부정선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는 그건 아니다. 줘서 그냥 들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 보도를 접하셨을까요?
0: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다면 당연히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죠. 누가 줬다 해가지고 그 피켓을 함부로 든다? 그 정도 판단은 우리 그 국민 누구나 다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누군가가 피켓을 준다 했을 때 그 피켓 내용도 안 보고 드는 그 국민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아 이거 들만하다 싶고 니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 자꾸 그 국민들을 지나치게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부정선거 이야기, 부정선거론자의 어떤 그 기회를 기울이는 대표면은 당연히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맞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서울시장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석을 하면 오세훈 시장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리 당의 어떤 건의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당대표 과연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그 쇄신의 가늠자로 얘기하셨던 게 의원님께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아까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그냥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그 어찌 보면은 그 민의를 자꾸 저버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산 북부갑에서 당에서 총력으로 지원했던 그 우리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표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이미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엄격히 따지면 심판을 한 거잖아요. 잘못했다.
1: 네.
0: 그 한동훈 의원의 그 제명은 잘못됐다는 것을 그 보여준 거잖아요. 표로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럼 그걸 빨리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합리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인사들이 좀 추측이 되어서 저는 보수 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저는 향후에 수권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의원님께서 한동훈 의원과 좀 연락을 주고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0: 네. 그 뭐 선거 중에도 그 문자가 와서 그 하여튼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또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힘내라는 그런 메시지는 주고받았습니다만은
1: 네.
0: 어쨌든 합리적이고 또 보수 재건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책임 당원이라고 하면서 멀리서도 응원하고 또 현장에 가서 격려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1: 네.
0: 국민의힘의 그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그 보수 분들도 많이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복당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직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0: 저는 그,

0: 6월 3일입니까? 그
1: 네.
0: 6월 3일 날 그 지방선거 끝나자 말자 6월 4일 날 제가 뭐 그 생방송에 나가서 적극적인 복당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것은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명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원들도 좀 동의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네.
0: 이번에 성리했기 때문에 다시 복당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국회가 이제 본회의를 열고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조가 하게 되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시죠?
0: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맡아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예, 저는 그 이 참정권 침해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학생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 계속 연일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국민의 그 참정권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서문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거 저는 비슷한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게 된 것은 이 대단히 심각한 저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 네네.
0: 따라서 이번 그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이것을 봐야 되고요. 그 최근 몇 년 전에 그 독일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 독일의 사례를 잘 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선거를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1: 네네.
0: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부분하고는 철저히 저는 분리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만큼 이번 부실 선거의 경우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 침해라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저는 그 당사자들 책임을 물어야 될 당사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조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 포함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 저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 참정권 침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는 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냈고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엄중한 이 말에 대해서
1: 네네.
0: 분명하게 저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은
1: 네.
0: 그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보면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문구가 서여져 있거든요.
1: 네네.
0: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저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철저하게 저는 그 대상자는 저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에서 쓸데없는 또 정쟁은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앞서 특검도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개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도 동의를 하십니까?
0: 저는 그 개헌의 내용에 그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저는 선관위에 그 대개혁이 저는 필요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
1: 네.
0: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1: 예, 예.
0: 그 독립적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왔다는 그 국민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그게 북구 화명동 투표소더라고요. 또 지금 부산대 총학생회도 어제 시국선회에도 참여를 했고 부산 지역의 집회도 계속 참가자가 꾸준히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부산의 의원님들이 좀 공동 뭐 대응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0: 그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편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앞서 독일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 독일의 사례 헌법 기관에서는 그 재선거를 선포하고 또 재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헌법 그 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 예.
0: 그럼 헌법 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내려 절차를 어쨌든 밟아야 되니까요.
1: 네네.
0: 빨리 헌법기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리 보고 있고요.
1: 네.
0: 예를 들면은 투표지가 용지가 부족했던 곳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1: 네.
0: 서울도 있지만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또 대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투표지가 부족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그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동안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 어제 여론조사가 공개가 돼서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4%, 잘못하고 있던 응답이 45.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 현지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그 메시지 그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아마 돌아오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저는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사전 투표할 때 중간에 나와서 그 투표 용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는 대단히 그 잘못된 그 행동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비판하는 의원들이 없더라고요. 과연 그 현역 대통령이 그 투표하다가 나와서 투표 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흔든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1: 예.
0: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아주 편파적인 그런 그 투표의 형태를 보일 의도가 있었다는 그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1: 네.
0: 저는 상당히 그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예.
0: 아무튼 이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1: 네.
0: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1: 네.
0: 아마 크게 있고 그 무겁게 아마 그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

0: KBS 58분 날씨.
1: 아침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대부분 15도를 웃돌고 있어서 공기도 선선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50,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짧은 시간 동안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는데요. 오전부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볕이 강하다 보니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 춘천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8도, 주말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까지 올라서 갈수록 덥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균택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가 출범을 했는데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네,
0: 어제 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게 외부 인사까지 참여하는 선거관리 개선 특위를 확대한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을까요?
1: 선거제도 개혁 TF 와 역할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워낙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네. 인식들이 들다 보니까 예. 좀 더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로까지 이게 격상이 되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0: 네.
1: 그러면 TF는 그 특유의 그 일종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기존의 TF 위원들 외에 외부 인사들까지도 더 참여를 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특위 운영의 주된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
1: 일단은 그 세 가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0: 네.
1: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또 추궁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선거 관련된 법과 제도의 그 개선.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선관위의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세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활동 기한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1: 지금은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게 국민적인 그 관심사 중요한 관심사라는 걸 생각하면 늦지 않은 시점에 아마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0: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 이걸 하려면은 결국 국정조사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 국정조사 보고서를 보고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바로 들어가겠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11시 본회의에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최종적인 그 계획안이 채택될 때까지 여야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0: 네. 지금 뭐 관련 보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좀 주목이 됐던

0: 게 이 투표 용지를 50% 뭐 60% 인쇄한다는 이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며칠 동안 계속 취재해서 보도가 나온 거를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보면은 선관위 간부 두 사람이 두 명이 투표지 인쇄 물량을 50%로 하는 결정을 했는데 공식 회의나 문서화된 절차 없이 그냥 내부 결재로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 과정.
1: 선관위는 위원회 조직 아닙니까? 네. 주요 의사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상근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사무국 차원에서 이게 그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결정을 위원회 보고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용지 이제 용지 인쇄량을 줄였을 때 네. 만약에 부족 사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좀 놀라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자, 지금 그 보도된 최신의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KBS가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됐는데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을 했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북 선관위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 쌍둥이 득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천하고 광주 전남에서 득표수가 똑같은 곳이 여러 곳이 나온 것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청주에선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것들이 있고 이제 개별 선거구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선거관리의 부실한 점이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모아서 이게 투표관리의 부실함 정도가 아니고 부정선거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별해서 봐야 될까요?
1: 그래도 이 많은 것들이 모여서 그런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0: 네.
1: 그런데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으려고 한다면
0: 네.
1: 선관위가 어떤 정당을 특별히 좋아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뭔가 투표 결과가 달라질 지역을 골라서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일 텐데
0: 네.
1: 과연 그 선관위의 어떤 취향에 맞는 정당을 돕기 위해서 또는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편향적인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리고 또 이것을 그 수많은 직원들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밀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0: 네네.
1: 부정 개표, 부정 선거를 의도적으로 음모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0: 네.
1: 그것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는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 조직의 안이함, 나태함
0: 네.
1: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책임한 태도 또 감시가 없는 데서 생기는 이런 그 뭐 문제점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그런 경우인 것이지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을 돕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그 펼쳤다는 것을 아직은 저 전혀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뭐 그렇게 어떤 음모를 가지고서 봐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국민적인 그 투표 방해, 투표 참정권 침해만으로도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0: 네.
1: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고
0: 네.
1: 국정조사나 또 검경 뭐 수사 같은 것들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돼서야 이제 중앙선관위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어제 처음으로 가동을 했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예, 아마 법조계, 학계
0: 네.
1: 또 시민단체에서 여섯 분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뭐 신뢰를 받는 분들도 있고 제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뭐 훌륭한지 믿을 만한 분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0: 예.
1: 국민들께서 선관위 자체를 불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 줄 것이냐 그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 계획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이미 계획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라든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 이것은 당연하게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국조특위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은 제가 인터뷰한 분들도 다

0: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것은 선거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그 당색이 있는 분들은 아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 국회 특위를 말씀하신
0: 국조특위.
1: 네네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은 관행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을 차례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관행과 상관없이 임의로 이걸 바꾸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오는 또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이게 저절로 이게 변동이 되면서 신뢰를 확보 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위원장을 이제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늘 다툼이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국회 운영에 불신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예. 국조특위의 범위를 놓고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넣어야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선거관리는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헌법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 관여할 권한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는 뭐 기관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 어떤 이 사건의 그 진상규명과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모론을 내세우고 엉뚱한 분열 또 혼란을 부추기고 또 주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게끔 저렇게 언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재선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0: 네.
1: 본인들 의견부터 좀 통일하고 그런 주장을 해야지 그 국회의원이고 그 또 제2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저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혼선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뭐 좀 몰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까지 벌써 발의를 했던데 특검을 국정조사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검경 수사가 저 부실하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했었을 때 보충적으로 시행해오는 그런 특성을 갖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텐데 거기에는 국힘이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또 검경이 함께 나서면은 사건의 그 진상이 분명히 확인이 될 텐데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그것도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단은 국정조사 검경 수사를 진행하다가
0: 예.
1: 이게 뭔가 국민적인 의혹이 더 커지고 검경을 믿을 수 없다.
0: 예.
1: 또 국회의 국정조사도 믿을 수 없다. 라는 평가가 나올 때는 저는 특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그것부터 주장하는 것은 순서를 좀 어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특검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검경 합동수사본의 수사를 좀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사실 앞서 언급을 좀 하셨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재선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것도 전면 재선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부분 재선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당론이냐고 질문을 하면 그 당론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재선거 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선거라는 것은 이 선거 자체가 뭔가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나서 그 투표 결과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졌었을 때 우리가 그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왔습니다.
0: 네네.
1: 그게 또 그 법의 입장이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았는데 재선거부터 얘기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0: 네.
1: 그것에 따라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까지만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국힘이 그렇게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오세훈 시장과 추경호 그 시장 당선자들 그분들부터 동의부터 좀 얻어오면 그다음에 뭐 저 여러 가지 또 뭐 한동훈 뭐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오면
0: 네.
1: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도 관심사인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한 현안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당대표 책임론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표출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이번 선거가 실패한 선거다. 민주당이 실패한 거다라고 보는 시각에는 당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런 그 어떤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어떤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말을 많이들 아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주류적인 의견이 어떻다, 네. 제 의견이 어떻다라고 밝히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0: 네. 사실 제일 초반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서를 통해서 공과를 평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성찰할 건 성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과의 의미도 좀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당대표의 연임 도전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다 보도가 크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회의 말미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정권은 짧다라는 이 대목을 갖고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청와대를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그런 그 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민심의 그 중요성, 민심을 보고 어떤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네. 설마 뭐 대통령 네. 또 그리고 뭐 현 정부를 상대로 그걸 겨냥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0: 네. 그 앞서 대통령이 출국할 때 그 환송 행사장에 정청래 대표가 안 오셨고 오지 않기로 뭐 보도에 따르면은 청와대랑 조율이 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해석을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뭐 그 참 타보기가 곤란한데 네. 어쨌든 명분상은 뭐 청와대 얘기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뭐 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0: 네, 다시 조금 백도하는 느낌인데 질문이 처음에 사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게 당의 저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또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좀 승리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고 또 좀 재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1: 예, 맞습니다. 이건 저는 뭐 의원들 다수가 이것을 승리한 선거라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표현을 절제를 했을 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평가가 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빠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네네. 표현을 뭐 서로 좀 아끼는 과정에서 이게 뒤늦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그 이것을 성공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했다가 뒤늦게 의견이 바뀐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0: 네. 지금 이제 요새 여론조사가 2주에 한 번씩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이건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41.6%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된 걸로 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 조사 내용 좀 접하셨을까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부 지지율까지 일부 좀 수치가 낮아지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 좀 실망. 제가 보기에는 국힘이 잘해서 도대체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고 현재 민주당의

0: 모습에 조금 뭔가 그 실망을 하는 뭐 국민들이 좀 다수 계시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그 전당대회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전면에 부각이 되면서 사실 여당으로서의 또 책임 부분이 굉장히 크게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원님 생각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먼저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현재로서는 그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이제 결국은 모든 관심이 전당대로 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아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다 나올 걸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전당제 체제로 뭐 어떤 바뀌어서 후보들 간에 어떤 건전한 경쟁을 뭐 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네네.
0: 그리고 현직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부를 중심으로 한 정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차원에서는 어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라든가
1: 네.
0: 또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본업에 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부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고
1: 네.
0: 또 후보든 후보대로 후보들대로 또 그 국민들을 상대로 좀 건전한 경쟁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뭐 두 개가 다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네.
0: 그 과정에서
1: 예.
0: 뭐 신뢰를 얻고 또 자연스러운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뭐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언론에서 뭐 2파전, 3파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 뭐 의원님들 의견도 궁금하고 당원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보도를 갖고 제가 계속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0: 예.
1: 민심은 김민석 총리, 당심은 정청래 대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0: 예, 아마 그런 보도가 있는 그 배경에는 어떤 그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지지가 좀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당원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1: 네.
0: 당심과 민심이 다른 것이냐 이런 아마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원층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것, 권리당원층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것은 조금 실체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위해서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게 권리당원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1: 아.
0: 그래서 결국은 그냥 두 여론조사의 차이지 당원 따로 일반 민심 따로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아직은 해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원 1인 1표제가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호남의 권리당원들의 당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일 거다라고들 보는데 그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옳은 분석인 건가요?
0: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가장 공고한 지지층이 호남 지역에 있는 것도 맞고
1: 네.
0: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호남의 선택이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쳐왔기 때문에
1: 예.
0: 호남의 민심, 뭐 호남 당원들의 당심 이게 뭐 매우 중요하다라는 시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당대표인데 그러면 지금 당원들 당내에서는요. 지금의 당대표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어야 된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좀 이런 여론들이 있을까요?
0: 그 제가 만나본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알 수는 없고 네.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뽑는 것이 이재명 정부 2년차, 3년차를 함께할 당대표이기 때문에
1: 네.
0: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
1: 네.
0: 이게 필요하다는 견해가 매우 강하고
1: 네.
0: 좀 더 나아가서는 차기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0: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1: 네.
0: 또 다음 거죠. 어떤 대선 여기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두 가지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대표의 조건으로.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 이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나오시는지를 놓고 아직은 설왕설래가 있어서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0: 지금 이번 아까 앞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과 용인 등 일부 패배 지역을 언급했지만 특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아프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언론 인터뷰로 나왔어요. 이걸 갖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해석을 갖고 질문을 드리기보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1: 아마 그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님과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을 언급을 하면서
0: 네.
1: 대통령에게도 뭔가 좀 선거 패배의 뭔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평소에 성품에 비추어서 이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뭔가를 돌리려고 그런 말씀을 할 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0: 네.
1: 아마 관심가는 지역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 말씀이 관심을 끌었을 뿐 그런 뭐 좀 뭐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할 뿐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0: 네. 왜냐하면 이제 선거 후에 그 주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그 많이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될 것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뻔히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근거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0: 네.
1: 그것을 구경을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어떻게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인데 대통령과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그 관계자들의 인권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검찰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분명히 규명을 해서 책임자에게 대해서는 문책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 그 잘못 공기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작수가 있었든 조작 기소가 있었든 말든 증거 조작이 있었든 말든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게 과연 타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검찰 시스템, 사법 시스템 또 국민의 인권의 문제를 방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같은 얘기를 하나서
0: 네.
1: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1: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그 공소 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부분은 그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0: 예.
1: 한번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열어놓고 왜 이걸 추진하게 되는지 설명도 드리고 예.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민주당이 취소하거나 대통령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이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도 그냥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봤더니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라고 드러날 때 특검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작 사실이 드러났어도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을 하는 특성과는 거리가 먼 조직 아닙니까? 자기 반성이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쪽에 선의에 맡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관련자들 재판받는 것 나중에 저 1심, 2심, 3심 그렇게 몇 년씩 재판받아보고
0: 네.
1: 그게 판단에 따라야지 조작된 내용도 계속 고를 해야지 수습할 수는 없다. 이 지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어서
0: 네.
1: 저는 그 저 어떤 공소 취소권을
0: 네.
1: 특검에게 부여하는 것, 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 그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0: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1: 그게 그 위원님들의 일단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그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의견을 표명을 했고
0: 네네.
1: 또 그게 아마 그분의 소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 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알과 알부를 할 수는

0: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 그 월요일 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네네. 그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다.
1: 네.
0: 그렇지만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그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자기 소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게 국회의 논의에 이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결국은 국회 논의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3부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6.3 선거 5일이 지나서 8일 날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부동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3시간 정도 되는 회견 동안에. 근데 네. 일단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은 상수였다. 선거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영향을 따지면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선거와 관련해서 더 좋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선거 승리하는 데 부동산 정책이 도움이 됐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거든요.
1: 네. 예.
0: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게 이제 시장 선거 아니 지방 선거를 이제 전국으로 보느냐, 네. 서울로 보느냐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서울을 보게 되면 아 정책 때문에 서울이 이제 서울 시장 선거 결과가 야당이 됐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경기권도 그렇고 아무래도 네. 여당에서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강남권은 뭐 또 서울은 집값이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으나
0: 네네.
1: 우리가 정책이나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0: 에이.
1: 사실 1월 그래프를 보게 되면 1월이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0: 네.
1: 대통령이 이제 개입하기 전에 서울 그 한국 부동산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상승 추이 흐름이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꺾은 건 맞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0: 네.
1: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또 네. 다른 영향 또
0: 아.
1: 전월세 문제라든지
0: 아.
1: 세금 문제라든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편적으로 좀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0: 예.
1: 아 한강벨트 쪽
0: 네, 네.
1: 어, 색깔이 바뀌었더라. 2030 색깔이 바뀌었더라. 그렇다면 뭔가 정책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하겠다. 기존부터 계속 주장하던 겁니다. 일관성 있게

0: 부동산 정책은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해줬기 때문에 아 우리 달라지지 않아. 정책이 달라지지 않아를 확실히 방향성을 정해줬으니까 저는 방향성의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은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면에서는 기자회견이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는군요.
0: 뭐 불확실성을 제거한 부분은. 제거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방향 정해졌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올릴 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어떻게 될 거야? 이제 그 숫자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향후 시장 흐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얘기는 이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근데 대통령 발언 중에요. 지금의 전세난에 대해서 전세가 사라져가는 추세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전세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네. 사실 뭐 사금융은 맞죠. 왜냐하면 대출을 은행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 구조 자체가 네. 이제 제가 세입자라면 네. 제가 집주인인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앵커님 집에 임대로 들어가고 싶은데 보통 페이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목돈을 맡기고 제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임대 기간 동안 내가 살게요 하는 게 전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불완전한 사금융은 맞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50년 동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5대 5 전세가 5 정도면 이제 월세가 5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전세에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제 저는 문제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전세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고 뭐 일부 볼리비아에도 있다고 하는데 볼리비아는 모르겠고 네.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우리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저는 서서히 이제 월세로 전환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게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연착륙 방향으로 국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속도를 보게 되면 최근 1년, 2년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경착륙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충격을 느끼는 거죠.
1: 네.
0: 전세 매물이 없고 네. 월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리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신혼 부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상화라고 말씀하니까 가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상화하면 이제 전월세 대책이 안 나오는 걸까? 전세 대출은 더 안 나오는 걸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저는 시장이 불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30들이 앞서서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사라졌는데
1: 네.
0: 2030들이 또 다른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거죠. 전월세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되겠구나. 에서 이제 저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도 집값 안정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전월세 안정에도 많은 좀 정성과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앞서 올해 초에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이후에 어느 정도 잡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취임 1년으로 좀 기간을 늘려서 보면요.
0: 네.
1: 상승률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0: 취임 1년을 보게 되면 사실 상승률을 보게 되면 노무현 문재인 때보다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상승률은 더 높게 나오는데
1: 네.
0: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예. 사실 우리 체감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남 위주로 이제 2017년에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 올라간 건 202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강남과 한강벨트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1년은 작년은 작년 초 상반기는 강남이 좀 많이 올랐고 작년 하반기는 한강벨트라고 하죠. 마포, 성동 같은 곳들이 많이 올랐고 올해는 외곽 지역들 노도관, 금강구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골고루 오르다 보니까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 1년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고요.
1: 네.
0: 강남만 바라본다면
1: 네.
0: 오히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임기 초반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1: 그것도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어쨌든 전체로 놓고 서울
0: 평균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외곽이 올랐기 때문에
1: 네. 네.
0: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는 더 높은 성적표를 받아본 것입니다.
1: 네. 왜 이렇게 취임 1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높아지게 된 건가요?
0: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이 있다. 공급이 부족한 건 뭐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공급은 한 10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게

0: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작년에 세 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토지 거래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한번 올랐고 네. 6월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올랐는데 이때 대출 규제 하게 되고요. 이제 가을 9월 10월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때 올라온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약간 정책의 미스. 예, 뭐냐면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9만 7천 원을 공급하겠다는 게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메인 DC라고 했는데 사실 공급 대책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135만 호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자 불안하다.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자고 움직이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대출 규제라든지 또 토지 거래가를 서울 전역으로 묶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이 또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왜곡 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중저가 아파트. 우리 중저가라는 표현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가지고 15억 이하가 이제 중저가가 돼버렸는데 이 구간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전세가 없다 보니까 또 집도 사야 되고 대출도 6억까지 나오죠.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또 집값도 너무 비싸요. 살 수도 없으니까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들이 많이 올라간 게 좀 뼈아픈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1: 네. 전월세 상승률은 이 취임 1년간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서울 아파트만 놓고요. 네.
0: 서울 전월세 상승률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월세 수급 지수라는 게 이제 KB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 150이 넘어가면 심각한데 180이 넘어가면 전세 대란이야 라고 하는데 서울은 18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란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도 전세 난이었거든요. 그런데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서 우리 서민들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가격도 올라가는데 일단 매물이 없다는 게 너무 치명타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내가 올려줄게. 매물 좀 줘. 예전에는 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집을 보는데 지금은 이 집도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없는 전월세 난이 우리 또 2030들을 더 궁지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매물이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도 그렇습니까?
0: 월세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월세도 매물도 줄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복합적인 원인이어서 하나로 좀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입주 물량 부족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 토지 거래가에 대한 실거주 부과를 하니까 집주인이 역세권에 좋은 집들은 집주인이 들어와 버리는 게 문제고 이 플러스 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다 보니 2022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그 물량들이 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반복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이제 고민거리이긴 한데 또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다주택자 네. 주택을 처분하니까 능력되는 분들은 사고 네. 능력이 안 되는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대통령이 투자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투자 소득은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냐. 올해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재미있는 게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그거하고도 비교를 했어요. 네. 이걸 딱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주는구나.
0: 네.
1: 그다음에 투자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이제 커지겠구나. 네.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0: 부동산 세금은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요. 매년 이제 보유세를 내는데 재산세는 얼마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테이블에 올리고 모두 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취득세를 뭐 깎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생애 최초나 청년들한테는 취득세 감면 뭐 몇백만 원 감면 정도 혜택은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이제 관점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긴 하겠죠. 세율을 올리느냐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느냐 네. 공시가격을 올리느냐인데 네. 세율을 올리려면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여당이 세율을 올리는데 쉽게 동의를 해 줄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028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번에 올리면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야 이거 진짜 세율 올리는 걸 야당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야당이 동의를 해줄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다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지금 60%인데 박근혜 정부 때의 80%로 올리느냐 문재인 정부의 95%로 올리느냐가 마지막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1: 이건 세법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0: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80% 올리면 명분이 있죠. 아, 박근혜 정부 때 80이었으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대로 가는 거야라는 건 비판은 적은데 효과는 좀 덜 때릴 수 있는 거고 95%는 아픈데 도로 문제인이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앞으로 이름이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네. 이제 보유에 대해서는 줄이고 네. 거주에 대해서는 늘리는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예. 집주인들이 이제 그러면 보유만 하면 혜택이 줄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다 또 들어와서
0: 팔아라고 오는 정부는 이제 팔아라. 네가 혜택이 주니까 우리가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팔아라는 시그널인데 네. 집주인들이 들어와 버릴까 봐 들어오게 되면 또 세입자들은 쫓겨나가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 네. 공급 얘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도 네. 지금 공급 정책 정리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앞서 지난해 9월에 나왔던 거 그걸로 시장이 만족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정말 와닿는 체감 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뭐 유유부지나 이런 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뭐 그린벨트 푼, 서리풀 지구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네. 좀 저렴하게 예를 들자면 MB 때 한 반값 아파트 3기 신도시하고 서리풀 지구 우리 반값으로 책임져 줄게. 12월 25일 날 우리 이벤트 한번 할 테니까 기다려줘라고 한다면 신혼부부들이 이거 뭐지라고 해서 좀 관심도 가지고 호응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돈 쓰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이런 이벤트도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우산과 양산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우양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또 강한 볕에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 춘천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이 열리죠. 전국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텐데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을 준비하신 게 좋겠고요.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TV로 월드컵을 보겠다 이렇게 조사됐다고요.
3: 네, 그래서 월드컵 중계 방송을 보는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은 이 한국 방송공 광고진흥공사가 최근에 북중미 월드컵 시청 의향 인식 조사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시청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8.6%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7명 가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시청하느냐? 실시간 시청 그러니까 생중계가 7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 의향자의 과반이 바로 본방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이번엔 낮 경기가 많기 때문에 본방 사수하는데 덜 피곤함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하이라이트 위즈 시청도 있었고 쇼폼 형태의 콘텐츠 시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매체 중에는 TV가 여전히 대세였습니다. 75%였고요. 동영상 그리고 OTT 포털 사이트로 시청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그러면 텔레비전 중에는 어떤 매체를 선호할 거냐라고 했을 때 KBS가 62.7%로 JTBC의 2배 이상 앞섰습니다. 해설자도 중요한데 이 해설자로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박지성 해설위원을 2배 이상 앞선 결과였습니다. 예, 관계자에 따르면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TV가 여전히 실시간 화제성을 이제 주고 또 도달률도 높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건데 이번에 뭐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있었는데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대형 국가 이벤트는 결국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 등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호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미국 관광업계가 예상 밖 흥행부진에 울상을 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3: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미국 개최 도시들의 이 월드컵 기간 호텔 예약률이 캐나다와 멕시코 주요 개최 도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네.
3: 호텔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멕시코의 과달라하 등이 예약률이 48%이고 그 외의 도시도 40%를 넘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한 곳만 예약률이 40%를 넘겼다는 겁니다.
1: 아.
3: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지역 호텔의 80%가 계절 평균보다도 낮은 예약률을 보인다. 오히려 월드컵을 하게 되면 높아야 되는데
1: 그러네요.
3: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숙박을 해야 뭐 음식 소비라든지 뭐 항공, 교통, 소매, 관광 소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숙박률이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소비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겠죠.
1: 네네.
3: 그래서 애초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8경기 개최를 통해서 5억 9,4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예.
3: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는 높은 여행 비용을 꽂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최 도시 간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걸 항공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1: 네네.
3: 또 현지의 숙박비와 교통비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이제 느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국내에서 월드컵 열기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3: 일단 뭐 쇼폼이나 OTT 등을 통해서 보시거나 텔레비전 뭐 시청도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거리 응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리 응원은 네.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역 1번 출구 방면에 나가시면 6월 12일, 19일, 25일에 대규모 운영 응원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 굿즈와 또 이벤트 존도 있고 푸드트럭도 함께 하고요.
1: 네.
3: 광화문 광장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 광화문 광장에도 이제 거리 응원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 두 대가 설치되고요. 사전에 응원과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1: 네.
3: 이쪽 참여하실 수도 있겠고 극장에서도 요즘에 스포츠 경기 보실 수 있잖아요.
1: 네네.
3: 멀티플렉스에서도 월드컵 경기 중계 방송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이제 특징은 지정 좌석이 따로 갖춰져 있고 팝콘과 콜라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월드컵 경기를 보실 수 있는 곳이고 아무래도 시원하겠죠. 그리고 강남역 11번 출구에도 경기 일정에 따라서 해설위원들과 함께 라이브 토크쇼를 이제 겸한 응원전이 축구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고요. 또 이제 백화점에서도 요즘에는 관련 이제 응원전을 또 한다고 하니까
1: 네.
3: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친필성인 경품 이벤트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번 소식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초등학생 대상 6.25 전쟁 해설 프로그램이 논란에 휩싸였어요. 어떤
3: 네, 그렇습니다.
1: 내용일까요?
3: 사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주제로 해설 프로그램을 원래 13일부터 25일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1: 네.
3: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의 홍보 포스터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위로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요. 말풍선 위에 6.25 전쟁이 적혀 있는데 문제는 붉은 체육복을 입은 학생 위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그려진 말풍선에 항미 원조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미 원조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1950년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면서 내건 명분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줄임말입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도와서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중공군의 참전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담겨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유엔은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인민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군 한반도에 파병한 것을 규정 위반이라고
1: 그렇죠. 이제 규정했겠죠. 유엔 결의안 위반이죠.
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6.25 전쟁이나 냉전 대리전이라는 시각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원조라는 단어는 이제 절대 쓰지 않아야 됩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전쟁 기념 사업회에서는 해당 홍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취소하는데 다만 다른 프로그램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나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런 것은 아닌지 뭐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만은 네. 좀 더 면밀한 사전 예방 혹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방탄소년단의 공연 티켓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절, 사찰까지 찾는 대만 팬들의 이색적인 풍경이 화제를 모았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어떤 걸 올려놓느냐. 응원봉, 멤버 사진, 인형, 보라색 포장의 간식. 보라색은 이제 방탄소년단을 뜻하죠.
1: 네네.
3: 심지어는 공연 좌석도 배치를 올려서 좋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라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중국 설화 속의 월화 노인한테 소원을 비는 건데요.
1: 네.
3: 이게 이번만 그런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K-POP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신에게 기도하는 일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현지 팬들의 인터뷰가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3: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연결 아니냐라는 건데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중화권의 어떤 진출을 하거나 확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BTS는 오는 11월 19일과 21일, 22일에 대만에서 공연을 하는데 11월 공연을 앞두고 이렇게 소원을 비니 다들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티켓은 한정돼 있어서 서비스로 좀 추가 공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지금 다 추가 공연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1: 네.
3: 이렇게까지 비는데 좀 배려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진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3: 네.
1: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네요.
3: 심각합니다. 현재 알려진 유출 대상자는 1,300만 명인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5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가입하고 활동하고 시청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과거 가입 후에 이탈한 휴면 회원까지 사실상 다 노출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예, 예.
3: 물론 티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이제 금융 결제 사항은 공개가 안 됐다고 하지만은 CI 그러니까 본인 인증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유 식별값이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네.
3: 그래서 지금 뭐 집단 소송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 단체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1: 네.
3: 거는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1: 네.
3: 아까 축구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OTT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팬들을 이렇게 유입시켜 가지고 회원을 많이 늘리는 데 급급을 했는데 2년 연속 보안 서비스에 관련된 투자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가까이 2023년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 수만 늘리고 또 보안에 관련돼서는 인력과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전반적으로 회사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1: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관련된 이런 예산 배분 문제 좀 더 다른 분야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네. 문화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58분 날씨.

0: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이 화창한데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강한 볕의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양산으로 볕을 잘 막아주셔야겠고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 춘천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이 열리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는 협상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금 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15분, 한국 시간 오늘 오전 6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오늘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탐 아란비아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오늘 성명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이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한 척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운용 선박 한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건 어제 울산항에 도착한 HMM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 전달 대비 0.2% 상승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인플레이션 수치가 훌륭하고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급히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뉴욕포스트와의 추후 전화통화에서 발언이 맥락 없이 보도됐다며 전쟁이 끝나면 낮아질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15세 이상